0: Avril Lavigne, Complicated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뉴욕타임스 기사도 언뜻 보면은 약간 complicated해 보이지만 또 그 내막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Okay, so today's news coverage. What is the title?
1: Salvage company hoping to sell Titanic artifacts challenges court's rule.
0: 타이타닉 유물을 판매하려는 인양업체가

법원의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 타이타닉호의 유물을 건져 올리고 전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자,

0: deciding the outcome as to who is right or wrong in a dispute.
1: Go to court는 말 그대로 하면은 법정에 가다인데요. 비유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전체 소장품을 전혀 분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0: From the very start, the work of salvaging the wreck, which began in 1987, has been controversial. Critics call it grave robbing. Supporters say it is a way of honoring the 1,500 people who died on the fateful night by using the artifacts to tell their stories. The Norfolk Federal Court granted RMS Titanic exclusive salvage rights to the Titanic in 1994. The company has raised 5,500 artifacts from the wreck site in 7 expeditions from 1987 to 2004. About 1,800 of those artifacts were raised in the first expedition in 1987, and it is some of those 1987 artifacts that are now the subject of dispute.
1: 1987년에 시작된 타이타닉 유물 인양 작업은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무덤 도굴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비난을 했고 지지자들은 이 유물들을 통해서 그 비극적인 밤에 목숨을 잃은 1,500명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그들을 기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노퍽 연방법원은 1994년 RMS 타이타닉 사에 타이타닉 호에 대한 독점 인양권을 부여했습니다. 회사는 1987년부터 2004년까지 7차례에 걸친 탐사 활동을 통해 난파 현장에서 5,5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이 중 약 1,800점은 1987년 첫 탐사 활동에서 인양된 것이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물 중 일부가 바로 이 1987년 유물들입니다. All right. It's very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this company should be salvaging anything from the Titanic in the first place.
0: Yes, and something that is controversial is something that is arguable. So it's something that not everyone agrees on because one side might believe in this, another side might believe in this, and because of that, it causes arguments and different opinions as to how something should be handled. And typically, there's a little bit more passion in something that's controversial. So it's more than just a slight disagreement. Right. You can think of more like arguments taking place over controversial things.
1: Yes. If something is controversial, 그러면 무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죠. 명사 형태로는 발음이 두 가지인데요. I say controversy, and I think you say it differently.
0: Really? I've never heard that before.
1: Really? Okay.
0: Oh, wow. So that's the British way.
1: Yeah.
0: Oh.
1: You say...
0: Controversy.
1: 강세가 달라요.
0: Wow.
1: 북미권에서는 controversy라고 yeah. 하고요. 영국에서는 controversy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0: Yeah,
1: 그 강세가 아예 다른.
0: Yeah.
1: 예를 들자면은 실험실, 과학 실험실, lab, 그 uh-huh. full version 북미권에서
0: laboratory.
1: 뭐, 그렇게 말죠.
0: But I have heard laboratory.
1: 맞아요. 영국에서는 yeah. laboratory.
0: Yeah, I've heard
1: 하거든.
0: both on
1: 네,
0: that one.
1: 그런 것처럼 이 강세가 좀 다른데
0: wow.
1: 어쨌든 이제 형용사일 땐 똑같아요. Controversial.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it has been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you should salvage things from the Titanic at all. 처음부터 salvaging, 인양 작업, 이 인양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critics,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call it, 뭐라고 부르냐면, grave robbing.
0: Grave robbing is when you dig up a grave, which is considered illegal, by the way. And what you are doing is you're usually going to a grave of someone famous that might have valuable items for you to steal and sell again. So you're going to where a body has been buried, maybe some, you know, like in Egypt back in the days where the pyramids are, or,
1: right.
0: you know, some famous

0: graves of people where you think that they might have some valuable items in there, and then you want to resell those findings that you have. But this is definitely considered very illegal.
1: Grave robbing, 무덤 도굴입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무덤 도굴이나 마찬가지다, 인양 작업이. 이렇게 말하고 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기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또 이런 입장인 거죠. Two different opinions there. 자, 이어서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In a recent court filing, the company listed the 100 artifacts that it wants to sell, including a bronze cherub statue from the ship's grand staircase, a bell from the ship's crow's nest, a diamond pendant necklace, a safe, a pocket watch, a ship's steward's shirt, and other personal items from passengers and crew members, including jewelry, coins, and banknotes. In its original auction plan, RMS Titanic proposed a 4-city worldwide tour of the artifacts to attract possible buyers, including VIP access previews for what it described as institutional clients, major collectors, museum curators, and the media.
1: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회사는 판매를 희망하는 유물 100점을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선박의 그랜드 계단에 있던 청동 천사상, 돛대 감시탑의 종, 다이아몬드 펜던트 목걸이, 금고, 회중시계, 선상 승무원의 셔츠, 그리고 보석, 동전, 지폐 등등 승객과 승무원들의 기타 개인 소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MS 타이타닉사는 당초 자신들이 생각한 경매 계획에서 잠재적 구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 세계 4개 도시를 순회하는 유물 전시 투어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기에는 기관 고객, 주요 수집가, 박물관 큐레이터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VIP 전용 사전 관람 단계도 들어 있습니다. Right, so first of all, a court filing is a kind of document, a legal document. 그래서 법원 제출 서류를 court filing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의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 이제 리스트가 아까 쭉 나열됐죠? A bronze, 청동으로 만든 cherub, is it?
0: Cherub
1: statue.
0: Cherub statue, also known as a cherubim. And this is often seen in paintings, maybe from the Renaissance period. And it's like that boy or baby angel that you'll often see in pictures. So it's kind of like a pudgy baby that's got angel wings.
1: 아, 그래요. 그 아기 천사상이군요. 네, 그거를 C-H-E-R-U-B 네,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물로 는 종, bell이 있었는데 어디서 나온 종이냐면은 from the ship's crow's nest. What's a crow's nest on a ship?
0: A crow's nest is usually the highest point on the ship. They'll have like a mast. A mast is the pole that goes up, usually in like a sailboat of sort. They'll have like that really, really high, tall pole. And then they'll have like a platform within or attached to the highest point of the pole where somebody could climb up to and sit in to be able to basically see as far and wide as you can. It's the best viewpoint from a ship. So it's high up and it can see kind of 360 degrees. So we call that a crow's nest.
1: 배의 돛대 꼭대기에 보면은요 망대가 있잖아요. 이제 작은 이제 바구니 모양의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가서 아래를 쭉 내다볼 수 있는 곳. 그거를 영어로 crow's nest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종이라고 해요. Okay, let's leave that there for now. We're going to take a song break. We'll be right back after Celine Dion sings "My Heart Will Go On."

0: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타이타닉호 유물 독점 인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보유 유물 중 일부를 경매로 판매할 계획을 세우자 미국 정부 기관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법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유물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비단 미국 정부의 입장만은 아니라는데요. 다음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1: To date, the court has received 18 letters from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opposing the sale, but no letters in favor of the sale. One group,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Maritime Museums, representing 250 museums around the world, wrote that there is overwhelming consensus among its members that the sale should not proceed.

0: And if it does, none of our member museums would agree to exhibit the material that would be sold from the collection.
1: 현재까지 법원은 미국과 유럽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 타이타닉 유물 매각에 반대하는 서한 18통을 접수했으나 매각을 지지하는 서한은 한 통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250개 박물관을 대표하는 단체인 국제해양박물관협의회는 회원들 사이에서 매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압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만약에 매각이 강행될 경우 해당 컬렉션에서 매각되는 자료들을 전시하는 데는 우리 회원 박물관 중 어느 곳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No one's in favor of the sale?
0: I guess not. And if you are in favor of something, then it means that you agree with it. Or, yeah, you're along with, I think this is what we should do, or this is what should happen. I'm in favor of it. Yes, let's do that.
1: To be in favor of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찬성한다, 지지한다.
0: Yeah, and of course, this is very different from you owe me a favor, right?
1: Yes.
0: Which is, you know, same word, but used very differently.
1: 맞아요. 그냥 캐주얼하게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You owe me a favor, I owe you a favor 그러면은 나 빚졌어, 너무 고마워 이런 느낌인 건데 지금 기사 속에서 To be in favor of the sale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No letters are in favor of the sale. 매각을 지지하는 서한, 레터를 한 통도 지금 법원이 받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2: So there's an overwhelming consensus among many museums around the world that this sale should not proceed.
0: Consensus meaning an agreement or the vast majority of people agreeing on something. And when you have a group of people that think the same thing, it's not just 50%. We have more than 50%. We have consensus and it's not necessarily 100% either, but you kind of think of like almost everyone agrees with this. Almost everyone is thinking the same thing. We have a consensus.
1: 이 consensus라는 것은 일치된 의견을 말해요. 그래서 there's an overwhelming consensus. 아주 거의 뭐 압도적인 동의가 있는데요. 250개의 전 세계 박물관들이 하나의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 회원인 이 박물관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냐면 This sale, 이 매각이 should not proceed, 진행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데에 마음을 모았대요. 자, 그러면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The government of France also sent a letter to the U.S. State Department expressing deep concern and opposition to the auction plan. The 1987 artifacts were raised from the Titanic wreck site in a joint American-French expedition, and a French court gave RMS Titanic title to those artifacts. The French embassy wrote that selling those items would violate a promise the company made to France in 1993 never to sell or break up the artifact collection except for exhibition purposes. The Norfolk court has allowed RMS Titanic Incorporated to retrieve artifacts from the ocean floor around the wreck, but the company has not been allowed to cut into the wreck or detach objects from the ship itself.
1: 프랑스 정부도 미국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경매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1987년에 회수된 유물들은 미국과 프랑스의 합동 탐사팀에 의해 타이타닉호 난파 현장에서 인양된 것으로 프랑스 법원은 RMS 타이타닉사에 해당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줬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해당 유물을 판매하는 것은 이 회사가 1993년에 전시 목적을 제외하고는 유물 컬렉션을 절대 판매하거나 분할하지 않겠다고 프랑스의 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노퍽 법원은 RMS 타이타닉사가 타이타닉 난파 지점 주변 해저에서 유물을 회수하는

0: 자, 다음 표현은요. title to something, have title to something, give title to something 다 되죠?
1: Yep, title to something means that you are the owner of something. It is legally yours.
0: 네, 뭐에 대한 소유권 예문 보겠습니다.
1: He had title to a lot of land, but it was out in the middle of nowhere.
0: 그는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정말 허허벌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It was in the middle of nowhere라는 것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인데요. 분리됐다라는 뜻으로 to be detached. 그리고 이제 자신을 뭐 무엇으로 누군가로부터 이제 멀리 거리를 둔다 할 때는 to detach yourself from 누구누구 하죠.
1: Yeah, if you are detached from something, then you are apart from something. You are not part of the big chunk. Or you could mentally be detached, meaning that you're not thinking about something as well. As an example, she went on a 2-month vacation to detach herself from her personal drama.
0: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일들,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일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 2달 동안 휴가를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어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What is it?
1: It was number two, which we just heard
0: Yeah.
1: previously. My Heart Will Go On by Celine Dion.
0: That's right. 조금 전에 들었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참고로 I Will Always Love You by Whitney Houston은 바로 1992년 영화 The Bodyguard에 나온 곡이고, 그다음에 Let It Go by Idina Menzel은 of course Frozen 2013년 영화의 주제곡이죠. 자, 2번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뒷번호 6449 쓰시는 분, 시카 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9559 쓰시는 분은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Have you watched all three movies?
1: I have, yes.
0: 아, 역시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서 Frozen도 보셨군요.
1: That's right. Oh, I mean, the song itself was, I mean, all three of these songs in their own time were absolute chart breakers. I mean,
0: 맞아요. I love The Bodyguard. But I know some people haven't watched The Bodyguard, but they still know the
1: oh,
0: song.
1: I guess,
0: Yeah.
1: yeah. I mean,
0: Because of that long riff, you know.
1: yeah. Absolutely.
0: And
1: But I think a lot of people probably saw the movie because the song was so famous as well. So, you know,
0: Maybe.
1: you become curious. Oh, I wonder what the movie's about.
0: Yeah, I loved it.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the Honey Drippers now with Sea of Love.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매일 4시간씩 연습하고 악보 속에서 새로운 베토벤을 발견하고 직접 블로그에 음악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사람, 일본의 피아니스트 무로이 마야코인데요. 연주자로서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는 100세가 넘도록 현역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섰던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80세 무렵 살던 집을 허물고 다시 집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방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말렸다고 합니다. 매일 집안에서 흘러나오던 피아노 소리를 더는 듣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니까요. 100세 무렵에도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지금의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했던 피아니스트. 매일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마야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것의 미덕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일깨워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나저나 이웃들이 방음 공사를 말릴 정도였다니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들은 분명 평균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매일 그의 집안에서 흘러나오던 피아노 소리는 정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한낮의 클래식 프로그램과 같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공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3357님, 무로이 마야코라는 피아니스트가 계시는군요.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이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세요. 3357님에게 오늘 또 한 명의 피아니스트로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9349님, 하루하루 건강하게 새로운 소망과 함께 앞으로 오늘 멘트 마음에 새기며 무한 감사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잘 들어주신 9349님 고맙습니다. 에스더 1585님, 오늘 오프닝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아봐야겠어요. 확실히 연류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8737님, 서로를 위한 하루가 되기를 바람하며 정경님의 클래식을 들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큰 힘이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8737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로를 위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할까요? 자, 이번에는 20세기 아르헨티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데요.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슈베르트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성악곡을 많이 쓴 작곡가입니다.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라로사 이엘 사우세, 장미와 버드나무,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의 라로사 일사우세, 장미와 버드나무,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현우님, 클래식은 제목 기억하기가 쉽지 않네요. 기록을 어떻게 해야 오래 기억할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작곡가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방금 소개한 아르헨티나의 슈베르트라 불리는 작곡가 카를로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구아스타비노 이러면 좀 쉽게 기억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슈베르트나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분들 외에는 솔직히 한번 들으면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의미부여를 좀 하는 겁니다. 이 작곡가의 한 곡을 집중적으로 10번 이상 들으면서 작곡가의 이름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생소한 클래식 외우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음악사 시험 때 10초 정도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고 작곡가 이름을 맞춰야 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조금 생겼는데요. 제가 점차 여러분께 노하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이 곡의 제목은 이탈리아어로 농담, 익살이라는 뜻인데요. 고전주의 시대 교향곡이나 소나타에서는 빠르고 경쾌한 악장을 가르쳤지만 이 작곡가는 이것을 독립적인 하나의 피아노 작품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쇼팽, 스케르초 2번, 2번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1번.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영화음악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연출한 스탠더 뚜띠 베네, 모두 잘 지내고 있다오의 스코어입니다. 이 영화는 토르나토레와 엔니오 모리코네가 시네마 천국 이후 다시 만난 작품이기도 하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바로크풍의 연주곡 비아쥬, 여행. 영화 모두 잘 지내고 있다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박용래님의 사연입니다. 벌써 가을 하네요. 코스모스 계절이 코앞입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했던 정클클입니다. 이제는 희망의 시간이 더 많아져서 행복한 일인입니다. 앞으로 힘든 일들도 많겠지만 클래식을 알게 됐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젠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내공을 만들어준 클래식 곡들 중에서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3악장을 신청합니다. 네, 제가 자세한 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힘든 시간을 좀 지나오신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니 제가 다 감사한데요. 혹시나 지금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박용래님처럼 클래식 음악 속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땐 그랬지

그렇지 하고 지난 시간을 추억하는 날들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박용래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후장조, 차코모노 90종 3악장, 피아노 4중주를 위한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노터스 콰르텟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적모로 90중 3악장 노토스 쿼르텐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834님 청태산 캠핑 여행 중인데 선자령 가는 차에서 멋진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와, 캠핑 여행 중이시군요. 브람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시간 듬뿍 보내고 오세요. 이선아님 안녕하세요. 몇 주 전인가 아드님이 피아노 그만둔다고 해서 고민인 부모님 사연에서 나온 일본 피아니스트 곡 정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들으면서 아들이 잘 연주하던 곡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찾아보니까 8월 6일 방송에 나갔네요. 히사이시조의 썸머입니다. 이선아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또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히사이시조의 썸머입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짤막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피아노 한 대로 인간의 목소리처럼 노래하고 속삭이고 때로는 폭발하는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음악가의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쇼팽 스케르초 2번 2번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1번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프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바흐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가둬둘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음악가인 카르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의 곡입니다.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감정 표현의 혁명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들어볼까요? 카르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협치곡 디단조 중 3악장 알레그로 디 몰토 콜라토 인텔레 플루트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카레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의 플루티업 주곡 D단조 중 3악장 알레그로 디 몰토, 콜라토 인텔로의 플루트,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문현우님, 1번 방충망에 매미가 찾아와 정클크를 같이 듣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녀석이 놀라지 않게 볼륨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올려봅니다. 와... 매미가 찾아왔군요. 매미와 함께 정클크를 들어주시는 문원유님 고맙습니다. 2229님 1번 입시 때 수만 번 치던 곡입니다. 아 많이 치셨군요. 메시지에서 느껴집니다. 수만 번이라뇨. 와. 7834님 1번 스케르초입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냅니다. 4942님 1번입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연주했던 기억이 있는 52세입니다. 쇼팽을 너무 사랑했네요. 지금도 좋은 음악 들으며 요리하며 서류 작업하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쇼팽 스케르초 2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쇼팽의 스케르초 2번, 세드릭 테베르갱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쇼팽의 스케르초 2번 세드릭 티베르갱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송예은님, 클래식과 소통하는 이 시간 힐링됩니다. 아, 클래식을 사랑해주시는 송예은님, 앞으로도 마음껏 힐링되실 겁니다. 1부 끝곡입니다. 막스 레이터의 On the Nature of Daylight, 시그럼 색소폰 쿼르텟, 힐라칸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고요. 오늘 2부 클래식 살롱은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 다시 오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영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3357님의 선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메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3357님, 오늘 오프닝 들으며 떠오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메나임 프레슬러, 실시간 신청곡으로 쇼팽 녹턴 20번 들을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오프닝을 또 들으면서 떠오른 피아니스트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3661님, 차 사고가 나서 아이고, 렌트한 차로 듣고 있는데 오디오가 정말 좋다 보니 음악이 완전 빠져듭니다. 진행자님 목소리도 너무 멋지시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예, 몸은 괜찮으신 거죠? 렌트한 차로 지금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몸이 걱정입니다. 예, 차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트차 라디오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3661님 고맙습니다. 자, 목요일 리브 클래식 살롱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0: 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다재다능한 음악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 저는 교수님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 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간이 방학 기간인데
0: 네.
1: 아, 벌써 다 지나갔네요.
0: 네, 그 교수님의 눈빛에서 정말 아쉬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보직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부학장님이시잖아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얼마나 또 행정적인 일이 많으십니까?
1: 그냥 결제를 많이 하죠.
0: 네. 네, 개강 준비는 어떻게 잘 되십니까?
1: 네, 일단 방학 때 이번 방학처럼 한가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다 정주행하고
0: 네.
1: 그렇게 천년만년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벌써 개강이라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0: 교수님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정말 다음 방학을 너무나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 네. 느껴집니다. 아, 저는 교수님하고 이번에 8월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1: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과거형으로 하면 안 되죠. 다음 주에도 만나요.
0: 네. 네, 다음 방학 때도 교수님 방학에 좀 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실 수 있는 꿈을 꿔봅니다.
1: 예.
0: 8월 클래식 살롱에서는 김상진 교수님의 소개로 다재다능한 욕심쟁이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거장의 또 다른 얼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1: 오늘의 주인공은 뭐 저희가 일단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런 음악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비엔나 출신의 프리드리히 굴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8월에 소개했던 지금 세 번째 음악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천재라고 생각하는 음악가입니다.
0: 그 세 명 중에서요?
1: 그러니까 다 음악가들은 다 천재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클래스가 다른 천재.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들 지금까지 네. 이렇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작곡가들은 기본적으로 뭐 너무 다들 천재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모차르트가 가장 천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베토벤 같은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정말 인간 승리와 그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올린 그런 작곡가라면 모차르트는 그냥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닌 여기 뭐 하늘나라에서 잠시 탈출해가지고 내려왔다가 탈출한 게 들켜서 그러니까 일찍 30대에 일찍 다시 네.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근데 저는 굴다를 봤을 때 모차르트가 재림한 게 아닐까. 모차르트가 현대시대에 살아있다면 이 사람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굴다는 독특한 음악 해석도 유명하지만 옷차림도 좀 자유분방하죠?
1: 그렇죠. 항상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는 모자 항상 쓰고 네. 음악회 모자를 쓰고 연주를 하다니
0: 예.
1: 지금 생각은 그런데 아마도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아, 제 추측입니다.
0: 네. 네.
1: 그렇죠. 그리고 보통 연미복 항상 입고 그런 어떤 틀에 박힌 구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음악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래서 뭐 저희가 뒤로 갈수록 계속 얘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음악

0: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전형적이라는 것에서 탈피하려고 굉장히 계속 시도를 했던 그런 음악가, 그런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 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또 굴다에 대해서

0: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재즈에 관련된 것도 이 사람이 비엔나 재즈협회 회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 재즈계에서도 아주 너무나 인정받는. 그 사실 그 타임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그 타임지에서 굴다에 대해서 그 어떤 평한 재미있는 게 있는데, 프리드리히 굴다는 재즈를 연주하는 최고의 클래식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을 연주하는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였다.
1: 와.
0: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왜 보통은 클래식 한 사람이 재즈하면은 막 재즈계에서도 막 너무 클래식격이야 이러고 클래식계에서는 뭐 제외 딴거해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정 안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굴다는 양쪽에서 다 너무나 최고의 인정을 받은 그런 음악가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시작부터 너무 남달랐던 게뭐이 사람 1930년생인데 1946년 불과 16살 때 세계 최고의 콩쿨 중 하나인 제네바 국제 콩쿨에 1위 입상을 합니다.
1: 우승하는군요.
0: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굉장한 그런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는데 특히 뭐 특히라기보다 모든 음악을 다 했지만 뭐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 우리가 생각하는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이런 모든 작곡가의 곡들을 가장 탁월한 해석으로 연주해내는 그런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 그러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굴다에게 모차르트 그리고 또 굴다의 모차르트 소나타는 어떤 의미일지 물어봐도 될까요?
0: 모차르트가 어떻게 보면 막 우리가 복잡한 낭만 이후의 음악 이런 걸 들으면 모차르트 곡은 굉장히 순수하고 좀 단순하기까지 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1: 네.
0: 굴다가 막 굉장히 괴짜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도 드는데 사실 저는 굴다를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처음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로 모차르트 연주에도 정평이 나 있고 첫 번째로 고른 모차르트 곡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그 터키풍으로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 그 소나타 쾌히엘 번호 331 중에 3악장인데요. 특히 제가 교육 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K 본부 딴 라디오 방송 클래식 방송에서
1: 네.
0: 이게 그이 음악이 항상 나와요. 시간 같은 거 얘기하기 전에 이 앞에 테마가 딱 나오고 마지막 해결되는 음을 딱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띠 하고서 몇 시를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1: 그렇군요.
0: 게
1: 저희는
0: 나오는.
1: 바흐가 나오는데,
0: 네,
1: 예, 그쪽은
0: 그러게요.
1: 모차르트가 나오는군요.
0: 네.
1: 잘 알겠습니다. 자, 피아니스트로서의 굴다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헬번호 331종 3악장, 터킹 증곡,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시죠.

0: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외마다 331종 사막장 터킹 진곡 프리드리히 굴다의 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참 뭐랄까 모차르트처럼 치네요.
1: 근데 모차르트 같은 게 뭘까요?
0: 저는 이제 상상의 영역인데 뭔가 이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즐겁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게 저는 모차르트답다고 생각합니다.
1: 오, 굉장히 설득력 있는.
0: 지금 대답 잘못하면 교수님께 혼날 뻔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어떤 딱 정형화 시켜서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은 게,
0: 맞아요.
1: 제가 뭐 같이 살아보지는 않았을까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거나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읽은 걸로 봐서나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차르트 스스로도 자기 음악을 어떤 틀 안에 탁 집어넣는 걸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굴다하고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사실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굴다가 스스로도 모차르트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로 꼽았는데, 자기는 모차르트 생일날 딱 죽고 싶다.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던 건데,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굴다가 죽은 날이 모차르트 생일과 같습니다. 우연치고는 상당히, 네. 소름.
0: 네. 클래식 살롱. 오늘은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 합니다. 거장의 또 다른 얼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음악가의 또 다른 매력을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프리드리히 굴다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프의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리드리히 굴다. 이번엔 어떤 모습의 굴다를 만나볼까요?
1: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어서
0: 네.
1: 사실 음악을 한네곡 정도만 선곡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고도 할수 있는
0: 네.
1: 굴다의 첼로 협주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어허.
1: 그래서 그러니까 작곡가로서의 굴다를
0: 예.
1: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다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에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이 협주곡이라는 형식도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걸 탈피해서 뭐 악장의 숫자로 봐도 그렇고 저는 이 곡을 처음 들때 이미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작에 한 30초 안에 일단 첼로가 시작하는 인트로부터가 기존의 클래식 음악에 들을 수 없었던 락큰롤 같은 음악이 나와요.
0: 네.
1: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첼로가 카덴자처럼 혼자 하고선 그 다음에 뒤에서 갑자기 드럼이 나오면서 빅밴드랑 같이 반주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스트링은 하나도 없고, 네, 그 빅밴드하고 드럼하고

0: 네,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어떤 악장은 그 비엔 저 오스트리아의 그 민속 음악 그 렌틀러가 나오기도 하고 뭐 재즈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다양한 어떤 뭐 재즈 블루스 라틴 음악 팝 무슨 전자 음악 뭐 물론 콘체트에서 전자 음악 나오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뭐 즉흥 연주 이런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작품인데 저희가 이거를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1악장만 소개하는 게좀 아쉽지만,
1: 네.
0: 근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그러니까 원래 이 곡은 하이니히 슈프라는 굴다와 절친한 관계였던 오스트리아 출신 이제 첼리스트죠.
1: 예.
0: 그 슈프를 위해 작곡한 곡인데 제가 이 연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서울대 교수님으로도 계시는 김민지 첼리스트의 연주로 꼭 틀어달라 그 부탁을 했는데. 방금 와서 여기 음악 감독님이랑도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출연하셔서
1: 예.
0: 여기서 이 프로에서도 그걸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뭐 나머지 악장은 어디선가 또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오늘은 그중에 1악장만 듣도록 하겠고요. 일단 곡을 듣고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1: 아,
0: 어떨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알겠습니다. 박진서님, 첫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좋아하던 음악가였어요. 저는 들으면 다잘 치는 것 같던데 피아노를 잘 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토킹 진곡 들으시면서 박진서님 메시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굴다의 첼로와 윈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중 1악장 서주입니다. 김민지의 첼로, 김영률이 지휘하는 더 윈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굴다의 첼로와 윈드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중 1악장 서주, 김민주의 첼로, 김영률이 지휘하는 더 윈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2085님, 저는 프리드리시 굴다의 아리아를 자주 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몇 시간이고 들어도 질리는 법이 없어요. 오늘 제대로 공부시켜주어서 너무나 즐거워요. 정말 모차르트처럼 치네요 하고 정경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 했지 뭐예요. 오늘은 굴다의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즐거워해야겠어요. 저도 요즘 넘기기 버거운 무언가를 마음으로 꿀떡꿀떡 삼키느라 지치고 힘드는데 잠시 등 돌리고 쉬어가고 싶어졌어요. 흥겨웠는데 오히려 마음이 찡하네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진짜 이 모차르트... 한마디 한마디를 예. 놓치지 않으시고 네. 와... 방송에 말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0: 네. 아, 2085님 굴다에 대한 오늘 여러 이야기를 또 들으실 텐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상하실 때 더 많은 내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실 겁니다. 황재님, 역시 굴다. 저는 굴다의 아리아를 듣고서 프리드리히 굴다를 처음 알았습니다. 피아노가 노래하는 아리아 언제 정클클에서 들려주세요. 네, 황재님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해 주시죠. 이 저도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오프닝이 제가 음악 나올 때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몇 년도에 이 작품이 작곡이 됐을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70, 80년대.
1: 80년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CD를 처음 산 게 91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 제 나이가 다 나오겠네요. 네.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요즘 그런 것도 제가 괜히 젊은 척하고 살려고 했더니 이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0: 네, 불가능합니다, 부학장님. 네. 네. 그 파격적이죠.
1: 그렇죠.
0: 예, 굴다이.
1: 저도 이걸 처음 들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독일에 살 때는 굉장히 모든 걸 아껴 살고 별로 돈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 플렉스를 했던 그런 분야가 CD 사는 거하고 악보 사는 거.
0: 네.
1: 근데 이 CD를 처음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디오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집에 항상 음악 들으면서 거기서 힐링을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이걸 딱 그 좋은 그 어떤 음향 시설 갖추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이걸 듣는데 일어섰어요. 제가 이걸 처음 듣자마자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안 보이셨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

0: 나온 데서 제가 막 네. 드럼치는 흉내도 냈는데 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클래식 악기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네. 이처럼 굴다는 뭐 이 오늘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게 안타깝지만 너무 이렇게 다방면으로 관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일단 피아노를 너무 잘 쳤기 때문에 재즈를 나중에 이제 들려드리겠지만 재즈를 할 때도 어떤 기술적인 그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재즈 뮤지션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영역까지 다 아우르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즈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고 뭐 클래식계에서는 원래부터 최고로 인정받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너무 참 그게 신기했던 게 어떤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석적인 해석에서 또 벗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거기에 맞게 그리고 재즈를 들을 때도 어떤 뭐 거기서 대단한 파격이 있는 그게 아니라 재즈는 재즈대로 클래식은 클래식대로 그 언어를 존중하면서 거기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였겠죠.
1: 그 어떠한 장르의 정점에 있으면 다른 장르에 어떻게 보면 이 연결이 될 때도 그 정도 레벨이 되나 봐요.
0: 네,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 그냥 클래식 피아니스트 또는 재즈 피아니스트 또는 뭐 어떤 행위 예술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두기에는 이 사람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것 같아서 제가 참 이 언어로 이걸 다 표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네.
1: 김상진 선생님의 굴다 사랑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장의 또 다른 얼굴 프리드리히 굴다 오늘은 김상진의 소개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장의 또 다른 얼굴 이번엔 어떤 굴다를 만나볼까요?
0: 뭐 이 음악을 틀으면 이게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도 왜냐하면 이 곡을 쓴 게 일종의 에튜드 연습곡 같이 쓴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도가 어떤 우리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어떤 피아니스트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악보에 있는 걸 그대로 치고
1: 그렇죠.
0: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면으로 굉장히 경직되고 그냥 반복에 의한 학습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치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떤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더 어떤 자유로움에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재즈의 리듬 같은 게 클래식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10개의 피아노 연습곡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게 계속 제가 이 음악가들 얘기하면서 다들 결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 예.
0: 지난주에 앙드레 프레븐 5번 결혼했다 이혼하고
1: 네.
0: 굴다는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2번밖에 이혼을 안 했습니다. 네.
1: 네.
0: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굴다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박힌 관습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자 했는지 사실은 세 번째 여인이 이제 우르줄라 안더스라는 성악가이자 또 행위 예술가이자 작곡가이자 이런 여자분이 있는데 그 둘이 가장 오랫동안 결혼은 하지 않고 이제 파트너로서 살은 거죠.
1: 예.
0: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 굴다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르줄라 안더스를 위해서도 심지어 우르줄라를 위한 협주곡 콘체르토 포 우르줄라 이런 곡이 있을 정도로 그 곡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

0: 우줄야가 뭐 성악가니까 당연히 노래도 하고 어떤 연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타악기도 연주하고 타악기도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또 굉장히 곡 길이도 길고 나중에 제가 처음 샀다는 그 CD 굴다의 CD에 맨 처음에 첼로 협주곡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줄야를 위한 협주곡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던 그 모차르트 예쁘게 치는 그런 굴다가 아니라 그 작곡가로서의 굴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이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는 두 번째로 결혼했던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은 그 오스트리아 배우 출신의 여자분과 하고 두 번째는 일본 피아니스트 유코라는 유코 굴다 피아니스트이자 이분도 뭐 작곡가이기도 하고 뭐 어떤 굴다랑 굉장히 성향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굴다가 이 유코를 위해서 쓴 피아노 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굉장히 클래식적이면서도 재즈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많이 도입해서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손여름 씨라든지 박종애 씨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 피아니스트들도 앵콜곡으로 이 곡을 이게 사실 에튜드라고 연습곡이라고 돼 있지만 뭐 우리가 쇼팽의 연습곡 에튜드 같은 것도 그냥 연주회 때다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악적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곡도 특히 앵콜곡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연주되는 그 10개의 짧은 곡들인데요. 그중에 오늘은 몇 번을 저희가 사실 음악 감독님이
1: 네, 1번과
0: 거기서
1: 4번입니다.
0: 1번과 4번. 네. 1번은 딱 들으면 어떤 바흐의 대위법적인 그런 게 오른쪽에 사는 거 왼쪽이 모방하고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재즈같이 들리는 4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뭐 6번 같은 것도 굉장히 6번을 제가 우연히 손여름 씨, 박종애 씨가 다 6번을 연주한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4번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연주되는 곡이 아닌가. 심지어 저는 재즈하는 사람들이 앵콜곡으로 이걸 하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혼자 하지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치 드럼도 있고 베이스 주자도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딱
1: 리드미컬하군요.
0: 그런 게 진짜 피아노 한 대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귀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굴다의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1번과 4번입니다.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굴다의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1번과 4번 프리드리시 굴다의 라이브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4658님 오 진짜 드럼 소리도 납니다. 버스 타고 출근길인데요. 와우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이한나님 굴다는 클래식 듣고 싶은데 재즈도 듣고 싶은 날 들으면 안성 맞춤이겠는데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된 굴다의 세계 덕분에 제 일상이 더 풍성해졌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클래식과 재즈를 동시에 듣고 싶을 때 아, 네. 굴다를 선택하면 그냥 그야말로 안성맞춤이군요.
1: 근데 굴다의 곡이 지금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의 요소가 들어있는 곡이라면 사실 저희가 이제 들을 음악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마지막에 들을 곡은 정통 재즈의 그 재즈의 아주 유명한 스탠다드 음악을 또 얼마나 훌륭하게 연주하는지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골랐고요.
0: 네.
1: 사실 클래식 프로인데 재즈만 튼다고 저번 주랑 이번 주가 유난히 재즈가 많았죠.
0: 네.
1: 근데 저번 주에도 앙드레 프레빈이 그 얘기를 했고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은 있어도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는 없다. 굴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늘 제

0: 재즈는 순수 음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면 클래식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음악을 하는 그런 게 있어. 저는 순수 음악과 대중 음악으로 나누는 그걸 더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런 면에서 재즈가 사실 되게 위치가 대중 음악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음악이 추구하는 게 순수 예술을 지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수 음악의 분야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그 재즈 피아니스트로의 굴다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금 준비한 음반, 음원은 언제 발매된 거죠?
0: 이것도 저희 다 태어나기 전에
1: 예.
0: 1970년에 발매된 음반인데, 음반 제목이 As You Like It 이런 제목으로, 근데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라는, 이건 굉장히 재즈 스탠다드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1: 네.
0: 이 곡을 이제 굴다가 늘 자주 같이 연주했던 그 드러머하고 베이시스트하고 같이, 그게 어떻게 보면 재즈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트리오 형태인데, 같이 연주자들도 레텐바허도 그 베이시스트, 그 오스트리아 베이시스트로서 아주 유럽 재즈 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클라우스 바이스 같은 사람도 드러머로서 유럽에서 아주.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미국에도 있었지만 유럽에 있을 때 유럽의 재즈 음악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약간 미국에서 흑인들이 하는 재즈 연주는 좀더 원초적이고 막더 빠져들게 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면, 유럽의 재즈 음악은 좀더 이지적이고 약간 이성적인 부분이 가미된 그런 게, 저는 클래식 음악도 그렇잖아요. 이게 대중음악과 저는 가장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 대중음악은 그 대중의 기호라든지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에 온전히 쫓아가는, 근데 어떤 순수 음악적인 부분에는 딱 순수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말을 하다가 딴 데로 막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빠져요.
1: 지금 좋습니다. 네.
0: 지금 시간이 여기 막 51분쯤에 끝을 내야 되는데,
1: 예,
0: 할
1: 그래서
0: 말이 너무
1: 저희가 아직
0: 많아가지고.
1: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3분이나 있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굴다 하려 그러면,
1: 네.
0: 우리나라 요즘 부캐 문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에 이미 부캐 문화를 만든, 그래서 이 가명도 있어요. 알베르트 골로윈이라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자기죠, 그게 결국. 저는 부수적인 캐릭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1: 예.
0: 알베르트 골로빈이란 이름으로 막 노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미 그 시대의 어떤 부수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제일 파격적인 거는 1999년에
1: 예.
0: 자기가 죽었다고
1: 아.
0: 발표를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진짜 죽은 줄 알고
1: 네.
0: 추모 음악회에 다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굴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부활 연주회를 하죠.
1: 와, 상상 초월입니다.
0: 네, 그
1: 이런
0: 정도로.
1: 마케팅을.
0: 근데 실제로
1: 예.
0: 그 이후에 1년 후에 모차르트 생일, 그러니까 2000년 1월 27일에 모차르트 생일에 딱 돌아가시게 되죠.
1: 예,
0: 그래서
1: 아까 말씀해 주셨던
0: 네네.
1: 모차르트가 그 1756년
0: 그렇죠.
1: 1월 27일에 사망을 했는데 굴다는 2000년
0: 네.
1: 1월 27일에 사망을 했군요.
0: 30년에 태어났는데 2000년 딱그 70년 딱 알차게 살고
1: 아,
0: 가셨는데,
1: 모차르트의 생일
0: 네,
1: 중에 아,
0: 생일날 굴다는 돌아가시고.
1: 예, 전혀 모차르트가 태어난 날에
0: 네.
1: 그 굴다는 죽은 겁니다.
0: 근데 저희가 사실 그런 어떤 행위 예술적인 그런 또 아방가르드한 모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그런 아까 우르줄라 안더스라는 그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이 함께한 세 번째 여인이죠. 그분하고 같이 한 콘서트에서 저는 전에 듣기만 했어요. 그 전설적인 연주회인데,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우르줄라가 옷을 다 벗고
1: 예.
0: 뭐 히빈 페릭트, 나는 돌았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히빈 프라이,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옆에 굴다가 같이 피아노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히야오 나도 그래 그러면서 같이 옷을 다 벗고, 그게 사실 네, 하나도 안 걸치고.

0: 다 벗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와. 어떤 음악회에서 어떤 형 그리고 뭐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뭐 객석을 다 치우고 갑자기 DJ가 나와가지고 막 DJ 음악이 나오면서 다들 춤추면서 뭐 연주를 한다든지 너무 다양한 일화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이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분야인 그 재즈의 스탠다드 음악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1: 아쉽습니다. 아, 예, 시간이 오늘도 아쉽습니다. 아, 매주 우리 선생님 오실 때마다 어떤 작곡가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또 알려주실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역시 굴다의 여러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매력의 굴다를 만난 느낌입니다. 말씀해 주신 곡은 방송 끝곡으로 들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9월 16일 수요일 예술의 난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역시 예술의 난당 콘서트홀 공연인데요. 로돌프 부흐빈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 9월 20일 일요일 공연입니다. 윤은솔 바이올린 리사이틀 공명 9월 19일 토요일 예술의 난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의 끝곡입니다.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프리드리시 굴다의 피아노, 레턴바허의 베이스, 클라우스 바이스트의 드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눈에 보이는 짧은 시간은 우리의 일상이다. 소셜미디어, 인터넷, 이메일 등에 수시로 호출당하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시간을 말한다. 반대로 감지되지 않는 긴 시간은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시간이다. 잠시 멈춰 서거나 자리에 앉아 가만히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경이로웠던 순간들을 되새기는 시간. 삶의 짧은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한 존재를 단단하게 만드는 긴 시간 말이다. 이런 느리게 흐르는 시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패신저의 레터고 들려드렸습니다. 아, 박준성님이 와, 엽서가 많이 걸렸네요. 라디오 맛집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뒤를 돌아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최대한으로 붙여보았는데 아직도 붙이지 못한 엽서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엽서 이벤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북카페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수뇌부 다 모여서 심사할 거예요. 아주 재미난 이벤트를 계속 지금 누리고 있는데 즐겨주세요. 함께 그 7주년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오펜하우스에서 나온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에서 골라봤습니다. 김소연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언젠가 목요일에 미미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새의 말 번역하는 얘기 너무 흥미롭게 나눴던 바로 그 책이기도 합니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이렇게 묻는 그 부분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엽서를 이렇게 뒤에 정말 병풍처럼 좋은 의미로 이렇게 두르고 있다 보니까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아 여기 있구나. 우리가 엽서를 쓰고 보내고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기다리고 또 골라서 붙이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엽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이 북카페를 사랑해주시는 마음도 이게 시간이 만져져서구나. 북카페 듣다가 느끼는 그 포근함 그리고 자꾸 또 오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일상 속에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매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두 시간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9596 쓰시는 카페인님. 출석 이벤트와 아차상 선물 잘 받으셨다고 하셨고요. 이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다고 빵 터졌다고 하셨습니다. 송태종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부터 그 퇴근길 길동무가 되어줄 책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또 참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북카페 이 보라 화면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살짝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노래 나갈 때 또 잡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 두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 후에 올려드릴게요. 북카페에 달 항아리가 왔습니다. 엄청 큰 상자여가지고 그리고 뽁뽁이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게 뭐지? 했거든요. 근데 열어봤는데 달 항아리를 제가 또 뭘 찍는다고 살짝 안으로 들여놔서 지금 잘 잡히지 않는데 잠시 후에 다시 또 앞으로 빼놓을게요. 이거 우리 카페인 고다혜님이 보내주셨어요. 두툼한 편지와 함께 편지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도자기 빚는 카페인 고다혜입니다 하시면서 작업할 때 공방에서 도자기 공방에서 항상 북카페 들으신대요. 이 북카페 방송이 차분하게 물레 돌릴 때 듣기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만드신 달 항아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책도 또 이렇게 내셔서 이 살아온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어요. 32 맨땅에 헤딩하듯 전원생활 이 책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 책은 제가 읽고 9월에 어느 날 문장 카펫으로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내주신 카페인 분들이 참 많아서 살짝만 언급을 살짝 하고 가면 신수아님 투명 테이프를 우르르 보내주셨습니다. 투명 테이프? 이거 뭐지? 했는데 의미를 너무나 잘 담아주셔서 우리 북카페 7주년 방송할 때는 요 앞에 다 쌓아두겠습니다. 전영미님이 친환경 비누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만드신 것들 또 이렇게 판매도 하신다고 하셔서 이것도 너무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뇌부 함께 잘 나눠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선물들이 도착했는데 다 하나하나 소개하지 못했어요. 우리 카페인 분들 그 마음 잘 받고 있다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8745 쓰신 카페인님 운전하기 좋은 흐린 하늘 아래 전 이제 왜 버스기사님이 운전하기 좋은 날씨로 흐린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알게 됐죠. 우리 카페인 버스기사님들 덕분에 막 오전 승무를 마쳤네요. 어제 출석 이벤트 책 잘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참이사님은 으악! 뒤로! 제가 보낸 엽서가 보여요. 제 마음을 받으셨군요 하셨는데 네 뒤에 보이시나요? 이 보라 화면 확대하고 싶다 막 하셨는데 네 이거 한번 쭉 찍어가지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27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 보내주신 책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예, 책 선물 받으셨네요. 밀려드는 소식 속에 제 감사함도 쓱 넣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식 쓱 넣어주셔서요. 이수진님, 어제 랜덤 책 받았어요. 필사책 받아서 오늘부터 필사를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잘 도착했네요. 좋습니다. 안재희님, 엽서 봤어요. 8살 아들이 만든 빨강색 I love you. 여기 보이시는 거죠? 꺄! 우리 수뇌부가 너무 신기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이는 라디오로 이게 뒤에 보이는 이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떻게 막 확대해서 볼 수도 없고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 카페인분들이 또딱어내거 저기 있다 이렇게 발견해내시지? 이게 너무 그런 마음이 사랑스럽고 신기하고 그래서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장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이 지금 실루엣이 몇 장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 옥현님 반짝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옵니다. 서울 남쪽 분들 우산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와, 소나기가 오는 거군요, 오늘. 우산 없는데? 오늘 오면 안 되는데? 예, 그러나 또 비가 필요한 곳엔 비가 오고 비가 더 이상 오지 말아야 될 곳에는 오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정님, 오랜만에 생방 들어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 더니 또이 생방의 그 에너지가 더 싱그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혜정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카페 우리 방송 끝나고 수뇌부 같이 밥 먹을 때 어제 메뉴가 비빔밥이었어요.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하는 어떤 낭독하는 글, 일간 카페인 읽기의 기쁨 포함해서 우리 주고받는 대화, 카페인님들의 어떤 점심 메뉴 사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수뇌부도. 그래서 점심 메뉴가 그에 따라서 막 휙휙 바뀌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또 여름의 맛 얘기를 하면서, 또 비빔밥 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제도 그래서 비빔밥이었는데, 오늘 일카, 이 또한 굉장히 유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달은 안될것 같긴 하지만, 이 유래가 궁금했었거든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생일이나 잔치상, 빠지면 서운한 음식. 이제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 뭔지 눈치채셨나요? 갖가지 채소와 고기를 볶아서 삶은 당면에 간장과 깨소금, 참기름 양념을 더해 버무린 요리. 바로 잡채입니다. 잡채. 사실 한국에만 있는 요리는 아니죠. 중국 음식에도 고추잡채, 부추잡채 같은 잡채 요리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름은 달라도 각종 채소와 고기, 해산물을 같이 볶아낸 요리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요리들과 우리나라 잡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재료는 바로 당면입니다. 그런데 옛날 잡채에도 당면이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잡채에 당면을 넣어 먹기 시작했던 걸까요? 잡채는 조선시대부터 있던 요리입니다. 광해군 때 이충이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잡채를 바쳐서 벼슬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17세기에 지어진 요리책 음식 디미방에도 잡채 요리법이 나오는데요. 여러 채소를 볶아 꿩고기와 버무리고 여기에 걸쭉한 밀가루즙을 끼얹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만 해도 잡채 요리법에 당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면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당면, 한자를 풀어보면 당나라 국수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의 을에 접두사 당을 붙이다 보니 당면이 된 건데요. 19세기 말 화교들이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당면도 함께 들어왔다고 하고요. 1912년 평양에 당면 공장이 만들어지며 보다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자료들을 보면 잡채 요리법에 당면 이야기가 속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1924년 출판된 조선 무쌍 신식요리 제법이라는 책을 보면 잡채 만드는 법을 소개하며 이런 문장을 덧붙입니다. 당면을 데쳐서 넣는 건 좋지 못하다. 그러다 잡채하면 바로 당면이 떠오를 만큼 잡채에 당면을 넣은 것이 일반적인 조리법이 된 건 196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참 가난한 나라였죠. 값싼 당면을 듬뿍 넣어서 넉넉히 조리한 잡채는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잔치상을 차리는 이도 먹는 이도 모두 함께 배를 채울 수 있는 고마운 음식이었던 겁니다. 어떤 재료든 잘 섞이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잡채. 여러분도 잡채 좋아하시나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랑수의 잡채 같은 인생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잡채에 언제부터 당면이 들어가기 시작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1960년대부터였던 거죠. 보편적으로는 이 채소와 고기만 볶아서는 이 잔칫날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면을 넣어서 조금 더 양도 많게 하고 또 맛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풍성한 파티 음식 된 겁니다. 잔칫날의 대표 음식이 된 거죠. 아, 잡채 같은 인생, 이 고소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그 노랫말이 훅 들어와서 하미경 님이 지금 네? 잡채를 받쳐서 벼슬을 얻었다고요? 하시면서 오늘 일카 통해서 들은 얘기에 밑줄을 이렇게 그으시면서 주말에 아버님 생신이라고 하셨거든요. 잡채 18인분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요 음악도 함께 생신 축하송으로 띄워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소한 인생 잘 살아보자. 요거 너무 딱인 노래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잡채 18인분 하시면서 오늘 일카 통해서 들은 얘기도 들려주시죠. 이 아버님 생신 축하 전달하면서 벼슬을 내려달라고 얘기하세요. 이 18인분의 잡채라고 하는 것은 와 이건 이제 품이 커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하사해 주시기를 뭐라도 직함이라도 뭐 어떤 거라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라도요. 그리고 정은숙님 허걱 뭐여 소름 왜 이렇게 놀라셨나 했는데 네 지금 잡채를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 준비 중인 딩. 아, 이게 뭐지? 이상하죠? 우리가 보고 있나 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통하나 봐요. 울따님의 최애 메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점심엔 야채 듬뿍 잡채를 만들 예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잡채는 진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이게 손이 은근히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잔칫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정말 수고롭게 정성 다해서 해야 하는 음식인 거죠. 나를 위해서 온전히 1인분의 잡채만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잡채, 사랑이 가득한 우리 인생을 닮은 음식 같습니다. 아, 하승성님, 울 어머니는 잡채에 사각 어묵 채를 넣어서 만들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집들이 있죠. 사각 어묵 채 들어간 잡채. 그 맛이 그립다고. 요즘 부쩍 약해지셔서 요리 못하세요 하셨는데요. 아 진짜 이 기억 속에 있는 그 맛이네요. 그쵸? 승성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아, 승성님도 사연 보면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만드셔서 같이 어머니와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고 일개 기쁨 이어갈게요.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듣고 가시죠.

0: 친구네 이벤트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출책 이벤트 책 잘 도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지현님은 너무 좋아하는 계절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받으셨다고 설렌다고 하셨고, 김지희님은 반려동물 관련 책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야라고, 동물을 참 좋아해서 첫 이야기부터 고양이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요. 사연 보면 지금 지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연이겠지만 혹시 북카페에서 책 발송할 때 청취자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책을 넣어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월드컵의 출석 이벤트 책은 거의 200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장 돌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책을 일단 봉투에다가 슉슉슉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 인쇄해 둔 스티커를 쫙쫙쫙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우연. 우연이기 때문에 더 즐거운 랜덤 책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분야가 아닌데 싶어도 그게 그냥 랜덤 나에게 필요한가 하시면서 한번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예전에 그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책들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느낌을 제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알게 된 경우를 다른 이벤트 때 이렇게 우리 그 포장 넣을 때 제가 그걸 만약에 보게 됐어요. 그럴 때 이분이라면 이렇게 두꺼운 책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책을 바꾼다거나 한 적은 있죠. 벽돌 책을 충분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그런 적은 있지만 보통 출석 이벤트는 진짜 완전 운명에 맡깁니다. 우연입니다. 그래서 더 즐겁게 가볍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이번 주 샘터에서 펴낸 미식 칼럼니스트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감각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말이 처서라고 하고요. 처서 매직 가능할 것만 같죠? 처서에 먹는 호랑이 콩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바람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더운 날들이다. 이맘때면 나는 을의 호랑이콩을 삶아 먹는다. 처음에는 그 이름과 알록달록 자줏빛이 선명한 무늬에 호기심이 일어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런데 막상 삶아보니 입안에서 파근파근하게 으스러지는 질감이 뜻밖에도 매력적이었다. 적당한 고소함에 은은한 단맛이 더해져 한 자리에서 꽤 많은 양을 먹어도 쉽게 질리지 않는다. 삶은 콩을 씹다 보면 종류에 따라 속껍질과 과육이 따로 놀기도 한다. 어떤 콩은 씹는 순간 속에서 물이 찍 하고 튀어나오고 껍질이 필름처럼 밀리며 기분을 거슬리게 한다. 그런데 호랑이 콩은 다르다. 수분이 번지듯 퍼지지 않고 잘 부풀어오른 전분 입자들이 고르게 퍼져 있는 느낌이다. 치아로 누르면 단단히 버틴다기보다 결을 따라 파근하게 무너진다. 그 부서짐은 질척이지 않고 건조하게 풀린다. 삶았는데도 어딘가 건조한 인상이 남는다. 그래서일까? 종종 열매를 말려 볶아낸 견과류가 떠오른다. 콩과 견과는 분명 다른 존재지만 호랑이 콩을 씹다 보면 볶은 견과를 깨물 때처럼 전분과 지방이 한 덩어리로 고르게 부서지는 감각이 겹쳐진다. 수분이 많은 콩에서 기대하는 촉촉함 대신 분질의 입자가 침과 만나 서서히 풀리며 단맛이 또렷해진다. 감자나 고구마를 막 쪄냈을 때의 파근함과도 닮았다. 서양에서 콩은 베이크드 빈 같은 형태로 식탁에 빈번히 오르는 기본 식재료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로 가면 그 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콩은 옥수수와 함께 식문화의 양축을 이룬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부리토를 떠올려 보면 된다. 토르티아 안에 고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콩이고 포만감과 맛의 중심을 잡는 것도 콩이다. 부리토는 결국 콩으로 완성되는 음식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인도에서는 콩이 더 이상 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음식군이 된다. 달은 특정 요리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콩 그 자체를 뜻한다. 오늘은 고기를 먹을지 생선을 먹을지 아니면 달을 먹을지 고르는 시기다. 콩은 인도와 네팔을 비롯한 남아시아 전반에서 무언가의 부재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기와 생선과 나란히 놓이는 선택지다. 중동 역시 다르지 않다. 렌틸콩을 곱게 갈아 만든 후무스, 병아리콩을 으깨 튀겨낸 팔라펠은 이제 특정 지역의 음식이라기보다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메뉴가 되었다.

이 풍경들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해진다. 콩은 전 세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소비되지는 않지만 거의 어디에서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 어떤 곳에서는 밥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뜨끈한 국물 요리가 되며 어떤 곳에서는 곱게 갈아 소스와 반죽 속으로 스며든다. 그렇게 콩은 인류의 식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끈질기게 자리를 지켜온 식재료가 되었다.

까미유의 르페스탕 듣고 왔습니다. 이주연 작가의 절기 감각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요리 진짜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이 호랑이 콩을 삶으면서 맞이하는 처서 풍경 계속 따라오시죠.

마트 진열대에서 호랑이 콩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이름이 적힌 가격표와 콩깍지의 무늬를 번갈아 들여다봤다. 미색 바탕에 자주색 자국이 번져있다. 멀리서 보면 줄무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불규칙한 얼룩에 가깝다. 아무리 봐도 호랑이의 무늬와 닮았다고 하긴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얼룩을 보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호랑이를 호출한다. 얼룩덜룩한 나비는 호랑나비가 되고 무늬가 진한 거미는 호랑거미가 되며 하늘소도 호랑하늘소가 된다. 겨울눈이 호랑이 눈처럼 매섭다고 호랑버들, 입 가장자리의 가시가 날카롭다고 호랑가시나무. 전혀 닮지 않았더라도 작은 단서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기어이 호랑이를 끌어다 이름을 붙인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호돌이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또한 백호를 형상화한 수호랑이였다는 사실만 떠올려도 충분하다. 최근

대중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K-POP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캐릭터 더피 역시 호랑이의 형상을 빌린 존재다. 시대가 바뀌고 표현 방식이 달라져도 우리는 어떤 상징을 부를 때 가장 먼저 호랑이를 선택한다. 우리는 호랑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이름과 상상만으로는 끊임없이 불러낸다. 이걸 전래동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본 가장 인상 깊은 전래동화는 콩쥐팥쥐도 흥부전도 아닌 영화 대호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반도에서 무분별한 호랑이 사냥을 벌이던 시기를 배경으로 조선의 마지막으로 남은 호랑이 대호를 그린 작품이다. 흥행과는 별개로 최민식이 연기한 포수 천만덕과 대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특히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천만덕의 만류에도 어린 아들은 대호 사냥을 나섰다가 치명상을 입는다. 늑대떼가 죽어가는 아들을 노리자 대호는 그의 목덜미를 물고 설산을 오른다. 질질 끌려가듯 이끌린 채 아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밤하늘은 유난히 시리고 아름답다. 대호가 그를 데려간 곳은 결국 천만덕의 집. 서로가 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사이에 스치는 설명하기 어려운 연민과 존엄. 그 순간 밀려오는 자연과 생명의 압도적 숭고함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과장되거나 유치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게 이 영화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적 신화로 남아있다. 올해 처서에는 호랑이 콩을 한 바가지 삶아두고 대호를 다시 볼 생각이다.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우러러보던 마음. 그리고 야생의 시간을 식탁까지 데려와 길들여온 오래된 성정을 떠올리면서

네, 센터에서 나온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 감각 어제와 오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주연 작가는 잘 사는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기다리는 맛이 있고 함께 먹을 사람이 있고 그 기억으로 오늘을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책 통해서 더 많은 절기 감각들 한번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발견하시고요. 권도경님, 호랑이 콩에서 이야기의 가지가 케이팝까지 쭉쭉 뻗어가다니요. 이 작가님의 생각이 너무나 유쾌하네요. 읽어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네요. 맞아요. 이 읽기 기쁨 통해서 읽어드리는 부분은 전체의 진짜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듣다가, 무심코 듣다가도, 뭔가 내가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아니면 궁금한데? 더 알고 싶은데 하다면 책을 통해서 꼭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세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권도경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호랑이 콩을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카페인 분들이 그만큼 많이 북카페를 들으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너무 신동방통한 그런 일인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또 통하죠? 아니, 그리고 지금 권수현님도 이게 무슨 일이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더니, 아까 그 Do I Need a Reason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시간 관계상 한글로 적어주셨거든요. 노래가 나오더니 Do I 이렇게 가서 저는 왜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말을 저도 모르게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유추하는 게 있잖아요. Do I와 함께 듣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줄 알았는데 Do I Need a Reason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나오더니 호랑이 콩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불려놓고 외출을 했었거든요. 저도 설큰하게 삶아 먹는 걸 좋아해요. 이제 가스불 켜고 삶으렵니다. 기분 좋은 우연이에요. 아, 이 정도면 우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운명인 것 같아요. 우연한 두번 겹치면 운명인 거죠. 아,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불려놓았는데 또이 책에서 우리가 또그 부분을 읽었어요. 참 놀라운, 진짜 놀라운 우연, 운명인 거죠. 김선화님. 보내주신 책 제목 보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건지 놀라웠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이 블라인드 북인 건데, 이 선물이, 그쵸? 왜냐면 랜덤이고요. 딱 열어보면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열어보시는 카페인 분들이 그 순간에 아는 건데, 날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더 신기하고요. 이건 날 모르는데 싶으면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그리고 혹시 몰라요. 그 책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델포닉스의 라라 민스 I love you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슬픔은 사랑의 대가라고들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는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슬픔의 과정을 과학의 시선으로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들어오시자마자 여기 엽서 붙어있는 거 구경하시고 계시더라고요.
1: 이 엽서가 네. 지난주보다 한 두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제는 더 붙일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7주년의 엽서 드린 거죠. 네, 여기에 지금 다 붙이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런 어때요?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 워낙 라디오 출연 많이 하셨으니까.
1: 아, 처음 봅니다.
0: 그렇죠.
1: 요즘은 저도 이런 엽서 자체를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우리 추억이 된 사물 중에 하나.
1: 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라디오에 제법 엽서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관제 엽서라는 것도 많이
0: 맞아요,
1: 쓰고.
0: 맞아요.
1: 아, 근데 엽서 하나하나가 저 아까 잠깐 기다리는 동안

0: 안에 푹
1: 네.
0: 빠져가지고
1: 갤러리에 오신
0: 읽혀지더라고요.
1: 것처럼, 맞아요.
0: 맞아요.
1: 보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북카페 7주년 생일 주간이어서, 다음 주는 문장 카펫이라고 제가 이제 오프닝을 책에서 원래 골라서 허가 받아가지고 읽는데요. 그것을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을 다 우리 카페이님들이 보내주신 이 엽서의 일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이님들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텐데, 다음 주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싶으면, 내가 보는 엽서가 오늘의 문장 카펫이 됐구나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미미님 엽서 안 쓰셨어요?
0: 죄송합니다.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1: 아닙니다. 와주시는 게 선물이죠. 오늘 또 좋은 책을 골라서 들고 오셨는데요. 늘 항상 미미님과 함께하면 유쾌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차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바버라 블레칠리의 책이고요. 제목은 슬픔의 발견입니다.
1: 슬픔의 발견.
0: 네. 저도 이 책의 제목이 흥미로워서 펼쳐봤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건 대체로 굳이 찾고자 노력하진 않잖아요.
1: 맞아요. 그냥 정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0: 맞아요.
1: 어찌할 수 없이.
0: 그런데 발견이라는 거는 물론 의도치 않은 우연한 발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근처에는 걸어가야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뭔가 이 작가가 슬픔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뉘앙스가 전달되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얘길까? 이 책의 부제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1: 네.
0: 부제가 상실 그 이후의 삶을 헤아려 본 과학의 응답입니다.
1: 상실 그 이후의 삶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쿵 하는데, 그걸 과학의 응답으로
0: 맞아요.
1: 이어간단
0: 이 책에
1: 말이죠.
0: 두 가지 얘기가 담겨 있는
1: 네.
0: 건데, 하나는 실제로 저자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한 12년 정도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상실 속에서 여러 감정이 몰려오고 또 무력감도 느끼고
1: 네.
0: 이런 시간을 거쳤는데, 그 상실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이유가 슬픔만을 내가 온전히 느끼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또 삶이 또 이어져요. 아주
1: 그렇죠.
0: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망자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그가 남긴 물건, 유산, 이런 거 하나하나 막 법적으로 정리하고 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을 본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실 감각하기도 어려운데,
1: 네.
0: 그걸 알게 된다고 해도 이 슬픔이 왜 오는지, 이 슬픔의 어떤 결들이 다 어떤 감정인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1: 그쵸.
0: 그런데 저자는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제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슬픔의 근원이 뭔지, 내 몸이 왜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놀랍습니다. 이게 참 우리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사연들에도 보면, 너무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냈다.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이렇게 이런 사연들이 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항상,
0: 맞아요, 맞아요.
1: 고민하게 되잖아요.
0: 우리도 뭐 장례식장에 가면,
1: 네.
0: 이게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사실 수백 번 가봤잖아요.
1: 그쵸.
0: 그래도 갈 때마다 들어설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1: 맞아요.
0: 고민이 되거든요.
1: 맞아요.
0: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상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순된 상황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화장 절차를 거쳤는데,
1: 네.
0: 화장 절차를 거치고 나면 유골함 같은 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1: 그쵸.
0: 이거 선택지를 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일하면 뭘 좋아했을까? 이런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건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이미 없고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도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대응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 이런 모순되는 상황들, 이것들을 좀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정말 과학자로서 던지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데,
1: 네.
0: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그 가까운 사람의 상실을 겪으면 괴롭고 막 삶이 비관적으로 되고 굉장히 끔찍한 감정의 상태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왜 진화에

0: 가정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또는 우리가 더 생존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겪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1: 네.
0: 우리가 이런 감정을 겪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간 진화에 어떤 도움이 되기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지도 않고 계속 이걸 겪고 있는 건가?
1: 아, 그러네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계속 이 누군가를 보내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렇게 느끼는 이 상실, 이건 뭐 계속 아무리 구석 시대로 건너가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0: 아마 관혼상제 중에
1: 네.
0: 이 마지막에 있는 장례 절차가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이걸 진화랑 연결시킬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응답이군요.
0: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네. 이 슬픔의 맥락,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걸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뭐 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뇌가요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이렇게 외부에 실제로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내 뇌 안에 모형을 만들어둔대요.
1: 오.
0: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경험하면서
1: 네.
0: 이것들의 싱크를 계속 맞춰가는 거죠.
1: 아.
0: 조절해 나가고.
1: 오.
0: 왜냐하면 내 환상이 과도할 때도 있고
1: 그쵸?
0: 또 상대의 충분한 매력을 내가 덜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계속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상실을 겪게 되면 어느 순간 그걸 맞춰볼 바깥세상에 있는 실제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우리 뇌는 괴롭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1: 네.
0: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1: 이 남아있는 모형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니까
0: 그렇죠.
1: 내 뇌 안에.
0: 그리고 애도라는 걸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쓴대요.
1: 네.
0: 왜냐하면 계속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결국 더는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우리 뇌가 그게 애도라고 설명합니다.
1: 와, 애도에 대해서 책 안에서 그 정의를, 양상을 살펴본 기억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접근한 책은 처음이에요.
0: 그렇죠. 저도 처음 들은 설명이었고
1: 네.
0: 너무 납득이 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몰랐던 걸 알게 되면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1: 그쵸.
0: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좀 서늘해진다?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1: 약간 뭐 거대 시스템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슬프고 막 이런
0: 맞아요,
1: 기분이
0: 맞아요.
1: 계속 따라 붙습니다.
0: 그렇죠.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에 우리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에
1: 네.
0: 또 내가 왜 혼란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느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히 배우자라면 미래를 같이 많이 설계해 두잖아요.
1: 그렇죠.
0: 뭐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하고 함께 늙어가면서 내가 살아갈 거라는 게 전제돼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예측 모델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도라는 거는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을 뭐 돌아보고 지워나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품은 채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
1: 네.
0: 이것이 애도라고 설명합니다.
1: 야, 이거 너무. 근데 이거 어디 그 위로할 때 활용은 못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 말로는
0: 맞아요.
1: 예측 모델 시스템이 붕괴돼서.
0: 아, 그렇대요.
1: 모형이 이 안에 있고 이거는 그런데. 근데 이 그냥 내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좀 명료하게 딱 느껴지는 무언가는 있네요.
0: 그렇죠.
1: 아, 그렇겠구나.
0: 우리가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괴로웠을까?
1: 네.
0: 이것을 좀 설명해 주는 측면에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말이 잔인해요. 예측 모델 시스템이 붕괴됐다. 한 줄 간단하긴 한데 그 슬픔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0: 맞습니다.
1: 상상만 해도. 카페인님들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사연 보니까요. 093에 있으신 카페인님. 요즘 제가 가장 깊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상실. 가까운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 반려견과의 이별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하셨습니다. 저도 반려동물 또 가까운 사람과 영원한 이별 항상 누구나 다 이제 처음 한 사람 한 사람 한 존재 한 존재에 대해서는 다 처음인 거니까요.
0: 그렇죠.
1: 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0: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렇게 장례식을 가고 죽음을 접하고 지인의 죽음을 접해도 그 사람의 죽음은 처음 접하는 거고 계속 우린 처음으로
0: 그렇죠.
1: 계속 붕괴될 수밖에
0: 그냥 어떤 보편적인 거지. 상황으로 수렴이 안 되는
1: 네.
0: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나라님께서

0: 슬픔을 피하지 않고 감각하고 관찰하며 발견하는 이야기라니 흥미롭네요.
1: 그쵸. 좀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0: 이 작가도 처음부터 막 슬픔에 다가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 너무 슬프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자기의 방식.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플롯에서 펴낸 바버라 블래칠리의 책 슬픔의 발견으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재효영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카페이님들 사연을 좀 볼까요? 진수정님은 2년 전쯤에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그 후로 마치 슬픔의 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음을 느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뜬금없이 넘쳐 흐르는 강,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네요. 그쵸? 그 강이 계속 내 안에 있다가 뜬금없이 딱 사무치는 순간이 또 있는 거죠.
1: 그렇죠. 3483님께서도 사랑이 깊을수록 상실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뭔가 연결되는 것 같네요. 이게 이따 살펴보겠지만
0: 네.
1: 사랑과 상실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는
0: 네.

0: 상실이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1: 아, 그럼 그 가득 찬 사랑을 이제 비워야 될 때는 그쵸?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그 텅 빈 공간이 다
0: 더 크게 다가오는 그쵸? 거겠죠.
1: 최승명님, 근데 왜 슬프면 머리가 안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걸까요? 하셨습니다. 아, 이 우리 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뇌는 머리에 있는 것 같은데 난 마음이 아파. 마음은 사실
0: 머리도 아프실 텐데 네.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약간 기체처럼 다 스며드는 거 아닐까요? 뭐 여기 다 돌아다니는 거겠죠. 전신 전부 다.
0: 되게 그쵸? 멋진 설명인데요.
1: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여기 우리 보통 갔다가, 심장을 생각하지만
0: 머리로 왔다가 맞아요.
1: 공기처럼 다 그냥 발가락 끝, 손톱 끝 다 갑니다.
0: 네. 3637님께서 상실 후의 슬픔은 당시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의 감정도 같이 생겨요.
1: 아, 진짜 이게 그 후회라고 하는 게 정말 후회 없이 그 사람 더 잘해줄 걸, 뭐 이렇게 할 걸 이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건 또 아니잖아요.
0: 맞아요. 그게 그 사람이 떠나가기 전과 떠나고 났을 때가 굉장히 다르다고 작가가 얘기해요.
1: 네.
0: 그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가 오랫동안 이제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 과정을 계속 함께했고 이 사람이 곧 내 곁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럴 때 느끼는 슬픔을 예견된 슬픔이라고 합니다.
1: 오.
0: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슬픔과 이제 구분을 하는데
1: 네.
0: 여기서 좀 흥미로운 대목은 예견된 슬픔은 그 사별 후에 느끼는 슬픔보다 분노의 비중이 크대요. 이 분노가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네. 왜 분노가 생기냐면 그 분노의 기저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1: 두려움.
0: 네, 사람이 너무 겁이 나면 분노가 치밀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사람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 함께 그린 미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또 그 사람의 관계가 나에게 주었던 안정감이 사라질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내 속에 사무치면서 새겨지면서 네.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도 슬픔 속에 분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참 그 탐구의 그 열의에 끝이 없는 게
1: 네.
0: 뭐 그런 조사도 많이 했대요. 이 예견된 슬픔과 사별 후의 슬픔 중에 어느 쪽이 더 힘든가?
1: 어떻게 측정하지?
0: 네, 근데 이 결과는 안타깝게도 네. 한쪽으로 수렴되지 않았대요. 연구 결과마다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예견된 슬픔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0: 맞아요.
1: 실제보다도 이 이별의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배경들이 그중에서도 이제 죽음, 그렇죠?
0: 네.
1: 죽음에 개입되면 이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이니까요.
0: 되돌릴 수도 없고
1: 네.
0: 뭐 재생될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성인이 사별 후에 보이는 어떤 그 신체의 반응, 정서적인 반응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아이들이 어릴 네. 때 부모와 떨어졌을 때 반응하고 비슷하대요. 왜 우리 그 분리 반응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해서 어쨌든 그쵸.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되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겪는 사별은 사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오지 못할 걸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우리 몸에 새겨진 그 어린 시절의 분리 반응에 대한 성공의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이의 이야기를 빗대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고 이 저자는 그러면 이 책을 쓰는 과정, 이 사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한 그 결과들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다른 변화를 느꼈을까요?
0: 큰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네. 왜 우리가 그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면 조금 위안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벼락도 왜 치는지 모르면 너무 무섭지만
1: 네.
0: 천둥번개가 왜 치는지 알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너무 과학적인.
1: 아주 사라지진 않아요. 네. 그냥 알 뿐이지.
0: 아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과학 이 탐구를 통해서
1: 네.
0: 위안을 얻은 것은 마치 사람들이 신앙이라든지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통제감을 회복하게 된대요.
1: 네. 그러니까
0: 내가 일단 아는 일이니까.

0: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이제 도움은 받은 거죠.
1: 이 애도의 과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이게 정말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된다고 작가도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
1: 그걸
0: 사람도
1: 어떻게
0: 막
1: 정리해요? 사실 이거 맞아.
0: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애도의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구분을 해요.
1: 네.
0: 크게는 한쪽은 상실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슬픔에 빠지는 거죠.
1: 네.
0: 그럼에도 또 회복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뭘 해야
1: 그쵸.
0: 되잖아요. 이두 가지가 이제 상존하는데, 이 둘이 순차적으로 뭐 단계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비선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어제
1: 그치.
0: 괜찮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이제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데,
1: 네.
0: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 상태가 이 과정에서는 이 회복 스트레스와 상실 스트레스는 동시다발적으로 언제 예측 불가능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1: 너무 명료한 분석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은 우리가 하나가 오면 하나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수 있어요.
1: 네.
0: 문제가 좀 선명해지잖아요.
1: 그렇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0: 그렇죠. 근데
1: 에너지가
0: 이
1: 있고.
0: 두 개가 동시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대응도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아예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1: 권수현님이 오랫동안 병환 중인 가족을 바라보면서 위기의 순간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철렁함에 몰입을 하면 일상이 어렵기에 저 스스로 내린 처방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의 장례를 치른 것이죠. 다행히 일상은 유지 중이지만 막상 그날의 실체를 마주하면 어떻게 저를 안아줘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견된 슬픔인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처방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막상 실체를 마주하면 어떨지 또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0: 그러니까 이 작가 똑같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병중의 마지막 과정을 겪으면서
1: 네.
0: 자기도 수도 없이 그려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마지막 인사를 뭐를 전해야 되지?
1: 네.
0: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그려봤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1: 아니, 준비를 많이 한것 같은데, 예, 외부 시선으로 보면, 근데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를
0: 네.
1: 스스로 깨달은 거죠.
0: 맞아요.
1: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말씀처럼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1: 서현주님, 저도 12년을 함께해온 반려견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어요. 이 슬픈 이 추억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할지 무섭고 막막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처음 글을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0: 예견된 슬픔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1: 그러네요, 진짜. 더꼭 안아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0: 그 앞서서 제가 그 사랑하고
1: 같아요.
0: 상실이 같은 뇌 영역에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애착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회로랑 상실로 인해 슬픔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회로가 똑같대요. 이 책에는 실제로 그뇌 단면도를 가지고 이런 걸 설명도 해줘요.
1: 진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네요.
0: 네, 뭐 사랑과 애착이 형성되고 커질 때는 뇌 전측에 있는 대상 회피질이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1: 네.
0: 심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게. 네.
1: 그쵸.
0: 그리고 그게 상실과 사랑이 같은 뇌 회로에서 벌어진다는 게, 상실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과학적인 이유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던 자리니까요.
1: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던 자리니까. 아, 슬픕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갈게요.
0: 네, 이 노래도 저자가 만약에 안다면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노래 같거든요.
1: 아, 네.
0: 임현정이 부른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바버라 블레칠리의 슬픔의 발견입니다. 신영아님, 사별 카페에서 예견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별하는 게 더 힘든지 아니면 갑작스런 사고로 사별하는 게 더 힘든지 열띤 의견들이 오고 가는 걸 봤어요. 사별을 예견하고 맞이한 저로서는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큼 아팠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프고 그립고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진짜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영원히 사실 시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 작가가 책의 거의 마지막 쯤에 네. 이것과 연관된 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작가는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고 괜찮아진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네. 꼭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만 한다. 그러니까 혼자 내가 이걸 잘 다독이고 자기 삶을 꾸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상황으로 옮겨간다면 네. 괜찮은 거죠. 그래도.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네.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죠.
0: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아라.
1: 맞아요.
0: 기대라라는 네. 거죠.
1: 왜냐하면 누군가가 떠난 자리니까 네.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의 일부를 채워줘야겠죠.
0: 박민경님은 2주 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셨대요. 미미님 말씀처럼 어머니께서 홀로 남은 삶에 대한 자신이 없어 하신다고 남은 사람들 삶이 계속되는 게 참 많이 야속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는 애도의 시간 충분히 갖고 잘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 요즘 애도의 시간 관련해서 장례 문화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최근에는 무빈소 장례식 많이 치른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또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도 또 그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여러 그 관혼상제에 대해서 새로운 또 접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애도의 시간 충분히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님. 그리고 이 작가 바버라 블레칠리가 이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을 했는데 이 관계에 따라서 스트레스 크기에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1: 네, 이거는 완전히 지표화돼서
0: 지표
1: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정립된 견해가 있대요. 배우자의 사망은 이런 스트레스 지수 책정을 하면 100점 지표에서 100점이래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이혼은 73점. 오.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63점. 친한 친구의 죽음 37점. 오. 이 정도가 이제 이별에 관련된 스트레스 측정 지수고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앞서서 뭐 상실 회복 말씀드렸지만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이 생겨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0: 그런 건 뭐 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죠. 그런 거는.
1: 그래서 여기에 그런 점수들도 소개되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은 39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너무 좀 놀라웠던 게 앞서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스트레스가 한 37점인데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은 39점이다. 이것도 좀 묘한 대목이긴 했어요.
0: 그러네요. 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이 주는 스트레스니까 이 가족이 생긴 다음에 그 또 추억을 만들고 많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또 이별할 때는 그때의 수치는 훨씬 높은 거겠죠. 아까 63점 정도.
1: 그러네요. 그게 점점 쌓여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뇌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이런 스트레스가.
1: 이건 작가의 경험이기도 한데 그리고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 본인이 그날 계속 돌아볼 거잖아요.
0: 네.
1: 그 남편이 마지막 떠난 날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장면 장면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걸 하나로 이어붙이는 기억이 내 머릿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이제 뭐 순서가 있잖아요. 시간에. 네.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장면 저 장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정서적으로 큰 자극을 받거나 중요한 사건이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그걸 섬광기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섬광기억.
1: 네, 번쩍번쩍하듯이
0: 네.
1: 그런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질 않는다는 거죠.
0: 특히 이런 슬픈 일 같은 경우는 이런 충격은 뭐 이걸 진짜 기차 열차 칸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줄 맞춰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툭툭 오는 거지 그냥 나에게.
1: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섬광기역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것도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슬픈 일을 나는 왜 그날을 충분하게 기억하지 못하는가.
0: 그렇죠.
1: 이걸 자책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 사별 후에 찾아오는 이런 자책이 정말 끝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가 많은데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자책감을 느끼니까 사별 후 죄책감 척도라는 설문 검사가 이제 표준화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죄책감 척도.
1: 네, 왜냐하면 본인도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사람이 당연히 즐거운 일 있으면 웃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웃고 났을 때 갑자기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 속에 떠나갔는데
0: 네.
1: 나 혼자 이렇게 웃고 있어도 되는 건가?
0: 어.
1: 그래서 이 죄책감 척도

0: 우리 설문 결과들을 보면 자기가 사별을 잘 이제 견뎌내지 못했다라는, 너무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1: 네.
0: 나도 회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걸 바랄 거잖아요.
1: 그쵸.
0: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반대로 네. 사별 후에 내가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회복됐어. 너무 쉽게 회복된 것 같아. 나 엄청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
1: 네.
0: 여기에서도 또 자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양쪽 이게 다 이해가요.
0: 피해갈 방법이 없는 상황 같더라고요.
1: 자, 피해갈 방법이 없다. 진짜. 박진희님, 남편과 이별한 지 5년. 스트레스 점수가 100점이라고 하는 게 100점 만점에서 지금 100점
0: 맞아요.
1: 지표가 나온 거잖아요. 네. 울컥하면 슬픔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진희님.
0: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겪는 가장 힘든 일이 배우자와의 사별인 겁니다.
1: 네. 네. 7609 쓰시는 카페인님은 1년 전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다행히 초기 암이라 수술도 잘 되고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겉으로는 씩씩한 척을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이별의 날을 상상했답니다. 어린 새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하고요. 지금도 그날이 언제 누구에게 올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하며 더 덤덤해지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더 소중히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카페인님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그 장을 오늘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 이 슬픔의 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묻어두었던 얘기들 사연으로 지금 많이 주고 계십니다.
0: 맞아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회복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조금 그 다른 이야기로 바꿔서 네. 아까 그 우리가 각자가 슬픔을 느끼는 네. 어떤 정도 차이, 그리고 보편화로 수렴되지 않는 네. 늘 매번 새로운 것으로 느끼게 되는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로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민감성에 관련된 유전자 연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1: 아, 온갖 연구가 다 있긴 하네요.
0: 그렇죠.
1: 든든합니다.
0: 보잖아요. 네. 영국의 모 대학에서 연구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또 신빙성 있는 것 같고.
0: 세상 그분들 감사해지는데 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고통을 느끼는 수용체가 만들어지는 그 유전자가 사람마다 애초에 선천적 차이가 있대요. 의외죠. 저는 여기에 놀랐는데 그 특정 수용체의 개수와 종류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정말 사람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다른 거죠.
1: 다 유전자로부터.
0: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같은 상황과 일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1: 네.
0: 어떤 사람은 좀 고통을 덜 느끼고, 이게 내가 무슨 그 냉혈한이어서가 아니고 지나치게 감성적이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우리의 유전적인 그 상황 자체가
1: 그쵸.
0: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자책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죠.
1: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슬픔의 늪에서 자책하고 계신 분들, 지금 나누는 얘기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네. 황치열이 부른 잊을수록 지울수록 지날수록.
1: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디플로즈에서 펴낸 바버라 블레칠리의 책입니다. 슬픔의 발견으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슬픔의 원인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회복의 과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 작가 개인의 경험과 이것도 연구조사 결과가
0: 네.
1: 합치하는 결론인데, 일기 쓰기입니다.
0: 일기 쓰기.
1: 네. 저자도 처음에는, 일기를 그냥 늘 써왔던 거예요. 네.
0: 네.
1: 이걸 쓰면서, 아, 이걸 내가 과학적으로 탐구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생에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에 관해서, 그 당시 어떤 기분이었는지,
0: 네.
1: 혹은 때로는, 감정을 배제하고 그 사건의 사실만 써보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거치고 나면 그 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혈압이 안정되고요. 단기적으로는
0: 네.
1: 중기적으로는 건강 지표들도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대요.
0: 와, 저는 일기라든지 뭐 어떤 에세이 쓰기 혹은 뭐 소설 형태도 좋고 어떤 것이든 기록하는 것이 글로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혈압 체크까지 못 해봤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신기하네요.
1: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0: 네.
1: 도움이 되겠거니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0: 네.
1: 더 확신이 생기고
0: 그러니까요, 진짜.
1: 힘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그 쓰기를 하면서 새롭게 찾게 되는 이야기의 이제 구조가 몇 가지 패턴이 있대요. 첫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해 보고 싶은 것. 이
0: 네.
1: 작가도 마찬가지죠. 둘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해해 보는 것. 마지막 셋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서 좋은 점을 찾는 거래요.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 좋은 점을 찾는 것.
1: 이게 사실 좀 모순된 거잖아요.
0: 네.
1: 사별을 했는데 그것에 좋은 점을 찾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0: 네.
1: 사별과 애도를 좀그 경험하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분들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삶에 도움이 됐던 건 뭔가 같냐? 이런 걸 물어보면 가장 많이 꼽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더잘 알게 되었다는 것.
0: 나를 잘 알게 되었다.
1: 네.
0: 아, 그 말을 하기까지,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분이 거쳐온 시간을 생각하면 참또 눈물 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나를
1: 그렇죠.
0: 알게 됐다.
1: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꼽히고
0: 네.
1: 이후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더 단단해진

0: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삶에 우선순위가 생긴 것.
1: 우선순위가 생겼다.
0: 네. 누군가 떠난 것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겠죠.
1: 그쵸.
0: 그러고 나면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더 기댈 수 있게 된 것을 꼽은 분들도 많았어요.
1: 내가 나에게 기댈 수 있다?
0: 나 이 시간 내가 그때 정말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네. 잘 지나와서 지금에 와 있다. 나를 더 믿게 되었다. 이런 거죠.
1: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0: 그렇죠. 지금 글썽글썽 하세요.
1: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카페인님의 사연도 그런데 지금 이 회복에서 이게 사실은 그 사별한 그 분께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나라고 묻기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제 잘 물어봤겠죠. 근데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고요. 물론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았어요. 인생의 정말 쓴맛 단맛 전부 다 경험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생기고 자신에게 더 기댈 수 있게 되고 또 내 주변에 또 타인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기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꼽아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0: 이제 그런 사람들의 답변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작가 스스로도 내가 찾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1: 네.
0: 근데 이걸 본인 스스로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했지만 어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장미 향기가 느껴지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본인이 늘 이제 연구자로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몇 년 앞에 2, 3년 후엔 이런 성과를 내야지,
1: 네.
0: 몇 년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계획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내가 서 있는 현재를, 지금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길을 걷다가 장미 향기가 딱 나면 멈추고 돌아본다는 거죠. 이 향기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본인이 사별 후에 느낀
1: 네.
0: 좀 성장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진짜 인생의 끝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 남은 사람은 더 하루하루를 더 밑줄 그으면서 음미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1: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0: 이 저자가 좀 위트가 있는데
1: 네.
0: 또 다른 이제 나의 성장 고백으로 이런 것도 얘기해요. 이기적으로 굴거나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남 탓으로 넘기는 사람들을 더는 참고 넘어가지 않게 된 것도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다.
1: 네.
0: 왜냐하면 그런 거 다 견디고 참아주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예를 들어 무례한 사람들을
1: 네.
0: 지나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용기 돼서 말하게 되었다.
1: 내가 나를 더 챙기는
0: 맞습니다.
1: 용기도 생긴 거네요. 적극적으로. 김지현님, 사별을 겪은 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들이 실은 빙하 위에 떠 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밑에는 냉혹한 이별의 칼날이 도사리고 있는 빙하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이게 오늘도 반복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끝이 없는 이야기이고
1: 네.
0: 언제 어떻게 다시 발현될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죠.
1: 그렇죠.
0: 그거는 과학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등장하진 않거든요. 불현듯 기억나고 떠오르고 나를 휩쓸리게 하는 것이잖아요.
1: 네. 완전히 완료된 슬픔이 아닌 거죠.
0: 그렇습니다.
1: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회복의 그 과정을 나눌 때 등장했던 일기 쓰기, 기록하기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하기 같은 것들이 그게 거의 유일한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0: 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처럼
1: 네.
0: 이런 슬픔이라든지 고통에 관련된 심리학책, 과학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또 다른 맥락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죠. 정경희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지금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 볼륨을 크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1: 정말 그렇죠.
0: 오늘 지금 고은 작가님도 계속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1: 글썽글썽 했다가 약간 말렸다가 또 다시 또 차올랐다가 이래요.
0: 이게 네. 상실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 같은 거겠죠.
1: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박태현님이 얼마 전에 지난주였는지 그 우리 미미님과 저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겪은 사람에게 선물하고픈 책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셨었거든요. 방송 중에 소개를 못했었는데 지금 사연 보니까

0: 언니에게 선물해야겠어요.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아, 이 책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1: 아, 전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접근이나 설명이
0: 네.
1: 굉장히 귀하고 드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제
0: 맞아요.
1: 공감, 응원, 격려, 위로
0: 네.
1: 이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좀 힘을 나누고 슬픔을 덜어내고 이러려고 애를 쓰는데 슬픔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에게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0: 네.
1: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걸 맞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의 방법들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뇌의 그림을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느낌이라서 일단 좀 집중하게 될것 같아요.
1: 그렇죠.
0: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1: 그리고 구체적이잖아요.
0: 그쵸.
1: 그런 측면에서 훨씬 좀 마음이 안전해지는 측면들이 있죠.
0: 박진희님, 일을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공감을 하셨대요. 떠나보낸 후에 그 사람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아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또 경험하신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카페인님들의 공감 속에서 또 좋은 책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박태근 편집자님, 우리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문세의 슬픔도 지나고 나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관광지에서 각종 관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자신의 SNS에 홍보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라면 당장 인도네시아 발리는 여행 목록에서 빼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SNS 홍보를 조건으로 이 관광업소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에 법적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이 발리에서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박업소, 식당과 뭐 스파에 이 고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은 후에 자신의 SNS에 홍보하는 이른바 바터 협업, 이런 게 흔하게 이루어졌다는데요.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지난 5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불법 노동으로 재규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60개국에 걸쳐 342명의 외국인이 추방됐다고 하네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만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이 무료로 관광 서비스를 누리고 경제활동까지 한다는 점, 그리고 현지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기타 부대 비용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는다는 점은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인도네시아의 팝 그룹 롬바 시힐의 아파 아다 아스마라 사랑이 있기는 한 걸까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롬바 시힐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출연진으로도 소개한 바 있죠. 인터넷 각종 플랫폼, 뭐 대표적인 플랫폼이 떠오르긴 하는데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뭐 배움의 장이기도 하고 소통의 장, 광고, 오락, 뭐 심심풀이도 있고 근데 늘 그 돈벌이 경제활동의 장이구나 결국에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협의를 했잖아요. 돈 벌면은 제대로 번 거라면 세금도 내고 공정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수입을 내면은 좋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던 인도네시아 당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그 로컬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불공정하다 이런 활동이 현지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냥 이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떠돌이 노마드 노트북 하나 들고 뭐 이렇게 포터블 기기 하나 들고 세계를 유랑하면서 뭐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 멋진 친구들에게 이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그런 거구나. 이게 이런 구조가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인플루언서의 입장에서는 와 좋은 시절 이제 점점 저무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유명한 관광 명소고 오버투어리즘은 당연할 것이고 근데 이게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고제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비자를 발급하면서 영상 제작한다라고 신고를 해서 뭐 숙박 없어 어디를 갑니다. 이런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적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 이런 주요 콘텐츠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 혐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비자의 그 종류와 이 활동이 매치가 안 되면 그냥 추방한 거네요. 강력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뭐 언어 시스템이라 그러네요. 자발적으로 영상 제작합니다라고 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필름 오피스 뭐 뉴욕시티 이런 데다가 신고하고 돈 내고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갖춰지지 않는 한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에 업로딩 하는 거니까 플랫폼에서도 일정 부분은 어떤 세금 같은 걸 내야 되지 않나? 제가 좀 너무 비약하고 있죠. 아무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앞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영상 촬영하기 힘들겠다. 그러면서 슬픔의 삼각형에 나왔던 그 캐릭터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세계를 유랑하는 돈 많은 인플루언서 있었죠. 그 삶도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더군요. 김정아님께서 자신의 유명세로 소상공인들 등쳐먹는 뉴스 이거 많이 봐서 그런지 엄청 공감가는 법이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법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어권 음악 두 곡입니다. 캐나다 퀘벡의 셀린 디옹의 새로운 싱글이 나왔습니다. Bonjour, pardon, merci.
안녕, 미안, 고마워. 먼저 듣고요. 프랑스의 자지가 부르는 새 싱글입니다. 이 곡도 Peu importe, 상관없어.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프랑스 어권 베테랑 뮤지션들의 새로운 싱글 두 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지의 퍼벅벅트 상관없어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먼저는 캐나다의 셀린 디옹의 Bonjour, Pardon, Merci 안녕, 미안, 고마워 들으셨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8월 20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재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미주리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 팬 메티니가 브라질 음악에 보인 그간의 관심을 그의 음악 퍼스널리티에 추가한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팬 메티니 그룹이라고 말해야겠죠. 1977년 키보디스트 라일 메이스, 베이시스트 마크 이건을 핵심 멤버로 결성한 팬 메티니 그룹은 이듬해 데뷔 앨범을 발표할 때부터 전통 재즈는 물론 당시 유행했던 퓨전 음악과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사운드를 구축했습니다.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사운드를 조화롭게 섞은 서정적인 구성이 새로운 음악으로 여겨진 건 팬 메티니 그룹이 브라질의 전통 음악의 질감에 의도적으로 깊이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1987년 8월 정물화를 뜻하는 타이틀의 앨범 Still Life Talking 이 작품이 첫 선을 보인 날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표현을 빌리면

스틸 라이프에 앞서 1982년에 선보인 앨범 오프 램프. 이 작품은 브라질의 리듬을 실험한 팬 메테니 그룹의 초창기 걸작으로 평가받았죠. 브라질 아티스트 나나 바스콘셀로스가 연주하는 브라질의 전통 타악기 베링바우. 베링바우는 이 앨범을 글로벌 퓨전 사운드의 기념비로 세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 1982년부터 1993년까지 팬 메티니 그룹의 초청을 받아서 세 장의 앨범을 함께 작업하고 세 장 모두 그래미 어워즈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아르헨티나 출신의 거장 베드로 아즈나르의 이름을 빼먹을 뻔했네요.

벤 메테니가 브라질 리듬을 도입한 시기 일부 평론가들은 그가 라틴 음악에 푹 빠졌다고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벤 메테니의 광대한 음악 여정을 조망할 때 그것은 기존의 사운드를 한층 흥미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개성을 찾아 탐사하는, 몰입하는 창의적인 습성임을 알 수 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며 벤 메테니는 카메룬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리차드 보나를 비롯해서 베트남계 기타리스트인 응웬 르 등등과 협업하며 음악의 경계를 꾸준히 가열차게 넓혀갔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세계 음악 유산으로 자신의 음악은 물론 재즈의 외연을 끝없이 넓혀온 아티스트 팻 메티니가 만난 세계 음악을 살펴봤고요. 글로벌 퓨전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곡 가운데 두 곡 들어봤습니다. 첫 곡은 폴란드의 아나 마리아 요펙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팻 메티니의 Are You Going With Me죠. PMG 팻 메티니 그룹의 3집 오프램프 82년작에 원래 수록돼 있는 곡의 2002년 발표된 해석이었습니다. 우포제니라는 그 폴란드에서 만들어졌고요. 팻 메티니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지만 이 폴란드의 마르킨 키드린스키라는 프로듀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폴란드 뮤지션들이 참여를 했고, 물론 아나 마리아 요펙의 보컬 그리고 팻 메티니의 다양한 뭐 일렉트릭, 어쿠스틱 등등 바리톤 또 기타 신스 그리고 이전에 희윤 씨가 소개했던 그 독특한 43현의 피카소 기타 연주도 이 음반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뭐 상대적으로 좀 깊은 몰입을 한 거죠. 보통 상업 음악의 경지에서 협업의 단계가 어디까지, 이게 그냥 겉핥기냐 뭐 이렇게 해도 좀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시도들도 많지만, 뭐 그 판단은 각자 청자의 몫이긴 합니다. 저는 워낙 팬심이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 곡이 바로 솔로 음반이죠. 시크릿 스토리 92년작 오프닝 트랙이었죠. 짧아서 아쉬웠던, 그러나 굉장히 효과적. 이제 92년 당시만 해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음반을 통해서 팻 메티니의 음악 세계로 처음 안내가 된 셈인데요. 당시만 해도 순서대로 듣는 게 정석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프닝이었죠. 저에게는 그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는. 뭐 곡 후반에 그 유명한 그의 기타 신스 솔로로 이제 장대하게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아, 이 곡은 아니었군요. 그 신스 마무리는 아나 마리아 요펙과 함께한 Are You Going With Me였죠. 예, 아무튼 저는 시크릿 스토리를 만날 당시만 해도 이게 기타 소리겠거니라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와, 어쩜 이렇게 독특한 곡들이 있을까라는 정도. 그 이후에 기타리스트로서 그렇게 독특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은 사람이 바로 팻 메티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전통 종교 창가인 무옹수옹을 팻 메티니가 그 음악적 요소로 빌어온 거죠. 캄보디아의 왕립 발레단 핀피엇 오케스트라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 짧은 곡을 위해서 또 녹음 제작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크레딧이 보입니다. 예. 이 음반으로 93년 그래미에서 최우수 컨템포러리 재즈 앨범상을 받기도 했고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재즈 영역에서

또 그의 연주는 어떨 때는 다분히 록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월드뮤직, 뭐 요즘은 글로벌 뮤직이지만, 그리고 이런 또 유려한 오케스트레이션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묶인 그런 작업을 쉽게 만날 수 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상징적인 음반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진 모르겠으나 이게 어떤 의미가 아티스트 매티니 개인에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크메르 루지 그의 공포정으로 학살 정권이었죠. 학살을 자행한 그 당시 사라진 목숨을 잃은 예술인들의 공동체가 이후 부활됐는데, 그 공동체의 음악을 매티니의 세상으로 또 끌어들인 이 시도. 시간이 너무 없네요. 다 아시다시피 그의 그 월드뮤직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튼 브라질이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잘 찾아보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그리고 그가 브라질 이외에도 일본, 뭐 앞서 폴란드도 얘기했고, 카메룬, 그 외에 세 음행에서는 다그 영역을 밟아봤네요. 그 발자취를 저희가 소개를 했네요. 노르웨이의 셀리에 네가르드와의 작업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노아와의 작업도 그렇고. 이것으로 금주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세아라 뒤풀이 음감회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음악 두 곡입니다. 엘리제 티카르도소와 비싱깅야가 함께하는 카링요수, 다정한, 그리고 마르티뉴 다빌라의 쇼롱, 울보의 쇼루까지 두곡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환 루이스 게라가 부르는 바차타 로사, 장미 바차타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환 루이스 게라와 그가 이끄는 그룹 와트로 꽈렌타가 1990년에 발표한 5집 음반 타이틀곡이죠. 환 루이스 게라에게는 가장 성공한 앨범으로 기록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토산 장르인 바차타를 세계에 알린 음반이죠. 참고로 바차타는 20세기 초중반 볼레로와 아프로 도미니칸 전통음악이 융합되며 형성된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노랫말은 사랑과 이별, 외로움, 가난, 시련 같은 서민들의 일상적인 감성을 노래한 전통 바차타의 서사에 충실합니다. 참고로 노랫말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질문의 책 리브로 델라스 프레군타스를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줄게. 길에 가다 발견했어.

이 장미는 벌거벗은 걸까? 아니면 옷 한 장은 걸친 걸까? 이 장미에게 물을 준 건 여름일까? 아니면 망각의 강물이 장미를 적신 걸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을까? 아니면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 사랑, 너는 내게 온기를 주는 장미꽃 같아. 나의 외로움이 혼자 꾸는 꿈. 파란 세상 속에 잠든 시간. 바다의 일식이야, 태양이야. 나는 너의 주변을 도는 위성이다. 광천수의 우주, 빛의 우주는 너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야.

광천수가 쏟아지는 건가요? 음악에서 미네랄이란 단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호안 루이스 게라의 1990년 곡 바차타 로사 장미 바차타였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어집니다. 콜롬비아의 칼로스 비베스가 부릅니다. 프루타 프레스카, 신선한 과일.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4: 왕완링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스페인의 두 사람 트럼본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 리타 바예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자 기타리스트인 엘리자베스 로마의 듀엣으로 함께 들은 라틴 고전 스탠다드 알고 콘티고 너와 함께 무언가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40408 문자로 주셨는데요. 게시판에 한 청취자분이 제 음반 중에 하나 집어서 그 팬메틴이 소개하는 그 시간에 혹시 저도 팬메틴이 좋아하니까 그 음반 만들면서 그런 영향도 좀 받고 그랬냐라고 궁금해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신청곡이 바로 그 음반에서 하나가 들어온 모양인데요. 답하자면 처음 그냥 그게 기타 소리인지는 모르고 들었을 당시에는 영어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otherworldliness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어딘가 이런 초월 같은 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느낌이 뭐랄까요? 부유한다고 흔히들 말하죠. 그런데 결국 얼마 전까지 발 디디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말하자면 배신하지 않고 다시 착지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죠. 팻 메티니는 아메리카 다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멈춘 적이 없구나. 특히 뭐 2016년 이후로 팻 메티니를 만나게 되신 분이라면 좀 어두운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그 아메리카 다음의 새로운 국면 앞에 아, 이 사람은 침묵하지 않는구나 이런 면도 참 좋았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의 소리가 막 탐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을 테지만 영향은 그런 약간 otherworldliness 그런 거였습니다. 신청하신 시닉 제 2013년 음반 V에서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리베 음악 정책.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특별한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의 2부 코너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순서

0: 시작하죠.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요즘 그 마치 그 도장 깨기라 그러나 순회하면서 이렇게
1: 네네. 네.
0: 그 원정 다니시면서 수영장을 탐방하고 계신다고.
1: 네네. 요즘에.

0: 강국이네.
1: 네, 수영장 강국이고요. 서울 도시 한복판일수록 없고요. 그러니까 아. 외곽으로 나갈수록 크기도 커지고 예. 샤워실도 커지고 탈의실도 커지고 깨끗하고.
0: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네, 전국을 대상으로. 예,
0: 그러면 제주도에 제일 좋다라고 말하신 걸로 따지면 그럴 텐데 그런가요? 아직 제주도.
1: 제주도에 예. 갔을 때 실제로 예. 수영장을 가지 못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 굉장히 많은 수영장들이 있다고 해서 오.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0: 뭐 이렇게 복지 시설 좋아요. 제주도 좋군요.
1: 네, 그래서.
0: 근데 이번에 연휴 동안에도 한 군데 네. 발견해서 갔다 오셨다고.
1: 네, 근데 제가 그 연휴를 항상 이제 해마다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데 뭐 서글픈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와의 약속은 미루게 되더라고요.
0: 아, 다른 사람 위주로 네네. 뭘 짜고 네.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1: 타인과의 약속을 뭐 친구들과 뭐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네. 일을 미리 해둔다거나 맛집을 검색해둔다거나 하는데 저와의 한 약속은 제가 그냥 이렇게 저버리 노력이란 걸 안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좀 자신에게 소홀한.
1: 네.
0: 그럼 이제 그걸 좀 뒤집어야 되는.
1: 네, 뒤집어야 돼서 이번에 예. 연휴를 그 연휴 기간 동안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자 3박 4일 떠나자 이렇게 해놓고
0: 잘하셨네요.
1: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또 이번에도 집에서 그냥 쉬지 뭐 이러다가
0: 아, 딱 하루 남기고 네. 뭔가 이렇게 삥 하고 전구가 들어오셨나요?
1: 마지막 날 새벽에 눈을 딱 뜨고 예.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코레일 앱을 딱 열어가지고 바로 대전역 KTX를 바로 예매를 했습니다.
0: 대전이군요.
1: 네. 그래서 사실 전국에 수영장들이 많은데 제일 가고 싶었던 수영장이 또 대전에 있어서 네. 일단 수영 가방 하나랑 책 한 권 그리고 입은 옷 딱 입고 바로 예매하자마자
0: 당일 계획해서
1: 1박 2일.
0: 1박 2일 하루는 네. 숙박을 하고
1: 하루는 하자. 네. 그래서 일단 예매를 하고 뭐 계획은 가면서 차차 세우지. 그런 마음으로 예. 예매를 했습니다. 진짜
0: 그날 날씨가 어떻던가요? 괜찮았나요?
1: 날씨 이런 거 예. 보지도 않고 했는데
0: 아, 그런 건 상관없이
1: 일단 가자.
0: 터널 날씨. 비전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앞만 보고 이렇게 딱 그렇죠. 달려가는.
1: 그래서 저의 여행 패턴, 저의 휴가 패턴을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여행 절대 못 가. 그러니까 그냥 항공권을 예매하던가 기차표를 그냥 끊어라고 했는데
0: 취소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1: 너무 좋아. 이런 찬물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예매 딱 저는 일단은 확정하면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확정을 못해가지고 못 가는데 그래서 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마지막 날 아침에 예매하고 그래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야 이러면서 책 한 권에 수영 가방 하나 딱 넣고 아주 가뿐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0: 수영은 그럼 도착하자마자 대전역에서 수영장으로 직행하셨어요?
1: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의 그런 뭐랄까 여행 아닌 즉흥 휴가가 되어버린 네네. 그 하루의 에피소드를 쭉 노래와 함께
0: 풀어주실 네, 거군요.
1: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까 해봐요. 네.
0: 참고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이집트에 있어요. 아마 한 10년 후에 가보실 만할 거라. 시티 스타즈 샤름 엘 쉐이크 이집트에 있는 규모가 3만 6천 평 규모의 인공 호수 내 라군이라고 하니까 이게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이야 이건 그냥 뭐 아예 웬만하겠지 했는데 네. 영상을 보니까 와
1: 진짜 저 아까 영상 보여주셨는데 그냥
0: 파라다이스인데
1: 네 이집트 지금 세계 최고의 수영장이 이집트에 있다고
0: 시티 스타즈 샤름 엘 쉐이크
1: 제가 혹시 이제 20년 후에 다시 가고 싶을 때는 1위의 수영장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0: 그래요.
1: 가려면 지금 가야 되겠네.
0: 지금 가야 되겠네.
1: 아, 못 가겠네.
0: 이집트 음악으로 급 전환해야 되나 지금?
1: 진짜. 자,
0: 오늘 네. 음악정찬 네. 그렇게 또 이해하면서 잘 또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이 워딩은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여름 휴가 플리 맞죠?
1: 이, 맞습니다.
0: 네. 네. 첫 곡부터 그럼
1: 첫 곡은 네. 이 첫 곡의 시작이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노래가 네, 들어가거든요. 네. 진짜 그 음악이 원, 투, 쓰리, 포 하면 그냥 시작되듯이 그냥 원, 투, 쓰리, 포 하고 출발하는 거지 하는 시작하는 노래로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이

0: 스컬럴 플라워라는 네. 다람쥐 꽃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스컬럴 플라워라는 그 음악가의 Not Me라는 노래를 첫 곡으로 들고 왔어요. 이 앨범 제목이 출발의 신들에게 기도하세요.
1: 출발의 신.
0: 네, 뭐 일을 시작하게 하는 신들에게 기도하세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1: 그러면 기도를 좀 하셔야겠네요. 여행 준비할 때.
0: 네, 그래서 그런 출발이 사실은 시작이 반이잖아요. 네. 그 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출발을 못했는데 항상 not me, 나만 제외하고 다른 일들 해왔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 유튜브에서 알고가 추천한 영상 중에 네. 저한테 걸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80 이후의 삶에서 그런 게 왜 이렇게 한동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네. 그냥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할까 말까 한 거 네. 주저한 거 네.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그 뭐 이런 얘기
0: 묘비명 있잖아요.
1: 네, 뭐죠?
0: 내가 어찌저찌 하지 못하다 머뭇거리다가 일이 될 줄 알았다.
1: 일이 될 줄 알았다. 네. 되게 유명한 건데.
0: 네, 맞습니다.
1: 출발의 신.
0: 출발 일단은 합시다. 그래서 예매를 하고 어딘지 뭐 일단 가면서 다 또 네. 정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스크롤 플라워가 이분이 되게 저는 재밌었던 게 미국 음악가 엘라 오커너 윌리엄스의 예명이라고 해요. 예. 어렸을 때 자신에게 다람쥐 꽃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지어줬대요.
1: 귀여워라.
0: 네. 예. 그러니까 누가 불러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봤는데 이분 데뷔 앨범이 I was born swimming이에요.
1: 그래서, 물을 좋아하시는 또 어떤 성정이.
0: 네. 그래서 내적 네. 친밀감을 너무 느꼈는데 네. 이분 노래 가사들 다른 곡들도 들어보면 커피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 뭐야 이게 친구인데? 라는
1: 많이 통하는
0: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로 많이 선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시작이 반인 시작을 한번 해보시자 하고 골라봤습니다.
1: 올해 발표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쿼럴 플라워의 Not Me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죠.

0: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여름휴가 플레이리스트 오늘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함께하는 음악정찬, 그가 차려내는 음악정찬의 첫 곡이었습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스쿼럴 플라워의 Not Me 듣고 오셨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1: 네.
0: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음악 컨벤션 네.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의 일화를 또 음악 나가는 동안에 네네. 들려주셨는데
1: 네.
0: 그 행사가 그 방위산업체 협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1: 네네.
0: 동료 뮤지션 한 80명 정도를
1: 80명의 아티스트를
0: 동원해서 끌고 나갔다.
1: 네, 행사를 보이콧했다고.
0: 행사 보이콧한다.
1: 첫 뮤지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2024년에 있었는데 2025년부터 그 뭐지? 협찬을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0: 그 주최 측에서 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면 네.
1: 망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0: 뮤지션들의 행동주의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1: 네.
0: 이 사람을 따르는 80명의 아티스트들은 뭐야 그럼?
1: 그러니까 와. 진짜 그것도 너무 쉽지 않고 약간 잔다르크
0: 같은 윌리엄스. 그러네요.
1: 네. 네. 막 이름 뜻은 다람쥐 꽃이고 막 너무 이렇게
0: 연약한 귀여운 앙증맞은 그런 건데 실제 외모는 그리스 여신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약간 비극에 나오는 여신 있잖아요.
1: 카리스마 네. 있고요.
0: 뭐 누구지? 일렉트라 뭐 이런 느낌인가? 예. 네. 스쿼럴 플라워의 Not Me 잘 들어봤고요.
1: 네.
0: 이제 여름 휴가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대전역에 딱 내려가지고 네.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모든 낯선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전역 쓰여 있고
0: 네.
1: 사람들 얼굴, 뭐 하늘, 건물 다 너무 낯설어서 너무 좋았는데 자신을 둘러싼 경치를 바꾸는 것.
0: 아.
1: 반복되는 일상의 어떤 경치를 바꾸는 게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네. 늘 보던 것만 보던
1: 네.
0: 그 눈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1: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항 가면 맨날 사진 찍잖아요. 새로 와가지고.
0: 네. 근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진 찍지 말고.
1: 그래서 막 대전역 막 사진 찍고 막 다 사진 찍고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시작했는데 아무튼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을 찾아가게 되네요.
0: 역전 우동 뭐 이런 거 유명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1: 그래서 네. 역 주변에 이제 식당들을 네. 막 찾았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거는 다 칼국수 집이었다는 거예요.
0: 면이구나 대전.
1: 칼국수랑 두루치기 집밖에 없는 거예요.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 그래서
0: 와.
1: 대전은 칼국수와 두루치기 도시구나.
0: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라고
1: 네.
0: 또.
1: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한국전쟁 그리고 1970년대 밀가루 유통의 요충지였대요.
0: 대전이요.
1: 네. 그래서 경부와 호남이 만나는 교통요지에 이제 밀가루가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되면서 칼국수가 유명해졌고 또 그때 피난민들이 서민들이 먹기 쉬운 두부랑 오징어를 약간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0: 내륙인데 오징어 또 귀할 텐데 참 특이하다.
1: 근데 다 너무 맛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0: 둘 다 드셨어요?
1: 둘 다 먹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칼국수를 먹었는데 막 옷에 다 묻히면서 칼국수를 옷에 다 묻히면서 먹고 나왔는데 비가 막 미친 듯이 내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카페에 딱 들어가서 이 노래를 찾아들었습니다.
0: 아 소개해 주시죠.
1: 어떤 날의 출발.
0: 출발.
1: 네.

0: 기억나네요.
1: 네.
0: 이 약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너무 다르잖아. 기존의
1: 맞아요.
0: 풍경이랑
1: 네.
0: 내가 듣던 저는 그랬어요.
1: 네. 저도 어떤 날의 앨범들이 사실은 저의 청춘의 한 조각이 분명한데
0: 예.
1: 이 앨범 중에 청춘은 이 출발은 좀 약간 동떨어져서
0: 예.
1: 처음에는 잘 좋아하지 않았는데
0: 너무 통통거려서
1: 좀. 너무 발랄한
0: 예.
1: 음색이어서
0: 뿅,
1: 근데 이렇게 출발할 때는 이만한 노래가 없고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가사를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멀리 떠나자 외로움을 지워보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0: 여기서 온 거네 오늘 그
1: 네.
0: 워딩이.
1: 네. 근데 이 가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외로움을 지워보자.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 아닌가?
0: 네.
1: 외로움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움은 오히려 잊혀지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 가사를
0: 대면하러 간다는 느낌처럼
1: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왔어요.
0: 어떤 건가요?
1: 그러니까 일상이 그리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반복되는 일상이 그리울 수 있다는 게 여행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기 가서 서울의 친구들은 잘 있을까 하는 그리움들. 그래서 여행이 그리움을 찾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막 계속 뭔가 약간
0: 새로운 경치를 만나고 평소에 봤던 경치가 참 그래도 소중하구나 뭐 이렇게
1: 그것도
0: 회귀하는 거예요.
1: 온 거죠. 네.
0: 한국의 아티스트 어떤 날에 1999년 음반에서 출발 듣고 오죠.

0: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2인조 싱어송라이터 듀오죠. 베이시스트 조동익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조합. 그들이 발표한 마지막 정규, 아까 제가 99년이라고 헷갈렸는데요. 89년에 발표된 두 번째, 어떤 날의 두 번째 음반에서 출발,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두 번째 선곡으로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긴 했네요. 어떤 날에 공연을 본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곳에 없어가지고 볼 기회도 없었는데 공연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그러니까요.
0: 좀 드네요.
1: 진짜 공연을 했으면 무조건 가서 봤을 것 같은데 이병호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고 조동희 선생님 너무 좋아서 진짜 이 어떤 날 앨범은 그냥 항상 듣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가서 보는 음악이 아니라 네.
0: 수줍음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두 분 다 공연 많이 아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여름휴가 플레이리스트 이제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세 번째 곡은 벤시르라는 벤 사이어라고도 하고 벤시르라고도 불리던데요.
0: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1: 네, 그냥 그분들이 약간 뭐 이렇게 뜻을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0: 그렇군요.
1: 하더라고요. 예. That I Miss You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0: 네네네.
1: 이 미네소타 출신의 두 멤버 이게 조시랑 샘 이 두 분이 조시는 보컬 작사 신스 드럼을 하고 베이스 샘 샘은 기타 베이스 구성된 드림 팝 밴드인데요. 이 앨범이 좀 이 뮤비가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2분 21초의 율동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따라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손짓 발짓을 뮤비 내내 보여주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뮤지션이 직접 이 안무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고른 이유는 가사가 황폐한 평원을 지나 서쪽으로 향하는 길.
0: 서쪽으로요?
1: 서쪽으로 향하는 길.
0: 저는 서쪽으로 들어가죠. 미안해요. 왜 서쪽으로 가나
1: 오늘의 딴지 너무 좋아요. 네, 서쪽으로 향하는
0: 이런
1: 길.
0: 이런 율동이구나.
1: 네, 마치 전원 시처럼 아름다워요. 밖을 바라보며 모든 변화를 지켜보죠. 이건 그저 내가 당시

0: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당신이 잘 지내길 얼마나 바라는지,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설명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뉴욕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린 포인트를 걸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엽서 같은 네, 그러니까 떠나서 여행지에서 엽서를 쓴 것 같은 가사여가지고 골라봤고요. 제가 너무나 재밌었던 그 여행 일화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두루치기를 먹으러 갔어요. 아침에. 그래서 어떤 골목을 이렇게 지나는데 양념 냄새가 너무 좋은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근데 저는 혼자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쭈뼛쭈뼛 하면서 그 동네를 계속 돌고 있었는데 저처럼 혼자 온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저분이랑 합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석한다면 내 마음은 좀 편하겠는데 네. 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분이 4인석에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각선으로 앉아가지고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냐 했더니 네. 그분은 기아를 야구를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1: 아 타이거스인가요?
0: 기아 아니요 요즘 타이거스라고 하면 안 될걸요.
1: 안 돼요?
0: 네. 기아를 팀을 응원하러 오셨다.
1: 앙차 갔다가
0: 하나와 함께하는 네. 기아 팀을 응원하러 오셨다고. 저는 저는 수영을 하러 왔다. 그랬더니 막 네. 서로 막 깜짝 놀라면서 한 사람은 스포츠를 보러, 한 사람은 스포츠를 하러 온 거예요.
1: 네.
0: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서 네. 음식이 귀로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오는지 몰랐지만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1: 친화력이 좋으시네요, 아립 씨.
0: 그래서 정말 그 먹는 거를 서로 막 나눠 먹으면서 계속 수다를 떨다가 여기서 우리 수다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커피까지 마시러 가요 해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과 대전에서 커피까지 마신 썰. 네,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네. 또 길게 나중에 길게 얘기할 곳이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1: 해피엔딩이겠죠?
0: 완전 해피엔딩. 그래서 막 서로 네. 그 막 SNS 공유하고 팔로우하고 인사 나누고 네. 지금도 막 얘기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그래서 우연한 여행이 가져다 준 또 우연한 만남. 벤시리 음악 들으면서
1: 예. That I miss you 듣고 오죠.

0: 벤시르 벤사이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는 팀의 That I Miss You 2018년 발표된 싱글이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여름휴가 플레이리스트 세 번째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재밌는데 그 대각선 인연 두루치기 인연 그 이야기는 나중에 꼭 더해주세요.
1: 너무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0: 음악 얘기도 좀 나누셨어요?
1: 음악
0: 취향 같은 거를
1: 얘기, 음악
0: 나눌
1: 취향 얘기를 못했습니다.
0: 그런 건 없었고.
1: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스포츠 누구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밥을 먹었는데 정말 처음 만난 사람과 밥 먹고 커피 마셨는데 진짜 누구보다 찐친 같은 느낌이었어요.
0: 오.
1: 그분이 나가실 때그 영수증 리뷰 같은 거를 쓰는데 거기에 질문 중에 하나가 누구랑 오셨어요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항상 혼자 아니면 가족이었는데 친구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며 그렇게
0: 거기 그런 거 누른 건 없어요? 스트레인저 이렇게.
1: 이방인.
0: 네, 스트레인저.
1: 거기 이승열 하나 넣어야 될것 같아. 이승열 하나 넣어야 될것 같아.
0: 그러게요.
1: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괴한 뭐 이런 것도 없나? 네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번째 곡은 제가 드디어 이제 수영장에 나옵니다. 그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여행을 떠난 거였으니까요. 그 용운 국제 수영장이라고 50m 풀 대회도 많이 진행하는 그런 풀이었는데 그 풀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가져온 곡이 실리 보이스 고스트
0: Relatives.
1: 렐러티브스라는 팀의 시크릿이라는 노래인데요.
0: 네.
1: 이 앨범 표지가 수영장에 뛰어들기 전에 어떤 아이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팀은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프로듀서이자 송라이터인 차랄 람보스 꾸루따라스의 개인 프로젝트 밴드라고 해요. 원래 처음에는 실리보이라는 이름으로 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가까운 가족들의 상실을 겪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온 친척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0: 네네.
1: 고스트 렐러티브스라는 이런
0: 실리보이스라고만 활동하다가 뭐가 추가됐군요. 그런 사연으로.
1: 그래서 풀밴드 형태로 확장을 했다고 해요. 저도 그리스 출신의 음악가는 또 음악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음악을 저의 그 인투 더 블루 수영 풍덩하는 느낌으로 함께 듣고
0: 상큼한가
1: 싶어서
0: 봐요, 음악이. 약간.
1: 음악은 상큼도 하고 막 재밌었습니다.
0: 그리스의 밴드 Silly Boys Ghost Relatives의 Secret 듣고 오죠.

0: 그리스 출신 아티스트 실리보이스 고스트 렐리티브스의 시크릿이었습니다. 2019년 정규 음반 수록곡이었군요. 보컬리스트의 음색이 너무 매력적인데 네. 꼭 이름이 조지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1: 그런 느낌의
0: 네, 네. 난 음악 듣다가 있네요. 보컬리스트 이름 상상하긴 처음이네. 약간 조지, 왠지 조지의 목소리 같아.
1: 찾아보니까 네. 차랄람스 구스타리스라고 하는데.
0: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음악들이 모두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네요. 어서 떠나라 뭐 이런. 말하는 것 같다.
1: 네, 예. 등을 떠미는 것 같은 네,
0: 그런 게시판 글이 보이네요.
1: 네, 네, 대리 여행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게 팍 떠나는 그날 네. 아침에 계획해서 떠나는 거 이런 거 네. 예전에도 해본 적 있어요?
1: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기분이 어때요?
1: 8시에 KTX 예매해서 10시 차를 끄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0: 자 이제 오늘 마무리 곡을 또 빨리 소개해 주시죠.
1: 네, 어쨌든 뜻밖의 행운들과 함께해서요. 네. 또 대전이 네. 빵의 도시 아닙니까? 사실은
0: 그런가?
1: 가장
0: 밀가루 가장... 도시라며 아까. 네. 아 그래서 빵의
1: 그렇죠.
0: 도시.
1: 네. 네, 약간 분식류가 예전부터 이렇게 했지만 네. 요즘에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대전역에 그 빵을 두는 그. 락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0: 빵을 두는 락커요. 네, 아, 워낙 많이 사니까.
1: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빵 봉지를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0: 빵 시티네, 진짜.
1: 빵 시티가 바로 여기 있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중앙시장역에 딱 가서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쌍화차 한 잔. 갔는데 다 MZ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화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주인 너무 친절하신 주인 어르신께서 생마집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0: 그게 건강에 왠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서 수영을 이틀 하고 생마집을 먹으면서 책을 보면서 마무리하고 왔고요. 제가 대전을 또 이렇게 다녀와서 네네. 여행 후기로 빵의 도시니까 휴가 선물로 빵 노래를 마무리 이렇게 두고. 네, 빵
0: 브레드.
1: 노래로. 네, 브레드 노래로.
0: If 이런 거 듣는 거예요? If 말고.
1: If는 또 너무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테니까 네네. Make it with love, with you라는 노래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빵 노래로 대전 선물로 살짝쿵 두고 가려고 합니다.
0: 저 오징어 두루치기가 더 먹고 싶긴 한데 이걸로.
1: 빵으로 덮어쓰기.
0: 오늘 네. 너무 재밌었고요.
1: 네.
0: 앞으로도. 또 다른 재밌는 얘기 기대 많이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미국의 4인조 밴드죠. 브래드의 1970년 음반에서요. Make it with you.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아이돌 한국어 앵커 마카야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K뉴스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나클든 특파원
3: 마카 앵커 스톱! 움직이지 마세요.
2: 무슨 일인가요? 설마 벌레?
3: 아니요, 제가 지금 마카 앵커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표정 아주 자연스럽고 좋아요.
2: 에? 무슨 소리예요? 제가 평소에도 잘생기긴 했지만 지금은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입술도 좀 건조하다고요.
3: 바로 그겁니다. 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는 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EBS 국제 다큐 영화제 EIDF 2026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EIDF는 시대의 초상을 주제로 28개국 64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조명한다고 합니다.
2: 우와, 일주일 동안 EBS에서 재미있는 다큐를 실컷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다큐 한 편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데 제목은 나캔든 특파원의 24시간.
3: 저를요? 근데 제 일상 너무 완벽해서 재미없을 텐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칼같이 이불 개고 운동 갔다가 댄스 연습하고 랩 가사 쓰고 완전 바른 아이돌 그 자체거든요.
2: 밥은 안 먹나요? 밥 먹을 때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취재하겠습니다.
3: 오케이, 그럼 마카야 제작 지원으로 한우 먹어야겠다.
2: 잠깐만, 한우요? 촬영 취소합니다. 취소.

0: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4시 00분 경남,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 둘, 셋, we go on and on! 이상 행전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1: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캔든입니다.
1: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윤마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0: 자, 오늘 먼저 출석한 한국인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1: 안녕. 안녕. 우리 한국인들 출석. 안녕.
0: 출석.
1: 네, 오늘 다큐멘터리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에서 사실 멜로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스무드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아주 인상이 깊네요.
0: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항공이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비게일 테일러 06님께서 오늘 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캔디 막대 힘을 받으면 계속 온앤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맞아, 요즘 사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날씨도 그렇고 힘들 것 같은데 캔디 막대 힘을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Lara Bunny 님께서 Hello to my favorite DJs Candy Magdi. Let's have fun and have a nice day. Lots of love from Norway. Wow, 노르웨이에서 보내주셨는데 Wow, I'm so happy that you know us from Norway. We'd love to visit one day.
0: Yeah. Yes. 그리고 치에 0330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명장면이 나올까요? 벌써 기대돼요. 캔디 막디 파이팅!
1: 아, 또 저희가 네. 또 명장면 공장 아닙니까?
0: 네.
1: 명언 명장면 공장.
0: 그렇죠.
1: 오늘도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메시지 보내주신 한국인들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한국어라는 다큐멘터리에 생생한 활력을 더해주는 인간 비타민 야즈민 씨를 소개합니다.
1: Yes, I'm happy to introduce a wonderful guest who is always on Idol 한국어. She met Idol 한국어 as if by fate. Mini Yasmin, welcome.
2: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타민 미니민 야스민입니다.
1: 야, yeah. 아이돌 한국어를 운명처럼 만나셨죠?
2: 운명이죠.
1: 아,
2: 예. Yeah. Yeah.
1: 좋습니다. 오늘 K 뉴스는 어떤 이야기였죠, 수민님?
2: Yeah, we have news that the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EIDF, will kick off on August 24th. This year, under the slogan Portrait of an Era, EIDF will present a total of 64 documentaries from 28 countries.
1: 네, 올해로 23회를 맞은 EBS 국제 다큐 영화제는 EBS 채널과 오프라인 극장, 그리고 야외 상영으로도 만나볼 수 있고요. 포럼, 다큐 토크, 서머 나이트 스크리닝 등 여러 가지 특별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EID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자, 다큐멘터리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2: Let's go!
1: 자, 혹시 평소에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나요, 두 분? 다큐멘터리 보세요?
0: 어릴 때 많이 봤어요.
1: 어릴 때?
0: 네, 초등학생 때.
1: 요즘은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0: 네, 요즘은 많이 안 봤어요.
1: 그게 또 다큐멘터리랑 영화가 좀 다른데.
2: 맞아요.
1: 영화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음흠. 영화가 좀 더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되게 뭔가 쉽게 뭔가 액세스블 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자,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다큐를 볼까요? 자, 왜냐면 다큐멘터리는 이 허구의 이야기, 픽션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 논픽션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매력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또 현실 기반이다 보니까 영화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생생하게

0: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꾸밈 없는 사람들의 진짜 감동과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는데요.
1: 어떤 다큐를 좋아해요?
0: 저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래도 사이파이, 약간 좀 사이언스, 네, 사이언스를 좋아하고요. 사이언스 픽션보다는 약간 사이언스 논 픽션, 왜냐면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외계인이 진짜다 아니다 이런 게 이게 non-fiction, fiction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non-fiction이라 하고 어떤
1: 그쵸.
0: 사람들은 fiction이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넘나드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이 있는데, 일단은 팩트를 다 말해요. 약간 이 세상에 알려진 팩트, 뭐 뉴스에 있던 article, 아니면 어떤 사람의 증언, 뭐 이런 걸다 모아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이 자기의 생각을 말해요. 아, 나는 이거는 물론 뉴스에 나왔지만 사실 증거가 많이 없다. 뭐 이렇게 하나씩 말해주는데, 그게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혹시 우리 캠디나 야스민 씨는 어떤 그래도 종류의 다큐를 좀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좀더볼것 같으세요?
2: 저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갔을 때
0: 네.
2: 좀 자연 다큐 많이 봤어요.
1: 오,
2: 사파리에 이제 막 사자들 있고 막 이제 서로 헌트하고 네, 막 근데 무서웠어요. 막 뭐지? 막 사자가 그때 아니다 무슨 커다란 뱀이
1: 어머,
2: 호랑이
1: 호랑이.
2: 먹었나?
0: 아, 진짜요?
2: 네, 뱀이 막제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런데 근데 뭔가 어쨌든 그런 사파리 같은 지역은 되게 가보기 어렵잖아요.
0: 네.
2: 그래서 뭔가 제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줘서
0: 네.
2: 예, 좀
0: 아니, 지금 제작진분들이 뱀이 호랑이를
2: 아,
0: 먹었다고요?
2: 호랑이가 아니야,
1: 상상이
2: 아니야.
1: 아닌가요?
2: 아, 뱀이 아니라
0: 근데 저는
2: 호랑이가 아니라 뱀이
0: 악어
2: 가능하긴
0: 아니야,
2: 한가요?
0: 악어?
2: 아, 근데 뱀이었는데?
0: 왜냐면 나는 그거 본적 있어. 약간 그 어디지? 그 정글 뭐라 해야 되지? 아마존에 아마존이 제일 큰 뱀들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아나콘다가 아마존에
1: 오.
0: 살거든요. 아나콘다가 이게 몇십 미터까지 클수 있는데,
2: 아나콘다가 악어를
0: 네,
2: 먹었다고?
0: 아나콘다가 악어를 이렇게
1: 와.
0: 몸을 이렇게 감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쪼는 거예요.
2: 이게 맞는 것 같아요.
0: 그건 거예요.
2: 예, 악어.
0: 왜냐면 뱀은 그 씹질 않습니다. 뱀은 삼켜요.
1: 삼켜요.
0: 네, 삼키기
1: 맞아요.
0: 때문에 이 동물의 숨을 끊고, 그리고 뼈를 조금씩 이렇게 부셔야 이게 삼킬 수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건데. 근데 이렇게 자연 다큐 많이 배워요.
2: 맞아요.
0: 어렸을 때본 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 기억에
0: 기억하잖아요.
1: 남아요.
0: 네.
1: 맞아요.
0: 왜냐면 리얼이기 때문에.
2: 충격이었어요.
0: 네. 리얼이라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자연 다큐도 있고, 사실 뭐 세계 7대 예쁜 장소들, 이런 다큐들도 있잖아요. 막꼭 가야 되는 여행지들.
2: 맞아요.
0: 네. 그런 다큐도 있는데.
2: 그래서 유럽을 꼭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0: 좀 힐링 되잖아요. 그런 거
2: 네네네.
0: 보면.
2: 예쁜 야경 보여주고 하니까.
0: 상상력도 좀 키울 수 있고. 우리 야스민 씨는 어떤 류 좋아하시나요?
1: 저는 어렸을 때 겜드님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그 자연이나 동물
0: 네.
1: 나오는 그런 다큐를 진짜 많이 봤고,
0: 오.
1: 이제 크고 나서 지금 보는 다큐는 뭐 이제 진짜 우주 관련한 것들 전 진짜
0: 되게
1: 좋아하거든요.
0: 재밌죠.
1: 네, 우주랑
0: 우주.
1: 관련.
0: 저는 사실 이집트 다큐도 많이 봤었는데,
1: 아, 진짜요?
0: 이집트가 되게
1: 그
0: 되게
1: 외계인이 그걸
0: 맞아요.
1: 지었을까? 사람이
0: 맞아요.
1: 지었을까라는.
0: 사실 세계 뭐몇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죠.
1: 아,
0: 피라미드가
1: 그렇죠.
0: 엄청 미스터리고,
1: 맞아,
0: 피라미드
1: 맞아요.
0: 안에 있는 또 하이로글리픽스 그 그림들도 사실 어떤 종류의 언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다큐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1: 맞아요.
0: 이걸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역사가 되게 깊은데, 이렇게 지식을 좀 배울 수 있는 다큐, 그리고 뭐 힐링할 수 있는 자연 다큐
2: 네.
0: 되게 많아요. 인간극장 다큐도 있는데, 자, 만약 내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다면
1: 와우.
0: 어떤 주제로 찍고 싶은지,
1: 우와,
0: 아,
1: 재밌겠다.
0: 궁금하네요.
2: 와, 저는 예전에 이게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0: 네.
2: 제 수영 을
1: 와우.
2: 했던 그 시절을 리얼리티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0: 오,
2: 네.
0: 수영 선수 준비하는 라이프.
2: 보통 저는 특히 학교 이제 수영부였을 때는 아침 6시에 수영을 해요.
0: 학교
2: 보통
0: 전에요?

0: 그 아침에. 네.
1: 어머나.
0: 근데 그게 엄청 피곤하거든요, 거기까지. 근데 그쵸. 물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잠이 확 깨요.
2: 추워서.
0: 춥기도 하고 그냥 되게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뭔가 와, 또 다른 세상.
1: 아,
0: 뭔가
1: 신기하다.

0: 한번 말해주세요.
1: 상대 학교에 너무 무서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붙어야 되는데
0: 오.
1: 키도 너무 크고
0: 네.
1: 그 여기에 되게 큰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0: 아, 팔에요?
1: 네네네네. 큰 호랑이랑 막 뱀이 이렇게 그려져
0: 어머나.
1: 있는데. 네.
0: 스티커 붙이지.
2: 근데
0: 스티커
2: 그게, 붙였구나.
1: 근데 그게 검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었어요.
0: 아, 어머나.
1: 초록색, 빨간색 막 이랬고,
0: 네.
1: 키 엄청 크고, 머리도 되게 스파이키 해가지고,
0: 이거.
1: 막 눈이 엄청 샤프한 거예요. 저보다 형인 줄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네.
0: 와우.
1: 근데 너무 수영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압도당했죠.
0: 아,
1: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아 이건 너무 TMI였고
0: 기선제압 당했네.
1: 네, 뭐 물론 그 사람은 제가 이겼습니다.
3: 와우, 해피 엔딩.
0: 이 다큐의 제목 하나 지어주세요.
1: 나도빈과 헤엄치자.
0: 오, 좋아요.
1: 막디, 막디는 뭐 하고 싶어요?
0: 아 그러면 저는 아 그래 저는 약간 그래도 미스터리 약간 사이언스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딱 가서 이게 좀 찾는 거죠.
1: 취재하는 거예요?
0: 네, 취재하는 거죠.
3: 오.
0: 약간 막 여기에
1: 여기 약간만 하려고요. 할 거면
0: 네?
1: 확실하게 해요.
0: 여기에 뭐 위기를 봤다.
1: 네.
0: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가서
3: 이제 그
1: 진실을
0: 네, 증거를 찾고 이 직원들을 듣고
1: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0: 아, 근데 좀 다르죠. 저의
1: 알겠습니다.
0: 제목은 다릅니다.
1: 뭐죠?
0: 마카야가 알려준다.
1: 비슷하네요.
0: 네.
1: 비슷하네.
0: 비슷한데 이게 아주 다릅니다.
1: 네.
0: 네, 비슷하게 다른 게 멋있는 거 알죠? 네.
3: 나이스.
0: 좋아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스민님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3: 저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인간의 비타민 하루로 해가지고
1: 칼라봉 뭐 이런 거.
3: 에이 아니에요.
1: 뭐.
3: 그 이제 어떻게 인간 비타민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는
1: 근데 그거 좋겠다.
3: 거예요.
1: 왜냐면
3: 진짜
1: 궁금하긴해요. 24시간 동안 계속 진짜
0: 그러게.
1: 비타민으로 살지 아니면 진짜 카메라 앞이라서
3: 나 그런 거 없어요.
1: 그냥 리얼을 알고 싶어요.
3: 리얼로 제가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제 자신과 하는 대화들 이런 좀 이렇게 밝혀내고 하면
1: 시청률
3: 어떨까라는
1: 높을 것 같네.
3: 생각이 들어요. 네.
0: 아 이거 궁금하네요. 비타민의
3: 네.
0: 하루, 비타민이 되는 법.
1: 그 제목이 뭐죠?
3: 인간 비타민의 하루.
0: 인간 비타민의 하루. 아
1: 알겠습니다.
0: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1: 오늘 메시지 주제는 내 인생의 명장면입니다.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부둥켜 안았던 순간, 혼자 떠난 여행에서 소울메이트를 만난 날, 지친 하루 끝 붉은 노을에 위로받던 순간처럼 다큐멘터리로 남기고 싶은 내 인생의 명장면을 보내주세요.
3: Yeah, Global 항공인들, it's time to share the best scene of your life. We're waiting to hear from you.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MJ 11분 전.
0: 그리고 키키 캔디 핑크 매직 홀 플립 폰. 나 어떻게 가 이어집니다.

0: 항공인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1: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2: 한국에!
1: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our quiz segment where we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3: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2: style questions.
3: So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코너입니다. 지금 한국은
1: 항공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20곡의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거고요. Mm-hmm. 오늘 예상 단어 있으세요? 예상 단어.
3: 없어요.
0: 아까 있으셨잖아요.
3: 아닌 것 같아서 그냥
1: 그거는 패스.
3: 그냥 패스하고 오늘
1: 아까 단어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뭐 틀려도 되니까.

0: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큐이기도 했고 막 하니까 네. 아닐 것 같아요.
1: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0: 바뀌었어요.
2: 혹시 뭐 그냥, 바뀐 게 있나요? 다른 거 아니면 그 아직 생각이 안 나요?
0: 그냥 머리 비웠어요 지금.
2: 알겠습니다.
0: 머리가 네. 지금 백지 상태이기 좋습니다. 때문에
1: 그때씩 더 잘 더 잘 맞히잖아요.
0: 그러세요.
2: 백지 같아야 돼.
1: 오케이. 자 그럼 과연 수미님이 오늘은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도 정답자 선물로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자나 반대인 메시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러면 힌트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오늘 정답 초성은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2: Today's answer starts with the Korean letter 이응.
3: 오케이. How many syllables?
0: How many syllables?
3: Two syllables.
2: Two.
0: 네. But it's not 영어? No.
1: 두 글자입니다.
0: Yeah. Okay. 살아 있어요?
2: Depends.
1: 전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살아 있죠.
0: 소리 나요?
1: 네. 소리 납니다.
2: 납니다.
1: 근데 다 달라요.
2: 네. 네. 안 날 때도 있어요.
1: 다 달라요.
0: 네. 오케이. 오케이. 색이 있나요?
2: 있어요.
1: 색이 있는 것도 있고 가끔 색 없는 것도 있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0: 물건이에요?
2: 아니요.
0: 애매해요?
1: 아이템.
0: 아이템.
1: 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템.
0: 어디서 살 수 있어요? Where can you buy from?
1: 이거 어디서 사지?
2: 온라인에서.
1: 온라인 쇼핑. 온라인에서 살 수 있네요.
0: 네. 오케이. 그러면 김디막디 그걸 좋아해요?
2: 네.
1: 저도 좋아합니다.
0: 어떤 걸 좋아해요?
2: 그거요.
1: 이거요.
0: 오케이.
1: 네.
0: 혼자서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아니면 네. 다른?
2: 그건 옵션.
0: 선택.
1: 혼자 할 수 있죠.
2: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1: 네.
0: 그러면 그거 할 때 어떤 음식이 좀 잘 어울릴 만해요?
1: 저는
2: 막기 먼저.
1: 네, 전 개인적으로 오징어?
0: 오징어?
1: 네, 버터 오징어.
0: 팝콘 좀 어때요?
1: 저 버터 오징어.
2: 아, 네. 버터 오징어?
0: 팝콘 어때요? 팝콘.
2: 저는 팝콘보다는
0: 안 좋아해요?
2: 저는 삼겹살. 삼겹살.
0: What?
1: 네 좋아요. 네 20 style questions 했고요.
0: 헷갈린다.
1: 자 수민님이
0: 오징어
1: 정답을 맞혔을지 참 궁금한데요.
2: 그렇죠.
0: 오징어랑
2: 네, 좀 감이 오나요?
0: 오징어랑 삼겹살.
2: 삼겹살은 사실 제 스타일인 거예요.
1: 네
2: 제가
0: 영화 맞네요.
1: 삼겹살은 되게 MG 스타일인 거예요. 네.
0: 근데 그거 진짜 하는 데 있어요? 삼겹살로?
2: 없어요.
0: 와 진짜 걔는 믿으면 절대 안 된다.
2: 그래도 답은 알려드렸잖아요. 없다고. 어쨌든 자 한국인들 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자 빼꼼두부 에스트님께서 실화? 영구와 캠드니?
1: 영구 없다.
0: 영구?
1: 실화.
2: 이응으로.
1: 이거 실화예요. 영구. 오케이. 아닙니다. 남화림 NH0904님께서 설마 영화 크크라고 하셨는데 근데 진짜 오늘 영화면 야스민 씨 오늘 레전드네요.
0: 그죠?
1: 네.
0: Yeah.
1: 과연 레전드일지 궁금합니다.
2: 자, 그리고 In Your Mood R5J님께서 연기.
0: 연기.
1: 나왔다. 연기.
2: 모르죠. 저는 맞아. 제가 그래서 아까 삼겹살 얘기한 거예요.
1: 연기할 때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2: 삼겹살
0: 연기가 나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오징어?
0: 연기 나요. 네. Yeah.
2: 자,
0: 캠디님도 연기 잘해요.
2: 감사합니다. 자, 그럼 수민님 오늘의 정답 어떤 걸로 가실 건가요, 일단?
0: 영화.
2: 영화.
0: 깔끔하게.
2: 연기 말고.
0: 영화로 갈게요.
2: 진짜로요? 확실합니까? 저 진짜 오늘 마지막이라서 수민님 이거 만들고 싶어요.
0: 영화.
2: 진짜로요?
1: 오케이.
2: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수민님.
0: 흔들리지 않나요, 저?
2: 알겠습니다.
1: 흔들리지 않은 비타민.
2: 자, 그러면 우리 수미님과 항공이들을 위해 노래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 오셨던 분이죠.
1: 맞아요.

0: 여러분은 영화가 보고 싶은 DJ 캠든과
1: 영화의 메인 캐릭터가 되고 싶은 DJ 마카야 그리고
2: 영화를 좋아하는 게스트 야스민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예. Yeah. Yeah. 앞서 주니 무비 듣고 왔고요. 다들 아마 정답을 맞히셨겠죠?
1: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Yeah.
1: 정답은 바로
0: 영화입니다.
1: 와우.
2: Yeah. Today's screen word answer is 영화. In English, it's called a movie.
1: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영화입니다. 올여름 무더위로 시원한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극장가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0: 특히 지난 7월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국내 45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칸에서 주목받았던 이 영화가 어제 19일에는 2026 홍콩 여름 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음 달 열리는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 국제 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늘의 단어로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1: 와우, 아니 야스민 씨 오늘
2: 진짜
0: 오늘 정답 대박.
2: 썰 좀 불어봐요 박가연님. 자 신천 좀 빨리.
1: 아 시간 없어요. 아 장난이고요. 사실 저희가 아까 리딩을 하고 있었는데 리딩 끝나고 잠깐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야스민 씨가 갑자기 이게 서 있다가 갑자기
2: 어, 진짜
1: 느낌 왔다. 나 오늘 느낌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왜 혼자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화죠? 오늘 영화 맞죠? 이러시는 거예요.
2: 아니 이거

0: 박하희님 개인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야. 똑같죠. 신입 따라하기.
1: 똑같죠.
0: 왜 이렇게 잘 따라해요?
1: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거기서 내가 티나면 안 되니까.
2: 말투가 진짜 비슷했어요.
3: 맞다.
1: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후. 아, 아니에요. 영화 아니에요. 이랬는데
3: 그 뭐지? 일어서셨다고 하셨죠?
1: 네.
3: 원고를 봤네요, 그러면.
0: 진짜 봤어요.
3: 왜 일어서셨어요? 어? 시야를 쳐서 너를 빼기 위해서 일어섰죠?
0: 아니요. 저 이런 짓 안 해요. 원래 느낌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컨디션 좋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1: 이야, 오늘 나중에 티켓 하나 사세요. 들어가서. 네, 복권 하나.
3: 영화 발음 어떠세요?
0: 영화 발음 조금 좀 어려웠어요.
1: 화가 좀 어렵죠.
3: 맞아요.
0: 근데 영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아 너무 부자연스럽다.
1: 그렇죠.
0: 이렇게 영화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다.
3: 야처럼 이게 영화.
0: 그러니까
3: 약간 영화처럼 이게.
1: 네, 그럼 영화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 주말에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약속했어. I made plans to go see a movie with a friend this weekend.
4: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 My heart was pounding as if I'd become the main character in a movie.
0: Okay. 아, 저는 월요일 날 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어요.
1: 왜요?
0: 야, 진짜로. I'm planning to go see a movie with my friend on Monday.
1: 와우.
3: 오디세이 맞죠?
0: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3: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 아니 저희 오늘 컨디션 좋아서 오늘 우리 컨디션이죠. 컨디션 좋잖아요. 오늘.
0: 대박.
1: 딱 왔어. 응. 어디세이 맞죠? 딱 왔어.
0: 어떻게 알았지?
1: 왔어.
0: Yes.
1: 네. 그럼 오늘의 단어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Alright.
1: 자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좀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
0: 자 좋다.
1: 영화를 볼 때 대형 스크린 영화관 파. 아니면 편안한 방구석 OTT파.
0: 오케이.
1: 자, 1번, 2번으로
0: 1번,
1: 갈게요.
0: 2번.
1: 하나, 둘, 셋.
0: 2번.
1: 1번. 2번이에요, 야스민 씨?
0: 네.
1: 우린 1번?
3: 네.
1: 야스민 씨 왜 2번?
0: 저 영화 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네. 좋아하는 만큼 자주 보러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3: 아, 근데 저도 그래요. 자주 가진 않아요.
0: 응.
3: 맞아. 근데 그래도 영화관에서 오는 그
0: 달라요.
3: 감동이 있어서
0: yeah.
3: 사운드랑 이런 게 너무 다르잖아요.
0: 달라요, 달라요.
3: 그래서 맞아요. 다른데 왜 그러면 집에 계세요?
1: 그 다른 걸 안 좋아해서
3: 뭐야 다른 걸 되게 좋게 얘기하는 느낌인데
1: 아니 뭐 편해서 집에서 보는 게
3: 귀찮은 거잖아요.
0: 집에서 보는 게 왜냐면 이게 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진짜 저한테 행복이거든요.
3: 그건 맞긴 해요.
0: 그래서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 생각했을 때 무조건 1번이죠.
1: 그렇죠. 사실 제대로 보고 싶으면 가서 봐야 돼요.
0: 그렇죠.
3: 맞아요.
1: 캠디네
3: 네, 없어.
1: 집에서 영화 자주 보세요? 전 집에서 자주 영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3: 저는 근데 가끔 OTT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뭐 극장판
1: 맞아
3: 이런 거 볼 때도 있고
1: 저도 극장판 같은 거는 볼 수 있어요.
3: 근데 제가 진짜 보고 싶은 영화가 갑자기 나왔어요. 막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스파이더맨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영화관 가서 봐줘야 돼요.
1: 그런 거는 가서 봐. 왜냐면 그건 달라.
0: 그래서 봤어요?
3: 아, 아직 저희 둘 다 못 봤어요.
1: 시간이 안 돼가지고
3: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안 나요.
1: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 영화관에서 보거나 아니면 비행기에서 보거나
3: 아, 그 너무 웃긴 사람 하나 있어요.
1: 뭔가요?
3: 그 저희가 또 레슨 끝나고
1: 네.
3: 거의 보통 요즘 레슨이 한 되게 늦게 끝나거든요.
1: 네, 새벽에 끝났는데
3: 한 4-5시쯤 끝나는데 막 이거 만약에 오늘 레슨 6시 끝나면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영화관으로 가서 영화 볼래요? 이런 생각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에이 우리 끝나고 분명 체력 다 떨어질걸?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1: 맞아.
3: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그 영화를 또 못 보러 갔죠. 가는데
0: 네.
3: 아침 영화는 진짜 힘들어요. 그걸 조조 영화라고 하죠?
1: 맞아요.
3: 네.
1: 심야 여관 심야 영화 아닌가?
3: 그게 12시 조조 영화가 아침.
1: 아침이 따로 있구나.
3: 예. 네.
1: 이런 게 있구나. 나 조조는 처음
3: 조조.
1: 들어봐.
3: 왜냐면
0: 나도 좀
3: 그 샤이니 선배님의 조조 조조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또 애니메이션 중에 조조's Bizarre Adventure도 있죠.
3: 그렇죠.
1: 조조 영화 할인을 해 준대요.
3: 맞아요.
0: 대박.
3: 왜냐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걸 되게 박수 쳐 주는 느낌.
1: 그렇죠. 근데 그 알바생분들도 대단하시다. 그 아침부터.
0: 그러네요. 그쵸. 진짜.
1: 야, 오케이. 일단 모든 알바생분들 화이팅입니다.
0: 예. Yeah.
1: 네. 오케이. 그 영화관 가면 또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0: 간식.
1: 아 맞습니다. 간식. 자 영화 볼 때 빠질 수 없는 꿀조합 간식. 어떤 게

0: 있을까요?
1: 캐러멜. 있어요.
0: 아, 말하려고 했잖아요.
1: 그래서 팝콘 뭐뭐 드시는
0: 그냥
1: 거죠?
0: 그냥 팝콘 아니죠.
1: 그러면 캐러멜.
0: 아,
1: 캐러멜. 네. 나도 캐러멜이에요.
0: 방금 캐러멜 방금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팝콘이라고 붙였어야죠.
2: 자, 다시.
1: 다시.
2: 자, 여기 그, 아, 영화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간식이 있는데.
1: 아, 뭐지?
0: 캐러멜 팝콘.
2: 나 캔디가 캐러멜하고 또 야스민이 팝콘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엇갈렸네.
1: 그러니까
0: 약간 이런 게 양보하네요.
2: 자, 그러면 저는 꿀 조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0: 어, 뭐죠? 자, 아이스크림?
2: 자, M&M&Thanks 알죠? M&M&Thanks.
1: Yeah.
2: 자, M&M&Thanks 초콜릿이랑 네. 그리고 팝콘.
0: 네.
1: 왜?
2: 팝콘. 진짜.
1: 어떻게 뭐 같이 넣어서 먹는다고요?
2: 이거를 그냥 입에 둘 다 넣어서 같이 먹는 거죠.
1: 사실 약간 근데.
2: 맛있어요. 단짠 단짠.
0: 되게 융합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2: 맞아요. 네,
0: 뭘 믹스하는 걸 좋아해요.
2: 근데
0: 자기 입 안에서
2: M&M&Thanks를 미니 M&M&Thanks로 가야 돼요.
1: 아, 이거. 미니.
2: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1: 아~
2: 그거를 한 봉지 사시고 팝콘을 캐러멜 팝콘 말고 이거는 그냥 일반 팝콘.
0: 아, 약간 M&M 시키는 거구나 팝콘을. 네.
2: 이걸 그냥 입에 좀 씹다가 팝콘 넣으면 단짠 단짠 계속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포테이토 칩에 초콜릿 코팅한 거.
0: 네, 그런 느낌.
2: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유명하잖아요.
1: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0: 저는 요즘 근데 나초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나초.
0: 네, 영화에서 나초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음료수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 아, 음료수 무조건이죠. 네. 저는 무조건 1인 1 팝콘, 1인 1 음료수 라지 사이즈를 파입니다.
1: 근데 그것도 좋은데 요새 그거 있거든요. 그 이렇게 길쭉한 빵 브랜드 있잖아요. 안에 뭐 이렇게 아몬드 크림치즈도
2: 아,
1: 들어가고.
2: 추러스요, 추러스.
0: 펄쩌?
2: 펄쩌, 펄쩌.
1: 있어요. 이렇게
0: 펄쩌.
2: Right? 그 이모.
1: 맞아요. 이모.
2: 애니모.
1: 저는 아, 그게 진짜
0: 맛있어요?
1: 와 너무 맛있어요.
0: 아, 그렇죠.
1: 영화관에서 진짜, 먹으면 또 맛이 달라요.
0: 시네몬 원.
1: 예스. 진짜 달라요 영화관에서.
2: 영화관에 그게 있어요? 나 몰랐네.
1: 있어요.
2: 아, 진짜요?
1: 저는 이제 집 근처 이제 영화관을 갔는데
0: 좋다.
1: 거기 있더라고요.
0: 거기 있어.
1: 우와, 그거랑 팝콘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2: 음료수는 음료수.
1: 음료수는 저는 이제 제로 칼로리 있으면 먹고 없으면 음료수 잘 안 먹는 편이긴 해요.
0: 뭐지? 네 맞아요 저도.
1: 네.
0: 아니 나 말을 해도
1: 근데 왜 생각하는 척했어요?
0: 아니.
2: 생각하는 척이라뇨. 생각하는.
0: 아, 전 팝콘을 끝내본 적이 없어요.
2: 에?
1: 아, 저도요.
0: 네, 항상 남겨요.
1: 저도요.
2: 저는.
0: 그래서 전 무조건 누구랑 먹어야 돼요.
2: 와.
0: 저거 1인 1팝콘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2: 네.
0: 절대 저는.
2: 아, 진짜요?
0: 중간에.
2: 전 옆 사람 팝콘까지 다 먹어본 적이 있어요.
1: 옆 사람.
2: 네. 와. 내 걸 다 먹어서.
1: 자기 거 다 먹고.
2: 네, 내 거 다 먹었는데 영화가 아직 한 반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같이 먹자 해가지고. 같이 먹었어.
1: 그거까지 먹고.
2: 네.
1: 대박.
2: 저는 계속 먹어요 진짜.
0: 알아요.
2: 특히 신날 때 이제 좀 액션 신이 좀 나온다. 계속 들어가요 팝콘이.
1: 맞아.
2: 계속 들어가 뭐가.
1: 네.
2: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0: 네. 좋습니다.
2: 오늘의 단어 영화와 관련된 토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캠든 씨.
0: 네,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오늘의 단어가 영화였으니까 좋아하는 영화 OST 들으면서 행운의 항공이들에게 선물 전달드리겠습니다. 음악 큐.

0: you shining just for me. 네, 아, City of Stars, 라라랜드의 OST죠. 아, City of Stars. 아,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전 라라랜드 안 봤습니다.
1: 저도
2: 그런 거 같더라고요.
0: 저도. 하지만 우리 아이디 7894님께서 캠니박디랑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분께는 영화 주인공처럼 반짝반짝 예뻐지라고 화장품 선물 드리겠습니다.
1: 하, 드셨잖아요 지금. City of stars, just one thing everybody wants. 네, 장하리님께서 정답 영화. 저는 요즘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캠디박디 인생 영화는 뭔지 궁금해요. 영화 볼 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영화 볼 때 꼭 필요한 한 가지, 한국인들에게 달콤한 팝콘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음식을 보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캔디 막디의 사인이 담긴 바로 이 귀요미

0: 폰키링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아와
2: 야 그러면 당첨된 항공이 여러분 축하합니다.
3: 축하드려요.
4: 축하합니다. 왜 기습 공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 보통 항공 여러분, 항공 여러분 축하합니다. 살짝 당황해요. 왜냐면 라라랜드 듣고 있어서.
2: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되게 에러 좀 생겼거든요. 시리 오브 스타.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4: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라라랜드를 소문으로만 들어봤는데
2: 안 맞죠?
3: 좀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4: 시리 오브 스타. 네. Cause by
0: alright. 자, 네 선물 당첨된 항공이 두 분 다시 알려드릴게요. 7894님 그리고 장아리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4: 네 오늘 메시지 주제는 내 인생의 명장면입니다. 다큐멘터리로 남기고 싶은 인생의 사건, 영화로 만들고 싶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에 대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Yeah, 글로벌 항공이들, it's time to share. 약간 잠을 깨우려고.
4: 아, 네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0: 잠 깨울 때 부른 거 그런 거.
2: It's time to share the best scene of your life. We're waiting to hear your story.
4: Yeah. 그럼 항공이들이 메시지 보내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One-way scenario.
0: Yeah. 노래 듣고 와서 저희 항공이들에게 할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공개할게요. Coming soon.
4: 더덩.
5: 먼지 덮인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이들이랑 달콤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싶잖아.
1: Yeah, this is the segment where we read messages from 항공이들 and talk about them. Today's topic is the best scene of my life.
2: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023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처음 하와이로 여행 갔던 날이 제 인생의 명장면이에요. 실제로 풍경이 영화처럼 아름답기도 했고 그날 이후로 열심히 일해서 하와이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1: 와,
2: 하와이.
3: 하와이 가보고 싶습니다.
2: 좋죠, 하와이 좋죠.
1: 그러니까요.
3: 알로하.
2: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3: 부럽네요. 네, 그리고 다음 메시지로 안나가하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당연히 운전면허 딴 거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면허를 딴 첫 번째 여자라서 운전 배울 때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과정 자체가 한편의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1: 와, 아, 잘했어요.
3: 운전면허 제가 아직 한국에 없어가지고
1: 저도요.
3: 없으세요?
1: 이집트만 있어요.
2: 아, 맞아요. 네. 저는 둘 다 있습니다.
3: 오, 와우. 멋있네.
1: 부럽다.
3: 오케이. 역시 캠디. 인정. 인정할게요.
2: Alright, 예수님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1: 오케이. 0965님 아니 근데 진짜 제 인생의 최고 명장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Ampersand 1을 아니 공글리시가 안 된다 했잖아요. Ampersand 1 만난 쇼케이스 날 참 행복했어요.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평생 인디어랑 함께 해주세요. Ampersand
2: 1 두 번이나
1: 화이팅! 김지박팀 화이팅!
3: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우리 엔디어, 엔디어가 보내줬는데 엔디어가 또 저희 팬덤 이름이거든요. 우리 엔디어들 항상 많이 많이 사랑해줘서 아, 쇼케이스 날에 뵀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2: 네.
3: 그때 되게 긴장됐지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셔서
2: 저 데뷔 쇼케이스
3: 너무너무
2: 아, 그냥 쇼케이스구나. 다음 쇼케이스에서 봐요.
3: 다음 네, 항상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아까 캠디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었죠?
2: 네,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돌 한국의 DJ로 함께한 저 캠디 나캠든과 우리 막디 마카야가 다음 주 금요일 8월 28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고생했어요.
3: 아, 이렇게 뭔가 말을 하니까 아, 좀 실감이 이제 조금씩 나네요.
1: 저는 소감을, 아직 안 나요.
2: 소감을 좀 간단히라도 뭐 사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3: 그죠.
2: 그래도 뭐 우리 야스민 님한테 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1: 좋아요.
2: 네, 저희가
1: 오케이. 네,
3: 아, 좋아요.
2: 저부터 하겠습니다.
1: 정말.
2: 일단 저희 매주 일주일마다 뵀었죠. 그렇죠. 일주일마다 항상 이제 야스민 님 덕분에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고.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26년 정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사람,
1: 와.
2: 이렇게까지 웃음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 이런 분을 되게 처음 뵀는데, 아, 근데 진짜 저는 되게 너무 많이 배워갑니다.
1: 와.
2: 네,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고 앞으로도 진짜 꽃길 걸으시길 바랄게요. 아, 진짜로.
1: 감사해요.
2: 네.
1: 네. 와, 감사합니다. 왠지 끝까지 놀릴 것 같았는데 고마워요.
2: 아이, 아이, 절대 만분인 잘합니다.
3: 야호.
2: 자, 마카야 씨, 마카야 씨.
3: 네, 우리 미니미니 야스민 씨 항상 비타민 돼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아, 그리고 항상 뭐 장난 저희가 많이 치잖아요. 그래도 다 야스민 씨랑
2: 진짜.
3: 친하니까 이렇게 장난치는 그렇죠. 거 아시잖아요.
1: 아,
3: 그래서
1: 알죠.
3: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 항공이들도 우리 엔디어도 사실 야스민 씨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1: 아, 맞아요. 진짜요?
3: 저희 라디오 듣는 팬분들도 가끔 이렇게 팬사인회나 이렇게 만나면 내적 친밀감이 든다고 야스민이랑 약간 친구가 된 것 같다고
1: 그치 뭐 네. 이렇게
3: 맞아요
1: 하나요?
3: 그래서 우리 앤디어한테도 좋은 에너지 나눠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1: 감사해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해요.
3: 우리 항공인들 앤디어

0: 모두 모두 야스민 씨 많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1: 고마워.
0: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그래도 아직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했지만 끝난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방송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수민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저희의 추천곡, Ampersand One All Eyes on You 들으면서 마칠게요.
0: Yes, sir. 그럼 항공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0: 안녕.
1: 야호.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 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Does anyone here like figs?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농작물 재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날씨가 잘 맞는 과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아열대 작물인 figs, 무화과인데요. 이 전남 영암 지역의 무화과도 폭염 속에서 재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뜨거운 햇빛을 좋아하는 과일인 만큼 생육 상태가 좋고 당도도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이 가뭄이 때로는 고대 유적을 드러내고 폭염이 무화과를 더 잘 익게 하기도 하고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 하나쯤은 꼭 생기는 것 같죠?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Lyndon David Hall All You Need Is Love

0: 연님이요. 그해 더운 만큼 겨울엔 춥다는데 너무 추울까봐 벌써 무서워요. 아, 저도 무섭습니다. 제가 약간 북쪽에 더 가깝게 이사를 왔기 때문에 엄청 춥다는 또 소문이 있더라고요. 자, 희주문 48118님이요. 영암사 사모읍에서 퇴근 중에 듣고 있는데 유진쌤이 영암무화과 언급하시니 엄청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무화과 먹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당이 떨어졌거든요. 자, 3733님이요. 저도 무화과 참 좋아하는데요. 마유쌤은 왠지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사랑합니다, 저는요. 과일 너무 좋아해요. 예. 네. 제가 사실은 요즘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이 엄청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먹지도 않던 요즘에는 진짜 곶감에 이상하게 계속 눈이 가는데 이거 안 되겠죠? 먹으면 안 되겠죠? 누가 좀 말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참고로 마유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맞히신 분들은 저한테 사주셔야 됩니다. 네. 자, 한분 모셔야죠. 왠지 다이어트 때문에 마유가 곶감 못 먹는다 했더니 바나나 브레드 대신 곶감 브레드 입안에 밀어 넣으면서 또다시 곶감은 살안 쪄. 살은 니가 쪄. 하실 것 같은 크리스틴
1: Oh,
0: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계속 이렇게 하실
1: 곶감.
0: 거예요? 곶감 너무 좋죠?
1: Oh, I love 곶감. But you know, they say that there's a lot of sugar. There's a lot of sugar with dried fruits.
0: 굉장히 농축이 된다고
1: Yes, that's
0: 합니다.
1: right.
0: 그거
1: It's
0: 뭐.
1: concentrated, but it's so good. Come on, Sam. You can eat. I'm now curious about what your favorite fruit is.
0: 궁금하신가요?
1: Yeah, I am curious.
0: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요. 맞추시면 아시죠? 저한테 사주셔야 돼요.
1: Oh, really?
0: 네, 저렴하지 않습니다.
1: Okay,
0: 참고로.
1: we're gonna have to guess each other's fruits.
0: 오케이, 생각하고 있을게요.
1: Okay, all
0: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British Prime Minister Andy Burnham says he has vowed to eradicate rough sleeping in England by Christmas. The number of people sleeping on the streets has skyrocketed by 96% over the past 5 years, and the government plans to roll out emergency housing and other support.
0: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올해 성탄절까지 잉글랜드의 노숙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의 노숙자 수가 5년 새96%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긴급 주거 제공 등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Northern Chile's Tocopilla region got hit with roughly 6 years' worth of rain in a single day. The deluge left around 60% of homes buried in mud or underwater, and more than 4,000 households in the dark.
0: 칠레 북부 토코피아 지역에 6년치에 달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전체 가구의 약 60%가 진흙에 파묻히거나 침수됐고, 4천 가구 넘게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1: Major content platforms, including YouTube, are cracking down on monetizing low-quality and repetitive content. As so-called AI slop runs rampant, the platforms say they want to incentivize more original, high-quality content.
0: 유튜브 등 주요 콘텐츠 플랫폼이 저품질 반복 콘텐츠의 수익화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른바 AI 슬롭이 늘어나면서 독창적이고 양질의 콘텐츠의 보상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1: South Chungcheong Province is deploying cooling buses at tourist sites and festivals to help people beat the sweltering heat. The mobile shelters are outfitted with air conditioning and bottled water and have been a hit, with more than 900 people using them this month.
0: 충남도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지와 축제장 등의 냉방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생수 등을 갖춘 이동식

0: 무더위 쉼터로 이달 들어 900명 넘게 이용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British Prime Minister Andy Burnham says he has vowed to eradicate rough sleeping in England by Christmas. The number of people sleeping on the streets has skyrocketed by 96% over the past 5 years, and the government plans to roll out emergency housing and other support.
0: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올해 성탄절까지 잉글랜드의 노숙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의 노숙자 수가 5년 새 96%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긴급 주거 제공 등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국 총리실이 와 엄청납니다. 4억 4,2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8,440억 원을 투입해서요. 연말까지 잉글랜드 내 모든 노숙자가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게 작년 가을 기준으로 잉글랜드 노숙자 수가 약 4,800명이고요. 문제는 지난 5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증가를 한 숫자래요. 엄청나죠.
1: Oh yeah.
0: Right.
1: And I tell you, this is not just a problem in England alone.
0: Right.
1: I mean, we know in America as well. In LA, it's a huge problem. So basically, this is a very big initiative here. He wants to, you know, provide housing, temporary housing, for these rough, as we said here, rough. Sleeping, which is actually a British term.
0: Right.
1: When I saw this, I'm like, rough sleeping.
0: Right.
1: You know, just because I'm a native speaker, I was raised in America, so I don't know. I've never heard of rough sleeping.
0: You usually say being homeless.
1: Yeah,
0: you know,
1: being homeless or
0: on the streets,
1: yeah, a homeless person.
0: Know,
1: exactly,
0: right.
1: exactly. So this is his thing. You know, he wants to make sure that people are off the streets by Christmas.
0: Right.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빈곤, 뭐 실업이라든가 주택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겠고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샘도 you know, 캘리포니아 쪽에 있으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샌디에고 쪽에 있을 때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은요.
1: Sam.
0: Right.
1: It is triple, almost triple what you saw before. It is so bad.
0: 그러니까 진짜 직업 문제 이런 것들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British Prime Minister Andy Burnham says he has vowed to eradicate rough sleeping in England by Christmas.
0: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올해 성탄절까지 잉글랜드의 노숙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했어요. 이거 얼마 솔직히 성탄절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1: Yeah, that's true.
0: 저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1: I know you love Christmas.
0: 근데 그때까지 이 노숙 문제를 그냥 근절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근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완전히 없애겠다는 느낌이 강해요.
1: Yeah, absolutely.
0: 이만큼 강력한 동사가 있을까요?
1: Yeah, the word is eradicate.
0: Eradicate.
1: Eradicate. E-R-A-D-I-C-A-T-E. So you are completely destroying or getting rid of something.
0: Okay.
1: To the point that you are even getting rid of the source of the problem so that it doesn't come back. There is that feeling.
0: 그냥 단순하게 surface에서 뭐 몇 명 안 보이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거의 뿌리까지 들어가서 source까지 가가지고
1: and tearing it up.
0: 와, 그러니까 아예 다시는 이런 문제 안 생기게 만들겠다라는 수준이네요.
1: Yes, that's right. So, I mean, of course, we have to see if that happens, but the idea of to eradicate something is to completely get rid of it.
0: 와, 이거는 단순하게 뭐 get rid of, eliminate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뿌리까지 뽑다라는 뜻.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한다. 참고로 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Nip something in the bud.
1: That's
0: 라고 해서
1: right.
0: 그거는 아예 시작도 되기 전에 그냥 싹을 없애버린다. 미연 방지 느낌인데 이건 이미 벌어져도 없애겠다 이 얘기네요.
1: I mean, already there are buds already. I mean, it flowered. It bloomed.
0: 됐는데.
1: Yeah, you know, I mean, so basically they're just going to take the whole plant out.
0: 두 개를 같이 그러면은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어도.
1: Oh, package.
0: Package. Nip something in the bud는요. 여러분, 싹을 없애는 거고요. Eradicate. 이거는 이미 이렇게 폈어도, 문제가 폈어도 그걸 뿌리를 뽑는다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를 eradicate 하는지 봤더니 rough sleeping이래요. 쌤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게 굉장히 좀 영국

0: 자주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거리 노숙이 되겠죠. 그렇죠? 아, 참고로 노숙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a homeless person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노숙자를 얘기를 할때 사전을 어떻게 잘못 쳤거나 하면은 begga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너무 사실 안 좋은 단어죠. 쓰시면 안 돼요.
1: has a very negative
0: Right. 그건
1: context,
0: 진짜 말
1: right?
0: 그대로 beg 하는 사람이기
1: That's
0: 때문에
1: right.
0: 그거는 insulting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So 노숙자를 얘기할 때는 a homeless person 그리고 전체를 얘기할 때는 the homeless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The number of people sleeping on the streets has skyrocketed by 96% over the past 5 years, and the government plans to roll out emergency housing and other support.
0: 잉글랜드의 노숙자 수가 5년 새96%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긴급 주거 제공 등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skyrocket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96%면은 뭐 거의 두 배가 됐다라는 얘긴데요, 그렇죠? 그래서 government가 결정을 한 겁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roll out 하기로. roll out은 쌤한테 한 5만 번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뭔가를 출시하는 거. 결국에 내놓는 겁니다. 자, emergency housing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계획 중인데요. 자, 긴급 housing. house랑 좀 다른 게 있을까요? housing.
1: Sure, that's a good question because we've heard of house, 집, and a house is countable. You can have two houses, three houses, right? Housing is a term, it's a kind of a category that basically describes the whole system of people living, right? So it could be like housing prices, housing, how shall I say, policies, buildings, it includes all of that.
0: Okay. So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하우징이 요즘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우스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1: That's right.
0: 되겠네요.
1: Right.
0: 그리고 꼭 집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1: Right.
0: 그 일반 건물이든 뭐 상업용이든 뭐
1: How,
0: 상관없이
1: right. Housing can be like a condo or a house or a mansion or temporary housing.
0: Okay.
1: Temporary places, shelters.
0: 아, 그러니까 단기로 뭔가 렌트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다
1: It's
0: 포함이다.
1: all included. So, we often hear these days, affordable housing is very difficult to find.
0: 아, 그런 주거 할수 있는 좀 저렴한 돈을 내고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요즘엔 부족하다. So, 여기서는 house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house는 그런 physical building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셀 수도 있고요. housing은 셀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주거, 주택, 공급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emergency hous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긴급 주거 그것을 이제 provide 하는 게 되겠죠.
1: And it could be like shelters. It could be, temporary, literally like they made a hotel into a temporary housing facility.
0: 결국에는 좀잘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곳을 얘기를 하네요.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British Prime Minister Andy Burnham says he has vowed to eradicate rough sleeping in England by Christmas. The number of people sleeping on the streets has skyrocketed by 96% over the past 5 years, and the government plans to roll out emergency housing and other support.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Rachel Platten with Fight Song.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정말 사연들이 들어왔습니다. 오. 에스더 님이 저렴하지 않다면 체리, 석류.
1: Those are nice. Lots of antioxidants.
0: 김순애 yes. 님이요.
1: 두리안.
0: 두리안 하셨습니다.
1: I've never had it.
0: Right. Cozy B 님이요. 할라봉 하셨고요. 다림 님이요. 전 크쌤 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셨고요. 귤도 맛있죠.
1: It's okay.
0: Natalie Kim 님이요. 마유쌤 예전에 참외 좋다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거 얼핏 기억이 나고 크쌤은 복숭아 좋아하실 듯. 그런데 쌤들 좋아하시는 과일 크리스마스 때 사드리려면 딸기로 바꿀게요. 아, 겨울에 좀 딸기가
1: I do love strawberries.
0: 아, 그래서 저희가 so nice. 서로 맞춰보기로 했잖아요. Okay. 심지어 종이에 썼습니다. 그래서 진짜 맞춰보려고요.
1: Right, so.
0: 자,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 Okay.
0: 자,
1: well, you know, we never talked about fruit, so I
0: right,
1: don't
0: right.
1: know.
0: What's but my I'm favorite fruit?
1: Well, Come I on. Guess 참외 because she said 참외.
0: 참외?
1: Uh-huh.
0: And yours?
1: Uh-huh.
0: Peach. 잠깐만. See? Peach 그림도 그렸잖아요. 이거 진짜 짠 거 아닙니다.
1: Wait
0: 여러분들.
1: a second. You like peach?
0: 아니, 쌤이 peach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Hey, you're wrote... supposed to guess mine, not yours.
1: Okay, so what's your favorite fruit?
0: 수박입니다. 수박 사랑해요. 네, 비싸잖아요. 네.
1: This is incredible.
0: 대단하죠, 저.
1: All right.
0: 기분 좋은 느낌으로.
1: That is so fun.
0: Okay.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Here we go. Northern Chile's Tocopilla region got hit with roughly 6 years worth of rain in a single day. The deluge left around 60% of homes buried in mud or underwater, and more than 4,000 households in the dark.
0: 칠레 북부 토코피아 지역에 6년치에 달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전체 가구의 약 60%가 진흙에 파묻히거나 침수됐고 4천 가구 넘게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칠레 대통령이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주의 토코피아 지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이번 폭우는 칠레 북부 전역에 영향을 미쳤지만요. 특히 평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지대이면서 계곡지역인 토코피아가 피해가 좀 집중이 됐다고 하네요.
1: Mm-hmm. Right. So this is the problem, isn't it, with extreme mm-hmm. weather?
0: Right.
1: Instead of, you know, having a little rain mm-hmm. every year, it all comes at once or it doesn't come
0: right.
1: at all.
0: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쌤이 yeah. 그때도 익스트림한 게 더 문제인 것 같다.
1: It's that's the problem right. here. So and we talked about we've covered words like mudslides and landslides,
0: yes.
1: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here.

0: 그렇죠. 뭔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살펴볼게요.
1: Northern Chile's Tocopilla region got hit with roughly 6 years' worth of rain in a single day.
0: 칠레 북부 토코피아 지역에 6년치에 달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너무 충격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6년치가 1년에 내린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다 왔다고 하면 엄청난 타격이었을 것 같아요.
1: Right.
0: So got hit이 맞는 것 같습니다. Mm-hmm. 정말 그렇게 맞았다라는 느낌인 거고요. With roughly 6 years worth of rai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이 worth of는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나요?
1: Yeah, this is a great pattern. Mm-hmm. So basically how this works is you have some time frame worth of something. Mm-hmm. So here, 6 years worth of rain, meaning you had so much rain, it was the equivalent of 6 years, mm-hmm. okay? Then you can have things like a week's worth of groceries.
0: Okay.
1: So that is the thing. The time worth of whatever you're getting.
0: 아, 그러니까 얼만큼의 기간에 해당하는 mm-hmm. 얼마만큼 기간의 양의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So if you're traveling, mm-hmm. you're going to pack. If you're going for 5 days, you're mm-hmm. going to pack a 5 days worth of clothing.
0: Right.
1: Yeah.
0: 아, 5일의 양에 해당하는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옷을 준비를 해야
1: yes.
0: 된다.
1: Yes.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worth 하면 가치잖아요. 가치. 그래서 돈이랑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Mm-hmm. 뭐 예를 들어서 I bought $5 worth of food.
1: Yeah. Right. Or snacks.
0: Can we buy anything with $5 these days?
1: No. I don't think so, to be honest, maybe snacks.
0: 나쁜 예였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실제로 worth 앞에 여기에 뭐 6 years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원하시면 그런 돈 같은 거 $5, mm-hmm. 뭐 5,000원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worth of 하면 그만큼 가치의 무엇. 근데 여기는 기간이니까 mm-hmm. 얼만큼 해당하는 양의 몇 년치에
1: yeah.
0: 이게 될 수 있겠네요.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그렇죠. 6년치의 비가 하루 만에 내리면서 그거에 힛을 당했네요. Alright, 연결해 볼게요.
1: The deluge left around 60% of homes buried in mud or water and left more than 4,000 households in the dark.
0: 전체 가구의 약 60%가 진흙에 파묻히거나 침수됐고 4,000 가구 넘게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 가구의 60%면 이거는 반을 넘어버린 충격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뭔가 비가 많이 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Mm-hmm.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폭우라고 하면 보통 뭐 heavy rain이라든가
1: right.
0: torrential rain. Or 뭐 downpour 뭐 right.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deluge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1: Interesting right. word, right? right? Think of the Bible.
0: Mm-hmm.
1: Think of Noah's flood.
0: Right.
1: That was a deluge.
0: 아.
1: It is like rain that is coming down so hard and so fast that mm-hmm. it's overwhelming and just like it's just like the water just rises and rises.
0: Destroying everything, right?
1: Destroying everything.
0: So deluge라고 하는 것은 폭우, 정말 물폭탄 수준이라고 볼 수가 mm-hmm. 있겠네요. Mm-hmm.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는 게 그냥 heavy rain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descriptive 하기도 하고 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구나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1: Absolutely.
0: Okay. 그런데 그게 it left around 60% of homes buried in mud or underwater. 그리고 또한 in the dark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저 뒤에 나오게 됩니다.
1: Yeah.
0: 자, 일단은 in the dark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두운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mm-hmm. 그 상태에 누군가를 leave했다라고 표현을 쓰네요. 남겨버렸다?
1: Yeah. Mm-hmm. So basically, if you leave someone in the dark or these households in the dark, it means that they have no light or electricity.
0: Mm-hmm.
1: This is the literal meaning.
0: Right.
1: But we also have a figurative meaning.
0: Right.
1: So if you leave someone in the dark, it means to not tell them certain information,
0: mm-hmm.
1: To kind of keep it secret, mm-hmm. not let them know what's going on.
0: Ah, uh-huh. So they left me in the dark.
1: Yeah,
0: 이렇게 얘기하면,
1: they didn't tell me.
0: 물론 당연히 어두운 곳에 나를 뭐 잠궈뒀나? 이런 뜻도 가능은 하겠지만 mm-hmm. 그게 아니라 나한테만 얘기를 안 해주고
1: yes.
0: you know,
1: yes.
0: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생각하게 만든다
1: That's
0: 정도가
1: right.
0: 되겠네요.
1: Right.
0: 오, 오케이. 그래서 literal meaning도 있고 뭔가 figurative한 meaning도 둘 다 있습니다. Leave someone in the dark. 누군가를 깜깜한 상태로 두다 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지 않다.
1: Yeah.
0: 궁금한 상태로 만들다.

0: That's right. You're kind of excluded.
1: Mm-hmm. 어, 그러네요. 선생님.
0: Like it's kind of like everybody knows, but like you're the one that's left out.
1: Oh no!
0: Oh, that's not nice.
1: Don't ever leave me in the dark, Sam. 절대 안 돼요.
0: Of course not.
1: 그래서 여기서 leave라고 하는 게 어, 이렇게 남겨두다도 가능하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로 만들다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left around 60% of homes를 buried in mud or underwater 인 상태로. 어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었다도 될 수 있고요. And more than 4,000 households를 in the dark인 상태로 결과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Northern Chile's Tocopilla region got hit with roughly 6 years' worth of rain in a single day. The deluge left around 60% of homes buried in mud or underwater and more than 4,000 households in the dark.
1: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Major content platforms including YouTube are cracking down on monetizing low quality and repetitive content. As so-called AI slop runs rampant, the platforms say they want to incentivize more original high quality content.
1: 유튜브 등 주요 콘텐츠 플랫폼이 저품질 반복 콘텐츠의 수익화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른바 AI 슬롭이 늘어나면서 독창적이고 양질의 콘텐츠의 보상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지난 화요일에도 AI 때문에 일본 그 문학계 그쵸 mm-hmm. 새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mm-hmm. 이런 신인 작가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 드렸잖아요. 근데 주요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이제 AI가 만든 저품질 콘텐츠 흔히 AI 슬롭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이 양질의 콘텐츠 생산해내는 창작자들한테 이게 굉장히 불편함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누군 이렇게 열심히 한땀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누구는 AI 한번 쓱 프롬프트 돌려가지고 이걸 만들어낸다라고 yeah.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함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 공유 제도를 어, 좀 손보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0: Yeah. So what they're going to do, they have a new rule. And basically for these sort of AI slop, you know, just like kind of repetitive and low quality mm-hmm. mass produced content, they are no longer eligible for payments.
1: Right.
0: They will not get paid for them.
1: Mm-hmm.
0: And then what on the other hand, the new rule will also favor creators who actually put out original content.
1: Right.
0: Yeah. So, you know, build an audience and perform consistently mm-hmm. over time. So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is that we're not just going to give money mm-hmm. to anyone who just, you know, creates this stuff.
1: Right. Mm. With a few clicks, you know,
0: it's
1: you can
0: not
1: create
0: gonna,
1: AI videos
0: no,
1: and stuff. 그러니까
0: yeah.
1: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정한 차별을 두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냥 대충 AI로 만든 것은 우리 돈 안 줄 거예요.
0: Yeah.
1: 근데 오히려 굉장히 좀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그리고 진짜 고정 팬들 정말 와, 정말로 좋아하는 팬들이 있고 인간적인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은 더 살려주고요.
0: That's right.
1: 근데 요즘에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You don't even have to show your face. 이러면서 right? 얼굴 안 나와도 되고 편집도 필요 없습니다.
0: Right. It's so easy to do.
1: 뭐 마노타이즈 다 돈 벌 수 있어요.
0: Oh,
1: 뭐
0: yeah.
1: 이러면서요. Mm-hmm. 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0: Major content platforms including YouTube are cracking down on monetizing low quality and repetitive content.
1: 유튜브 등 주요 콘텐츠 플랫폼이 저품질 반복 콘텐츠의 수익화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어, crack down on이라는 게 또 나왔죠. Major content platforms are cracking down이라고 하는 게 뭐 단속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강하게 취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러냐면 cracking down on monetizing low quality and repetitive content라고 얘기를 했네요.
0: Okay. So this word comes from the word monetary.
1: Okay.
0: Monetary basically simply means money.
1: Mm-hmm.
0: So to monetize as a verb, it means to turn something into money.
1: Ah.
0: So the idea is that you take an idea or you take a video,
1: mm-hmm.
0: you take the mukbang, whatever
1: right.
0: it is, and you monetize it. You're making money from that.
1: 아, 그러니까 뭔가 콘텐츠를 이용해서 돈이 아닌 거를 돈으로 만드는 거, 수익화하는 거가 monetize now.
0: That's right.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like you go to the office and mm-hmm. you're working and you

0: can't say that you're monetizing from that. You're just working and getting a salary.
1: Yes.
0: But you're taking something and making it so that you can make money from that.
1: 아, 원래는 그거 자체로는 이 material 자체로 돈이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뭔가 잘 활용을 해서 돈을 만드는 것.
0: Yeah, so maybe you have a hobby.
1: Right.
0: And you just put the video on and people just come and watch. You can monetize that.
1: 먹방 같은 것도요. 그렇죠?
0: 먹방 is a classic example 그냥, of monetizing.
1: Right? 그냥 음식인데 이게 돈이 You're 되는 거잖아요. Eating. 하필 그 와중에 먹방을 딱 멘션하니까 배고프네요.
0: I'm sorry.
1: Right? So, monetize. 딱 봐도 뭔가 머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단어에. 그래서 이것을 수익화하다 돈을 벌 수 있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런 low quality이고 repetitive 한 거는 반복적인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그런 콘텐츠로 돈 버는 거 우리 좋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As so-called AI slop runs rampant, the platforms say they want to incentivize more original high-quality content.
1: AI로 만든 이른바 AI 슬롭이 늘어나면서 독창적이고 양질의 콘텐츠 보상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AI slop runs rampan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AI 슬롭이 실제로 이 슬롭이라는 게 원래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0: Yeah, right, right, right.
1: 정말 퀄리티 없고 이런 건데 요즘에 또 이게 새로 만들어진 단어로 많이 덩어리처럼 쓰인대요. AI slop, AI slop. So AI로 만든 저품질 콘텐츠 뭐 흔히 말해서 쓰레기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0: Yeah.
1: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runs rampant 하며 라고 했는데요. 이 rampant라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If something runs rampant, R-A-M-P-A-N-T, it means that something is spreading really fast and out of control.
1: Right.
0: You cannot stop it.
1: Mm-hmm.
0: So this AI slop runs rampant, meaning that it is just everywhere.
1: Okay.
0: And it's out of control.
1: Out of control.
0: That the key here is out of control.
1: 와, 그러면 뭔가가 rampant한 상태로 run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잡을 수가 없는 거네요.
0: No.
1: 체크를 할 수도 없고 컨트롤도 안 되고 막 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0: Yes.
1: Okay. So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 막 기승을 부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run rampant. 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뭔가 오리지널하고 하이 퀄리티 콘텐츠 쪽을 우리는 incentivize 할 것이다. incentivize는 어떻게 보면 encourage, 장려하는 거랑 incentive를 섞어놓은 거잖아요.
0: Yes.
1: 그렇죠? 그래서 incentive로 우리 장려할 거예요. 이거 돈 더 줄 거야. 이제 AI 하지 마.
0: 하지 마.
1: 강력합니다. 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0: Okay.
1: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Major content platforms, including YouTube, are cracking down on monetizing low-quality and repetitive content. As so-called AI slop runs rampant, the platforms say they want to incentivize more original, high-quality content.
1: 네, 여기서 세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방금 AI 슬롭 수익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다음 중 슬롭의 영어 스펠링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S-L-I-P. Number two, S-L-A-P. Number three, S-L-O-P.
1: 네, 자, 슬롭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의 영어 스펠링 정확히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S-L-I-P. Number two, S-L-A-P. Number three, S-L-O-P.
1: 네, 아, 이거 발음으로 힌트를 드리자니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Lucas Graham with Love Someon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슬롭의 영어 스펠링은 무엇일까요?
2: Number 3, S-L-O-P,
1: 네,
2: slop.
1: Slop. Mm-hmm.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김 리디아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Alright,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South Chungcheong Province is deploying cooling buses at tourist sites and festivals to help people beat the sweltering heat. The mobile shelters are outfitted with air conditioning and bottled water and have been a hit, with more than 900 people using them this month.
1: 충남도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지와 축제장 등에 냉방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생수 등을 갖춘 이동식 무더위 쉼터로 이달 들어 900명 넘게 이용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폭염 속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야외 현장을 찾아가는 이런 이동식 무더위 쉼터라고 하는데요. 이 현재 도내 총 31대가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의 반응도 엄청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에서 보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2: 아니,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1: Right?
2: Only in Korea will you have this kind of hospitality.
1: 진짜로 한국의 여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신호등에서 건널목 신호등 기다릴 때
2: The umbrellas.
1: Umbrella, right? 장난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가 겨울에 따뜻하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히터도 나오고 시트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근데
2: yes.
1: 심지어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식 무더위 쉼터라뇨.
2: That's wow. so amazing. Right. It really is. So they're putting these at local festivals, mm-hmm. tourist spots, traditional markets. And, you know, a lot of these elderly people mm-hmm. Who are very vulnerable right. to heat, mm-hmm. they can go inside and cool off a little bit.
1: Ah,
2: and there's free water and free coffee.
1: Wow.

0: 더 타보고 싶네요.
1: I want that free coffee.
0: 와,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 축제라든가 관광지, 뭐 전통시장 같은 곳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도 그렇지만 진짜 고령자 분들 이제 폭염에 굉장히 취약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많은 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yeah. 물도 마실 수 있고 심지어 커피도 마실 수 있다.
1: Right.
0: 아, 아주 좋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outh Chungcheong Province is deploying cooling buses at tour sites and festivals to help people beat the sweltering heat.
0: 충남도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지와 축제장 등에 냉방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충남도가 deploying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deploy 하는 거는 뭔가를 배치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parachute 같은 게 이렇게 펴지는 것도 deploy라고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라 그냥 배치를 한다는 거고요. Cool buses를 cooling buses를 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좀 더위를 식힐 수가 있게. So, to help people beat the sweltering heat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eat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앞에 그냥 다른 heat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scorching.
1: Yeah, scorching heat.
0: 에이, 그런 걸 yeah. 배웠는데 그게 아니네요.
1: Very similar though. Sweltering also is very, very hot weather.
0: Okay.
1: So, but the original expression is beat the heat. Mm-hmm. It rhymes.
0: Uh-huh.
1: Beat the heat.
0: Beat the heat.
1: Yeah, that's right. So it's kind of catchy.
0: All right.
1: And basically, you're kind of fighting. Uh-huh. The idea is you're fighting with the heat, and you're trying to overcome to win this heat.
0: 아, 뭔가를
1: that is really your enemy.
0: 내가 이길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히트니 뭐 이러면서.
1: Right.
0: So beat the heat. 뭔가 진짜 라임이 살아 있기도 하고요. Beat이라고 하는 것은 때린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남을 이겨버린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1: So oftentimes the way we use this is, you know, how do you try to beat the heat? You know, oh, I go swimming. You know, I like cold drinks. You know, what are some ways we can beat the heat? That's how it's often used.
0: 아, 그러면 더위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뭐 overcome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beat 같은 거 써주면
1: how do you beat the heat?
0: Beat the heat 유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쌤 그냥 우리가 hot 얘기할 때도 adjective로 It's scorching hot 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sweltering hot 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1: Yeah, we can. But most of the times for that, we just say it's sweltering. We don't even add the hot. Because the idea of sweltering is already hot.
0: It's scorching or it's sweltering.
1: That is right.
0: 결국에는 very, very hot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e mobile shelters are outfitted with air conditioning and bottled water and have been a hit with more than 900 people using them this month.
0: 에어컨과 생수 등을 갖춘 이동식 무더위 쉼터로 이달 들어 900명 넘게 이용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The mobile shelters, 이게 이제 cooling buses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것들이 지금 뭐 에어컨도 있다고 했고 아까 뭐 물도 있고 커피도 심지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특별하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are outfitted with 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 Yes, this expression outfitted with means it is equipped with or it is supplied with. It's basically describing that it is not just the mobile shelters,
0: right.
1: but it's got these other things. Inside.
0: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버스가 아닙니다.
1: Yeah.
0: 새로운 걸 갖추고 있어요. Okay. So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버스가 아웃핏을 입은 거예요.
1: Yeah.
0: 옷을 입었네요.
1: Right.
0: 자, 어떤 옷이냐면 에어 컨디셔닝이라는 옷, 그리고 bottled water이라는 옷, 기타 등등이죠.
1: That's a good way to describe it. Yeah.
0: All right. So be outfitted with or be equipped with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를 갖춘 뭔가가 구비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게 반응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So it says and have been a hit.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 Yeah.
0: 히트하면 왠지 히트 작품, 히트곡 이런 거에만 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뭐 실제로 액션 같은 것도 가능한가 봐요.
1: Absolutely. So to be a hit, right? Means that it's very popular and it's also very successful.
0: Right.
1: So this idea of a mobile shelter is a hit. It's very popular.
0: 아, 이거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라 인기가 아주 좋았다.
1: That's
0: 반응이
1: it.
0: 좋았다.
1: That's right.
0: 히트네 right. 히트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히트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It's a big hit. Huge hit.
1: Yes.

0: like a mega hit.
1: That is so true. Like, you don't, we don't, you know, because of course native speakers like to be dramatic, but yeah, we usually like to put some sort of adjective there to emphasize how successful or popular it is.
2: 사실 원어민들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과하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컬처럴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저 팬이에요라고 할 때도 big fan이라고 하지 뭐 great fan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1: No, I'm a huge fan.
2: Right.
1: Yeah, I'm a big fan.
2: Big fan.
1: Yeah,
2: right.
1: That's right.
2: 좋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uth Chungcheong Province is deploying cooling buses at tourist sites and festivals to help people beat the sweltering heat. The mobile shelters are outfitted with air conditioning and bottled water and have been a hit, with more than 900 people using them this month.
2: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몇 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Eradicate, 이건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굉장히 뭐 시험이든 뭐든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절하다, 뿌리 뽑다.
1: We must eradicate the problem at its source.
2: 우리는 그 문제를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Rough sleeping은 사실 미국인 원어민들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거친 뭐 이렇게 숙면, 뭐 아니, 숙면이 아니겠네요. 그냥 잠이죠. So 거리 노숙입니다.
1: The city launched a plan to reduce rough sleeping.
2: 그 도시는 거리 노숙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어요. 가 되겠고요. 자, 어떤 기간을 쓰고 나서 worth of 뭐뭐뭐 이렇게 쓰게 되면 얼마치에 얼마에 해당하는 양의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We bought a week's worth of groceries.
2: 우리는 일주일치 식료품을 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게 a week이 나왔네요. Right. 자, 그리고요. 누군가를 leave someone in the dark라고 얘기를 하면 정전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어두운 곳에 실제로 놔두는 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모르게 하다. 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장 어떻게 될까요?
1: The storm left thousands of homes in the dark.
2: 네. 폭풍으로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어요. 결국에는 어둠 속에 남겨진 거죠. Monetize 하는 것은 수익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ey are looking for ways to monetize the app.
2: 네, 그들은 그 앱으로 그 수익을 낼 방법을 찾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Mm-hmm. 우리 beat the heat, right? 무더위를 이겨내다.
1: We went swimming to beat the heat.
2: 네, 우리는 더위를 식히려고 수영하러 갔어요. 정도로 마무리 해봅니다. 배다니 님이요. 크리스틴 쌤, 마유 쌤 두 분 오늘 드레스 코드 그레이인가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도 두 분 설명 귀에 쏙쏙 이해됩니다. 최고 하셨습니다. 저 지금
1: You know what? I didn't think about realize. that. Mine wow. is a charcoal gray and uh-huh. yours is we call like a heather gray.
2: Yes. 좀 무서워요.
1: Yesterday we were similar.
2: 그린이었고.
1: We're becoming one.
2: 피치까지 완성됐어요.
1: Oh dear.
2: 약간 무서워질라 그래요. 네. Oh. All 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Charlene, I've Never Been to Me.
2: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It's a lie, a fantasy we create about people and places as we like them to be. But you know what truth is? It's that little baby you're holding, and it's that man you fought with this morning, the same one you're going to make love with tonight.
1: Bun Gaming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잘못된 사랑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세

0: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빈칸 B를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자, 우리말 문장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말했어요.
1: 나쁜 남자.
2: He spoke to me in a beep way. He spoke to me in a beep way.
0: 뭔가 못된 사람이네요. 되게 못됐어요. 네. 자, 정답은 사실 제가 힌트를 드리기가 그렇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브닝 스페셜 끝까지 들어주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1: Is it true love or love bombing?
0: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러브 밤밍일까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 들어보겠습니다. 수 크누트슨 씨가 10대 후반이었을 때 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그 남자는 끊임없이 칭찬하고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라고 말해줬죠. 이 꽃을 선물하고 근사한 데이트를 함께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첫 번째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Knutson, 35, who lives in Sioux Falls, South Dakota, did not know it at the time, but her new boyfriend was exhibiting a behavior known as love bombing. Although it can b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healthy forms of intense early courtship, love bombing is a pattern of behavior that helps people capture the hearts of their love interest only to later control them.
0: 현재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에 사는 35세 크누트슨 씨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새 남자친구가 보였던 행동은 이른바 러브 밤밍이었습니다. 연애 초반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정상적인 모습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러브 밤밍은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뒤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가요, 이 크누트슨 씨의 문자 메시지하고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런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를 막 삼고요. 누구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남자친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혼자가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뭐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낀 거는요, love bombing은 약간 obsession에다가 gaslighting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1: Well, 100%. Mm-hmm. So I heard about this many years ago.
0: Right.
1: Yeah, that's right. You know, because in the beginning, like, oh my gosh, you know, just showering you with all this attention.
0: Yes.
1: But there's another reason.
0: 그래서 저도 이제 주위에 막 조언 같은 거 감히 하면은 너무 초반에 잘해주는 사람 나중에 왕창 변할 수 있다.
1: You gotta be careful.
0: 네, 컨시스턴트한 사람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That's right.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All right. Knutson, 35, who lives in Sioux Falls, South Dakota, did not know it at the time, but her new boyfriend was exhibiting a behavior known as love bombing.
0: 현재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에 사는 35세 크누트슨 씨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새 남자친구가 보였던 행동은 이른바 러브 밤밍이었습니다. 라는 이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love bomb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그때는 몰랐었나 봐요. 그죠? 이 term 자체를.
1: Sure.
0: 근데 그걸로 알려져 있는 어떤 특정한 행동, behavior를 exhibit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exhibit 하는 것은 어떤 왠지
1: 전시회
0: 뭐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데.
1: Uh-huh. 네. Yeah. So the whole idea of exhibition comes from the word to exhibit.
0: Mm-hmm.
1: And to exhibit something means to show simply mm-hmm. or display.
0: Okay. Mm. So 이거는 꼭 어려운 단어로 쓰는 건 아니군요.
1: No.
0: 그렇죠? 특정한 행동을 정말 show, display, 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바로 성향이 바로 love bomb.

0: 이 되겠네요. 어, 참고로 bombing 할 때 그 진짜 폭탄하는 B-O-M-B 하는
1: that
0: bombing입니다.
1: Is the bombing. That right. is that bombing.
0: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Although it can b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healthy forms of intense early courtship, love bombing is a pattern of behavior that helps people capture the hearts of their love interests only to later control them.
0: 연애 초반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정상적인 모습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러브 바밍은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뒤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초반에는 여기서 보면 intense early courtship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courtship은 구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누구나 그렇죠. 아, 나 좋아해요. 뭐 꽃도 gosh. 보내고 뭐 초콜릿도 yes. 보내고 이거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love bombing? 이거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단 말이에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여기서는 difficult to distinguish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distinguish 한다는 거는 전에 우리 tell이라는 동사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1: That's right. To tell the difference.
0: Right. Tell the difference. Distinguish the difference. 이거는 구별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그래서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게 물론 초반에 막 구애할 때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1: Okay.
0: Right? Love bombing is a pattern of behavior that helps people capture the hearts of their love interests. 그리고 더 충격. Only to later control them.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이 행동이요, 쌤. 처음에는 상대방을 끌게 만드는 건 맞는 거죠?
1: Yeah, that's right. Because they're trying to capture their hearts. Mm-hmm. And if you try to capture, it's kind of like to steal someone's heart, make someone fall in love with you.
0: Mm-hmm.
1: It's kind of like, you know, you take their heart and you just like catch it, you know, and you make them yours.
0: 내 거야.
1: Yeah.
0: 어, 그렇죠.
1: Right. So it is basically to win someone's affection, make, in this case, to make someone kind of fall in love with you.
0: 아, 굉장히 뭐 구애를 많이 하던, 아니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던, 헌신을 하던, 남의 이런 heart를 capture, 잡는다는 거, 말 그대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호감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저는 사실 쌤이 한 표현 중에 아까 steal, 했는데
1: yeah.
0: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1: Yeah, to steal someone's heart. Yeah. Right. But sometimes the thing is, if you steal someone's heart, it is mostly used in the romantic context. Capture someone's heart, it doesn't always have to be romantic.
0: 아.
1: Yes, you can capture, like a dog can capture the hearts 아. of people on social media.
0: 어, 너무 좋은 이거는 차이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steal 한다는 거는 정말 약간 로맨틱한 관계에서 남의 마음을 훔친다 이건데 capture이라고 하는 건 꼭 그런 필요가 없다 그렇죠?
1: Yeah.
0: 지금 강아지가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의 마음을 capture했어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1: Yeah. Okay. I mean, if you think about it, I mean, we don't want to get too technical, but I think steal someone's heart or capture someone's hearts, it can be in a romantic situation or a non-romantic situation.
0: Okay. 어 갑자기 예전에 그 미국에서도 dad joke가 있잖아요.
1: Yeah.
0: 네, 가지고 you're under arrest because you stole my heart. You know what I mean?
1: Oh, that is so 느끼해.
0: 아, 느끼해.
1: Wow, that's a good one though.
0: 암기하셨다가 남자분들 써먹으세요. 네, 자 그래서 capture the hearts of 누구 이렇게 여기서는 썼지만 someone's heart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다. 자 다림님이요. 와 오늘 DDD 제목만 봐도 도파민 올라오네요. 하셨습니다.
1: Total.
0: 아 아주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들의 love interest라는 건 상대방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capture 하는데 only to later control them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to control them이 아니라 only to control them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Yeah. Only to later. These three words together have a very specific meaning. So only to later, like they did this in the beginning, and then it's followed by only to later means, oh, wait a second. What I just said, there's a twist. There's an irony. So the action flips. So capture their hearts in the beginning, only to later to control them.
0: 아.
1: So it goes from something positive to negative.
0: 완전 반전이네요.
1: Yes.
0: 어, 내가 뭘 했어. 그런데 결국 이것만 하게 돼버린 거야. 너무 허무해. 이럴 때 쓰기 딱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쌤은 인기 많으셨잖아요. 미국에서 뭐, 걔 남자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분 중에 한 명이 이제,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Is it true love or love bombing?
0: 심리학자 말에 따르면 러브 바밍은 흔히 지나친 칭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그 사람만이 상대방의 특별한

0: 사람과 훌륭함을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ese compliments often

0: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적인 능력을 한껏 지켜 세우는 시기입니다.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은 새 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와, 진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직장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벌써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서 살까?
1: 야.
0: 뭐 아이들 이름 어떻게 지을까?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초반부터 이미 결혼한 거예요.
1: 네,
0: 아이까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아까 칭찬 얘기가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마유한테 넌 몸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어, 마이클 잭슨보다 춤 더 잘 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러비 바밍, 러브 바밍 중이지?
1: That is love bombing.
0: 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These compliments often play to recipients' deepest vulnerabilities.
0: 이런 칭찬은 상대방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파고들 때가 많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Compliments가 여러분 당연히 칭찬이겠죠. So these compliments often play to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이 play to something 한다는 것은 직역을 하면 뭔가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play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파고들어서 이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recipient's deepest vulnerabilities를 이용해 먹는데요.
1: Yeah.
0: 자, 뭔가 vulnerable 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1: So the word vulnerable has really like become very popular.
0: Mm-hmm.
1: And a lot of like psychologists talk about vulnerabilities.
0: Right, right, right.
1: And the idea is here, it says deepest vulnerability. Mm-hmm. So it's the most sort of sensitive part of ourselves that can easily be hurt. Maybe there is a trauma that we had, and that would be a vulnerability.
0: Right.
1: But we like to keep it deep inside, you know, and not think about it, right?
0: Okay.
1: So we don't like to expose our vulnerabilities.
0: Mm-hmm.
1: But what they do is these love bombers, they know our vulnerabilities.
0: Wow.
1: What makes us very insecure, and then he, you know, tries to make us feel better.
0: That's scary.
1: Yeah.
0: 그러니까 뭔가 vulnerable 한다는 건 weak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1: It is it's different from weak. That's a good point because you could say 약점,
0: 약해요.
1: Weakness, but it's a little bit different. It goes a little bit deeper.
0: 아, 생각해 보면 vulnerable 한 거는 이 weakness보다 상처랑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I think so. Because you know in job interviews, what are your weaknesses and what are your strengths? Right? When they have that question. No, we don't say, what are your vulnerabilities and what are your strengths? We don't use it in that.
0: 그거 물어보면 저 어렸을 때요. 너무 힘들었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1: We don't use it in that context.
0: Yeah. So vulnerabilities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취약점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deepest한 겁니다. 거의 트라우마 수준에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그런 뭐 예를 들어 키가 작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데 그 정도면 너무너무 키가 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1: Yes.
0: So 여기서 recipien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f people worry they aren't attractive, a love bomber might tell them how beautiful they are. If they feel they aren't smart enough, the compliments may flatter their intelligence.
0: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적인 능력을 한껏 지켜 세우는 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attractive 한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smart enough 하지 않다.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그 사람들이 느끼면은 뭔가 intelligence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the compliments may flatter their intelligence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칭찬이 그들의 지능 right? 지적인 능력을 flatter 한다고 했는데요. 이 flatter 약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flatter 하면 무조건 아부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 Yeah, it can go both ways. So oftentimes it is used to mean that you're complimenting someone insincerely.
0: Right.
1: Like you're trying to please the other person. So you're saying all these nice things so that, they feel good. Or maybe you're saying this to Abu, like you said. Right. But in a more, in another context, stop, you're flattering me. Or stop flattering me. It can be sincere.
0: 이런 부분에서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서 그냥 아부하

0: 하다. Okay, flatter는 안 좋은 뜻이구나. He 뭐 keeps flattering me 하면 아 계속 아부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만 방금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은 꼭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는 것도 flatter가 될 수도
1: 있다. It could be. That's right.
0: So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I feel flattered. I'm flattered. Mm-hmm. 그러면은 yeah. 아 저 아부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기분이 좋다. 칭찬을 받은 기분이다라고 right. 순수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칭찬이 그들의 intelligence를 좀 flatter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다. Mm-hmm. 굉장히 근데 다 거짓일 수 있는 거네요.
1: Yeah, but in this case it would be negative.
0: Right. Mm-hmm.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A love bomber also tends to contact a new partner incessantly.
0: 러브 바밍을 하는 사람은 새 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진짜 텍스트를 바밍한다고 하잖아요. Right. So a love bomber also tends to 경향이 있죠. Contact a new partner incessantly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Mm-hmm. 이거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은데요.
1: incessantly means non-stop. Mm-hmm. That's what it is. Right. Non-stop, no breaks. It's exhausting. Mm-hmm. It's annoying. It's too much.
0: 계속 mm-hmm. over and over again, like 100 times a day.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1: Right, right.
0: All right. So incessantly라는 건 뭐 non-stop, constantly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으로 끊임없이 mm-hmm. 될 수가 있겠고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 옛날에 친구의 이런 애인이 있었어가지고
1: really?
0: 장난 아니에요.
1: Oof, that's scary. It's
0: 5분에
1: probably...
0: 한 번씩 연락해요.
1: Incessantly.
0: Right.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se compliments often play to recipients' deepest vulnerabilities. If people worry they aren't attractive, a love bomber might tell them how beautiful they are. If they feel they aren't smart enough, the compliments may flatter their intelligence. A love bomber also tends to contact a new partner incessantly.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빈칸 삐을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그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말했어요.
1: He spoke to me in a beep way. He spoke to me in a beep way.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go ahead and listen to Earl with I Love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Is it true love or love bombing?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브 바밍을 하는 사람이 초반부터 쏟아붓는 강렬한 관심은 상대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지, 자신이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 이어서 들어볼게요.
1: They often test the other person's commitment. For example, they may stop texting or calling for a few days, hoping to provoke panic and elicit declarations of affection, Brunel said. They may also act in a mean way and then later apologize profusely.
0: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시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갑자기 문자나 전화를 끊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 뒤 상대가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브루넬은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못되게 행동한 다음 나중에 지나칠 정도로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심하네요. 그렇죠? 잠수잖아요. 전문 용어로.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러브바밍 하는 사람들이요. 상대방의 친구 관계나 취미 같은 것을 마치 자신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게 아닌가. Right? Yeah. 둘을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야? Mm-hmm. 이런 식으로 해서 oh, nothing can come between us.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막을 수 없다 해서 다 끊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친구들을 뭐 선택하거나 mm-hmm. 이러면은 엄청 폭발을 해버린대요.
1: Oh, it is so scary.
0: It's almost like, is it me or Cameron?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1: They often test the other person's commitment. For example, they may stop texting or calling for a few days, hoping to provoke panic and elicit declarations of affection, Brunel said.
0: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시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갑자기 문자나 전화를 끊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 뒤 상대가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브루넬은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테스트 자체가 나온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mm-hmm.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So they often test the other person's commitment라고 해요. 상대방의 commitment를 테스트한다. 자, 일단 여기서 commitment는 뭐가 될까요?
1: So in a relationship, we use this word commitment a lot.
0: Right.
1: And commitment means, okay, how serious is this relationship?
0: Right.
1: Are you loyal to this relationship mm-hmm. and devoted? Are you really taking it like we are exclusive couple? Mm-hmm. That is the idea of commitment.
0: Right.
1: So the person, if the person tests the other person's commitment, they're trying to check and see, mm-hmm. okay, is that person really serious about this relationship? Mm. Are they going to be loyal? Can I trust them?
0: 아, mm. 약간 비열하네요.
1: Yeah.
0: 이 commitment라고 하는 거가 정말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Mm. 이 사람이 내가 연락을 안 해도 나를 찾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의 commitment를 실제 테스트한다고 씁니다. 시험하다 하는 것은 헌신이나 마음을 시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자 보내는 것도 안 해봤다가 뭐 며칠간 전화도 안 해봤다가 근데 그러는 걸 바라는 거죠. Hoping to provoke panic. 무서워요.
1: Because here's a person who's been texting you so often mm-hmm. and then all of a sudden a few days no word.
0: Right.
1: So it provokes panic.
0: Mm-hmm.
1: And when you provoke something,
0: right.
1: it means to cause some sort of sudden reaction.
0: Mm-hmm.
1: Kind of this intense
0: 뭔가 도발하고 유발하는 거네요.
1: Yeah. That's right.
0: 뭔가 패닉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1: Right. So they're purposely
0: okay.
1: causing the other person to panic.
0: To panic. Mm. So, provoke 하는 거. 아마 형용사로 여러분들은 provocative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도발적인인데 이것처럼 상대방을 도발하는 거. 뭔가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어버리는
1: yeah.
0: 거. So, 여기서는 panic을 provoke 하겠지 하면서 연락을 이제 끊게 되는 거네요.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y might also act in a mean way and then later apologize profusely.
0: 일부러 못되게 행동한 다음 나중에 지나칠 정도로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부러 좀 그렇게 행동을 하네요. 그죠? In a mean way로 나 뭐 일부러 행동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mean이라고 하는 거. 아마 잘 뭐 이거를 adjective로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를 의미하나? mean 하니까 잘못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Okay, so this is a word that we use very often in the English language. And it means unkind. Really kind of hurtful.
0: Okay, hurtful.
1: Sometimes cruel.
0: And rude.
1: There's a famous movie called Mean Girls.
0: Mm-hmm. Oh, yes. Yes.
1: Have you heard of that? Uh-huh. Right? So these high school girls that are really mean, kind of like bullying.
0: Right, right.
1: And, you know, being very that way. 못했어.
0: 못했어.
1: Yeah, that's right.
0: 못된 거는 100% 안 좋은 거거든요.
1: Yeah, that's right. That is the idea of being mean.
0: Mean.
1: Yeah.
0: 이게 약간 bad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mean은 정말 못된 거예요. 이거는 100% 안 좋아요. 못된. 그런데 bad는 그냥 상황이 bad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못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mean boy예요. 그 사람은 그냥 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약 올리고 막. 근데 bad bo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좀 나쁜 남자 흔히 말하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무심하고 그러지만 또 그게 attractive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어느
1: possibly,
0: 정도는 그죠?
1: Right.
0: So 여기서 in a mean way 하면 아주 못되게 심술궂게 해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행동해놓고 나중에 profusely apologize를 한대요. Right.
1: Okay. So if you apologize, it's not just like, oh, I'm sorry. It's like profusely means too much.
0: Wow.
1: It's like an overpour of something.
0: Getting down on your knees.
1: Oh,
0: begging,
1: just,
0: right? So profusely sweat한다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ight? 엄청나게 땀을 비오듯 많이 흘린다라는 뜻인데요. 그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너무 심하게라는 느낌이 바로 profusely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한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y often test the other person's commitment. For example, they may stop texting or calling for a few days, hoping to provoke panic and illicit declarations of affection, Brunel said. They might also act in a mean way and then later apologize profusely.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Mark Anthony with I Need to Know.

0: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브 바밍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뿐인지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요. 특히 연애 초반에는 감정이 뜨겁고 강렬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뭔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실제로 과한 것일 가능성이 큰 거겠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Because love bombing is difficult to detect, people should not be hard on themselves if they don't recognize it when it happens. Durvasala said, Still, she advised, be wary of partners who resent your boundaries, personal interests, or friendships, or who pressure you to prove your loyalty or commitment.
0: 러브 바밍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할 필요는 없다고 두루바술라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관심사와 친구 관계를 못마땅해하고 사랑이나 헌신을 증명하라고 압박하는 상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죠. 이 뭐 본인도 못 끊으면서 뭐 내 친구는 끊어라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 이제 물론 또 애매하거나 불안한 사람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죠. 상대방의 라이프 자체를 리스펙트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Right.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Because love bombing is difficult to detect, people should not be hard on themselves if they don't recognize it when it happens, Durvasala said.
0: 러브 바밍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할 필요는 없다고 두루바술라는 말했습니다. 네, 뭐 이걸 솔직히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 Yeah,
0: 몇 명이나 되겠고 러브 바밍이라고 하는 것 이런 컨셉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 탓이야. 내가 바보였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So people should not be hard on themselves. 라고 얘기 나왔어요.
1: That's right. If you're hard on yourself, it means you're very self-critical. It means that basically, you know, maybe you made a mistake and you don't forgive yourself. So it's like, you know, why did I do that? Or like, I'm so dumb. Why didn't I see it?
0: Right.
1: What's wrong with you? Things like that is being hard on yourself.
0: Okay. So if you are hard on yourself, 그거는 basically 뭐라 그럴까요? It's like beating yourself up, right?
1: That's another great expression, to beat yourself up. And the idea of beating yourself up over something is like, oh, you made a mistake and you keep thinking about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Hard on yourself is just a general idea of being very critical of yourself.
0: 아, 그러지
1: when you
0: 않아도
1: make a
0: 되는데.
1: Yes.
0: 그렇죠.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탓하는 거, hard하게 군다는 거가 정말 가혹하게 구는 거죠. 그게 모를 수 있는 거고 대부분 모를 텐데.

0: So don't be hard 아니면 too hard mm-hmm. on yourself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네요.
1: Sam, are right. you hard on yourself? Like normally? Normally.
0: It depends, I guess. Mm. Yes. Yeah. If I make mistakes, I just keep thinking about it and then I can't just stop blaming myself.
1: Oh, yeah, yeah, yeah. You know? Yeah, I am never.
0: How about you?
1: No.
0: whatever. 좋은
1: 에르트데요. This is why I survived.
0: 마인드 좋아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Still, she advised, be wary of partners who resent your boundaries, personal interest, or friendships, or who pressure you to prove your loyalty or commitment.
0: 그럼에도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관심사와 친구 관계를 못마땅해하고 사랑이나 헌신을 증명하라고 압박하는 상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뭔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Mm-hmm. 그냥 아무 partners들이 아니라 Be wary of partners who resent your boundaries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일단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누군가나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be wary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it's W-A-R-Y, be wary. Mm-hmm. So it is to be careful, mm-hmm. but it is also to be suspicious. Mm-hmm. It is also don't trust. Watch out. Mm-hmm. All of those things are part of this expression, be wary.
0: 아, 그럼 뭔가 항상 의심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1: Watch out.
0: 이 사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못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 어울리지만 아니야, 이 사람 조금 불안해. 이런 식으로 의심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를 be wary of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어떤 partners냐면 who resent your boundari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계를 resent 한다고요, mm-hmm. right?
1: We're talking about personal boundaries. Mm-hmm. And what we mean by personal boundary means, okay, I will accept this. Mm-hmm. I will not accept this. Mm-hmm. I want to say no. So you have certain limitations right. as to what you're going to do. Mm-hmm. So if they resent your boundaries, no, I cannot see you after this time because I need to sleep.
0: Right.
1: Then you are having that kind of boundary and they resent you.
0: Okay.
1: Meaning they're kind of like angry and bitter. Like, why would you? It's me. You don't you love me?
0: Ah, okay. 자기가 어떤 boundaries를 set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나 이 선 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는 좀 개인적이다 하는데 그것을 뭔가 이렇게 set해놓는 것 자체를 resent한다는 것은 못마땅해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1: That's right.
0: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싫어하는 거네요. 그렇죠? Yeah. 그래서 그런 사람을 be wary, 항상 의심하고 있어라.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Because love bombing is difficult to detect, people should not be hard on themselves. If they don't recognize it when it happens, Durvasula said. Still, she advised, be wary of partners who resent your boundaries, personal interest, or friendships, or who pressure you to prove your loyalty or commitment.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말했어요.
1: Mm-hmm. He spoke to me in a mean way.
0: 네, 그래서 정답은 mean 되겠습니다.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정답 맞춰주신 러러님 mean이라고 하셨고요. 라디오만 듣다가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오, 시간 될 때 왔다 갔다 가능한 걸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thank you.
0: Al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Imagine Dragons with Wrecked.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Love bombing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0: 이 누가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다가오고 두 번째 데이트부터 너와의 미래를 계획하려 된다면 그게 위험 신호일 수 있지.
1: 그렇지. 심지어 친구들이랑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한다면 뭐.
0: 아, 그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너 오늘 누구 만나지 않나?
1: 어, 캐머런 만나지.
0: 말해. 캐머런. 나야 캐머런이야.
1: 어, 캐머런.
0: 캐머런.
1: 어,
0: 캐머런. 네, 자 이렇게 굉장히 집착하는 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뭘까요? 그러고 보니 하면서 그 말 하니까 생각났어 하면서 너 오늘 누구 만나지 않나? 라고 마유가 얘기했잖아요. 자, 어, 그 말 하니까 생각났어.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1: That reminds me. So, that reminds me.
0: 네. 그게 나한테 remind한다, 상기시킨다.
1: I just remembered.
0: 방금 기억을 했다.
1: Yeah, that's right.
0: 얘기가 되겠네요.
1: So usually like you're having a conversation and then all of a sudden something you just remember to do something or to say something.
0: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뭔가 related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1: Yeah,
0: so I'm like, oh, speaking of which 이러면서 이어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진짜 뭔가 진짜 사랑 그리고 love bomb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로 하여금 reminder 해줬네 하면서 오늘 누구 만나지 않나?
1: Yeah, that's right.
0: 뭔가 기분이 확 상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겠습니다.
1: But you know, I mean, it's something also that you have to do. Maybe you're at work.
0: Oh.
1: Yeah, it's maybe not something that you think of just in your mind, but something like, oh, that reminds me. I have to, you know, make photocopies.
0: 아, 맞다, 맞다. 나 뭐 해야 된다, 복사 해야 된다.
1: Yes, yes.
0: 아, 일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뭐
1: totally.
0: 그런 느낌이네요.
1: Or you're with your friend. Oh, that reminds me. I have to go pick up my, you know, that shopping bag or something.
0: And that reminds me, I'm on a diet. 뭐 이러면서 그거는 상관은 없겠지만.
1: Okay.
0: 자, 오케이. 조금 더 추가 표현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크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사랑이란 러브 바밍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이거는 제가 이미 본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So,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라고 할 때 여기서는 tell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이따 우리 크쌤이 쓰게 될 겁니다. 이거 distinguish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었죠. 식별하다. 자, 그리고요. 마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다가오고 두 번째 데이트부터 너와의 미래를 계획하려 든다면 그게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세게 다가오는 것. 우리 흔히 말해서 너무 세게 들이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1: Oh, this is a great expression. To come on too strong.
0: Come on too strong.
1: Come on too strong. So, oh, he's coming on too strong.
0: Okay.
1: Means he's too enthusiastic.
0: Okay.
1: He's like too nice. Too many compliments. It's a little too much.
0: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얘기가 되네요.
1: Yes.
0: Okay.
1: Yes.
0: So someone comes on too strong. You're coming on too strong. 이라고 얘기하면 아, 당신 나한테 너무 들이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부담이 되네요.
1: Right.
0: 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Exactly.
0: All right.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트부터 벌써 우리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데이트에서라고 하면 간단하게 쓰는 방법 없을까요?
1: Well, you probably are thinking, oh, on the second date.
0: On the second date?
1: But you can also say on date two.
0: Oh, way simpler.
1: Yeah.
0: On date two.
1: Uh-huh. Right. On date two.
0: Two. So 여기 원래 on이라고 하는 게 뭐뭐 중에서 뭐뭐 도중에라는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date two 중에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은 basically he... or she is coming on too strong.
1: Right.
0: 이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크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심지어 친구들이랑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한다면 뭐?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누구를 누구한테서 끊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거리 둔게 한다는 게.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Cut someone off from.
0: Cut someone off from 다른 친구들. 이렇게 하면 정말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리 두게 만든다. 쓸 수 있겠습니다. 다림님, 과연 마유쌤과 캠쌤, 크쌤의 선택은?
1: Okay, that's like you like your mom. Do you love your mommy more or do you love your daddy more?
0: 방송 끝나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How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rue love and love bombing?
0: If someone comes on too strong and starts planning your whole future on day two, that could be a red flag.
1: Oof, yeah. Especially if they start trying to cut you off from your friends.
0: Oh, that reminds me. Weren't you meeting someone today?
1: Yeah, I'm meeting Cameron.
0: So tell me, is it me or Cameron?
1: Cameron.
0: Okay.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Song X님이요. 나는 살 빠진 마유.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1: Yeah, that's you.
0: 아직은 아니에요. 빠지려고 노력하는 마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마유입니다.
1: Oh no. 네,
0: Cameron 선택하셨잖아요.
1: No. 네.
0: Alright,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Alright, we're gonna leave you with a song by Carl Emerald with One Day.
0: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 was Kristen.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Yeah, see you tomorrow. Bye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돼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We are helping people this week.
1: That's right. It's Help Week.
0: 네,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러한 한 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어떤 문장으로 도움을 줄까요?
1: Well, I think until now we've been mostly dealing with kind of specific problems. Like, mm-hmm. let me help you with that. Let me carry those bags. But now we're just going to offer our willingness to help.
0: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뭔가 의향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1: Mm-hmm. So our sentence today is,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아, 조금 길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이죠. 우리말로 하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든요.
1: Mm-hmm.
0: 아, 이런 말도 초보 입장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든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초 보면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0: 저를 믿어주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자, 요 문장 우리가 원어민처럼 해볼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영어는 보통 반대로 얘기한다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어순이 돼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가 먼저 오겠죠. 그런데 영어로 얘기할 때 저한테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just가 들어가요. just가 들어가면 상대방한테 약간 부담 없이 나한테 말해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Let me know 라고 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말인데 앞에 just가 붙어서 아 그냥 뭐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 부담 없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느낌이 돼요. Just let me know. Just let me know. Just let me know. 계속해서 요거를 외워두면 되겠죠. 자, just let me know.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 뒤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필요한 게 있다면, 뭐뭐 하다면 약간 조건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조건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기억나시나요? 혹시 if가 기억나시나요? 네, if 하면 조건이다. 뭐 이런 게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if가 그냥 먼저 나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Just let me know if. If. 그 다음에는 당신이 뭔가가 필요하다. 이 문장만 넣어주면 돼요. 쉽죠? 자, 당신이 필요하다. You need. 그쵸?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자, 뭐가 필요해요? 그 무엇이든. Anything. 어떤 것이라도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문장이 영어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좀 긴 문장이지만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차례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is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We're going to change the you need anything part at the end. So okay. we'll keep just let me know if 그 다음에 sentence verb.
0: 그렇죠. Just let me know if 뭐뭐가 와서 if까지는 살리고 주어 동사가 오는 거죠. 아까 문장이 온다 그랬잖아요. 문장은 주어 동사의 순이죠. 네. 그래서 just let me know if 다음에 다양한 주어와 다양한 행동이 오면 됩니다.
1: Sure. So here's an example. Just let me know if you're hungry.
0: 배고프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죠. Just let me know if you are hungry. 자, you are hungry는 당신은 배가 고픕니다. 이잖아요. 그거 이제 뒤에 if 뒤에만 붙이면 당신이 배가 고프면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Just let me know if you're hungry.
1: Just let me know if it's too loud.
0: 네, 노래를 듣고 있는데 혹시 너무 시끄러우면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It's too loud. 너무 시끄러워요. 인데 if 뒤에 붙으면 너무 시끄러우면 이 되는 거죠. Just let me know if it's too loud.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0: 뭐 도움이라는 요 맥락과 비슷한 표현이네요. You need help.

0: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요. 인데 if 뒤에 붙으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되는 거네요.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있잖아요. Mm-hmm. 저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I think I can do it.
1: Okay, bu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me. 알겠어. 그래도 내가 필요하면 말해줘.
0: Zach, mm-hmm. I need you. 필요해요.
1: Okay.
0: 네. 자, I think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죠. I can do it. 이건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강한 의지이지만 I think가 붙어서 좀 부드럽게 말을 했고요. Okay, 알겠어. Bu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me.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면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Just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
0: 아하, you change your mind.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다 라는 말이죠. 근데 if가 붙어서 생각이 바뀌면 이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말씀해 주세요. Just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가 됩니다.
1: Just let me know if the baby wakes up.
0: 네, the baby wakes up. 아기가 깨어나다 라는 말인데 if 뒤에 붙으면 아기가 깨면 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기가 깨면 알려주세요. Just let me know if the baby wakes up 이 되겠죠.
1: Just let me know if the dog wants out.
0: If the dog wants out.
1: Mm-hmm.
0: 네, the dog wants out. 강아지가 혹은 개가 나가고 싶어 하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나가고 싶어 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니까 just let me know if the dog wants out.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 break.
0: You need a break.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인데 if 뒤에 붙으면 당신이 휴식이 필요하면이니까 그때 알려주세요.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 break.
1: Just let me know if it acts up again.
0: If it acts up again. It acts up again. Act up은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계를 얘기할 때는 뭐 고장이 나다 라고 할 때 act up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Just let me know if it acts up again. 또 그렇게 고장을 내거나 말썽을 부리면 저에게 또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Mm-hmm.
1: Jus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problems.
0: You have any problems. 당신은 그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If 뒤에 붙어서 혹시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Jus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problems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if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긴 문장도 초보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문장이네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주어와 동사, 시제도 다양하게 넣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알려주세요이니까 사실 과거 형태는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Just let me know if you were hungry. 조금 이상하죠?
1: Well, you might be able to use a past sentence. Like, just let me know if it went away or something.
0: 아, 그럴 때는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가고 나면 알려주세요이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겠네요. 다양한 시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Just let me know if you're hungry.
0: Just let me know if you're hungry.
1: Just let me know if it's too loud.
0: Just let me know if it's too loud.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me.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me.
1: Just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
0: Just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
1: Just let me know if the baby wakes up.
0: Just let me know if the baby wakes up.
1: Just let me know if the dog wants out.
0: Just let me know if the dog wants out.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 break.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 break.
1: Just let me know if it acts up again.
0: Just let me know if it acts up again.
1: Jus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problems.
0: Jus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problem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해 봤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쉬면 돼.
3: 알겠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2: 고마워.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
3: 당연하지.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0: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쉬면 돼. 이렇게 친구를 응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은 이라는 표현. fine도 있고 okay도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좀 쉬면 돼.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나는 좀 쉬면 돼. I로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다는 거는 다양한 거 있고 아하 했기 때문에 영어로 이 긴 문장을 여러분들 하셨어야 합니다. 고마워.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고맙다는 말은 뭐 할 수 있고요. 너 참 배려심이 깊다. 이런 문장 우리 연습했던 적 있어요. 그렇죠? 배려심이 깊은 thoughtful 응용하시면 되고요. 당연하지.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왜 필요해? 친구가 있는 이유잖아. 뭐 이런 표현 우리 배웠었죠. 그 표현 조금 응용하면 이것도 만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이제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5: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4: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5: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0: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쉬면 돼.
4: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1: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0: 괜찮을 거야. 이거는?
1: I'll be okay.
0: 네, okay를 써서 I'll be okay. be가 꼭 들어가야 되죠. I'll be oka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좀 쉬면 돼 라고 했죠.
1: I just need some rest.
0: I just need some rest. I just need 뭐뭐는 그냥 뭐뭐가 필요해 라는 말이에요. Some rest는 좀 휴식.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휴식이 그냥 좀 필요할 뿐이야. I just need some rest. 이어서 알겠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5: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표현 나왔네요. 일단 알겠어는
1: All right.
0: All right. 한 단어입니다. All right.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그쵸.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
4: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1: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0: 네, 고마워는 thank you. 그 다음에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는
1: You're so thoughtful.
0: 네, thoughtful. Thoughtful, 생각으로 가득 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려심이 깊은이라는 의미예요. You are so thoughtfu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라고 하면 돼요.
5: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1: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0: 네, 당연하지는 뭐 of course이고요.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다시 한번.
1: That's what I'm here for.
0: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게 친구가 있는 이유잖아.
1: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그죠? That's what friends are for 였는데요. That's what I'm here for 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조금 문장구조 다르게 보이지만 That's what I'm here for.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이 문장도 외워두면 좋겠네요. That's what I'm here fo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봤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들도 있고 좀 긴 문장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

0: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그렇죠. 자, 이 문장에서는요. If 하고 you는 if you 이렇게 연음이 되고요. Need anything 여기도 need anything 이렇게 D 발음이 연음이 되면서 모음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됩니다. Just let me know. Just를 조금 강조해 줄 수도 있고요.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Mm-hmm. 연습해 볼게요.
0: And Tuesday처럼 let me can be lend me.
1: 아,
0: or
1: 그러게요.
0: Let me.
1: 맞아요.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네, 완전히 다 연음이 되는 느낌이네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Excellent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Juch.
0: 네, 마음만은 뭐 세계 어느 곳을 못 가겠습니까?
1: Yes.
0: 그 EBS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TBS에서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 Oh, that's right.
0: 네, 정말 one of my most, I mean, really favorite programs.
1: On,
0: not just on EBS, but the whole channels. 여러 가지 다른 other channels as well. 보게 되면 정말 그 여행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계 테마 기행을 제일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It's not just interesting, but you learn so much about the culture, people, you know, food, destinations. So it's really interesting.
0: 그렇습니다. Yeah.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함께 영어 표현을 익히자라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 Easy English에서 함께하고 계신 표현들을 자유롭게 쓰시게 될 날을 희망하면서 오늘도 104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 Great.
0: 자, 20일 목요일 순서 사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혹은 이제 교포분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고국을 찾은 이분은 이제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는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서 상점에 들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꼭 와서 뭐 마스크를 사 갖고 간다. 뭐 얼굴에 하는 마스크 사 갖고 간다. 어떤 분은 꼭 무슨 과자를 꼭 사 갖고 간다. 이런 게 있고 김이 그렇게 또 인기도 있고요.
1: Something that's really special about the the country.
0: Right.
1: Something that represents the country is something we want to buy.
0: 그렇죠.
1: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0: 네.
1: 프랑스 가거나 뭐 일본 가거나 어디 가면 그 나라의 특징을 뭔가 이렇게 대표하는 뭐 마스크든 음식이든 뭐든 we want to buy something that's connected to that country.
0: Connected to the culture. That's
1: right. The culture. And the foreigners, I think they do the same thing when they come to Korea.
0: 그렇죠, 맞아요.
1: They want to buy something Korean.
0: Korean, 그렇죠. Right. 아, 예전에 그래서 신토

0: 부리 뭐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신토 부리가 literal translation is your body and the earth they're the same. They're just one. 뭐 이런 말인데.
1: We are one.
0: We are one. 근데 사실은 by Korean, that was the whole point. 그러니까 한국 거를 쓰라고. 한국 거를 많이 해달라고. 그게 신토불이 맞았나?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Okay. 자,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아무래도 비행기에 가지고 타기 편한 것으로 이 사람은 사려고 하는데 자, 무엇을 얼마나 사겠다고 하는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저기 이런 과자들이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죠?
2: 네. 특히 허니버터 쿠키가 인기가 많아요.
1: 아, 비행기 가져가기 편한 걸로 좀 찾고 있거든요.
2: 그렇다면 이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1: 좋아요. 세 박스 주세요.
2: 네.
0: 네. 뭐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표현들인데요.
1: Right.
0: 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이 과자들이 혹은 이런 과자들이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 맞죠?
1: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0: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자, with tourists, right?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 과자들이 이런 과자들이 these snacks are popular 인기가 있지요. With tourists, 관광객들에게 맞나요? Right? 하고 묻는 문장이 되겠네요.
1: Right. You know, sometimes you cannot like understand how to do the grammar properly. 문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키워드가 중요하잖아요.
0: 네.
1: 인기가 맞나요? 인기란 단어만 이제 던지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Popular? Popular with tourists? That's the most important word.
0: 맞아요.
1: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0: I absolutely agree with you.
1: Popular.
0: 그렇습니다. 이걸 꼭 these snacks are 할 적에 these가 생각이 안 나는 바람에 이 문장 안 말하고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인기 있죠? 아마 그 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미. 그래서 popular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 인기죠?
0: 인기죠. 인기 있는. 그래서 these snacks are popular. 이 과자들이 인기가 있지요. 누구누구에게 이럴 때 with tourists 해서 with를 쓰는군요.
1: Yeah, with tourists.
0: 네.
1: Popular with tourists?
0: Popular with tourists.
1: Yeah.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신발들은 특히 러너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또 그 브랜드라든지 그런 모델이 okay. 있더라고요.
1: Right.
0: 그렇다면 이 신발들이 러너들에게 인기가 많죠. 그렇죠? 라고 한다면
1: These shoes are popular with runners, right?
0: 그렇죠. These shoes are popular with runners, right? 해서 이제 아까 들어갔던 snacks 자리에 shoes를 넣어서 these shoes라고 하고 그다음에 right. with tourists에서 tourists를 빼고 runners를 집어넣으면 these shoes are popular with runners, right? 이런 문장이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1: Right.
0: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를 혹시 떠올리시나요? 좀 하도 이제 장비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신발에 대해서 못 뛰었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1: It can be a shirt, it can be shorts,
0: right.
1: it can be a racket. Oh, just terrible racket.
0: Right.
1: I need an expensive You know, brand racket,
0: 그러니까
1: right?
0: 그게 아닌데 사실 그죠.
1: That's right.
0: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가방 모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There are all kinds of different shapes and different colors and different designs. 그런데 어떤 가방들은 특히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 가방들은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죠. 라고 한다면
1: These bag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0: Or travelers.
1: Right. Or travelers.
0: 그렇죠.
1: Sure.
0: Tourist 좋죠. 뭐 right. 관광객 혹은 뭐 travelers 하면 실제 왔다 갔다 멀리 다니는 그런 right. 걸 강조해서 travelers에게 인기가 많죠. 그렇죠?
1: Sure.
0: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말이죠.
1: Right,
0: 네.
1: Right.
0: 자, 그랬더니 네.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했더니 네, 맞아요. 특히 허니버터 쿠키가 인기가 많습니다.
1: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0: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네, 여기 또다시 popular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네, 특히 honey butter cookie가요 라고 한 건데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여기서 또 이제 especially가 나왔는데 말이죠.
1: Right.
0: 네.
1: So especially means 특히라는 표현이
0: 네.
1: They're all delicious. They're all popular. But especially honey butter cookies are

0: very popular.
1: 그렇죠. 이게 right. 좀 튄다. 다른 것도 yeah. 그런데 yeah. 얘가 조금 더 튄다. 뭐 이런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especially를 쓴다는 거죠.
0: Honey butter stands out.
1: 그렇습니다. Yeah. Honey butter cookie stands out. 이 yeah. honey butter cookie가 좀 더 두드러진다. 인기 면에서. Mm-hmm. 예를 들어서 저는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모차르트 작품을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지금 105쪽 vocabulary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okay. especially 설명드리면서요. Right.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I like classical music. Especially Mozart.
1: 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Right. I like classical music, especially Mozart. 자, 그렇다면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모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갈비라고 한다면 I like Korean food, right. especially 갈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0: Right. 네. You know, I love Korean street food, especially hot dog.
1: 아, 저는 떡볶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0: 떡볶이. 네. That's good too.
1: 자, 그래서 뭐뭐를 특히 더 그렇게 나는 좋아합니다. 뭐 더 어떻습니다. 라고 할 때 especially. 그때 specially라고 하지 않고 especially라고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0: Yes.
1: 네. 아, 여기서는 I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가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게 popular with tourists.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2: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3: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1: 네, 자 누구누구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할 때 popular to tourists라고 하지 않고 popular with tourists라고 한다는 것도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0: Yes.
1: 자 그랬더니 손님은 아 그렇다면 제가 비행기에 가져가기 편한 걸 사실 찾고 있거든요.
0: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3: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1: 이렇게 말하면 되네요.
0: So you want to buy something simple that you can carry inside the plane.
1: Right. Right. 그렇죠. 그 비행기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기가 편한 거.
0: Right.
1: 그것도 박스에 이렇게 좀 담겨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0: Something you can put on the overhead bin.
1: Overhead bin. right. 네, 그렇죠. 머리 위에 그 물건 넣는 곳에다가 쉽게 넣을 수 있는 거. Yeah. 그렇습니다. 자, I need something 어떠어떠한 to 동사. 뭐 이런 식의 right.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동사를 하기에 어떠어떠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기에 편한 게 필요해요 라고 한다든지 제가 간단히 만들기에 간단한 어떤 먹을거리가 필요해요 라고 한다든지 자, 여기서도 I need something easy 라는 뭔가 쉽고 편한 게 필요해요. 뭐 right. 하는데? To bring on the plane. 비행기 안으로 가져가기에.
0: Yeah. The key phrase here is easy to bring.
1: Easy to bring.
0: Easy to bring.
1: Easy to bring.
0: Or something simple to bring.
1: Something simple to bring.
0: On the plane.
1: 그렇습니다.
0: Right.
1: 자, 여기서 때는 비행기에 들고 타기에라는 말이 to bring on the plane이 되겠군요.
0: 여기서 on the airplane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그냥 plane이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Plane. 비행기죠.
1: 비행기.
0: Plane.
1: 우리도 이제 기내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네, 맞아요. 네. 뭐 비행기 안에 속에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기내, 뭐 기내식 이런 것처럼.
1: 네.
0: So bring on the plane.
1: 근데 이럴 때 왜 bring을 쓸까? Bring은 가져오다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0: right.
1: 근데 이런 경우는 bring on the plane에서 bring은 가져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지고 가다,
0: yeah.
1: 오히려 들고 들어간다, 휴대하다. Right. 라는 right. 의미로 또 더 가깝게 쓴다는 거예요.
0: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1: 네, 네, 네.
0: I'll bring it to you.
1: 아.
0: Yeah. Oh, don't worry about it. I'll bring you the water. I'll bring you some snacks. I'll bring you dinner, whatever.
1: 그렇구나.
0: Right.
1: 내가 그쪽으로 갈 때 내가 이걸 함께 가지고 가겠다.
0: Yes.
1: 그런 의미로.
0: Yeah.
1: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I need something comfortable to wear.
1: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무 옷이 아니라 입기에 편한 게 필요하다.
0: Right.
1: I need something comfortable to wear. 하나만 더 해볼까요?
0: Sure.
1: 저녁으로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0: I need something quick to make for dinner.
1: 네, 조금 길어지죠. I need something까지는 똑같아요. The something quick, 뭔가 빠른 게 필요한 거죠. 뭐 하기에 빠른 거? To make for dinner. 저녁으로
0: yeah.
1: 만들어 먹기에, 그러니까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0: Yeah.
1: 거창한 거 말고.
0: Something simple.
1: 그렇죠.
0: So you can cook simply, quickly.

0: So you can go out and play.
1: 네, 맞습니다. Go out and play. 빨리 먹고 나가 놀기 위해서. I need something quick to make for dinner. 그러니까 그런 문장 뜻이고요. 여기서는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이었습니다. Mm-hmm. 이 문장 들어보시죠.
2: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1: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자, 과자를 내가 다 살긴 살 건데 특히 이런 면이 나는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I need something 뭐뭐한, 그다음에 to 뭐뭐하기에 라는 식으로 문장 만드시면 좋겠어요. Mm-hmm. 자, 그랬더니 이제 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오유, 그렇다면 이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0: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1: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아, good choice는 확실히 알겠어요.
0: Good choice.
1: 네.
0: 좋은 결정도 good choice지만 네. 아, 좋은 선택이다.
1: 좋은 선택.
0: Yeah.
1: 네. 근데 이것들이 그렇다면 이것들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Then 그렇다면 these 이것들이요 would be 뭐뭐가 될 거예요. A good choice. 좋은 선택이. 당신이 원하는 바를 딱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 Right.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이렇게 would be를 넣어서 당신이 이걸 산다면 그 자체가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0: Right.
1: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하거나 이렇게 뭔가 추천하거나 할 때 would sure. be를 많이 쓰게 되죠.
0: 이게 발음이 정말 중요한 게
1: 네.
0: 하나는 this, 단수는 this, T-H-I-S, 짧게 this.
1: This.
0: 근데 여러 개면, 복수일 때는 좀 길게 하셔야 돼요. These.
1: These.
0: These.
1: These.
0: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1: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0: Yes.
1: 그렇군요. 이것들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0: 이것들은.
1: 네, these.
0: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1: 맞아요. 자, 이렇게 추천할 때 these would be 혹은 뭐 그게 단수 한 개짜리라면 this would be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0: This는 정말 생각보다 정말 짧아요.
1: 어. This.
0: Oh, I like this.
1: I like this.
0: Oh, I don't like this.
1: 어.
0: 근데 여러 개면 these 생각보다 길게.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1: 우리는 보통 this.
0: This.
1: 하고 하나는 these. 이렇게 these.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렇죠. These를 지로 발음하죠.
1: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거의 this가 아니라 this에 가까워요.
0: 그러니까 this.
1: 모음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짧고 약하게 this. This would be a good choice. 이렇게 right. 말하면 좋겠군요.
0: Very short.
1: 네. Mm-hmm. 여기서는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이것들이야말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저 세 박스 사겠습니다.
0: Okay, I'll take three boxes.
1: Okay, I'll take three boxes. 자, 세 박스를 살게요 라고 할 때 I'll buy three boxes 라고 해도 알아는 듣겠죠, 상대방이.
0: Right.
1: 네.
0: Yeah, that's fine too.
1: 그렇죠. I'll buy three boxes.
0: I'll buy three boxes.
1: 네. 그런데 이렇게 take를 굳이 쓴다는 것은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어떤 걸 골라서 산다는 의미가 강할 때 take를 쓴다는 겁니다.
0: Right.
1: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좋겠다. I'll take the three boxes. 혹은 예전에 했던 go with도 되잖아요.
0: I'll go with three boxes.
1: I'll go with three boxes.
0: That's perfect.
1: 네, 좋습니다. 자, 예전에 하셨던 것들 다시 이렇게 자꾸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0: I'll buy three boxes. I'll take three boxes. Take sounds more natural. Yeah, sounds more, you know, natural way of talking in English especially. I'll take three. I'll take three boxes.
1: I'll take three boxes.
0: Right.
1: 이렇게. 네. 자, 맨 끝 두 문장 다시 들어보시죠.
3: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2: Okay, I'll take three boxes.
1: 네,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3: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2: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3: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2: Okay, I'll take three boxes.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크게 말해볼게요.
0: Let's go.
1: 저 이런 과자들이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죠.
3: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0: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1: 네, 특히 허니버터 쿠키가 그래요.
3: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0: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1: 제가 사실 비행기에 가져가기 편한 걸 찾고 있거든요.
3: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0: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1: 그렇다면 이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3: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0: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1: 아, 좋습니다. 그럼 그거 세 박스 살게요.
3: Okay, I'll take three boxes.
0: Okay, I'll take three boxes.
1: 여기까지입니다.
0: Ooh, good job, everyone.
1: 네, 선생님 오늘 모처럼 혹시 퀴즈 드릴 수 있을까요?
0: Sure. 이 게임들은 10대들에게 인기가 있군요. 그쵸?
1: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게임들이 그 10대들에게, 그러니까 teenagers들에게 인기가 있군요. 그렇죠? 라고 할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드시겠어요? 제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네, 남들은
0: right.
1: 어떻게 했나 좀 보시고요.
0: That's right.
1: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mere, 뜻은 단순한, 무엇무엇에 불과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issued guidance to reduce health risks during extreme heat, warning that high temperatures are a serious threat to human health rather than a mere inconvenience. 여기서 mere라는 표현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It was a mere coincidence. 그것은 단순한 우연에 불과했습니다. 뉴스에서 mere formality, mere fractio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그저 무엇무엇에 불과하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mer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짧은 시간은 우리의 일상이다. 소셜미디어, 인터넷, 이메일 등에 수시로 호출당하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시간을 말한다. 반대로 감지되지 않는 긴 시간은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시간이다. 잠시 멈춰서거나 자리에 앉아 가만히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경이로웠던 순간들을 되새기는 시간. 삶의 짧은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한 존재를 단단하게 만드는 긴 시간 말이다. 이런 느리게 흐르는 시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의 문장으로 윤

0: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패신저의 레터고 들려드렸습니다. 아, 박준성님이 와, 엽서가 많이 걸렸네요. 라디오 맛집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뒤를 돌아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최대한으로 붙여보았는데 아직도 붙이지 못한 엽서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엽서 이벤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북카페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수뇌부 다 모여서 심사할 거예요. 아주 재미난 이벤트를 계속 지금 누리고 있는데 즐겨주세요. 함께 그 7주년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오펜하우스에서 나온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에서 골라봤습니다. 김소연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언젠가 목요일에 미미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새의 말 번역하는 얘기 너무 흥미롭게 나눴던 바로 그 책이기도 합니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이렇게 묻는 그 부분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엽서를 이렇게 뒤에 정말 병풍처럼 좋은 의미로 이렇게 두르고 있다 보니까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아 여기 있구나. 우리가 엽서를 쓰고 보내고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기다리고 또 골라서 붙이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엽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이 북카페를 사랑해주시는 마음도 이게 시간이 만져져서구나. 북카페 듣다가 느끼는 그 포근함 그리고 자꾸 또 오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일상 속에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매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두 시간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9596 쓰시는 카페인님. 출석 이벤트와 아차상 선물 잘 받으셨다고 하셨고요. 이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다고 빵 터졌다고 하셨습니다. 송태종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부터 그 퇴근길 길동무가 되어줄 책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또 참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북카페 이 보라 화면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살짝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노래 나갈 때 또 잡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두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두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 후에 올려드릴게요. 북카페에 달 항아리가 왔습니다. 엄청 큰 상자여가지고 그리고 뽁뽁이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게 뭐지? 했거든요. 근데 열어봤는데 달 항아리를 제가 또 뭘 찍는다고 살짝 안으로 들여놔서 지금 잘 잡히지 않는데 잠시 후에 다시 또 앞으로 빼놓을게요. 이거 우리 카페인 고다혜님이 보내주셨어요. 두툼한 편지와 함께 편지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도자기 빚는 카페인 고다혜입니다 하시면서 작업할 때 공방에서 도자기 공방에서 항상 북카페 들으신대요. 이 북카페 방송이 차분하게 물레 돌릴 때 듣기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만드신 달 항아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책도 또 이렇게 내셔서 이 살아온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어요. 32 맨땅에 헤딩하듯 전원생활 이 책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 책은 제가 읽고 9월에 어느 날 문장 카펫으로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내주신 카페인 분들이 참 많아서 살짝만 언급을 살짝 하고 가면 신수아님 투명 테이프를 우르르 보내주셨습니다. 투명 테이프? 이거 뭐지? 했는데 의미를 너무나 잘 담아주셔서 우리 북카페 7주년 방송할 때는 요 앞에 다 쌓아두겠습니다. 전영미님이 친환경 비누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만드신 것들 또 이렇게 판매도 하신다고 하셔서 이것도 너무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뇌부 함께 잘 나눠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선물들이 도착했는데 다 하나하나 소개하지 못했어요. 우리 카페인 분들 그 마음 잘 받고 있다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8745 쓰신 카페인님 운전하기 좋은 흐린 하늘 아래 전 이제 왜 버스기사님이 운전하기 좋은 날씨로 흐린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알게 됐죠. 우리 카페인 버스기사님들 덕분에 막 오전 승무를 마쳤네요. 어제 출석 이벤트 책 잘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차미선님은 으악 뒤로 제가 보낸 엽서가 보여요. 제 마음을 받으셨군요 하셨는데 네 뒤에 보이시나요? 이 보라 화면 확대하고 싶다 막 하셨는데 네 이거 한번 쭉 찍어가지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겠습니다. 지금 올릴 게 너무 많아요. 밀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추억이니까 한번 쭉 훑고 가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그중에 혹시 내 것이 있나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우리에게 올 여름이 어떻게 기억될지 그해 여름 그리고 BTS의 전하지 못한 진심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27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보내주신 책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예, 책 선물 받으셨네요. 밀려드는 소식 속에 제 감사함도 쓱 넣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식 쓱 넣어주셔서요. 이수진님, 어제 랜덤 책 받았어요. 필사책 받아서 오늘부터 필사를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잘 도착했네요. 좋습니다. 안재희님, 엽서 봤어요. 8살 아들이 만든 빨강색 I love you. 여기 보이시는 거죠? 꺄! 우리 수뇌부가 너무 신기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이는 라디오로 이게 뒤에 보이는 이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떻게 막 확대해서 볼 수도 없고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 카페인분들 또딱어내거 저기 있다 이렇게 발견해내시지? 이게 너무 그런 마음이 사랑스럽고 신기하고 그래서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장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이 지금 실루엣이 몇 장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 옥현님 반짝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옵니다. 서울 남쪽 분들 우산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와. 소나기가 오는 거군요, 오늘. 우산 없는데? 오늘 오면 안 되는데? 예, 그러나 또 비가 필요한 곳엔 비가 오고 비가 더 이상 오지 말아야 될 곳에는 오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정님, 오랜만에 생방 들어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더니 또이 생방의 그 에너지가 더 싱그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혜정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카페 우리 방송 끝나고 수뇌부 같이 밥 먹을 때 어제 메뉴가 비빔밥이었어요.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하는 어떤 낭독하는 글, 일간 카페인 읽기의 기쁨 포함해서 우리 주고받는 대화, 카페인님들의 어떤 점심 메뉴 사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수뇌부도. 그래서 점심 메뉴가 그에 따라서 막 휙휙 바뀌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또 여름의 맛 얘기를 하면서, 또 비빔밥 쌈,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어제도 그래서 비빔밥이었는데, 오늘 일카, 이 또한 굉장히 유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달은 안될것 같긴 하지만, 이 유래가 궁금했었거든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너는 어디서 왔니? 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생일이나 잔치상, 빠지면 서운한 음식. 이제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 뭔지 눈치채셨나요? 갖가지 채소와 고기를 볶아서 삶은 당면에 간장과 깨소금, 참기름 양념을 넣어 버무린 요리. 바로 잡채입니다. 잡채, 사실 한국에만 있는 요리는 아니죠. 중국 음식에도 고추잡채, 부추잡채,

잡채 같은 잡채 요리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름은 달라도 각종 채소와 고기, 해산물을 같이 볶아낸 요리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요리들과 우리나라 잡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재료는 바로 당면입니다. 그런데 옛날 잡채에도 당면이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잡채에 당면을 넣어 먹기 시작했던 걸까요? 잡채는 조선시대부터 있던 요리입니다. 광해군 때 이충이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잡채를 바쳐서 벼슬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17세기에 지어진 요리책 음식디미방에도 잡채 요리법이 나오는데요. 여러 채소를 볶아 꿩고기와 버무리고 여기에 걸쭉한 밀가루즙을 끼얹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만 해도 잡채 요리법에 당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면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당면, 한자를 풀어보면 당나라 국수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의 을에 접두사 당을 붙이다 보니 당면이 된 건데요. 19세기 말 화교들이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당면도 함께 들어왔다고 하고요. 1912년 평양에 당면 공장이 만들어지며 보다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자료들을 보면 잡채 요리법에 당면 이야기가 속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1924년 출판된 조선 무쌍 신식요리제법이라는 책을 보면 잡채 만드는 법을 소개하며 이런 문장을 덧붙입니다. 당면을 데쳐서 넣는 건 좋지 못하다. 그러다 잡채하면 바로 당면이 떠오를 만큼 잡채에 당면을 넣은 것이 일반적인 조리법이 된 건 196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참 가난한 나라였죠. 값싼 당면을 듬뿍 넣어서 넉넉히 조리한 잡채는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잔치상을 차리는 이도 먹는 이도 모두 함께 배를 채울 수 있는 고마운 음식이었던 겁니다. 어떤 재료든 잘 섞이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잡채. 여러분도 잡채 좋아하시나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랑수의 잡채 같은 인생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잡채에 언제부터 당면이 들어가기 시작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60년대, 1960년대부터였던 거죠. 보편적으로는 이 채소와 고기만 볶아서는 이 잔칫날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면을 넣어서 조금 더 양도 많게 하고 또 맛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풍성한 파티 음식이 된 겁니다. 잔칫날의 대표 음식이 된 거죠. 아, 잡채 같은 인생, 이 고소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그 노랫말이 훅 들어와서 하미경님이 지금 네? 잡채를 받쳐서 벼슬을 얻었다고요? 하시면서 오늘 일카통에서 들은 얘기에 밑줄을 이렇게 그으시면서 주말에 아버님 생신이라고 하셨거든요. 잡채 18인분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요 음악도 함께 생신 축하송으로 띄워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소한 인생 잘 살아보자. 요거 너무 딱인 노래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잡채 18인분 하시면서 오늘 일카야 통해서 들은 얘기도 들려주시죠. 이 아버님 생신 축하 전달하면서 벼슬을 내려달라고 얘기하세요. 18인분의 잡채라고 하는 것은 와 이건 이제 품이 커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하사해 주시기를 뭐라도 직함이라도 뭐 어떤 거라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라도요. 그리고 정은숙님 허걱 뭐여 소름 왜 이렇게 놀라셨나 했는데 네 지금 잡채를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 준비 중인데 아 이게 뭐지? 이상하죠? 우리가 보고 있나 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통하나 봐요. 울따님의 최애 메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점심엔 야채 듬뿍 잡채를 만들 예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잡채는 진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이게 손이 은근히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잔칫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정말 수고롭게 정성 다해서 해야 하는 음식인 거죠. 나를 위해서 온전히 1인분의 잡채만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잡채, 사랑이 가득한 우리 인생을 닮은 음식 같습니다. 아, 하승성님, 우리 어머니는 잡채에 사각 어묵 채를 넣어서 만들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집들이 있죠. 사각 어묵 채 들어간 잡채. 그 맛이 그립다고. 요즘 부쩍 약해지셔서 요리 못하세요 하셨는데요. 아 진짜 이 기억 속에 있는 그 맛이네요. 그쵸? 승성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아, 승성님도 사연 보면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만드셔서 같이 어머니와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고 일개 기쁨 이어갈게요.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듣고 가시죠.

0: 뜨부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출책 이벤트 책 잘 도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지현님은 너무 좋아하는 계절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받으셨다고 설렌다고 하셨고, 김지희님은 반려동물 관련 책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야라고, 동물을 참 좋아해서 첫 이야기부터 고양이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요. 사연 보면 지금 지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연이겠지만 혹시 북카페에서 책 발송할 때 청취자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책을 넣어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북카페 출석 이벤트 책은 거의 200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장 돌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책을 일단 봉투에다가 슉슉슉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 인쇄해둔 스티커를 쫙쫙쫙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우연. 우연이기 때문에 더 즐거운 랜덤 책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분야가 아닌데 싶어도 그게 그냥 랜덤 나에게 필요한가 하시면서 한번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예전에 그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책들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느낌을 제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알게 된 경우를 다른 이벤트 때 이렇게 우리 그 포장 넣을 때 제가 그걸 만약에 보게 됐어요. 그럴 때 이분이라면 이렇게 두꺼운 책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책을 바꾼다거나 한 적은 있죠. 벽돌 책을 충분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그런 적은 있지만 보통 출석 이벤트는 진짜 완전 운명에 맡깁니다. 우연입니다. 그래서 더 즐겁게 가볍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이번 주 샘터에서 펴낸 미식 칼럼니스트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감각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말이 처서라고 하고요. 처서 매직 가능할 것만 같죠? 처서에 먹는 호랑이 콩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바람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더운 날들이다. 이맘때면 나는 을의 호랑이콩을 삶아먹는다. 처음에는 그 이름과 알록달록 자줏빛이 선명한 무늬에 호기심이 일어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런데 막상 삶아보니 입안에서 파근파근하게 으스러지는 질감이 뜻밖에도 매력적이었다. 적당한 고소함에 은은한 단맛이 더해져 한자리에서 꽤 많은 양을 먹어도 쉽게 질리지 않는다. 삶은 콩을 씹다 보면 종류에 따라 속껍질과 과육이 따로 놀기도 한다. 어떤 콩은 씹는 순간 속에서 물이 찍 하고 튀어나오고 껍질이 필름처럼 밀리며 기분을 거슬리게 한다. 그런데 호랑이 콩은 다르다. 수분이 번지듯 퍼지지 않고 잘 부풀어오른 전분 입자들이 고르게 퍼져있는 느낌이다. 치아로 누르면 단단히 버틴다기보다 결을 따라 파근하게 무너진다. 그 부서짐은 질척이지 않고 건조하게 풀린다. 삶았는데도 어딘가 건조한 인상이 남는다. 그래서일까? 종종 열매를 말려 볶아낸 견과류가 떠오른다. 콩과 견과는 분명 다른 존재지만 호랑이 콩을 씹다 보면 볶은 견과를 깨물 때처럼 전분과 지방이 한 덩어리로 고르게 부서지는 감각이 겹쳐진다. 수분이 많은 콩에서 기대하는 촉촉함 대신 분질의 입자가 침과 만나 서서히 풀리며 단맛이 또렷해진다. 감자나 고구마를 막 쪄냈을 때의 파근함과도 닮았다. 서양에서 콩은 베이크드 빈 같은 형태로 식탁에 빈번히 오르는 기본 식재료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로 가면 그 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콩은 옥수수와 함께 식문화의 양축을 이룬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부리토를 떠올려보면 된다. 토르티아 안에 고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콩이고 포만감과 맛의 중심을 잡는 것도 콩이다. 브리토는 결국 콩으로 완성되는 음식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인도에서는 콩이 더 이상 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음식군이 된다. 달은 특정 요리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콩 그 자체를 뜻한다. 오늘은 고기를 먹을지 생선을 먹을지 아니면 달을 먹을지 고르는 시기다. 콩은 인도와 네팔을 비롯한 남아시아 전반에서 무언가의 부재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기와 생선과 나란히 놓이는 선택지다. 중동 역시 다르지 않다. 렌틸콩을 곱게 갈아 만든 후무스, 병아리콩을 으깨 튀겨낸 팔라펠은 이제 특정 지역의 음식이라기보다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메뉴가 되었다. 이 풍경들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해진다. 콩은 전 세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소비되지는 않지만 거의 어디에서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 어떤 곳에서는 밥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뜨끈한 국물 요리가 되며 어떤 곳에서는 곱게 갈아 소스와 반죽 속으로 스며든다. 그렇게 콩은 인류의 식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끈질기게 자리를 지켜온 식재료가 되었다.

까미유의 르페스탕 듣고 왔습니다. 이주연 작가의 절기 감각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요리 진짜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이 호랑이 콩을 삶으면서 맞이하는 처서 풍경 계속 따라오시죠.

마트 진열대에서 호랑이 콩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이름이 적힌 가격표와 콩깍지의 무늬를 번갈아 들여다봤다. 미색 바탕에 자주색 자국이 번져있다. 멀리서 보면 줄무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불규칙한 얼룩에 가깝다. 아무리 봐도 호랑이의 무늬와 닮았다고 하긴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얼룩을 보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호랑이를 호출한다. 얼룩덜룩한 나비는 호랑나비가 되고 무늬가 진한 거미는 호랑거미가 되며 하늘소도 호랑하늘소가 된다. 겨울눈이 호랑이 눈처럼 매섭다고 호랑버들, 입 가장자리의 가시가 날카롭다고 호랑가시나무. 전혀 닮지 않았더라도 작은 단서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기어이 호랑이를 끌어다 이름을 붙인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호돌이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또한 백호를 형상화한 수호랑이였다는 사실만 떠올려도 충분하다. 최근 대중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K-POP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캐릭터 더피 역시 호랑이의 형상을 빌린 존재다. 시대가 바뀌고 표현 방식이 달라져도 우리는 어떤 상징을 부를 때 가장 먼저 호랑이를 선택한다. 우리는 호랑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이름과 상상만으로는 끊임없이 불러낸다. 이걸 전래동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본 가장 인상 깊은 전래동화는 콩쥐팥쥐도 흥부전도 아닌 영화 대호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반도에서 무분별한 호랑이 사냥을 벌이던 시기를 배경으로 조선의 마지막으로 남은 호랑이 대호를 그린 작품이다.

흥행과는 별개로 최민식이 연기한 포수 천만덕과 대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특히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천만덕의 만류에도 어린 아들은 대호 사냥을 나섰다가 치명상을 입는다. 늑대떼가 죽어가는 아들을 노리자 대호는 그의 목덜미를 물고 설산을 오른다. 질질 끌려가듯 이끌린 채 아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밤하늘은 유난히 시리고 아름답다. 대호가 그를 데려간 곳은 결국 천만덕의 집. 서로가 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사이에 스치는 설명하기 어려운 연민과 존엄. 그 순간 밀려오는 자연과 생명의 압도적 숭고함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과장되거나 유치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게 이 영화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적 신화로 남아있다. 올해 처서에는 호랑이 콩을 한 바가지 삶아두고 대호를 다시 볼 생각이다.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우러러보던 마음. 그리고 야생의 시간을 식탁까지 데려와 길들여온 오래된 성정을 떠올리면서.

K-POP 데몬 헌터스 OST에서 사자 보이스의 소답밥 띄워드렸습니다. 네, 센터에서 나온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 감각 어제와 오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이주연 작가는 잘 사는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기다리는 맛이 있고 함께 먹을 사람이 있고 그 기억으로 오늘을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책 통해서 더 많은 절기 감각들 한번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발견하시고요. 권도경님, 호랑이 콩에서 이야기의 가지가 케이팝까지 쭉쭉 뻗어가다니요. 이 작가님의 생각이 너무나 유쾌하네요. 읽어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네요. 맞아요. 이 읽기 기쁨 통해서 읽어드리는 부분은 전체의 진짜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듣다가, 무심코 듣다가도, 뭔가 내가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아니면 궁금한데? 더 알고 싶은데 하다면 책을 통해서 꼭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세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권도경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호랑이 콩을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카페인 분들이 그만큼 많이 북카페를 들으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너무 신동방통한 그런 일인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또 통하죠? 아니, 그리고 지금 권수현님도 이게 무슨 일이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더니, 아까 그 Do I Need a Reason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시간 관계상 한글로 적어주셨거든요. 노래가 나오더니 Do I 이렇게 가서 저는 왜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말을 저도 모르게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유추하는 게 있잖아요. Do I와 함께 듣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줄 알았는데 Do I Need a Reason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나오더니 호랑이 콩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불려놓고 외출을 했었거든요. 저도 설끈하게 삶아먹는 걸 좋아해요. 이제 가스불 켜고 삶으렵니다. 기분 좋은 우연이에요. 아, 이 정도면 우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운명인 것 같아요. 우연한 두번 겹치면 운명인 거죠. 아,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불려놓았는데 또이 책에서 우리가 또그 부분을 읽었어요. 참 놀라운, 진짜 놀라운 우연, 운명인 거죠. 김선화님. 보내주신 책 제목 보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건지 놀라웠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이 블라인드 북인 건데, 이 선물이, 그쵸? 왜냐면 랜덤이고요. 딱 열어보면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열어보신 카페인 분들이 그 순간에 아는 건데, 날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더 신기하고요. 이건 날 모르는데 싶으면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그리고 혹시 몰라요. 그 책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델포닉스의 라라 Means I Love You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1번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0: 슬픔은 사랑의 대가라고들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는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슬픔의 과정을 과학의 시선으로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들어오시자마자 여기 엽서 붙어있는 거 구경하시고 계시더라고요.
1: 이 엽서가 네. 지난주보다 한 두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제는 더 붙일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7주년의 엽서 드린 거죠. 네, 여기에 지금 다 붙이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런 어때요?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 워낙 라디오 출연 많이 하셨으니까.
1: 아, 처음 봅니다.
0: 그렇죠.
1: 저도 이런 건 이런 엽서 자체를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우리 추억이 된 사물 중에 하나.
1: 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라디오에 제법 엽서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관제 엽서라는 것도 많이
0: 맞아요,
1: 쓰고.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근데 엽서 하나하나가 저 아까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네. 푹 빠져 가지고
0: 갤러리에 오신 것처럼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보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북카페 7주년 생일 주간이어서 다음 주는 문장 카펫이라고 제가 이제 오프닝을 책에서 원래 골라서 허가 받아가지고 읽는데요. 그것을 다음 주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을 다 우리 카페이님들이 보내주신 이 엽서의 일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이님들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텐데 다음 주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싶으면 내가 보는 엽서가 오늘의 문장 카펫이 됐구나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미미님 엽서 안 쓰셨어요?
1: 아, 죄송합니다.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0: 아닙니다. 와주시는 게 선물이죠. 오늘 또 좋은 책을 골라서 들고 오셨는데요. 늘 항상 미미님과 함께하면 유쾌한 네. 얘기

0: 것들을 막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차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바바라 블레칠리의 책이고요. 제목은 슬픔의 발견입니다.
0: 슬픔의 발견?
1: 네. 저도 이 책의 제목이 흥미로워서 펼쳐봤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건 대체로 굳이 찾고자 노력하진 않잖아요.
0: 맞아요. 그냥 정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1: 맞아요.
0: 어찌할 수 없이.
1: 그런데 발견이라는 거는 물론 의도치 않은 우연한 발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근처에는 걸어가야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뭔가 이 작가가 슬픔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뉘앙스가 전달되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얘길까? 이 책의 부제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0: 네.
1: 부제가 상실 그 이후의 삶을 헤아려 본 과학의 응답입니다.
0: 상실 그 이후의 삶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쿵 하는데, 그걸 과학의 응답으로
1: 맞아요.
0: 이어간단
1: 이 책에
0: 말이죠.
1: 두 가지 얘기가 담겨 있는
0: 네.
1: 건데, 하나는 실제로 저자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한 12년 정도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상실 속에서 여러 감정이 몰려오고 또 무력감도 느끼고
0: 네.
1: 이런 시간을 거쳤는데, 그 상실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이유가 슬픔만을 내가 온전히 느끼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또 삶이 또 이어져요. 아주
0: 그렇죠.
1: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망자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그가 남긴 물건, 유산, 이런 거 하나하나 막 법적으로 정리하고 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을 본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실 감각하기도 어려운데,
0: 네.
1: 그걸 알게 된다고 해도 이 슬픔이 왜 오는지, 이 슬픔의 어떤 결들이 다 어떤 감정인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0: 그쵸.
1: 그런데 저자는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제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슬픔의 근원이 뭔지, 내 몸이 왜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놀랍습니다. 이게 참 우리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사연들에도 보면 너무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냈다.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이렇게 이런 사연들이 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항상
1: 맞아요, 맞아요.
0: 고민하게 되잖아요.
1: 우리도 뭐 장례식장에 가면
0: 네.
1: 이게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사실 수백 번 가봤잖아요.
0: 그쵸.
1: 그래도 갈 때마다 들어설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0: 맞아요.
1: 고민이 되거든요.
0: 맞아요.
1: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상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순된 상황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화장 절차를 거쳤는데,
0: 네.
1: 화장 절차를 거치고 나면 유골함 같은 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0: 그쵸.
1: 이거 선택지를 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일하면 뭘 좋아했을까? 이런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건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이미 없고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도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대응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0: 네.
1: 이런 모순되는 상황들, 이것들을 좀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정말 과학자로서 던지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데
0: 네.
1: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그 가까운 사람의 상실을 겪으면 괴롭고 막 삶이 비관적으로 되고 굉장히 끔찍한 감정의 상태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왜 진화의 과정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또는 우리가 더 생존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겪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0: 네.
1: 우리가 이런 감정을 겪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간 진화에 어떤 도움이 되기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지도 않고 계속 이걸 겪고 있는 건가?
0: 그러네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하는데, 우린 이걸 계속 이 누군가를 보내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렇게 느끼는 이 상실, 이건 뭐 계속 아무리 구석기 시대로 건너가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1: 아마 관혼상제 중에
0: 네.
1: 이 마지막에 있는 장례 절차가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이걸 진화랑 연결시킬 생각 해보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응답이군요.
1: 그렇죠.

0: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이
1: 네.
0: 슬픔의 맥락,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걸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뭐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뇌가요.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외부에 실제로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내뇌 안에 모형을 만들어 둔대요.
1: 오.
0: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경험하면서
1: 네.
0: 이것들의 싱크를 계속 맞춰가는 거죠. 조절해 나가고. 왜냐하면
1: 오.
0: 내 환상이 과도할 때도 있고
1: 그쵸?
0: 또 상대의 충분한 매력을 내가 덜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계속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상실을 겪게 되면 어느 순간 그걸 맞춰볼 바깥 세상에 있는 실제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우리 뇌는 괴롭겠죠. 왜냐면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1: 네.
0: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1: 이 남아있는 모형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니까, 내 뇌
0: 그렇죠.
1: 안에.
0: 그리고 애도라는 걸
1: 아.
0: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쓴대요.
1: 네.
0: 왜냐면 계속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결국 더는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우리 뇌가 그게 애도라고 설명합니다.
1: 와, 애도에 대해서 책 안에서 그 정의를, 양상을 살펴본 기억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접근한 책은 처음이에요.
0: 그렇죠. 저도 처음 들은 설명이었고
1: 네.
0: 너무 납득이 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몰랐던 걸 알게 되면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1: 그쵸.
0: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좀 서늘해진다?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1: 약간 뭐 거대 시스템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슬프고 막 이런
0: 맞아요, 맞아요.
1: 기분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0: 그렇죠.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에 우리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에
1: 네.
0: 또 내가 왜 혼란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느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히 배우자라면 미래를 같이 많이 설계해 두잖아요. 뭐
1: 그렇죠.
0: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하고 함께 늙어가면서 내가 살아갈 거라는 게 전제돼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예측 모델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도라는 거는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을 뭐 돌아보고 지워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품은 채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
1: 네.
0: 이것이 애도라고 설명합니다.
1: 야, 이거 너무, 근데 이거 어디 그 위로할 때 활용은 못할 것 같아요. 이
0: 맞아요, 맞아요.
1: 말로는 예측 모델 시스템이 붕괴돼서
0: 그렇게요.
1: 모형이 이 안에 있고, 이거는 그런데, 근데 이 그냥 내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좀 명료하게 딱 느껴지는 무언가는 있네요. 아,
0: 그렇죠.
1: 그렇겠구나.
0: 우리가 왜
1: 인간이라고
0: 그렇게
1: 하는 존재는.
0: 혼란스럽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괴로웠을까?
1: 네.
0: 이것을 좀 설명해 주는 측면의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말이 잔인해요. 예측 모델 시스템이 붕괴됐다. 한줄 간단하긴 한데, 그 슬픔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0: 맞습니다.
1: 상상만 해도. 카페이님들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사연 보니까요. 0932 있으신 카페이님. 요즘 제가 가장 깊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상실. 가까운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 반려견과의 이별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하셨습니다. 저도 반려동물, 또 가까운 사람과 영원한 이별. 항상 누구나 다 이제 처음, 한 사람 한 사람, 한 존재 한 존재에 대해서는 다 처음인 거니까요.
0: 그렇죠.
1: 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는
0: 아,
1: 것은.
0: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렇게 장례식을 가고, 죽음을 접하고, 지인의 죽음을 접해도 그 사람의 죽음은 처음 접하는 거고, 계속 우린 처음으로
0: 그렇죠.
1: 계속 붕괴될 수밖에
0: 그냥 어떤
1: 없는 거죠.
0: 보편적인 상황으로 수렴이 안 되는
1: 네.
0: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나라님께서 슬픔을 피하지 않고 감각하고 관찰하며 발견하는 이야기라니 흥미롭네요.
1: 그쵸. 좀 흥미로운 접근인 것
0: 이
1: 같아요.
0: 작가도 처음부터 뭐 슬픔에 다가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 너무 슬프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자기의 방식.
1: 네.
0: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1: 그쵸.
0: 뭐 이런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서 도전하고 시도해 보잖아요.
1: 회피하고 싶어 하기도
0: 그럴 때도
1: 하고.
0: 있죠. 이분께는 그게 과학적 탐구였던 거죠.
1: 김민정님, 귀가 솔깃해요. 아, 슬픔은 인간을 더 진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카페이님들, 이 슬픔이라는 감정, 언제 생각해 보셨는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연으로 많이 보태주시죠. 음악 듣고 갈까요?
0: 네, 애도의 마음을 담은 대표적인 대표적인 곡입니다.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윈드 골라왔습니다.
1: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플롯에서 펴낸 바버라 블레칠리의 책 슬픔의 발견으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재효영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카페이님들 사연을 좀 볼까요? 진수정님은 2년 전쯤에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그 후로 마치 슬픔의 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음을 느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뜬금없이 넘쳐 흐르는 강,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네요. 그쵸? 그 강이 계속 내 안에 있다가 뜬금없이 딱 사무치는 순간이 또 있는 거죠.
1: 그렇지. 3483님께서도 사랑이 깊을수록 상실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뭔가 연결되는 것 같네요. 이게 이따 살펴보겠지만
0: 네.
1: 사랑과 상실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는
0: 네.

0: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1: 그럼 그 가득 찬 사랑을 이제 비워야 될 때는, 그쵸?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그텅빈 공간이 다.
0: 더 크게 다가오는 거겠죠.
1: 그쵸. 최승명님, 근데 왜 슬프면 머리가 안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걸까요?

0: 그렇죠. 전신 전부 다.
1: 되게
0: 그렇죠.
1: 멋진 설명인데요?
0: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여기 우리 이제 보통
1: 심장에
0: 심장을
1: 갔다가
0: 생각하지만
1: 머리로
0: 맞아요.
1: 왔다가
0: 공기처럼 다 그냥 발가락 끝, 손톱 끝다 갑니다.
1: 네. 3637님께서 상실 후의 슬픔은 당시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의 감정도 같이 생겨요.
0: 아, 진짜 이게 그 후회라고 하는 게 정말 후회 없이 그 사람 더 잘해줄 걸뭐 이렇게 할걸 이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1: 그렇죠.
0: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건또 아니잖아요.
1: 맞아요. 그게 그 사람이 떠나가기 전과 떠나고 났을 때가 굉장히 다르다고 작가가 얘기해요.
0: 네.
1: 그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가 오랫동안 이제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마지막 과정을 계속 함께 했고 이 사람이 곧내 곁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던 거죠.
0: 네.
1: 이제 그럴 때 느끼는 슬픔을 예견된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슬픔과 이제 구분을 하는데
0: 네.
1: 여기서 좀 흥미로운 대목은 예견된 슬픔은 그 사별 후에 느끼는 슬픔보다 분노의 비중이 크대요.
0: 오.
1: 분노가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왜
0: 네.
1: 분노가 생기냐면 그 분노의 기저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0: 두려움.
1: 네, 사람이 너무 겁이 나면 이게
0: 그렇죠.
1: 분노가 치밀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사람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 함께 그린 미래가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두려움, 또그 사람의 관계가 나에게 주었던 안정감이 사라질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내 속에 사무치면서
0: 네.
1: 새겨지면서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도 슬픔 속에 분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참그 탐구의 그 열의에 끝이 없는 게
0: 네.
1: 뭐 그런 조사도 많이 했대요. 이 예견된 슬픔과 사별 후의 슬픔 중에 어느 쪽이 더 힘든가?
0: 어떻게 측정하지?
1: 네, 근데 이 결과는 안타깝게도
0: 네.
1: 한쪽으로 수렴되지 않았대요. 연구 결과마다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예견된 슬픔이 더클 수도 있는 거고요.
1: 맞아요.
0: 실제보다도 이 이별의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배경들이 그중에서도 이제 죽음. 그렇죠.
1: 네.
0: 죽음에 개입되면 이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이니까요.
1: 되돌릴 수도 없고
0: 네.
1: 뭐 재생될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성인이 사별 후에 보이는 어떤 그 신체의 반응, 정서적인 반응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0: 네.
1: 부모와 떨어졌을 때 반응하고 비슷하대요. 왜 우리 그 분리 반응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해서 어쨌든
0: 그쵸.
1: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되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겪는 사별은 사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오지 못할 걸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우리 몸에 새겨진 그 어린 시절의 분리 반응에 대한 성공의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0: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이의 이야기를 빗대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고. 이 저자는 그러면 이 책을 쓰는 과정, 이 사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한 그 결과들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다른 변화를 느꼈을까요?
1: 큰
0: 자신의 감정에.
1: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왜
0: 네.
1: 우리가 그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면 조금 위안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벼락도 왜 치는지 모르면 너무 무섭지만
0: 네.
1: 천둥번개가 왜 치는지 알고 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잖아요.
0: 그쵸.
1: 그렇죠. 너무
0: 아주
1: 과학적인
0: 사라지지는, 아주
1: 아, 아주
0: 사라지진
1: 사라지진 않아요?
0: 않아요. 네, 그냥 알 뿐이지.
1: 아, 그렇죠.
0: 네,
1: 그래서
0: 느끼는 것은.
1: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과학 이 탐구를 통해서
0: 네.
1: 위안을 얻은 것은 마치 사람들이 신앙이라든지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통제감을 회복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0: 네.
1: 내가 일단 아는 일이니까 예상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이제 도움은 받은 거죠.
0: 이 애도의 과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게 정말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된다고 작가도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
0: 그걸
1: 사람도
0: 어떻게
1: 막
0: 정리해요? 사실 이거 맞아.
1: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애도의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구분을 해요.
0: 네.
1: 크게는 한쪽은 상실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슬픔에 빠지는 거죠.
0: 네.
1: 그럼에도 또 회복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뭘 해야
0: 그쵸.
1: 되잖아요. 이두 가지가 이제 상존하는데, 이 둘이 순차적으로 뭐 단계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0: 비선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어제
1: 그치.
0: 괜찮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이제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데
1: 네.
0: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 상태가 이 과정에서는 이 회복 스트레스와 상실 스트레스는 동시다발적으로 언제 예측 불가능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1: 너무 명료한 분석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은 우리가 하나가 오면 하나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수 있어요.
1: 네.
0: 문제가 좀 선명해지잖아요.
1: 그렇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0: 그렇죠. 근데
1: 에너지가
0: 이
1: 있고.
0: 두 개가 동시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대응도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아예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1: 권수현님이 오랫동안 병환 중인 가족을 바라보면서 위기의 순간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철렁함에 몰입을 하면 일상이 어렵기에 저 스스로 내린 처방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의 장례를 치른 것이죠. 다행히 일상은 유지 중이지만 막상 그날의 실태를 마주하면 어떻게 저를 안아줘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견된 슬픔인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처방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막상 실태를 마주하면 어떨지 또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0: 그러니까 이 작가 똑같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병중의 마지막 과정을 겪으면서
1: 네.
0: 자기도 수도 없이 그려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마지막 인사를 뭐를 전해야 되지?
1: 네.
0: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그려봤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1: 아니, 준비를 많이 한것 같은데, 예, 외부 시선으로 보면. 근데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를
0: 네.
1: 스스로 깨달은 거죠.
0: 맞아요.
1: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말씀처럼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1: 서현주님, 저도 12년을 함께해온 반려견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어요. 이 슬픈 이 추억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할지 무섭고 막막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처음 글을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0: 예견된 슬픔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1: 그러네요, 진짜. 더꼭 안아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 앞서서 제가 그 사랑하고 상실이
1: 네.
0: 같은 뇌 영역에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애착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회로랑 상실로 인해 슬픔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회로가 똑같대요. 이 책에는 실제로 그뇌 단면도를 가지고 이런 걸 설명도 해줘요.
1: 진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네요.
0: 네, 뭐 사랑과 애착이 형성되고 커질 때는 뇌 전측에 있는 대상 회피질이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1: 네.
0: 심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게. 네.
1: 그쵸.
0: 그리고 그게 상실과 사랑이 같은 뇌 회로에서 벌어진다는 게 상실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과학적인 이유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던 자리니까요.
1: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던 자리니까. 아, 슬픕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갈게요.
0: 네, 이 노래도 저자가 만약에 안다면 과학적으로 분석해볼 노래 같거든요.
1: 아, 네.
0: 임현정이 부른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바보라 블레칠리의 슬픔의 발견입니다. 신영아님, 사별 카페에서 예견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별하는 게 더 힘든지 아니면 갑작스런 사고로 사별하는 게 더 힘든지 열띤 의견들이 오고 가는 걸 봤어요. 사별을 예견하고 맞이한 저로서는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큼 아팠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프고 그립고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진짜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영원히 사실 시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 작가가 책의 거의 마지막쯤에 네. 이것과 연관된 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작가는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고 괜찮아진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네. 꼭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만 한다. 그러니까 혼자 내가 이걸 잘 다독이고 자기 삶을 꾸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상황으로 옮겨간다면 네. 괜찮은 거죠. 그래도.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네.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죠.
0: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아라.
1: 맞아요.
0: 기대라라는 네. 거죠.
1: 왜냐하면 누군가가 떠난 자리니까 네.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의 일부를 채워줘야겠죠.
0: 박민경님은 2주 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셨대요. 미미님 말씀처럼 어머니께서 홀로 남은 삶에 대한 자신이 없어 하신다고 남은 사람들 삶이 계속되는 게 참 많이 야속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는 애도의 시간 충분히 갖고 잘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 요즘 애도의 시간 관련해서 장례 문화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최근에는 무빈소 장례식 많이 치른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또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도 또 그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여러 그 관혼상제에 대해서 새로운 또 접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애도의 시간 충분히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님. 그리고 이 작가 바버라 블레칠리가 이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을 했는데 이 관계에 따라서 스트레스 크기에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1: 네, 이거는 완전히 지표화돼서
0: 지표?
1: 네,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 결과가 있기 네. 때문에 정립된 견해가 있대요. 배우자의 사망은 이런 스트레스 지수 책정을 하면 100점 지표에서 100점이래요. 이게 가장 힘든 네.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이혼은 73점. 오.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63점. 친한 친구의 죽음 37점. 오. 이 정도가 이제 이별에 관련된 네. 스트레스 측정 지수고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앞서서 뭐 상실 회복 말씀드렸지만 네.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이 생겨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0: 그런 건 뭐 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죠. 그런 거는.
1: 그래서 여기에 그런 점수들도 소개되는데 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은 39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너무 좀 놀라웠던 게 앞서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스트레스가 한 37점인데 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은 39점이다. 이것도 좀 묘한 대목이긴 했어요.
0: 그러네요. 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이 주는 스트레스니까 이 가족이 생긴 다음에 그 또 추억을 만들고 많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또 이별할 때는 그때 수치는 훨씬 높은 거겠죠. 아까 63점 정도.
1: 그러네요. 그게 점점 쌓여서 그렇게 그쵸, 올라가는 그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뇌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이런 스트레스가.
1: 이건 작가의 경험이기도 한데 그리고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 본인이 그날 계속 돌아볼 거잖아요.
0: 네.
1: 그 남편이 마지막 떠난 날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장면 장면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걸 하나로 이어붙이는 기억이 내 머릿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이제 뭐 순서가 있잖아요. 시간에. 네.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장면 저 장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정서적으로 큰 자극을 받거나 중요한 사건이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남는데요. 그걸 섬광 기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섬광 기억.
1: 네, 번쩍번쩍 하듯이
0: 네.
1: 그런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질 않는다는 거죠.
0: 특히 이런 슬픈 일 같은 경우는 이런 충격은 뭐 이걸 진짜 기차 열차 칸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줄 맞춰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툭툭 오는 것이 그냥 나에게.
1: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섬광기역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것도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0: 오.
1: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슬픈 일을 나는 왜 그날을 충분하게 기억하지 못하는가.
0: 그렇죠.
1: 이걸 자책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 사별 후에 찾아오는 이런 자책이 정말 끝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가 많은데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자책감을 느끼니까 사별 후 죄책감 척도라는 설문 검사가 이렇게 표준화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죄책감 척도.
1: 네, 왜냐하면 본인도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사람이 당연히 즐거운 일 있으면 웃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웃고 났을 때 갑자기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 속에 떠나갔는데
0: 네.
1: 나 혼자 이렇게 웃고 있어도 되는 건가?
0: 어.
1: 그래서 이 죄책감 척도 설문 결과들을 보면 자기가 사별을 잘 이제 견뎌내지 못했다라는 너무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0: 네.
1: 나도 회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걸 바랄 거잖아요.
0: 그쵸.
1: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반대로
0: 네.
1: 사별 후에 내가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회복됐어. 너무 쉽게 회복된 것 같아. 나 엄청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
0: 네.
1: 여기에서도 또 자책감을 느낀다는 거야.
0: 양쪽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요.
1: 피해갈 방법이 없는 상황 같더라고요.
0: 피해갈 방법이 없다. 진짜. 박진

0: 남편과 이별한 지 5년. 스트레스 점수가 100점이라고 하는 게 100점 만점에서 지금 100점
1: 맞아요.
0: 지표가 나온 거잖아요.
1: 네.
0: 울컥하면 슬픔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진희님.
1: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겪는 가장 힘든 일이 배우자와의 사별인 겁니다. 네.
0: 네. 7609 쓰시는 카페이님은 1년 전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다행히 초기 암이라 수술도 잘 되고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겉으로는 씩씩한 척을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이별의 날을 상상했답니다. 어린 새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하고요. 지금도 그날이 언제 누구에게 올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하며 더 덤덤해지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더 소중히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카페인님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그 장을 오늘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 이 슬픔의 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묻어두었던 얘기들 사연으로 지금 많이 주고 계십니다.
1: 맞아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회복의 어떤 과정을 겪는, 거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이야기로 바꿔서, 아까 우리가 각자가 슬픔을 느끼는 어떤 정도 차이, 그리고 보편화로 수렴되지 않는, 늘 매번 새로운 것으로 느끼게 되는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민감성에 관련된 유전자 연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0: 온갖 연구가 다 있긴 하네요.
1: 그렇죠. 늘
0: 든든합니다.
1: 보잖아요. 영국의 모 대학에서 연구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럼 들어본 것 같아요. 또
1: 네.
0: 신빙성 있는 것
1: 세상은
0: 같고.
1: 그분들을 감사해지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고통을 느끼는 수용체가 만들어지는 그 유전자가 사람마다 애초에 선천적 차이가 있대요. 의외죠. 저는 여기에 놀랐는데, 그 특정 수용체의 개수와 종류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정말 사람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다른 거죠.
0: 유전자로부터.
1: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같은 상황과 일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좀 고통을 덜 느끼고, 이게 내가 무슨 냉혈한 이어서가 아니고, 지나치게 감성적이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우리의 유전적인 그 상황 자체가
0: 그쵸.
1: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자책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죠.
0: 너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진짜. 슬픔의 늪에서 자책하고 계신 분들, 지금 나누는 얘기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1: 네, 황치열이 부른 잊을수록 지울수록 진할수록.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디플로즈에서 펴낸 바버라 블레칠리의 책입니다. 슬픔의 발견으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슬픔의 원인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회복의 과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 작가 개인의 경험과 이것도 연구조사 결과가
0: 네.
1: 합치하는 결론인데, 일기 쓰기입니다.
0: 일기 쓰기.
1: 네. 저자도 처음에는, 일기를 그냥 늘 써왔던 거예요.
0: 네.
1: 네. 이걸 쓰면서, 아, 이걸 내가 과학적으로 탐구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생에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에 관해서, 그 당시 어떤 기분이었는지,
0: 네.
1: 혹은 때로는 감정을 배제하고 그 사건의 사실만 써보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거치고 나면 그 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혈압이 안정되고요. 단기적으로는
0: 네.
1: 중기적으로는 건강 지표들도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대요.
0: 와, 저는 일기라든지 뭐 어떤 에세이 쓰기 혹은 뭐 소설 형태도 좋고 어떤 것이든 기록하는 것이 글로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혈압 체크까지 못 해봤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신기하네요.
1: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0: 네.
1: 도움이 되겠거니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0: 네.
1: 더 확신이 생기고
0: 그러니까요, 진짜.
1: 힘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그 쓰기를 하면서 새롭게 찾게 되는 이야기의 이제 구조가 몇 가지 패턴이 있대요. 첫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해 보고 싶은 것. 이
0: 네.
1: 작가도 마찬가지죠. 둘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해해 보는 것. 마지막 셋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서 좋은 점을 찾는 거래요.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 좋은 점을 찾는 것.
1: 이게 사실 좀 모순된 거잖아요.
0: 네.
1: 사별을 했는데 그것에 좋은 점을 찾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0: 네.
1: 사별과 애도를 좀그 경험하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분들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삶에 도움이 됐던 건뭔거 같냐? 이런 걸 물어보면 가장 많이 꼽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더잘 알게 되었다는 것.
0: 나를 잘 알게 되었다.
1: 네.
0: 아, 그 말을 하기까지,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분이 거쳐온 시간을 생각하면 참또 눈물 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나를
1: 그렇죠.
0: 알게 됐다.
1: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꼽히고
0: 네.
1: 이후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더 단단해진 것.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삶에 우선순위가 생긴 것.
0: 우선순위가 생겼다.
1: 네. 누군가 떠난 것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0: 네.
1: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겠죠?
0: 그쵸.
1: 그러고 나면,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더 기댈 수 있게 된 것을 꼽은 분들도 많았어요.
0: 내가 나에게 기댈 수 있다.
1: 나이 시간 내가 그때 정말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0: 네.
1: 잘 지나와서 지금에 와 있다. 나를 더 믿고

0: 있게 되었다. 이런 거죠.
1: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0: 그렇죠. 지금 글썽글썽하세요.
1: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카페인님의 사연도 그런데 지금 이 회복에서 이게 사실은 그 사별한 그 분께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나라고 묻기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제 잘 물어봤겠죠. 근데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고요. 물론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았어요. 인생의 정말 쓴맛 단맛 전부 다 경험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생기고 자신에게 더 기댈 수 있게 되고 또 내 주변에 또 타인에게
0: 맞아요.
1: 가까운 이들에게 기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꼽아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0: 이제 그런 사람들의 답변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작가 스스로도 내가 찾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1: 네.
0: 근데 이걸 본인 스스로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했지만 어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장미 향기가 느껴지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본인이 늘 이제 연구자로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몇 년 앞에 2, 3년 후엔 이런 성과를 내야지,
1: 네.
0: 몇 년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계획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내가 서 있는 현재를, 지금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길을 걷다가 장미 향기가 딱 나면 멈추고 돌아본다는 거죠. 이 향기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본인이 사별 후에 느낀 좀 성장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진짜 인생의 끝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 남은 사람은 더 하루하루를 더 밑줄 그으면서 음미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1: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0: 이 저자가 좀 위트가 있는데
1: 네.
0: 또 다른 이제 나의 성장 고백으로 이런 것도 얘기해요. 이기적으로 굴거나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남 탓으로 넘기는 사람들을 더는 참고 넘어가지 않게 된 것도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다.
1: 네.
0: 왜냐하면 그런 거 다 견디고 참아주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예를 들어 무례한 사람들을
1: 네.
0: 지나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용기 돼서 말하게 되었다.
1: 내가 나를 더 챙기는
0: 맞습니다.
1: 용기도 생긴 거네요. 적극적으로. 김지현님, 사별을 겪은 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들이 실은 빙하 위에 떠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밑에는 냉혹한 이별의 칼날이 도사리고 있는 빙하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이게 오늘도 반복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끝이 없는 이야기이고
1: 네.
0: 언제 어떻게 다시 발현될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죠.
1: 그렇죠.
0: 그거는 과학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등장하진 않거든요. 불현듯 기억나고 떠오르고 나를 휩쓸리게 하는 것이잖아요.
1: 네. 완전히 완료된 슬픔이 아닌 거죠.
0: 그렇습니다.
1: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회복의 그 과정을 나눌 때 등장했던 일기 쓰기, 기록하기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하기 같은 것들이 그게 거의 유일한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0: 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처럼
1: 네.
0: 이런 슬픔이라든지 고통에 관련된 심리학책, 과학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또 다른 맥락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죠. 정경희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지금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 볼륨을 크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1: 정말 그렇죠.
0: 오늘 지금 고은 작가님도 계속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1: 글썽글썽 했다가 약간 말렸다가 또 다시 또 차올랐다가 이래요.
0: 이게 네. 상실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 같은 거겠죠.
1: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박태현님이 얼마 전에 지난주였는지 그 우리 미미님과 저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겪은 사람에게 선물하고픈 책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셨었거든요. 방송 중에 소개를 못했었는데 지금 사연 보니까 언니에게 선물해야겠어요.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이 책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0: 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접근이나 설명이
1: 네.
0: 굉장히 귀하고 드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1: 맞아요.
0: 이제 공감, 응원, 격려, 위로
1: 네.
0: 이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좀 힘을 나누고 슬픔을 덜어내고 이러려고 애를 쓰는데 슬픔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에게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1: 네.
0: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걸 맞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의 방법

0: 방법들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뇌의 그림을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느낌이라서 일단 좀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0: 그리고 구체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측면에서 훨씬 좀 마음이 안전해지는 측면들이 있죠.
1: 박진희님, 일을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공감을 하셨대요. 떠나보낸 후에 그 사람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아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또 경험하신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카페인님들의 공감 속에서 또 좋은 책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박태근 편집자님, 우리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문세의 슬픔도 지나고 나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독스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오늘 하루 바다님들은 얼마나 누워 계셨어요? 이 질문이 좀 황당하게 느껴지시죠?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올 때까지 도무지 누워있을 틈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누워서 즐기는 공연, 누워서 즐기는 전시, 이런 문화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좀 누워서 쉬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누워서도 참 잘 즐길 수 있는 거, 좋은 거, 원조는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라디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세상에서 가장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정승재 경청도 편안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 에브리띵 들으면서 8월 20일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물었었어요. 바다님들 오늘 하루 얼마나 누워 계셨어요? 참 터무니없는 질문인데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지금 누워 계시는 바다님들 손들어 보세요. 네! 그러는 목소리가 저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이리저리 바쁘게 지내다가 집에 와서 좀 깨끗하게 씻고 누워서 이렇게 라디오 듣는 기분 참 끝내주죠. 우리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또 앉아서 지내잖아요.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강제로라도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것 좀 하고 쉬어줘야 되는데 그쵸? 오죽하면 누워서 즐기는 문화라는 것이 좀 생겼겠습니까? 나비님이 경청은 10시 시작하는군요. 생선님 반가워요. 오늘 처음 오셨나봐요. 환영합니다. 화호님도 처음 들어보는 대화명인데 생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영진님 이분도 그쵸?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라라3333님 지금 경청으로 말하자면 누워서 보는 조각상 아닌가요? 그래요. 이해해요. 2761님 저도 경청 듣는 시간이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래요? 저도 경청하는 시간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경청 주파수 알려달라고 수도권 기준으로 EBS FM 104.5MHz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박준수님의 사연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는데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들고요.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경청하고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댓글은 무료고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르 불문 생선물은 아니지만 퀴즈 하나 내드리죠. 8월 15일은 광복절, 7월 17일은 제헌절, 6월 6일은 현충일. 그렇다면 9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9월 8일 3주가 좀 안 되게 남은 2026년 9월 8일은 맞습니다. 제가 작년 9월 8일에 경청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DJ 생선님이 된 날이 바로 9월 8일. 벌써 진짜 1년이 다 돼가네요. 저 어릴 때부터 라디오 참 좋아했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던 그 프로그램에 예쁜 엽서 뽐내기 대회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데이트도 많이 했었고 아직까지 기억나요. 780에 이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소한 몇 번지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엽서 써가지고 이렇게 방송국에 보냈었던 그 느낌.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바다님들 정승재 경청도 1주년 맞이해서 예쁜 엽서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엽서 한 장 다들 준비하시고요. 바다님들의 취향을 듬뿍

넣어서 마음껏 꾸며서 1주년 축하 멘트 너무 좋고요. 생선님한테 하고 싶은 말, 1년을 함께 보낸 바다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좀 전위예술같이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모든 엽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가 액자에다가 꼽아서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엽서를 보내주실 곳은 우편번호 10393. 적으세요.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281 하시고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가 누가 아름다운 엽서를 보내주실지 저 9월 8일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꼭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코너도 소개해야죠. 목요일이잖아요. 가벼운 고민부터 무거운 고민까지 바다님들 마음속에 있는 고민 있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 해정승재 크로스.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고민 있어요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보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는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택슐랭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예전부터 유명한 식당, 맛집 이런 데 관심이 생겼었잖아요. 도시 곳곳에 맛집을 소개하는 책자, 머슐랭, 어? 이렇게 가이드 뭐 이런 거 아시죠? 식당 앞에 자연스럽게 걸어두잖아요. 머머랭, 2025, 2026,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따서 택슐랭 가이드가 부산에 존재한답니다. 부산에요. 택이 뭘까요? T-A-X-I, 택시. 부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 텐데 도시에 경사도 엄청 심하고요. 골목도 굽이굽이 있고 그런 곳에 맛집이 숨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는 알기 힘들잖아요. 저 택시 타면, 부산에 택시 타면 이래요. 저기 어디로 가주세요?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이고, 아이고, 야, 거기 뭐 하려고 갑니까? 막 이래요. 거기 맛집이라고, 아이고, 거기 관광객들 가는 곳인데, 예, 막 이러면서. 거기 말고 여기 한번 가보이소. 막 이런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와, 부산에 계시는 택시기사님들이 골목골목을 다 누비고 다니시니까 내가 아는 맛집 리스트를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광고 홍보 아니고 어디에다 손님 데려다 주면 뭐 5% 10% 떼는 거 아니고 진짜 홍보. 진짜 숨어있는 맛집을 알기 위한 정보 공유라고 합니다. 무작정 부산에 가서 택시를 타고 아저씨 밀면 맛있는 택슐랭으로 데려다 주세요 막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른 신나는 노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곡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뽑은 맛집 리스트 택슐랭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분들이 말투는 되게 무뚝뚝한데 츤데레의 전형이죠. 정말 택시 타면 그쵸 되게 정말 되게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친절함. 너무 좋아요.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고 하는 거 참 좋은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놀러갈 관광객이 택시를 타서 명성에 비해서 좀 덜 맛있는 거 아까 제가 돼지국밥 얘기도 했지만 그런데 가달라고 하면 진짜 이럴 거예요. 아 그럼 만 닫고 갑니까? 막 이런다니까. 그거보다 얘가 나한테 글로 한번 가볼까 얘 한 말이면서 암튼 이렇게 하면서 택슐랭 가이드가 시작된 게 아닐까. LUJ님이 저는 지난주에 물밀면 비빔밀면 두 개 다 먹고 왔어요. 물론 혼자 갔어요. 진짜 물비빔 참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제가 33살까지 33살까지는 비빔이었고요 34살부터 저는 계속 물만 먹습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정경희님 선생님 경상도 사투리 억수로 잘하시네. 예 깜짝 놀랐어. 예 못하시는 건 뭡니까? 미운 짓.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PJH님 고3인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생선님 방금 뵀는데 또 보네요. 반가워요. 헉, 방금 뵀다고요? 누구시죠? 고3인데? 어? 강의 오늘 그래요. 강의를 같이 들었었던 친구인가 보다. 1315님 사랑해요 생선님. 감사합니다. 근데 고3 강의를 내가 지금 인터넷 강의 스튜디오 강의밖에 안 하는데 언제 본 거죠? 어 무서운데요 갑자기. 재수생이면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재수생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 고3 뭐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우동 택시 아세요? 우동 택시라고 있어요. 사누키 우동이 유명한 그 지역에 가면 차 위에 우동 한 그릇 모형을 이렇게 다 얹고 다니는 택시가 있대요. 그런데 이 우동 택시의 기사님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동 시험에 통과하신 분들이고요. 승객들에게 우동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아,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참 맛있는 데를 잘 안다, 먹을 줄 안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쵸? 우리나라도 기사 식당 가면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돼지불백 뭐 이런 거? 오징어 볶음 이런 것도 되게 맛있어요. 기사 식당은 정말 최고야.

0: 저는 풍성한 선물 타임.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것 준비되셨나요? 장르 불문 생산물. 맛집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바다님들만 아는 맛집 참 궁금한데요. 저는 은평구에 사는데요. 짜장 넣은 떡볶이 맛집 있어요. 저의 최애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 파는 어떤 메뉴인지, 어떤 점 때문에 내가 맛집으로 인정했는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지금 당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님들이 주시는 슐랭이니까 시슐랭, 바다는 씨, 시슐랭 리스트가 채워지길 기다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B2B의 노래입니다. 여행 가고 싶어.
1: 요.
2: What's up?
1: I'm getting sick of doing the same thing every single day.
2: I know what you mean. You know what? Let's just go and have some fun.

B2B의 여행 가고 싶어 들었습니다.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은 바다님들의 맛집을 좀 이렇게 모아서 시슐랭 가이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화곡동에 있는 닭발집 되게 좋아하는데 양호 알게! 그게 뭐냐면요. 양념 닭똥집 오돌뼈 알밥 계란찜 시키셔야 됩니다. 양호 알게! 맛있습니다. 매운데 맛있습니다. LUJ6005님 제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 광안리 한가운데 있는 시카고 피자집이 있었어요. 시카고 피자 맛있어요. 두껍잖아요. 치즈가 막 흘러내리고 광안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저녁에는 창가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가로등 사이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외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답니다. 뷰 맛집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그 2층에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포항 물회요. 와, 물회도 맛있죠. 5268님. 물회인데 물이 없어서. 물회인데 물이 없대요. 너무 웃긴다. 알아서 고추장과 물을 넣어서 먹는데요. 진짜? 와, 그럼 물회가 아닌가? 아무튼 인생 최고의 물회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물회 고맙습니다. 이분께 물회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게 햄버거일까요? 치킨일까요? 치킨일 것 같은데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3님 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메밀을 좋아한다고요. 메밀 김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저 메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탈락! 6788님 울산 송정동에 있는 브런치 가게 거긴 가격도 싸고 맛있다고 그리고 학원 건물 8층에 있어서 학원 끝나고 먹게도 좋다고 브런치 좋아하시는구나 탈락! 나비님 저는 지금 안산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데 학교 근처 꼬마김밥 그거야 학교 옆에 있는 꼬마김밥집이 진짜 오리지널 꼬마김밥 맛이 나거든 에? 근데 거기에 있는 떡볶이가 맛있다고요? 떡도 쫀득쫀득하고 꼬마김밥도 하나 시키세요. 꼬마김밥 학교 앞에 있는 건 무조건이야. 거기 반찬이

김치랑 단무지랑 두개줄 텐데, 그죠? 맛있어요. 국물 촥 해가지고 여기다 후추 좀 달라 그래서 후추 뿌려가지고 이렇게 탁 오뎅도 마시면, 오뎅은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거죠. 어, 진짜 맛있겠다. 나비님에게 햄버거랑 같이 드시라고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77님, 경상북도 영덕읍내에 식당이라고 있대요. 이름이 식당인가 봐요. 20년 전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집인데 보리밥에 비벼 먹을 수 있는 나물 반찬과 생선조림,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정말 손맛 좋은 어른께서 혼자 하시는데 오래오래 건강하시면 좋겠다고. 맞아요. 맞아. 오래오래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단골집이었는데 얼마 전에 가봤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되게 아프셨다 그러던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랑 보리밥, 생선조림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877님께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나면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 이름과 아이디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얘기 했더니 살짝 좀 출출하죠, 그쵸? 어딘가 이렇게 헛헛한 이 기분은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따끔한 상담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저는 이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글라스를 끼겠습니다. Our Birthday의 노래입니다. Our Birthday.

0: 지식을 전하는 일도 물론 기쁘지만요. 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때 아, 나 선생님 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바다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혼잣말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경청하고 머리를 모아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외쳐볼까요?
0: 해정!

0: 경청의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바다님들의 고민도 책임져 주시는, 하지만 잠시 서울은 어둡고 일산을 밝게 비춰주시는 윤혜정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네. 진짜 개학하고 좀 많이 바쁘시죠?
1: 네, 진짜 정신없이 바쁜 것 같아요.
0: 방학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는데 벌써 개학이고 참. 네.
1: 2학기는 또 되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학을 했는데 네. 중간고사가 5주 남은 거예요.
0: 그렇구나.
1: 저희 지난주 금요일 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4주 정도 잡고 또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막 5주, 6주 잡고서 시험 준비 들어가는데 바로 그냥 중간고사 대비 시작.
0: 지금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던가요?
1: 열심히 하죠.
0: 열심히 해요. 새학기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새학기니까 우리 모두 바다님들도 이제 새학기 맞이했으니까 저번 주부터 개학한다라는 사연 엄청 많이 왔었어요. 월요일에도 오고 화요일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대부분 다 이제 개학했을 것 같은데 힘차게 또 2학기 열심히 살다 보면 금방 고3 되고 금방 대학생 되고 그러다 맞아요. 보면 결혼하고 금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 나이가 되고 이제 은퇴하면 뭐 하나 생각하고 세월 참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혼잣말이 되지 않도록 경청하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혼잣말 많이 하잖아. 아이고야.
1: 많이 맞아요.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0: 아, 쌤도 그러세요?
1: 어, 저도 그래요.
0: 일어날 때? 아유. 진짜로. 그렇구나. 야, 혼잣말 좀 어렸을 때보다는 이제 다 크고 나서 혼잣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1: 좋죠.
0: 그쵸?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들어주는 사람만 있다 그래도 충분히 위안이 되니까.
1: 맞아요.
0: 처음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혜정승제 크루스에서 아,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쵸? 우리 맨날요. 우리
1: 자책하고
0: 맨날
1: 답을 못 준 것 같은데.
0: 이랬었는데 그래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된다라는 맞아요. 그 말이 되게 위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고민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민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다고 생각하시면 가볍게 터놓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셔도 됩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저희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런 자랑도 너무 좋고요. 바다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첫 번째 사연 정의현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생선님, 윤혜정 선생님. 저는 생선님의 팬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저는 생선님처럼 멋진 수학교사가 돼서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수학의 멋을 알려주는 게 꿈이에요. EBS에서 생선님 다음 가는 수학 1타 강사가 되는 것도 꿈이고요. 수학 선생님이 된 미래의 제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운명의 직업처럼 느껴지지만 제겐 크나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사람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너무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제 성격 때문에 선생님이 된다고 해도 제가 꿈꾸는 모습대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미래의 제 제자들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내성적인 성격이 고민이 된다고. 아니 근데 외향적인 필요까지는, 아니 저가 좀 특이한 거지. 대부분 선생님들은 차분하시잖아요. 아니 여기 EBS의 최고의 선생님들 정종영 선생님, 남지열 선생님 다 조용하세요. 정유빈 선생님이 좀 약간 밝으신 것 같고. 그렇죠? 국어 선생님들도 차분한 선생님들이 더 많지 않아요?
0: 많이 계세요.
1: 그렇죠? 보통 거의 그 디폴트 값은 차분인데 되게 특이한 사람들만 이렇게.
0: 학교에도 보면 정말 예. 선생님들 예. 성격이 예. 그냥 그 완전히 너무 다양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외향적인 선생님들도 있고.
0: 그럼요.
1: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용한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은데. EBS 예전부터 하셨던 박승도

0: 선생님도 되게 점잖으시고 보통 그래요 진짜.
1: 괜찮아요.
0: 대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EBS뿐만 아니라 사설 인강에서도 반 이상은 차분하시잖아요. 대부분 되게 차분하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 최고의 수학생이 될 수 있어요.
1: 근데 의연이가 약간 너무 무섭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게 무섭다. 그러니까 긴장되고 떨려서 그게 걱정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전 좀 이해가 되거든요.
0: 그런데 너무 좋은 게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전화 연결 신청을 해줬어요. 글쎄
1: 기특하다.
0: 기특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용기를 낸 우리 의연 친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의연이 안녕.
2: 안녕하세요.
0: 우리 윤혜정 쌤이랑도 인사 나누세요.
1: 의연아 안녕 반가워.
2: 안녕하세요.
1: 지금 좀 떨려?
2: 네, 조금 떨려요.
1: 어디야 어디?
2: 저 지금 집에 있어요.
1: 집에 있구나.
0: 되게 차분하다. 그렇죠. 아니 목소리 되게 어른스럽고 되게 좋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 되지 뭐. 네. 자기소개를 아주 멋있게 1강이라고 생각하고 EBS 정의연 선생님의 집합과 명제 제1강 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정의연입니다.
0: 어우 잘하네. 씩씩하게 잘 얘기했어요. 김해에 사는구나.
2: 네.
0: 사투리 써도 되는데 사투리 잘 써요?
2: 그래요?
0: 어? 사투리 김해 사투리.
2: 아 사투리.
0: 지금 막 사투리가 나올라 그러는데 꾹 참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2: 저도 제가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1: 그래?
0: 진짜? 지금 그럼 평상시 말투예요?
2: 네.
0: 그러네. 거의 약간 억양은 약간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1: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네요. 방학은 어떻게 보냈어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 개학했잖아요.
2: 네.
0: 즐거웠어요, 방학은?
2: 좀, 마음에 들지 않게 보낸 것 같아요.
0: 왜?
2: 그게, 주제 탐구를 학교에서 하는데, 그게, 실험 결과가 좀, 원하는 대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0: 그게 수행에 관련된 건가 보다. 그래요?
1: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동아리일 수도 있고.
2: 그게 학교에서 그 지원금 해주면서 하는 그냥 생기부 쓰는 그런 거라서.
1: 근데 의연이가 세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와줬어?
2: 그 수치가 유의미한 수치를 얻지를 못했어요.
1: 그렇군요.
0: 야, 그래도
1: 너 열심히.
0: 그래 고등학생이 실험에서 곧바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면 곧바로 지금 국가 인재 개발로 뭐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아니 과학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 실패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걸걸 내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 실험하면서 그치 조금씩 나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과학을 좋아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꿈인 이유는 뭐예요? 언제부터 이런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2: 제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는 수학이 정말 좋아서 수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선생님 인강도 듣고 선생님 수업도 들으면서 수업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가지고 수학 교사가 꿈이 됐어요.
0: 어떤 쪽 얼굴 쪽이 멋있었어요? 아니면
1: 실력이죠.
0: 진짜 그래서 생선님 수업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와 이렇게 한번 나도 EBS에 딱 들어가가지고 수학 강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 네.
0: 여기가 EBS 6층인데 5층이 선생님들 수업하는 스튜디오 쫙 있어요.
2: 네.
0: 거기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의연 친구. 그래서 분장실에서 이 선생님은 처음 뵙네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신규 강사 정의연입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1: 오래 하셔야 되겠어요.
0: 왜 그렇게 비웃으시죠? 너 그때쯤이면 없을 텐데 이거 아니에요? 저 오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런데 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요?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2: 제가 그 사람

0: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말하거나 하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수학 교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에요. 네.
1: 나는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의연이 친구가 말하는 게 좀 힘들고 이랬다는 것은 머릿속에 모름지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청중들 앞에서는 제대로 하는 연설 또는 제대로 하는 강연, 제대로 하는 발표일 것이다 라는 뭔가 틀이 잡혀 있지 않아요?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그거를 먼저 버리는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틀이 가지고 있으면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말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점점 주저하게 되거든?
0: 네.
1: 가장 의현이답게 속에 있는 생각을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말 잘하죠.
0: 네.
1: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긴 할 텐데 그게 어떻게 이야기를 꼭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일단 버리는 게 난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냥 의현이 색깔만 내면 돼요. 생각만 네. 그대로 전달하면 되고. 멋있게 할 필요도 없고 되게 잘할 필요도 없고 박수 안 받아도 되고.
0: 네.
1: 진짜 그래.
2: 근데 이것도 또 연습하고 적응하면 또 당연하지. 많이 좋아지거든.
1: 유재석 아저씨 예전에 데뷔 무대 그 데뷔 그 연예가 중계에서 이렇게 리포터로 데뷔한 거 본 적 있어요?
0: 아니요. 본 적 없어요.
1: 지금은 네. 우리나라 최고의 MC잖아요.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0: 네.
1: 말을 못해가지고 엔진하고 울상이고 막 컷 넘어가고 그랬던 시절이 다 있어요. 그런 시절을 다 겪고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만 조금 힘들 텐데 그렇게 연습하면 괜찮아져. 윤혜정 선생님 처음에 할 때 어떠셨어요?
2: 저요? 예. 저 그 EBS 오디션 보잖아요.
1: 네.
2: 저는 그 1차가 서류 접수였고 2차가 예. 이제 강의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예. 하는 거.
1: 예.
2: 그때 저 정말 기억나요. 말을 하다가 너무 긴장돼서 카메라 감독님 그때 한 두 분 정도 들어와 계셨고 뭐 조연출 예. 밖에 PD님, CP님 막 다 계시니까 제가 한 15초를 예. 얼음이 돼갖고
1: 진짜
2: 정말 정지했거든요. 정지.
1: 와. 아무것도 안 하고.
2: 네. 하얘지더라고요.
1: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너무 수업 잘하시는 수학 선생님 계시는데 EBS에 그 선생님은 첫 수업할 때 울었다.
2: 왜요?
1: 네. 울고 진짜 수업을 못했어요.
2: 아 진짜?
1: 그때 그 카메라 감독님이 어떻게 무슨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그냥 약간 농담식으로 어떻게 좀 긴장 풀어주려고 했었던 얘긴데
2: 그래요?
1: 완전 울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근데 지금은 거의 대표적인 선생님이세요. 되게 잘하세요.
2: 이따 누군지 알려주세요.
1: 예,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세 번 엔진했고 카메라 감독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1강 찍었을 때인데 밑에 내려가서 토했어요. 기억질이 하도 많이 나서 떨어서. 그런 다음에 막 이게 오 막 속에 있는 거 막 다 나오고 딱 올라가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오늘 안 되겠다 집에 간다 그럴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너무 좋은 생각이 딱 드는 거야. 3강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1강이라서 내가 부담감이 너무 있는 것 같아서
2: 그쵸.
1: 1강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1강에 처음 10초 안에 모든 학생들이 이 선생님 들을지 안 들을지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너무 떨린 거였어.
2: 잘하려고.
1: 그래서 3강부터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시절은 다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학 선생님으로서의 꿈 끝까지 가져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직까지 좀 떨려요?
2: 당연하죠. 처음 이거 전화 연결한 건데 떨리지.
1: 맞아, 우리 의연이.
2: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의연아.
1: 우리 의연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떨리고 하지만 친구들이랑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좋아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야구 얘기나 먹는 거 얘기하면 내가 막 얘기하거든. 그런 것처럼 술술 막 나오는 주제 같은 거 있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0: 그런 주제가 수학이긴 한데 그 한 얘기 꺼내면은 다 피해가지고.

0: 오, 수학 내가 들어줄게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봐. 수학. 내가 걔 받아줄게. 친구들은 싫어할 수 있어. 난 되게 좋아요.
1: 네, 제가 영재를 정말 영재랑 집합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기호랑 약간 영상 기호 이런 게 너무 귀여워서 좋아하거든요.
0: 교집합 합집합이 귀엽죠, 그죠? 네. 귀엽고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났을 때도 이렇게 물결이고 하니까 그게 되게 귀여웠어요.
1: 네. 그리고 또 뭔가 명제랑 그게 수학을 말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또 수학의 언어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오, 말로 돼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참 거짓 이야기하고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1: 네.
0: 그거 학생들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데.
2: 어렵잖아요.
0: 그것도 되게 잘했나 보다. 나중에 어떤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1: 저는 좀 수학을 선생님처럼 좀 재밌게 막 좀 화내고 싶을 때 화도 내면 더 그렇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고 또 좀 공식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먼저 얘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0: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식을 얘기해주고 문제 풀이만 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갈 길을 이래서 이래서 이런 방법대로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암기가 없는 그치?
1: 네.
0: 쭉 줄거리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수학 선생님,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도 수학을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얘기구나.
1: 네.
0: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대학교도 수학교육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수학교육과 생각하고 있어요.
0: 국어는 어떻게 잘해요? 수학선생님 하려고 그래도 국어 잘해야 돼, 대학교 가려면.
2: 명제를 좋아한다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0: 어때요?
1: 국어가 그 3모 때는 3등급이었는데 6모 때 그 뭐지? 중간고사 막 공부하고 하면서 그거 덕분인지 1등급으로 올라가지고
0: 되게 잘했네. 진짜야. 뭐 그거
2: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그렇네. 친구라서 국어도 잘하는구나.
0: 멋지다. 1등급 나오는 거는 그냥 찍어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2: 그렇죠?
0: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었어요?
1: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다가 그 중학생 때 좀 덜 읽고 얼마 전에 다시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0: 아, 그랬었구나. 아유, 좋아요. 우리 한 시간은 아니지. 한 몇 분 동안 얘기했지? 1부가 끝날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우리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혹시?
1: 저는 정승재 생선님이 부르시는 생선님의 편지.
0: 바람직해 진짜.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2: 너무 좋지 노래.
0: 정승재 생선님이랑 그 다음에 육중한 밴드가 같이 부른 생선님의 편지 듣고 싶구나?
1: 네.
0: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어렵게 전화 연결됐는데 보통 우리 친구들 전화 끊고 2부 시작할 때 아유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1: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질문 몇 가지 준비했는데
0: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 정도만 한번 얘기해볼까?
1: 네. 그 교사라는 직업이 가르치는 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이런 역량 말고도 다른 필요한 게 있는지 그게
0: 와.
2: 선생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한 교실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변화라거나 아이들의 관계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교사한테는 참 좋은 그런 능력인 것 같아.
0: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는 직업이라면 교사는 정말 달라요.

0: 학생들 그쵸? 전체를 이렇게 딱 어우 맞아 선생님이 돼야 돼 선생님이 그러니까 전 생선님이잖아요 생선님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노래 육중한 밴드와 정승재 생선님의 편지 들으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1: 네.
0: 연결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다 못한 질문 있으면 다음번에 또 신청해 주세요 그럼 또 같이 그때 얘기 나눠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들어가세요.
2: 리오나 힘내.
1: 네. 감사합니다.
0: 의현 학생이 신청해준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정승재와 육중한 밴드가 부릅니다. 생선님의 편지.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아까 선생님 오늘은 뭐라 그러던데 누군가가 무슨 뭐 물방울 뭐
2: 저도 봤어요. 제가
1: 쌤 읽어주세요.
2: 일단 혜정 쌤 오늘은 이슬 머금은 방울꽃 같아요.
1: 진짜?
2: 진짜 우리 라라라 3333님 진짜 완전
1: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 돼.
1: 쌤 진짜 쌤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목요일의 코너 혜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혜정 쌤이랑 제가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 듣고 공감하고 해결책 찾고 하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가슴 따뜻한 말도 해드리고 때로는 매콤한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바다님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청소년 바다님은 아니고 대학생인데 역시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1225님입니다.

0: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때 수학의 왕도부터 개념 때려잡기까지 생선님 수업을 들었던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 제가 간호학과에 온 이유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보건교사가 되고 싶었던 건데요. 성적이 5% 안에 들어야 교직 이수를 받고 보건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꿈을 위해서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2등을 했는데요. 2학년 때 성적이 크게 떨어졌어요. 교내 실습이랑 쪽지 시험, 팀플, 중간 기말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모든 시험에 미응시해버렸어요. 추가 학기를 다니면서 이 학교를 졸업할지 아니면 아예 수능을 다시 봐서 새로운 학교에서 교직 이수를 목표로 재도전할지 그게 고민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는 남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1: 휴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인데 1225님의 사연이었어요. 압박 때문에 모든 시험에 미응시를 했다. 그래서 그런데 1학년 때는 너무 잘했네요.
0: 네.
1: 1학년 때는 2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5% 안에 들었을 텐데 2학년 성적을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추가 학기를 다닌다라는 게 그러니까 좀 지우고 다시 듣고 그렇죠.
0: 네, 뭐 재수강해서
1: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아니 나는 딱 이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2학년 때도 성적이 좋았어 그럼 그대로 졸업했을 거지
0: 네
1: 근데
0: 지금 아마 2학년이 지금 끝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마 1학년이 끝나고 1학년 성적으로 아마 낼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은 예전에는 10% 정도 줬었는데 여기서 5%라고 하니까 굉장히 문이 좁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재수강을 하더라도 이미 교직 이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1: 진짜로?
0: 아예 다시 그냥 수능을 봐서 다시 입학을 할까
1: 없어요?
0: 그렇게

0: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보건교사가 양호쌤이죠.
0: 네, 맞아요.
1: 그게 이렇게 힘들구나.
0: 힘들죠. 그리고 아마 임용고사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주요 과목처럼 너무 많이 뽑는 것도 아니니까. 한 학교에 보건 선생님이 한분 계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아마 정말 열심히 앞으로 해 나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다시 수능 시험을 준비해서 또 다시 또 입학을 해서 다시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1: 너무 늦어지지 않나?
0: 그래서 저는
1: 그쵸?
0: 차라리 어차피 남은 그 3, 4학년 그 시간에서 배우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3학년, 4학년을 보내고 교육대학원을 가는 건 어떨까?
1: 교육대학원도 길이 있나요? 그렇게
0: 예,
1: 가면?
0: 교육대학원에 가서 아마
1: 교직
0: 뭐
1: 이수를 하는 거죠.
0: 교직 이수가 아니라 거기서는 보건교육인가 그 전공을 하면 이제 자격증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석사학위도 딸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다시 수능 봐서 재입학해서 1, 2, 3, 4학년을 다 다니는 것보다 시간적인 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1: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되게 어려운
0: 그렇죠. 문이
1: 과정이네요.
0: 좁고,
1: 보통 그러면 간호학과 말고는 어디 출신이에요?
0: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오늘 제가 미리 좀 보건 선생님께 가서 좀 듣고 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학교를 보면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사 생활 하시다가 보건 선생님으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1: 아,
0: 그래서 뭐
1: 그러세요?
0: 방법이 여러 가지가
1: 여러
0: 있을 것
1: 가지가
0: 같은데,
1: 있구나, 방법은.
0: 아마 그 보건 선생님은 이제 교직 이수를 해놨었을 수도 있죠. 간호학과 전공이면서 교직 이수를
1: 그치, 그치.
0: 해놨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간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근데 또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사 생활을 하시니까 정말 보건실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1: 그쵸.
0: 치료라거나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어디 병원에 가고 이런 조치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좋았어요.
1: 제깍제깍이죠,
0: 예, 선생님들한테도
1: 뭐.
0: 완전히
1: 그럴
0: 너무,
1: 것 같은데요. 그쵸.
0: 예.
1: 조금만 아파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런 점이
1: 이렇게.
0: 너무 되게
1: 그쵸. 좋죠.
0: 좋았거든요.
1: 좋죠. 맞아. 그래, 맞아. 그렇게 간호사 생활을 한 다음에 그 경력으로 오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꽤
0: 근데
1: 많이
0: 어쨌든
1: 드는데.
0: 교사로 학교의 정규 교사로 이제는 오려면 이제 교사 자격증은 있어야 되니까.
1: 그게 교사 자격증이 별개고 임용고사는 또
0: 별개예요.
1: 별개잖아요.
0: 예.
1: 임용고사는 합격하면
0: 네.
1: 그거는 무조건 배정을 받는
0: 그쵸.
1: 거죠.
0: 공립학교로.
1: 공립학교로. 그러니까
0: 네.
1: 그거는 자기가 어떤 학교 출신이다 이거는 전혀
0: 전혀
1: 상관없이, 그쵸?
0: 상관없어.
1: 무조건 임용고사를 합격해야 되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까?
0: 3년제 간호대도 있는데 이런 걸잘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1: 그쵸. 그렇다. 시험 미응시를 했다 그러니까 좀 멘탈이 좀 되게 저거하신가 보다.
0: 근데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다. 많이 힘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1: 저게 아닐까? 그냥 F로 지워버린 거 아닐까? D가 아니라? 아예 미응시를 해버렸으니까 어차피 못볼 거, 어차피 재수강하고 막 이러는 거보다 그냥 다른 과목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F로 지워버릴까? 그런 마음으로 한거 아닐까?
0: 그랬을 수 있죠. 그냥 아예
1: 그쵸.
0: 포기, 드랍시켜 버린 거죠.
1: 그쵸, 그쵸. 그렇게 되면 아예 비워지는 거니까 한 학기를 날려버리면 상관없지 않아요? 그래도
0: 그걸
1: 상관
0: 잘
1: 있나?
0: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그런 게또 있을 텐데,
0: 예, 그것도
1: 그죠?
0: 이제 학교에서 다 학사가 어떤 규정에 따라서 다를
1: 맞아.
0: 텐데,
1: 그걸 잘
0: 대학
1: 알아봐야겠다.
0: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1: 주얼리님 왜 그러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좋아요. 아, 우리 바다님들도 이렇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다님들도 되게 많을 텐데, 다시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는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지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의 메시지는 당연히 무료고요. 문자는 #1045,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때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안한것 같은데, 중요한 결정. 선생님은 두 가지네요. 중요한 결정 세 가지구나. 세 가지다. 선생님은 그 꿈은, 그러니까 직업 선택. 선생님을 알겠다.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출산. 세 가지의 엄청난 선택 아니에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선택.

0: 선택이었죠. 아닌가?
1: 그쵸? 네.
0: 두 가지로 따지면 그거랑 결혼.
1: 그거가 뭐예요?
0: 그 저기 직업
1: 선생님이
0: 선택.
1: 되겠다.
0: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1: 네.
0: 그때 선생님은 막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1: 저요?
0: 예.
1: 저 여러 가지 중에 선택했죠.
0: 물론 결혼할 때는 여러 가지.
1: 아, 결혼할 때 말고.
0: 이 오빠, 이 오빠는 이게 안 좋고 막 이건 아니고요.
1: 근데 저는 선택할 때 저는 약간 좀 성격이 FM이라서
0: 진짜
1: 약간 옳은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0: 옳은가가 자기의 그러니까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옳은가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상 옳은가
1: 조금 더 큰 범위로
0: 더 크게
1: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행복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자기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일인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선생님 있어. 선생님 있어. 사회적으로 좋은 일만 해. 선생님은.
1: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더 가는 거.
0: 그치.
1: 내가 이걸 뭐지? 뭐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막 조언을 해줘도 그래도 나는 이게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것들 기준으로
0: 좀 좋은
1: 저는 좋은 큰 거. 선택을 하는 건 잘하는 편인데 짜잘한 거 있잖아요.
0: 그런 걸 못
1: 뭐 먹지? 막 무슨 버거 먹지?
0: 뭐 먹지를
1: 이런 것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0: 큰 선택은 그래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기준은 뭔가 내가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1: 뭐 선택해야 되는 것의 성격에 따라 그런 기준일 때도 있죠.
0: 그렇구나.
1: 내가 이걸 했을 때 뭐 내 친구들이나 뭐 관계라거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 바다님들도 힘든 고민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청에다가도 문을 두드리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보경이 부릅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0: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듣고 왔습니다. 혜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건교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에 입학했대요. 1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이 2등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2학년 때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시험을 아예 안 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수능을 다시 봐야 하는 건지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해보는 게 좋은지 고민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사연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던 저는 완주하시는 걸 권해드린다고 홍정우님. 앞으로 긴 인생 내가 항상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가보시기를요. 맞아, 이 말도 맞아. 인생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다니까. 맞아요. 생각대로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데 나는 살만한 거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생각대로만 되면 너무 재미없고 맞아요. 앞이 다 보이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이럴 때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바다님들 남겨주신 사연도 저한테는 되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고요. 가우디 가우스님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괜찮다고.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듣지? 마음의 소리. 그거 예전에
1: 그거 어디서?
0: 아침에 조회 끝나고
1: 자주 듣던
0: 그랬잖아요. 우리 때 명상의 시간.
1: 네,
0: 맞아. 빠바바마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가우디 가우스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혜정승재 크로스 후기 사연이 도착해서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이고 선생님 기억나세요? 7월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
1: 7월에?
0: 예, 저번 달이에요. 수학은 네네. 잘하는데 국어가 너무 힘들어서 김예원.
1: 예원이.
0: 아, 들어봤죠. 예원이요. 그쵸? 네.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고민을 보내왔고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지금 후기를 이렇게 남겨줬네요.
1: 이런 후기 너무 반갑고 좋아요.
0: 그쵸? 제가 궁금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예원이에요. 다시 글을 쓰는 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남부럽지 않는 목표가 생겼어요. 제 꿈은 바로 심리학자가 돼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윤혜정 선생님께서 성적 때문에 꿈을 바꾸지 말고 꿈을 기준으로 성적을 바꿔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는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힘든 국어도 열심히 하고 수학도 더 성적 올려서 제 목표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때 통화할 때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머뭇거린 게 너무 아쉬웠다고. 그래도 선생님들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때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예원이가 다시 이렇게 보내줬어요.
1: 네.
0: 꿈이 생겼네요.
1: 너무 좋다.
0: 저 이 명언 지금 막 쇼츠로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선생님.
1: 네.
0: 성적 때문에 꿈을 바꾸지 말고 꿈을 이 원래 하던 말씀이세요?
1: 제가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0: 진짜
1: 네.
0: 너무 좋아. 성적 때문에 꿈을 바꾸지 말고 꿈을 기준으로 성적을 바꿔라. 또 애들한테 막 이렇게 막 한 소리 하시면서 하는 말. 야! 성적을 바꿔!
1: 맞아요. 그게 실제 버전이에요.
0: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1: 예원이 꿈이 생겨서 너무 좋다. 근데 저도 예, 예. 사실은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해 봤다면 나는 심리학자나 한의사가 되고 싶었을 것 같아라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네. 신기했어요. 그
0: 맞아. 심리학.
1: 예, 심리학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0: 그러니까.
1: 아니 나의 막 어린 시절까지 막
0: 그렇죠.
1: 맞추시는
0: 저도
1: 거예요.
0: 교양 과목 중에 심리학 수업이 제일 재밌었어.
1: 그러니까
0: 나와가지고 나 저것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뭐라 그러지? 무슨 그 단막극처럼 무슨 역할 상황극
1: 예.
0: 그것도 나와가지고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1: 그러니까 좋은 꿈을 가진 것 같아요. 예원이가.
0: 맞아.

심리학자, 꼭 멋진 심리학자가 돼서 우리 경청에도 한번 생선님의 선생님으로 맞아. 나와서 그쵸? 심리학 상담도 심리 상담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언학생 내가 그때까지 해먹으려 그래요.

0: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S 본부에 라디오에서 예전에는 야구 중계를 라디오에서 했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1: 네.
0: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딱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됐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 고2인데요. 그랬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1: 되게
0: 나요.
1: 잘하셨나 봐요.
0: 예, 그때 그걸 듣고 지금 KBO 총재인 허구현님이시잖아요.
1: 네.
0: 그분의 그때 뭐700 서비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남겼었는데 직접 연락 오고 막 그랬었던 그쪽 회사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또한번
1: 거의.
0: 고등학생이라 그러니까 너무 놀랬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때 정말 떨렸었거든요. 라디오 연결돼가지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당연히.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
1: 맞아요.
0: 해정 승제 크로스 신청 방법 선생님이 안내를 해 주실까요?
1: 네, 경청 홈페이지 오시면 해정 승제 크로스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별그램 DM 보내주시거나 반 DM 메시지, 유튜브 댓글, 그리고 유튜브 댓글 아니죠.
0: 유튜브 댓글도
1: 아,
0: 좋아요.
1: 전화 연결은 익명으로 우리
0: 예.
1: 게시판에 혹은 인별그램 DM으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0: 맞아요.
1: 다른 사연들은 우리
0: 예.
1: 반디엠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이나 짧게
0: 예.
1: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 샵 1045 문자로
0: 예.
1: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연결은 비밀글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인별그램 딱 들어오시면 거기 자세히 써 있어요.
1: 네,
0: 전화 연결 어떻게 하는지.
1: 고정으로, 네.
0: 그쵸. 고정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경서의 노래, 슈퍼스타. 이 노래 듣고 실시간 사연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논설물 쓰는 꿀팁.
1: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네. 유튜브 댓글에 이제 고민 올려줘서 그 밑에다가 네. 이제 설명을 하긴 했어요.
0: 아 진짜. 네,
1: 몇 학년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네. 그래 지금 너무 중간고사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선생님들이 수행 막 진행하시는데 난리거든요.
0: 아.
1: 근데 어쨌든 일단은 이게 수행평가니까 네. 수행평가 기준을 제발 잘 보세요.
0: 아 기준 채점 기준
1: 채점 기준 아. 채점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내용을 준비하고 맞아. 형식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돼요.
0: 맞아.
1: 그리고 논설문 평가할 때 당연히 이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얼마나 탄탄하고 설득력 있는지 그거를 당연히 평가하기 마련인데 그걸 너무 식상한 그러니까 요즘에 뭐 주제들 되게 많잖아요. 뭐 AI 시대 뭐 이런 것도 아. 많잖아요. 근데 너무 식상한 거 말고 진짜 나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 거나 예. 아니면 어떤 뭐 조사 자료라거나 아니면 어떤 좀 유명한 어떤 사람의 학자의 어떤 견해라거나 그 견해에서 연구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조사해서 논거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거 그런 게 아마 좋은 점수를 받는데
0: 뻔한 거
1: 될
0: 말고
1: 거예요.
0: 네. 뻔한 거 말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거
1: 가장 중요한 건 평가 채점 기준.
0: 맞아.
1: 애들이 의외로 그걸 안 봐요.
0: 의외로 안 봐요. 네. 저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왜? 너무 바보 같지 않아? 그거를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요. 채점 기준을 써주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잖아. 그러지 말고 채점 기준부터 읽으라는 거.
1: 이게 너무나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진짜 그 채점 기준을 놓고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꼭 봐야 돼요.
0: 꼭 봐야 된다라는 꿀팁. 주셨습니다. 모이모이님 중1된 여학생입니다. 1차 방종식 활용 때문에 메일을 읽고 있어요. 꿀팁 있으면 제가 알려주세요. 아유 1차 방종식 활용이 뭐냐면 선생님 네. 이런 거예요. 속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다음에 농도 소금물분의 소금 폭발 지금 그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침과 분침이 180도가 되는 것은 2시와 3시 사이에 정확하게 몇 분인가 뭐 이런 거
1: 그거 쉬워. 중1한테
0: 그리고 꼭 열차가 10분 있다가 출발했을 때 따라잡으려면
1: 맞아요. 기억나요.
0: 기억나요. 그게 1차 방정식 활용이거든요. 모이모잉님 어차피 그거 다들 어려워하는 건데 이거를 틀에 갖추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풀고 있는 애한테 문제 덮고 이 문제 뭐야 그럼 얘기를 못한다. 아까 뭐였는데 속력이 뭐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1: 약간 애들이 숫자만 보잖아요.
0: 맞아.
1: 그렇죠.
0: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아예 안 풀려요 활용 문제는. 그래서 내용부터 좀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그 말씀 드리고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이것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울지 말고 하세요. 9307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미래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고1 때부터 고3 때를 걱정하고 지금도 항상 고3 때의 수능 준비와 원서 접수 때를 상상하면서 혼자 우울해져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미래의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아니 왜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불행하게 지금을 보내.
0: 아, 나 미치겠네 정말. 그게 도움이 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꽤 많이 도움됐어요. 그 이거 경청에서 했었던 오프닝인가 그 생각의 재료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들이 하는 걱정, 고민에 94%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1: 맞아.
0: 그러니까 6%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고 그 6% 중에서 90몇 퍼니까 6%의 대부분은 고민을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걱정을 해도. 그러니까 걱정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 딱 들으니까 나는 정말 딱 뻥 하면서 생각이 들었거든. 아, 걱정은 아예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요즘도 걱정을 사람이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때 저는 요즘도 그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94%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겠다.
1: 네.
0: 6%라 그러면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그냥 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건 진짜 최악의 습관이야. 최악의 습관.
1: 제가 막 2학년 학생들한테 막 2학기 때부터 너희는 예비고3이야 막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미안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혀
0: 아니, 고3을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원서 접수 때

정승재 경청 경서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god817님이 오랜만에 남겨주셨네요. 저 계약한 지 이제 3일인데 논설문 쓰기 수행을 시작했다고. 1차시는 계획하는 단계라서 어찌저찌 잘 끝냈는데 논설문 어떻게 쓸지 막막하다고 꿀

0: 꿈은 어떻게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우울해질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거쳐나가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이렇게 우울해할 거 아니야. 그게 막 무슨 고난과 시련 이런 게 아니거든. 충분히 즐겁게 재밌게 레벨업 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가야 할 시기를 괜히 불행하게 내가 만들 이유가 없지.
0: 맞아요. 결국은 다 돼.
1: 그럼요.
0: 고2 되면 고2도 잘 보낼 수 있고 고3 되면 또 고3도 잘 보낼 수 있고 그래. 다 된다니까.
1: 중학생 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했을걸요.
0: 맞아.
1: 근데 지금 또 잘 해내고 있잖아요.
0: 초등학교 때 나 아직까지 기억나. 중학교가 너무 무서워서 6학년 때부터 나 되게 무서웠거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저 대학교 1학년 때 군대가 되게 무서웠어.
1: 그럴만해요.
0: 난 진짜 체육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막 이렇게 막 그 산 막 이거 올라 가고 막 이상한 막 레펠하고 막 이러잖아.
1: 그리고 띔틀은 안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띔틀 기억하시는 내가 띔틀에 내가 그거를 육군 훈련소에서 논산 훈련소에서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걸 쓰면 그러니까 수양욕이라고 써. 그걸 쓰면 중대장이 다 읽어보고 관심병사를 분류해요. 내가 거의 매일 썼어. 띔틀을 잘하지 못했는데
1: 정말요?
0: 정말 진짜 걱정이 됐었다니까. 다음 주에 유격이라 그러는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걱정 많이 된다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부르더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가서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할 필요도 없고
1: 훌륭하신
0: 그러니까 그랬었다니까요. 그런 걱정 나도 걱정을 달고 살았구나 진짜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보니까 다 되더라고. 그래. 그렇게 무서웠던 유격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다 돼요.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1: 잘할 수 있어요.
0: 그런 거 보면 나도 결혼해서 많이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해보면 잘하겠죠?
1: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0: 저 잘할 수 있죠?
1: 그럼요.
0: 선생님 오늘 한 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1: 아, 저도 요즘에 이제 막 계약하고 이름 막 몰려들고 또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교재 집필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좀 마음도 무겁고 힘들고 막 얼굴색도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0: 그러니까 역시 경청
1: 그쵸. 근데 역시 경청에 오니까 또 우리 따뜻한 바다님들이 막 뭐 꽃봉오리 같다고도 얘기해주고 힘이 많이 납니다.
0: 여러분 좀 그런 걸 좀 많이 요즘 뜸하네. 우리 바다님도 혼나야겠네. 유래정 선생님 빨리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해주세요. 빨리 아까 핑크 이게 저는 블랙이고 핑크라고 블랙핑크라고 네, 아까 올렸던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무사하게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진짜
1: 피곤. 그쵸? 했어요. 네.
0: 안녕히 들어가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주에 봬요.
0: 노래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정은지가 부르는 파도, 스트레이키즈의 별빛, 웨이브 투어스의 커리지.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3514님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살려주세요. 차가운 옥수수 먹으면서 더위를 달래고 있지만 힘들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6학년입니다. 마지막에 수학을 좋아하는 6학년이라는 그 귀여운 설명까지. 수학을 좋아하는 착한 바다님인데 에어컨이 고장났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샤워를 한 다음에 뜨거운 물로 하세요. 샤워한 다음에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물기 다 닦고 머리도 다 말린 다음에 머리를 다 말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워요. 그런 다음에 선풍기를 미풍, 가장 약한 바람, 그런 다음에 조금 멀리 떨어뜨려놔. 그런 다음에 누워서 경청 들으면 돼요. 그러면 금방 시원해져요. 송효진님,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춤을 춥니다. 근데 걸으면서 춤추다가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어깨랑 무릎을 다쳤어요. 엄마가 저한테 극기 좀 줄이라고 하시네요. 엄마가 중기인데 엄마가 줄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댄서가 되고 싶다는 바다님이랑 통화한 적도 있는데 참 우리 바다님들 끼가 참 많으세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걸으면서 춤추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끼를 줄이라 그러셨겠어요. 이제 안전한 장소에서 연습하시고요. 언제 한번 경청해서 그 멋진 실력 뽐낼 수 있게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우디 가우스님, 며칠 전에 저한테 글이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뚝딱거리느라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생선님도 늘 다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꽃잠 주무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뚝딱거려요. 칭찬하는 말 들으면 저는 지금도 어색하고 누가 칭찬하면 칭찬 많이 받지도 못하지만 민망하고 막 그래서 이상한 말로 이렇게 넘기고 막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자주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반디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들을까요? 안녕하신 가영의 네가 좋아, 박원의 피처링으로 같이 들으실 거고요. 소수빈의 에브리 듣고 오겠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8월 20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참 세월이, 그쵸? 벌써 8월을 또 20일이에요. 3분의 2가 지나가네요. 엘리사벳님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생선님을 너무 좋아해서 밥 먹다가도 6살 여동생한테 인생은 태도가 중요하다며 생선님 쇼츠를 보여줘요. 요즘에는 심화 문제를 혼자 끝까지 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시죠? 생선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생선님 꼭 뵈러 간대요. 이렇게 정말 아 흐뭇한 미소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저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찾아오라고 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작별 인사 나누죠. 곽진원과 김필과 임도혁이 같이 부른 당신만이, 이 노래를 오늘 끝곡으로 듣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야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케이시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를 들어요. 아주 재밌는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다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 잘 자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돼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해외 관광지에서 각종 관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자신의 SNS에 홍보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라면 당장 인도네시아 발리는 여행 목록에서 빼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SNS 홍보를 조건으로 이 관광업소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에 법적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이 발리에서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박업소, 식당과 뭐 스파에 이 고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은 후에 자신의 SNS에 홍보하는 이른바 바터 협업, 이런 게 흔하게 이루어졌다는데요.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지난 5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불법 노동으로 재규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60개국에 걸쳐 342명의 외국인이 추방됐다고 하네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만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무료로 관광 서비스를 누리고 경제활동까지 한다는 점, 그리고 현지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기타 부대 비용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는다는 점은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첫 곡 인도네시아의 팝 그룹 롬바 시힐의 아파 아다 아스마라 사랑이 있기는 한 걸까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롬바 시힐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출연진으로도 소개한 바 있죠. 인터넷 각종 플랫폼, 뭐 대표적인 플랫폼이 떠오르긴 하는데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뭐 배움의 장이기도 하고 소통의 장, 광고, 오락, 뭐 심심풀이도 있고 근데 늘 그 돈벌이 경제활동의 장이구나 결국에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협의를 했잖아요. 돈 벌면은 제대로 번 거라면 세금도 내고 공정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수입을 내면은 좋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던 인도네시아 당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그 로컬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불공정하다 이런 활동이 현지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냥 이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떠돌이 노마드 노트북 하나 들고 뭐 이렇게 포터블 기기 하나 들고 세계를 유랑하면서 뭐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 멋진 친구들에게 이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그런 거구나. 이게 이런 구조가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인플루언서의 입장에서는 와 좋은 시절 이제 점점 저무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유명한 관광 명소고 오버투어리즘은 당연할 것이고 근데 이게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고제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비자를 발급하면서 영상 제작한다라고 신고를 해서 뭐 숙박 없어 어디를 갑니다. 이런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적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 이런 주요 콘텐츠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 혐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비자의 그 종류와 이 활동이 매치가 안 되면 그냥 추방한 거네요. 강력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뭐 언어 시스템이라 그러네요. 자발적으로 영상 제작합니다라고 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필름 오피스 뭐 뉴욕시티 이런 데다가 신고하고 돈 내고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갖춰지지 않는 한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에 업로딩 하는 거니까 플랫폼에서도 일정 부분은 어떤 세금 같은 걸 내야 되지 않나? 제가 좀 너무 비약하고 있죠. 아무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앞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영상 촬영하기 힘들겠다. 그러면서 슬픔의 삼각형에 나왔던 그 캐릭터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세계를 유랑하는 돈 많은 인플루언서 있었죠. 그 삶도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더군요. 김정환님께서 자신의 유명세로

소상공인들 등쳐먹는 뉴스 이거 많이 봐서 그런지 엄청 공감가는 법이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법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어권 음악 두 곡입니다. 캐나다 퀘벡의 셀린 디옹의 새로운 싱글이 나왔습니다. Bonjour, pardon, merci. 안녕, 미안, 고마워. 먼저 듣고요. 프랑스의 자지가 부르는 새 싱글입니다. 이 곡도 Peu importe, 상관없어.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프랑스 어권 베테랑 뮤지션들의 새로운 싱글 두 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지의 퍽퍽트 상관없어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먼저는 캐나다의 셀린 디옹의 Bonjour, Pardon, Merci 안녕, 미안, 고마워 들으셨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8월 20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987년 8월 정물화를 뜻하는 타이틀의 앨범 Still Life Talking 이 작품이 첫 선을 보인 날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표현을 빌리면 재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미주리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 팬 매티니가 브라질 음악에 보인 그간의 관심을 그의 음악 퍼스널리티에 추가한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팬 매티니 그룹이라고 말해야겠죠. 1977년 키보디스트 라일 메이스, 베이시스트 마크 이건을 핵심 멤버로 결성한 팬 매티니 그룹은 이듬해 데뷔 앨범을 발표할 때부터 전통 재즈는 물론 당시 유행했던 퓨전 음악과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사운드를 구축했습니다.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사운드를 조화롭게 섞은 서정적인 구성이 새로운 음악으로 여겨진 건 팬 매티니 그룹이 브라질의 전통 음악의 질감에 의도적으로 깊이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스틸 라이프에 앞서 1982년에 선보인 앨범 오프램프, 이 작품은 브라질의 리듬을 실험한

팻메테니 그룹의 초창기 걸작으로 평가받았죠. 브라질 아티스트 나나 바스콘셀로스가 연주하는 브라질의 전통 타악기 베링바우.

벤 메테니가 브라질 리듬을 도입한 시기 일부 평론가들은 그가 라틴 음악에 푹 빠졌다고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벤 메테니의 광대한 음악 여정을 조망할 때 그것은 기존의 사운드를 한층 흥미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개성을 찾아 탐사하는, 몰입하는 창의적인 습성임을 알 수 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며 벤 메테니는 카메룬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리차드 보나를 비롯해서 베트남계 기타리스트인 응웬 르 등등과 협업하며 음악의 경계를 꾸준히 넓혀갔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세계 음악 유산으로 자신의 음악은 물론 재즈의 외연을 끝없이 넓혀온 아티스트 팻 메티니가 만난 세계 음악을 살펴봤고요. 글로벌 퓨전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곡 가운데 두 곡 들어봤습니다. 첫 곡은 폴란드의 아나 마리아 요펙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팻 메티니의 Are You Going With Me죠. PMG 팻 메티니 그룹의 3집 오프램프 82년작에 원래 수록되어 있는 곡에 2002년 발표된 해석이었습니다. 우포제니라는 그 폴란드에서 만들어졌고요. 팻 메티니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지만 이 폴란드의 마르킨 키드린스키라는 프로듀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폴란드 뮤지션들이 참여를 했고, 물론 아나마리아 요펙의 보컬 그리고 팻 메티니의 다양한 뭐 일렉트릭, 어쿠스틱 등등 바리톤, 또 기타 신스, 그리고 이전에 희윤 씨가 소개했던 그 독특한 43현의 피카소 기타 연주도 이 음반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뭐 상대적으로 좀 깊은 몰입을 한 거죠. 보통 상업 음악의 경지에서 협업의 단계가 어디까지, 이게 그냥 겉핥기냐 뭐 이렇게 해도 좀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시도들도 많지만 뭐 그 판단은 각자 청자의 몫이긴 합니다. 저는 워낙 팬심이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

곡이 바로 솔로 음반이죠. 시크릿 스토리 1999년, 아 92년작 오프닝 트랙이었죠. 짧아서 아쉬웠던, 그러나 굉장히 효과적. 이제 92년 당시만 해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음반을 통해서 팻 메트니의 음악 세계로 처음 안내가 된 셈인데요. 당시만 해도 순서대로 듣는 게 정석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프닝이었죠. 저에게는 그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는. 뭐 곡 후반에 그 유명한 그의 기타 신스 솔로로 이제 장대하게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아, 이 곡은 아니었군요. 그 신스 마무리는 아나마리아 요펫과 함께한 Are You Going With Me였죠. 예, 아무튼 저는 시크릿 스토리를 만날 당시만 해도 이게 기타 소리겠거니라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와 어쩜 이렇게 독특한 곡들이 있을까라는 정도. 그 이후에 기타리스트로서 그렇게 독특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은 사람이 바로 팻 메트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전통 종교 창가인 무옹수옹을 팻 메트니가 그 음악적 요소로 빌어온 거죠. 캄보디아의 왕립 발레단 핀피엇 오케스트라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 짧은 곡을 위해서 또 녹음 제작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크레딧이 보입니다. 예, 이 음반으로 93년 그래미에서 최우수 컨템포러리 재즈 앨범상을 받기도 했고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재즈 영역에서 또 그의 연주는 어떨 때는 다분히 록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월드뮤직, 뭐 요즘은 글로벌 뮤직이지만, 그리고 이런 또 유려한 오케스트레이션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묶인 그런 작업을 쉽게 만날 수 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상징적인 음반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진 모르겠으나 이게 어떤 의미가 아티스트 메티니 개인에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크메르 루지 그의 공포정으로 학살 정권이었죠. 학살을 자행한 그 당시 사라진 목숨을 잃은 예술인들의 공동체가 이후 부활됐는데, 그 공동체의 음악을 메티니의 세상으로 또 끌어들인 이 시도. 시간이 너무 없네요. 다 아시다시피 그의 그 월드뮤직의 최대 감심사는 아무튼 브라질이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잘 찾아보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아 그리고 그가 브라질 이외에도 일본, 뭐 앞서 폴란드도 얘기했고 카메룬, 그 외에 세 음행에서는 다 그 영역을 밟아봤네요. 그 발자취를 저희가 소개를 했네요. 노르웨이의 셀리에 네가르드와의 작업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노아와의 작업도 그렇고. 이것으로 금주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세아라 뒤풀이 음감회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음악 두 곡입니다. 엘리제 티카르도소와 비싱깅야가 함께하는 카링요수 다정한, 그리고 마르티뉴 다빌라의 쇼롱, 울보의 쇼루까지 두 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환 루이스 게라가 부르는 바차타 로사, 장미 바차타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환 루이스 게라와 그가 이끄는 그룹 와트로 꽈렌타가 1990년에 발표한 5집 음반 타이틀곡이죠. 환 루이스 게라에게는 가장 성공한 앨범으로 기록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토산 장르인 바차타를 세계에 알린 음반이죠. 참고로 바차타는 20세기 초중반 볼레로와 아프로 도미니칸 전통음악이 융합되며 형성된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노랫말은 사랑과 이별, 외로움, 가난, 시련 같은 서민들의 일상적인 감성을 노래한 전통 바차타의 서사에 충실합니다. 참고로 노랫말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질문의 책 리브로 델라스 프레군타스를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줄게. 길에 가다 발견했어. 이 장미는 벌거벗은 걸까? 아니면 옷 한 장은 걸친 걸까? 이 장미에게 물을 준 건 여름일까? 아니면 망각의 강물이 장미를 적신 걸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을까? 아니면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 사랑, 너는 내게 온기를 주는 장미꽃 같아. 나의 외로움이 혼자 꾸는 꿈. 파란 세상 속에 잠든 시간, 바다의 일식이야, 태양이야. 나는 너의 주변을 도는 위성이다. 광천수의 우주, 빛의 우주는 너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야.

황천수가 쏟아지는 건가요? 음악에서 미네랄이란 단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호안 루이스 게라의 1990년 곡 바차타 로사, 장미 바차타였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어집니다. 콜롬비아의 칼로스 비베스가 부릅니다. 프루타 프레스카, 신선한 과일.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스페인의 두 사람 트럼본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 리타 바예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자 기타리스트인 엘리자베스 로마의 듀엣으로 함께 들은 라틴 고전 스탠다드 알고 콘티고 너와 함께 무언가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40408 문자로 주셨는데요. 게시판에 한 청취자분이 제 음반 중에 하나 콕 집어서 팬메틴이 소개하는 그 시간에 혹시 저도 팬메틴이 좋아하니까 그 음반 만들면서 그런 영향도 좀 받고 그랬냐라고 궁금해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신청곡이 바로 그 음반에서 하나가 들어온 모양인데요. 답하자면 처음 그냥 그게 기타 소리인지도 모르고 들었을 당시에는 영어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otherworldliness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어딘가 이런 초월 같은 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느낌이 뭐랄까요? 부유한다고 흔히들 말하죠. 그런데 결국 얼마 전까지 발 디디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말하자면 배신하지 않고 다시 착지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죠. 팬메티니는 아메리카 다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멈춘 적이 없구나. 특히 뭐 2016년 이후로 팬메티니를 만나게 되신 분이라면 좀 어두운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그 아메리카 다음의 새로운 국면 앞에 아, 이 사람은 침묵하지 않는구나 이런 면도 참 좋았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의 소리가 막 탐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을 테지만 영향은 그런 약간 otherworldliness 그런 거였습니다. 신청하신 시닉 제 2013년 음반 V에서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이하리베 음악 정찬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특별한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순서 시작하죠.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요즘 그 마치 그 도장 깨기라 그러나 순회하면서 이렇게
1: 네네. 예.
0: 그 원정 다니시면서 수영장을 탐방하고 계신다고.
1: 네네. 요즘에 그 맛 수영장 물맛
0: 물맛을 보러. 점검하고
1: 네.
0: 계세요.
1: 네,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하는 목표를 네.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세우고 왔어요.
0: 그 일단 그런 여행을 뭐 계획하는 단계에서
1: 네.
0: 갈 곳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1: 네네.
0: 그 파악하신 그 한국에 네. 내가 방문해볼 만하다 싶은 그 규격의 사이즈의
1: 네.
0: 시설의 수영장이 많던가요?
1: 진짜 꽤 많죠. 너무
0: 수영장 강국이네.
1: 네, 수영장 강국이고요. 서울 도시 한복판일수록 없고요. 약간 외곽으로 나갈수록 크기도 커지고
0: 예.
1: 샤워실도 커지고 탈의실도 커지고 깨끗하고
0: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네, 전국을 대상으로 예.
0: 그러면 제주도에 제일 좋다라고 말하신 걸로 따지면 그럴 텐데 그런가요? 아직 제주도
1: 제주도에 예. 갔을 때 실제로 예. 수영장을 가지 못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 굉장히 많은 수영장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0: 뭐 이렇게 복지시설 좋아요. 제주도 좋군요.
1: 네. 그래서.
0: 근데 이번에 연휴 동안에도 한 군데 네. 발견해서 갔다 오셨다고.
1: 네. 근데 제가 그 연휴를 항상 이제 해마다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데 뭐 서글픈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와의 약속은 미루게 되더라고요.
0: 아, 다른 사람 위주로 네네. 뭘 짜고 네.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1: 타인과의 약속을 뭐 친구들과 뭐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0: 네.
1: 일을 미리 해둔다거나 맛집을 검색해둔다거나 하는데 저와의 한 약속은 제가 그냥 이렇게 저버리 노력이란 걸 안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좀 자신에게 소홀한.
1: 네.
0: 그럼 이제 그걸 좀 뒤집어야 되는.
1: 네, 뒤집어야 돼서 이번에 네. 연휴를 그 연휴 기간 동안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자 3박 4일 떠나자 이렇게 해놓고
0: 잘하셨네요.
1: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또 이번에도 집에서 그냥 쉬지 뭐 이러다가
0: 딱 하루 남기고 네. 뭔가 이렇게 삥 하고 정보가 들어오셨나요?
1: 마지막 날 새벽에 눈을 딱 뜨고
0: 네.
1: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코레일 앱을 딱 열어가지고 바로 대전역 KTX를 바로 예매를 했습니다.
0: 대전이군요.
1: 네. 그래서 사실 전국에 수영장들이 많은데 제일 가고 싶었던 수영장이 또 대전에 있어서
0: 네.
1: 일단 수영 가방 하나랑 책 한 권 그리고 입은 옷 딱 입고 바로 예매하자마자
0: 당일을 계획해서
1: 1박 2일.
0: 1박 2일 하루는 네. 숙박을 하고
1: 하루는 하자.
0: 네.
1: 그래서 일단 예매를 하고 뭐 계획은 가면서 차차 세우지. 그런 마음으로 예. 예매를 했습니다. 진짜
0: 그날 날씨가 어떻던가요? 괜찮았나요?
1: 날씨 이런 거 예. 보지도 않고 했는데
0: 그런 건 상관없이
1: 일단 가자.
0: 터널 날씨. 비전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앞만 보고 이렇게 딱
1: 그렇죠.
0: 달려가는.
1: 그래서 저의 여행 패턴, 저의 휴가 패턴을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여행 절대 못 가. 그러니까 그냥 항공권을 예매하던가 기차표를 그냥 끊어라고 했는데
0: 취소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1: 너무 좋아. 이런 찬물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예매 딱 저는 일단은 확정하면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확정을 못해가지고 못 가는데 그래서 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마지막 날 아침에 예매하고 그래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야 이러면서 책 한 권에 수영 가방 하나 딱 넣고 아주 가뿐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0: 수영은 그럼 도착하자마자 대전역에서 수영장으로 직행하셨어요?
1: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의 그런 뭐랄까 여행 아닌 즉흥 휴가가 되어버린
0: 네네.
1: 그 하루의 에피소드를 쭉 노래와 함께
0: 풀어주실
1: 네,
0: 거군요.
1: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까 해봐요. 네.
0: 참고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 네.
0: 이집트에 있어요.
1: 수영장이?
0: 아마 한 10년 후에 가보실 만할 거라. 시티 스타즈 샤름 엘 쉐이크 이집트에 있는 규모가
1: 와.
0: 36,000평 규모의 인공 호수네 라군이라고 하니까 이게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이야 이건 그냥 뭐 아이 웬만하겠지 했는데 네. 영상을 보니까 와
1: 진짜 저 아까 영상 보여주셨는데 그냥
0: 파라다이스인데
1: 네 이집트 지금 네. 세계 최고의 수영장이 이집트에 있다고
0: 시티 스타즈 샤름 네. 엘 쉐이크
1: 제가 혹시 이제 20년 후에 다시 가고 싶을 때는 1위의 수영장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0: 그래요.
1: 가려면 지금 가야 되겠네.
0: 지금 가야 되겠네.
1: 아, 못 가겠네.
0: 이집트 음악으로 급 전환해야 되나 지금?
1: 진짜.
0: 자, 오늘 네. 음악 정찬 네. 그렇게 또 이해하면서 잘 또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이 워딩은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여름 휴가 플리 맞죠?
1: 예, 맞습니다.
0: 네. 네. 첫 곡부터 그럼
1: 첫 곡은 네. 이 첫 곡의 시작이 1, 2, 3, 4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노래가 네, 들어가거든요. 네. 네. 진짜 그 음악이 1, 2, 3, 4 하면 그냥 시작되듯이 그냥 1, 2, 3, 4 하고 출발하는 거지 하는 시작하는 노래로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이 Scarlet Flower라는
0: 네.
1: 다람쥐 꽃이라는 뜻이더라고요. Scarlet Flower라는 그 음악가의 Not Me라는 노래를 첫 곡으로 들고 왔어요. 이 앨범 제목이 출발의 신들에게 기도하세요.
0: 출발의 신.
1: 네, 뭐 일을 시작하게 하는 신들에게 기도하세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0: 그러면 기도를 좀 하셔야겠네요. 여행 준비할 때.
1: 네, 그래서 그런 출발이 사실은 시작이 반이잖아요.
0: 네.
1: 그 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출발을 못했는데 항상 not me, 나만 제외하고 다른 일들을 해왔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0: 그 유튜브에서 알고가 추천한 영상 중에 네. 저한테 걸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80 이후의 삶에서 그런 게 왜 이렇게 한동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1: 네.
0: 그냥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할까 말까 한 거 네. 주저한 거
1: 네.
0: 그냥 했어야 되는데
1: 그
0: 뭐 이런 얘기
1: 묘비명 있잖아요.
0: 네, 뭐죠?
1: 내가 어찌저찌 하지 못하다 머뭇거리다가 일이 될 줄 알았다.
0: 일이 될 줄 알았다.
1: 네.
0: 되게 유명한 건데.
1: 네, 맞습니다.
0: 출발의 신.
1: 출발 일단은 합시다. 그래서 예매를 하고 어딘지 뭐 일단 가면서 다 또
0: 네.
1: 정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스크롤 플라워가 이분이 되게 저는 재밌었던 게 미국 음악가 엘라 오커너 윌리엄스의 예명이라고 해요.
0: 예.
1: 어렸을 때 자신에게 다람쥐 꽃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지어줬대요.
0: 귀여워라.
1: 네. 예. 그러니까 누가 불러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0: 되게 재밌다고 봤는데 이분 데뷔 앨범이 I was born swimming이에요.
1: 물을 좋아하시는 또 어떤 성정이.
0: 네, 그래서 내적 친밀감을 너무 느꼈는데 이분 노래 가사들 다른 곡들도 들어보면 커피가

0: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여름휴가 플레이리스트. 오늘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함께하는 음악정찬. 그가 차려내는 음악정찬의 첫 곡이었습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스쿼럴 플라워의 Not Me 듣고 오셨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음악 컨벤션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의 1화를 또 음악 나가는 동안에 들려주셨는데, 그 행사가 그 방위산업체 협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동료 뮤지션 한 80명 정도를
1: 80명의 아티스트를 끌고
0: 동원해서 끌고 나갔다.
1: 행사를 보이콧했다고.
0: 행사 보이콧한다.
1: 첫 뮤지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24년에 있었는데 2025년부터 뭐지?
0: 협찬을
1: 협찬을
0: 아예
1: 끊었다고 합니다.
0: 그 주최 측에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면
1: 망할 수도 있겠다
0: 이
1: 해가지고.
0: 뮤지션들의 행동주의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이 사람을 따르는 80명의 아티스트들은 뭐야 그럼.
1: 그러니까
0: 와.
1: 진짜 그것도 너무 쉽지 않고 약간
0: 엘라
1: 잔다르크 같은.
0: 윌리엄스 그러네요.
1: 막 이름 뜻은 다람쥐꽃이고 막 너무 이렇게
0: 연약한
1: 연약한.
0: 귀여운 앙증맞은 그런 건데, 실제 외모는

0: 그리스 여신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1: 네.
0: 약간 비극에 나오는 여신 있잖아요.
1: 카리스마 있고요. 네.
0: 뭐 누구지? 일렉트라 뭐 이런 느낌인가? 네. 네. Squirrel Flower의 Not Me 잘 들어봤고요.
1: 네.
0: 이제 여름 휴가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대전역에 딱 내려가지고 네.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모든 낯선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전역 쓰여 있고
0: 네.
1: 사람들 얼굴, 뭐 하늘, 건물 다 너무 낯설어서 너무 좋았는데 자신을 둘러싼 경치를 바꾸는 것.
0: 와.
1: 반복되는 일상의 어떤 경치를 바꾸는 게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네. 늘 보던 것만 보던
1: 네.
0: 그 눈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1: 너무 신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막 공항 가면 맨날 사진 찍잖아요. 새로 와가지고.
0: 네. 근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진 찍지 말고.
1: 그래서 막 대전역 막 사진 찍고 막 다 사진 찍고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시작했는데 아무튼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을 찾아가게 되네요.
0: 역전 우동 뭐 이런 거 유명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1: 그래서 네. 역 주변에 이제 식당들을 네. 막 찾았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거는 다 칼국수 집이었다는 거예요.
0: 면이구나 대전.
1: 칼국수랑 두루치기 집밖에 없는 거예요.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 그래서
0: 와.
1: 어, 대전은 칼국수와 두루치기 도시구나.
0: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라고
1: 네.
0: 또.
1: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한국 전쟁 그리고 1970년대 밀가루 유통의 요충지였대요.
0: 대전이요.
1: 네. 그래서 아. 경부와 호남이 만나는 교통 요지에. 이제 밀가루가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되면서 칼국수가 유명해졌고 또 그때 피난민들이 서민들이 먹기 쉬운 두부랑 오징어를 약간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0: 내륙인데 오징어 또 귀할 텐데 참 특이하다.
1: 근데 다 너무 맛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0: 둘 다 드셨어요?
1: 둘 다 먹고 왔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칼국수를 먹었는데 막 옷에 다 묻히면서 칼국수로 옷에 다 묻히면서 먹고 나왔는데 비가 막 미친 듯이 내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카페에 딱 들어가서 이 노래를 찾아 들었습니다.
0: 아 소개해 주시죠.
1: 어떤 날의 출발.
0: 출발.
1: 네.
0: 아 기억나네요.
1: 네.
0: 이 약간 처음 들었을 때 어 뭔가 너무 다르잖아 기존의
1: 맞아요.
0: 풍경이랑
1: 네.
0: 내가 듣던. 저는 그랬어요.
1: 네. 저도 어떤 날의 앨범들이 사실은 저의 청춘의 한 조각이 분명한데
0: 예.
1: 이 앨범 중에 청춘은 아, 이 출발은 좀 약간 동떨어져서
0: 예.
1: 처음에는 잘 좋아하지 않았는데
0: 너무 통통거려서
1: 아, 좀. 너무 발랄한
0: 예.
1: 음색이어서
0: 뿅, 이런, 예.
1: 이렇게 출발할 때는 이만한 노래가 없고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가사를 좀 이해를 못했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래 멀리 떠나자 외로움을 지워보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0: 아 여기서 온 거네 오늘 그
1: 네.
0: 워딩이.
1: 네. 아. 근데 이 가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외로움을 지워보자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 아닌가.
0: 네.
1: 예, 외로움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움은 오히려 잊혀지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 가사를
0: 대면하러 간다는 느낌처럼
1: 정확하게 이해하고 왔어요. 네.
0: 어떤 건가요?
1: 그러니까 일상이 그리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반복되는 일상이 그리울 수 있다는 게 여행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기 가서 아, 서울에 친구들은 잘 있을까? 하는 그리움들. 그래서 아 여행이 그리움을 찾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막 계속 뭔가 약간
0: 새로운 경치를 만나고 평소에 봤던 경치가 참 그래도 소중하구나 뭐 이런 이렇게
1: 그것도
0: 회귀하는 거예요.
1: 온 거죠. 네.
0: 한국의 아티스트 어떤 날에 1999년 음반에서 출발 듣고 오죠.

0: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2인조 싱어송라이터 듀오죠. 베이시스트 조동익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조합. 그들이 발표한 마지막 정규, 아까 제가 99년이라고 헷갈렸는데요. 89년에 발표된 두 번째, 어떤 날의 두 번째 음반에서 출발,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두 번째 선곡으로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긴 했네요. 어떤 날에 공연을 본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곳에 없어가지고 볼 기회도 없었는데 네. 공연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그러니까요.
0: 좀 드네요.
1: 진짜 공연을 했으면 무조건 가서 봤을 것 같은데 이병우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고 조동희 선생님 너무 좋아서 진짜 이 어떤 날 앨범은 그냥 항상 듣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가서 보는 음악이 아니라 네.
0: 수줍음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두 분 다 네. 공연 많이 아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1: 네.
0: 자,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여름휴가 플레이리스트 이제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세 번째 곡은 벤시르라는 벤 사이어라고도 하고 벤시르라고도 네. 불리던데요.
0: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1: 네, 그냥 그분들이 약간 뭐 이렇게 뜻을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0: 그렇군요.
1: 하더라고요.
0: 예.
1: That I Miss You라는 노래를 가져와봤습니다.
0: 네네네.
1: 이 미네소타 출신의 두 멤버 이게 조시랑 샘 이 두 분이 조시는 보컬 작사 신스 드럼을 하고
0: 예.
1: 베이스 샘 샘은 기타 베이스 구성된 드림 팝 밴드인데요. 이 앨범이 좀 이 뮤비가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0: 네.
1: 2분 21초의 율동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따라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아.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손짓 발짓을 네. 뮤비 내내 보여주거든요. 이 두 사람이 네. 이 두 뮤지션이 직접 이 안무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고른 이유는 가사가 황폐한 평원을 지나 서쪽으로 향하는 길.
0: 서쪽으로요?
1: 서쪽으로 향하는
0: 저는
1: 길.
0: 저는 서쪽으로 들어가죠. 미안해요. 왜 서쪽으로가 나오지?
1: 오늘의 딴지 너무 네. 좋아요. 네, 서쪽으로 향하는
0: 이런
1: 길.
0: 이런 율동이구나.
1: 네. 마치 전원시처럼 아름다워요. 밖을 바라보며 모든 변화를 지켜보죠. 이건 그저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당신이 잘 지내길 얼마나 바라는지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설명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뉴욕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린 포인트를 걸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엽서 같은 네, 그러니까 떠나서 여행지에서 엽서를 쓴 것 같은 가사여가지고 골라봤고요. 제가 너무나 재밌었던 그 여행 일화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두루치기를 먹으러 갔어요. 아침에. 그래서 어떤 골목을 이렇게 지나는데 양념 냄새가 너무 좋은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근데 저는 혼자잖아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쭈뼛쭈뼛 하면서 그 동네를 계속 돌고 있었는데 저처럼 혼자 온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저분이랑 합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석한다면 내 마음은 좀 편하겠는데
0: 네.
1: 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분이 4인석에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각선으로 앉아가지고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냐 했더니 네. 그분은 기아를 야구를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0: 아, 타이거스인가요?
1: 기아 아니요 타이거스라고 하면 안 될 걸요.
0: 안 돼요?
1: 네. 기아를 팀을 응원하러 오셨다.
0: 아는 척 했다가
1: 하나와 함께하는 네. 기아 팀을 응원하러 오셨다고. 저는 저는 수영을 하러 왔다. 그랬더니 막 네. 서로 막 깜짝 놀라면서 한 사람은 스포츠를 보러 한 사람은 스포츠를 하러 온 거예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서
0: 네.
1: 음식이 귀로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오는지 몰랐지만
0: 네.
1: 너무 맛있었습니다.
0: 친화력이 좋으시네요. 아립 씨.
1: 그래서 정말 그 먹는 거를 서로 막 나눠 먹으면서 계속 수다를 떨다가 여기서 우리 수다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커피까지 마시러 가요 해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과 대전에서 커피까지 마신 썰. 네,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0: 네.
1: 또 길게 나중에 길게 얘기할 곳이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0: 해피엔딩이겠죠?
1: 완전 해피엔딩. 그래서 막 서로 네. 그 막 SNS 공유하고 팔로우하고 인사 나누고
0: 네.
1: 지금도 막 얘기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0: 그 그러게요.
1: 그래서 네. 우연한 여행이 가져다 준 또 우연한 만남. 벤실의 음악 들으면서

0: 베드룸팝, 드림팝 뭐 이런 느낌이네요. 미국의 미네소타 출신의 2인조 벤시르, 벤사이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는 팀의 That I Miss You, 2018년 발표된 싱글이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낸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여름휴가 플레이리스트 세 번째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재밌는데? 그 대각선 인연,
1: 네.
0: 두루치기 인연,
1: 네네.
0: 그 이야기는 나중에 꼭 더해주세요.
1: 네. 네. 너무 너무 반가웠고 네. 좋았습니다. 네.
0: 음악 얘기도 좀 나누셨어요?
1: 음악
0: 취향 같은 거를 나눌
1: 취향 얘기를 네. 못했습니다.
0: 그런 건 없었고.
1: 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스포츠, 네. 스포츠 누구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네. 밥을 먹었는데 정말 처음 만난 사람과 밥 먹고 커피 마셨는데 네. 진짜 누구보다 찐친 같은 느낌이었어요.
0: 오.
1: 그분이 나가실 때 그 네. 영수증 리뷰 같은 거를 쓰는데 네. 거기에 질문 중에 하나가 누구랑 오셨어요가 있더라고요.
0: 아.
1: 근데 거기 항상 혼자 아니면 가족이었는데
0: 네.
1: 친구를 누르시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너무 좋다며 그렇게.
0: 거기 그런 거 누른 건 없어요? 스트레인저.
1: 이방인.
0: 네, 스트레인저.
1: 거기 이승열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 이승열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
0: 네, 네, 그러게요. 네.
1: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괴한 뭐 이런 것도 없나? 네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네 번째 곡은 제가 드디어 이제 수영장에 나옵니다. 그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여행을 떠난 거였으니까요.
0: 네.
1: 그 용운 국제 수영장이라고 50m 풀 대회도 많이 진행하는 그런 풀이었는데 그 풀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가져온 곡이 실리 보이스 고스트
0: 릴레러티브스라는
1: 팀의 시크릿이라는 노래인데요.
0: 네.
1: 이 앨범 표지가 수영장에 뛰어들기 전에 어떤 아이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팀은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프로듀서이자 송라이터인 차랄 람보스 꾸르따라스의 개인 프로젝트
0: 네.
1: 밴드라고 해요. 원래 처음에는 실리보이라는 이름으로 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가까운 가족들의 상실을 겪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온 친척,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0: 네네.
1: 고스트 렐러

0: 스티브스라는
1: 실리 보이스라고만 활동하다가 네. 뭐가 추가됐군요. 네. 그런 사연으로.
0: 그래서 네. 풀밴드 형태로 확장을 했다고 해요. 아. 저도 그리스 출신의 음악가는 또 음악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이 음악을 저의 그 인투 더 블루 수영 풍덩하는 느낌으로 네.
1: 상큼한가 봐요, 음악이.
0: 약간. 음악은 네, 상큼도 하고 막 네, 재밌었습니다. 네.
1: 그리스의 밴드 Silly Boys Ghost Relatives의 Secret 듣고 오죠.

0: 그리스 출신 아티스트 셀리보이스 고스트 렐리티브스의 시크릿이었습니다. 2019년 정규 음반 수록곡이었군요. 보컬리스트의 음색이 너무 매력적인데 꼭 이름이 조지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1: 그런 느낌에
0: 네, 난 음악 듣다가
1: 있네요.
0: 보컬리스트 이름 상상하긴 처음이네. 약간 조지, 왠지 조지의 목소리 같아.
1: 찾아보니까 차랄람스 구스타리스라고 하는데. 네.
0: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0: 오늘 음악들이 모두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네요. 어서 떠나라. 뭐 이런 말하는 것 같다.
1: 네, 예. 등을 떠미는 것 같은
0: 예, 그런 게시판 글이 보이네요.
1: 네,
0: 예.
1: 대리 여행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게 팍 떠나는 그날 네. 아침에 계획해서 떠나는 거 이런 거 네. 예전에도 해본 적 있어요?
1: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기분이 어때요?
1: 8시에 KTX 예매해서 10시 차를 끄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0: 자, 이제 오늘 마무리 곡을 또 빨리 소개해 주시죠.
1: 네. 어쨌든 뜻밖의 행운들과 함께 해서요. 네. 또 대전이 네. 빵의 도시 아닙니까? 사실은
0: 아, 그런가?
1: 가장
0: 밀가루 가장... 도시라며 아까. 네. 아, 그래서 빵의 그렇죠. 도시.
1: 네. 네, 약간 분식류가 예전부터 이렇게 했지만 네. 요즘에는 아, 진짜 깜짝 놀란 게 대전역에 그 빵을 두는 그 락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0: 빵을 두는 락커요. 네. 아, 워낙 많이 사니까.
1: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빵 봉지를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0: 빵 시티네, 진짜.
1: 빵 시티가 바로 여기 있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중앙시장역에 딱 가서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쌍화차 한 잔. 갔는데 다 MZ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화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주인 너무 친절하신 주인 어르신께서 생마집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0: 그게 건강에 왠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서 수영을 이틀 하고 생마집을 먹으면서 책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왔고요. 제가 대전을 또 이렇게 다녀와서 네네. 여행 후기로 빵의 도시니까 휴가 선물로 빵 노래를 마무리 이렇게 두고. 네, 빵
0: 브레드.
1: 노래로. 네, 브레드 노래로.
0: If 이런 거 듣는 거예요? If 말고.
1: If는 또 너무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테니까 네네. Make it with love, with you라는 노래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빵 노래로 대전 선물로 살짝쿵 두고 가려고 합니다.
0: 오징어 두루치기가 더 먹고 싶긴 한데 이걸로.
1: 빵으로 덮어쓰기.
0: 오늘 네. 너무 재밌었고요.
1: 네.
0: 앞으로도. 또 다른 재밌는 얘기 기대 많이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미국의 4인조 밴드죠. 브래드의 1970년 음반에서요. Make it with you.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뭐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 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와래 그럼 우리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와래 나가라 하면은요 이거는 자신의 행동 또는 능력 성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봐도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1: 오츠카레사마 부총의 반응도 좋았다요네.
0: 아 수고했어. 부총의 반응도 좋았다요네. 부장님 반응도 좋았지?
1: 아리가토. 我ながら いい プレゼンができたわ.
0: 고마워. 我ながら いい プレゼンができたわ. 我ながら 내가 생각해도 이건 물론요. 自分で 考えても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自分で 考えても 라고도 할 수 있고요. 我ながら 그럼 조금 약간 으스대는 느낌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我ながら 내가 봐도 나 스스로 생각해도 이 プレゼンができたわ. 발표를 잘한 것 같아.
1: 애니 가이타 요나.
0: 직역을 하면은요. 그림으로 그린 듯한 이런 뜻이거든요. 즉 마치 그림을 그린 듯 전형적이거나 이상적인 모양을 이루는데요. 그림 같은 이상적인 전형적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타노시미니 시테타 요코와 도우다타?
0: 타노시미니 스루 기대하다. 기대하던 여행은 어땠어?
1: 애니 가이타 요나 이나카마치데 本当 最高だったよ.
0: 애니 카이타 요나 이나카마치. 이나카마치 시골 마을.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라서 本当 最高だったよ. 정말 최고였어. 자, 이렇게 말한 거로 봐서는 정말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가고 싶었는데 마치 정말 아주 전형적인 마치 그림 같은 그림으로 그린 듯한 그런 시골 마을을 갔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애니 카이타 요나. 자, 대화문 함께 보시죠.
1: 다카시상, 다가시와 메시아가리마스카?
0: 메시아가루, 이거는 타베르 노무의 종견 표현입니다. 드시다란 뜻인데요. 다가시와 메시아가리마스카? 막과자 드세요?
1: 요로시케레바 고레 도소.
0: 자, 요 표현은요. 그냥 이 한 문장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뭐 원하신다면 괜찮으시면 이거 하시겠어요? 이거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권할 때 뭐 그냥 요대로 쓰시면 돼요. 요로시케레바 괜찮으시면 고레 도소.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시지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1: 우와, 나츠카시. 아리가토. 데모 난데 다가시?
0: 나츠카시. 옛날 생각이 나다. 그립다. 우와. 옛날 생각나네. 고마워. 데모 난데 다가시? 아 그런데 웬 막과자야?
1: 기노 오우치 엔니치를 시탄데스케도 꽤고 아마쳤대.
0: 어제 오우치 엔니치라는 거를 했는데요. 꽤고 아마쳤대. 꽤 많이 남았거든요. 오우치 엔니치. 즉 우리 집 축제를 즐겼는데 했더니
1: 오우치엔니치?
0: 우리 집 축제?
1: 이에데 야타이っぽく 食べ物とか 게임을 다시테 오마츠리 기분을 味わうんです. こんな感じで.
0: 야타이 이거는요 포장마차 또는 노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야타이っぽく 뽀く는 그런 거 같이 그렇게 보이게 즉 노점 스타일의 食べ物とか 음식이나 게임을 다시테 게임을 내놓고 즉 준비해서 오마츠리 기분을 아지와운데스 축제 기분을 아지와 맛보다 즐기다 즐기는 거예요. 건나간지대 이런 식으로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1: 에, 고래 나가이상가 作ったの?
0: 오, 이거 나가이 씨가 만든 거야?
1: 조칭도 하듯이 타코야키니 가키고리 샤데키마데.
0: 초칭. 이거는 초롱이거든요. 오, 초롱도 있고 타코야키에 가키고리 빙수에. 어, 게다가 샤데키마데. 샤데키 이거는요. 활이나 총으로 관역을 맞추는 건데요. 이렇게 왜 관역을 해 놓고 총 이렇게 뭐 장난감 총이죠. 또는 활 같은 거를 쏴서 맞추는 것을 샤데키라고 합니다. 아이고, 사격놀이까지 있네.
1: 我ながら よくできたなと思います.
0: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よくできたなと思います. 꽤 잘 만들었다 싶어요.
1: 息子と夫は 焼きそばを 作ってくれました.
0: 아들과 남편은 야키소바를 만들어 줬고요.
1: 애니 카이타 요나 시아와세나 가테가 소조데키테 호호에마시요.
0: 호호에마시 이거는요. 미소가 절로 지어지다 또는 흐뭇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니 카이타 요나 시아와세나 가테 아주 전형적인 행복한 가정이 떠올라서 소소되기때 떠올라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
1: そんな大げさですよ. よかったら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이비에스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快速变化.快速变化.快速.
1: 쾌속. 그러니까 빠르다. 변화 그대로 변화. 빠른 변화.
2: 아, 이거 好像是最近这个时代很多人都能够感受到的.
1: 네, 네.
2: 不只是年轻人. 아, 也不只是我们大家都能够感受到.
1: 人 还有一些东西都是环境技术很快很快你看我们的天气啊对你看看我们最近韩国的天气中国的天气这个变化太大太快了对没错 세단화 보겠습니다. 신속하다, 빠르다, 쾌속의
2: 快速
1: 우선 통로
2: 快速通道
1: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나가게 하는 통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快速通道 통도가 통로죠. 빠른 배송
2: 快速送达，快速送达，送达가
1: 그대로 배송, 송다. 변화하다,
2: 변화,
1: 변화. 고층 빌딩,
2: 고楼,
1: 고楼, 고 높다, 楼, 빌딩. 그래서 고楼. 쇼핑몰,
2: 商场,
1: 商场. 기억,
2: 记忆,
1: 记忆. 기억이 흐릿하다.
2: 기억이 모호.
1: 모호, 모호하다죠. 근데 이제 이게 기억이 흐릿하다고 할 때 기억이 모호. 기억을 잃다.
2: 실취 기억이.
1: 실취 잃다 기억이 기억이죠. 완전히 다르다. 딴판이다.
2: 两模两样.
1: 两模两样. 원래 이제 이모이양. 그거에 이제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 对对，本来没有这样的词，大家现在造出来的这种新词。
1: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런 말이 없던 거죠. 있던 말은 이제 이모이양.
2: 对对对.
1: 똑같다, 한 가지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니까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량모량량 이모이양에서 만들어낸 글자가 되겠죠.
2: 对对对.
1: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深圳.
2: 베이상, 광深.
1: 그 베이징의 베이, 상하이의 상. 广州的广,深圳的深.
2: 对.
1: 그래서 그걸 합쳐서 北上广深. 이 네 개의 도시가 소위 말하면 이제 중국에서 다 1, 2, 3, 4등.
2: 네.
1: 가장 큰 도시의 그걸로 1, 2, 3, 4등.
2: 맞아. 사실 최근 深圳比广州要影响力大.
1: 그러니까요.
2: 네. 所以可能再过几年就变成北上深广.
1: 对.
2: 对吧?
1: 对对对, 北京深广. 有道理, 有道理. 도시.
2: 城市.
1: 城市. 알아보지 못하다.
2: 认不出来.
1: 认不出来. 어쩐지 과연.
2: 怪不得.
1: 怪不得. 내비게이션.
2: 导航.
1: 导航. 내비게이션 시스템.
2: 导航 시통.
1: 시통이 시스템이죠. 계통. 그래서 导航 시통.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2: 手机 导航.
1: 手机 导航. 앱 어플.
2: 应用.
1: 应用.
2: 也可以叫 APP.
1: APP.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软件.
2: 네.
1: 예. 앞서가다, 선진적이다.
2: 先进.
1: 先进. 선진 기술.
2: 先进 기술.
1: 先进 기술. 첨단 설비.
2: 先进 设备.
1: 先进 设备. 설비가 设备. 신호등.
2: 红绿灯.
1: 네, 红绿灯.
2: 这个大家注意, 我们不叫信号灯.
1: 对对对对, 红绿灯. 红, 붉은색, 绿, 초록색. 红绿. 등 붉은색하고 초록색하고 나오는 등 홍리등 의외로 뜻밖에
2: 징란
1: 징란 카운트다운하다 초읽기하다
2: 倒计时
1: 倒计时 보통 새해가 올 때 제가 最后一天 12月31号 晚上 快到0点的时候 19.87 이게 바로 이제 倒计时
2: 很开心的期待
1: 습관이다 익숙해지다
2: 习惯
1: 习惯 별 느낌이 없다, 감흥이 없다.
2: 우간.
1: 우간.

0: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北京的变化真大，高楼、地铁、商场，和以前完全不一样。

0: 됐구나. 중국 导航, 그 중국의 내비게이션 应用, 그 앱이죠. 这么 先进, 그, 오, 굉장히 발전, 선진적이다니까. 발전했구나. 중국 내비가 그렇게 발전했어? 난잘 모르겠는데.
1: 中国的导航很先进吗？没觉得呀。
0: 중국의 导航, 중국 내비가 헌先进吗? 발달했다고? 응? 没觉得? 난 모르겠는데. 별로인 것 같은데. 내비를 이제 보면서 봐. 신호등에 남은 시간도 표시해 주잖아. 이래도 발전한 게 아니라고?
1: 你看这个红绿灯，竟然还有倒计时，这还不先进？
0: 어, 니칸 제거 홍绿灯. 자, 이거 신호등 봐봐. 여기에 竟然 하여 倒计时 몇초 남았는지 내비게이션에도 표시를 해주는 거죠. 밖에 신호등에 보통 이제 몇초 남았다는 표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비게이션에도 몇초몇 초. 우리나라 내비게이션도 그래요. 몇초몇초 나옵니다. 근데 아마 요몇초 내비게이션의 초를 보여주는 게 아마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찡란.
1: 还有那个北斗系统，它的定位也非常准。
0: 오, 是吧?
1: 就是我们出租车、滴滴车找位置的时候，它的误差会很小，误差只有几米，还不错。
0: 말 그대로 이제 그 시간에 정확하게
1: 비교
0: 竟然 하여 倒计时 还不先进? 어, 아니라고? 아, 난 아마 이미 익숙해서 별 감흥이 없나 봐.
1: 哎呀，我用习惯了，都无感了。
0: 어, 用 习惯了. 아, 너무 익숙해서 또 无感了. 感觉不到啊. 어, 그렇습니다. 자, 74쪽의 해설 볼까요? 첫 번째, 认不出来,认出来, 못 알아보다, 알아보다. 네가 화장하니까 나도 못 알아보겠네.
1: 你化了妆，我都认不出来你了。胡老师，这是夸人呢还是骂人呢？这是，
0: 那算是夸人吧？
1: 算是夸人吗？哎呦，
0: 漂亮啊！
1: 没化妆的时候呢？
0: 啊，
1: 你这个这话，这话反正比较有意思。纯粹的那种自然美。对对对对对，很好。
0: 你化了妆，그대로化妆하면이제화장을해서化了妆，我都认不出来你了。 그가 10kg나 살이 빠져서 지인들도 그를 전혀 못 알아봤어.
1: 他瘦了20斤，熟人啊都认不出来，完全认不出来他了。
0: 어, 그렇습니다. 他瘦了20斤, 10kg인데 이제 이 斤이 0.5kg, 500g이죠. 그러니까 20斤 하면 그대로 어, 10kg이 됩니다.
1: 10公斤.
0: 네, 10공진, 10공진. 熟人,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 지인이죠. 또 완전, 전혀, 认不出来,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옛 동창이 너무 많이 변해서 길에서 못 알아볼 뻔했다.
1: 老同学变化太大了，在街上差点没认出来。
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变화에 변화가 많다라는 말로 大, 크다라는 말이 나왔죠. 老同学，옛날 친구죠. 예전 친구. 老同学变化太大了，너무많이변해서在街上，길에서差点，하마터면没认出来，못알아볼뻔했다。알아보긴알아봤어요。哎，是不是他？이렇게没认出来。두번째우感，별느낌이없다，감흥이없다，관심이없다。그 영화 감동적이라고 하던데 나는 막상 봐도 전혀 감흥이 없더라고.
1: 据说那部电影很感人，可我看着完全无感。
0: 아, 据说 뭐뭐이라고 하던데 나부 电影 그 영화 헌 간人 간人 그대로 어뭐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하던데 그我 看完 내가 다 보고 났는데도 완전 우간 별 느낌이 없던데 감흥이 없던데 나는 그냥 맹물이 좋아 유행하는 밀크티에는 별 관심 없어.
1: 我喜欢白开水，对网红奶茶无感。
0: 그렇습니다. 我喜欢 白开水. 그대로 그냥 끓인 물, 맹물. 맹물이 좋아. 对 网红奶茶, 유행하는 网红이 이때는 이제 유행하다. 요즘 트렌드죠. 网红奶茶, 밀크티, 无感. 관심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옷은 별로 안 끌려.
1: 这种风格的衣服我无感。
0: 这种 风格的 衣服, 风格 스타일이죠. 无感. 별로 안 끌려. 75쪽입니다. 신링지탕.
1: 生命必须有裂缝，阳光才能照进来。
0: 약간의 우리가 좀 빈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裂缝, 틈이죠. 그걸 그렇게 돼야지만 바로

0: 양광 햇빛이 자연을 照进来.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北京的变化真大，高楼、地铁、商场和以前完全不一样。你上次来是什么时候？
2: 15年前吧，这跟我记忆里的北京完全就是两模两样。理解，北上广深这种城市，两三年不来就认不出来了。怪不得中国导航应用这么先进。中国的导航很先进吗？没觉得呀。看着导航。
1: 你看这个红绿灯，竟然还有倒计时，这还不先进？啊，我用习惯了，都无感了。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76쪽입니다. 도시의 변화가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
3: 城市变化真的太快了吧？城市变化
0: 도시의 변화죠. 太快了吧? 빨라요. 지금은 생활이 확실히 훨씬 편리해졌다.
3: 现在生活确实方便多了。确实，확실히方便，편리하다.
0: 기술은 삶을 바꾼다.
3: 科技改变生活.
0: 科技,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의 줄임말입니다. 과학기, 그래서 科技, 改变生活, 생활을 바꾼다. 가끔은 예전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3: 有时候会怀念以前.
0: 怀念, 그립다. 以前, 예전이죠.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3: 人与人之间温度依然在.
0: 사람과 사람, 人与人, 사람과 사람 之间, 그 사이에는 温度, 온도인데요. 依然在, 온도가 남아있다. 그래서 따뜻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느낌대로 말해요.
3: 跟着感觉说.
0: 완전히 다르다, 딴판이다. 판이하게 다르다.
3: 两模两样.
0: 两模两样.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모이양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3: 你上大学的时候跟现在简直两模两样啊.
0: 에이, 别提了，上班后胖了20斤。
3: 现在呢也帅，就是这脸啊，圆了一圈，一大圈。
0: 再说我就跟你绝交。哎呀，看来洪老师也很在意外貌啊。对，단어 보겠습니다. 사진.
3: 照片.
0: 정말로 너무나.
3: 简直.
0: 살찌다.
3: 胖.
0: 잘생기다.
3: 帅.
0: 둥글다.
3: 圆.
0: 바퀴.
3: 圈.
0: 절교하다.
3: 绝交.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학당 생생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 再会。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 파트 5, 6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매일 풀어나가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좀 공부하기 정말 싫을 때 있죠. 토익 보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 52,500원인데 어쩌다 보면 이렇게 응시자가 교실에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으로 연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일 취소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당일에 취소하면 그냥 52,500원은 그냥 회사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아깝죠. 그러니까 9시 50분까지는 가세요. 원래는 이제 9시 20분까지 이 교실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딱 학교가 문 닫는 시간 그게 9시 50분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좀 혹시 지각했어도 가시면 시험은 보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좀 시험도 잘 보시고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있는 자금 이런 건 최대로 잘 활용하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10번부터 문제 같이 보시죠. The systems manager, 이 시스템 관리자는 believes that 이렇게 믿고 있다. The updated inventory software, 업데이트된 재고 소프트웨어가 will connect blank with our current sales database. 현재 우리 그 영업 데이터베이스와 아주 매끄럽게 연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 이제 뭔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환하거나 이럴 때 뭐 탈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탈이 없이 아주 매끄럽게 그게 바로 seamlessly죠. 그리고 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이 단어는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토익의 신토익 기준으로.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요즘 영화를 찍는다 그럴 때 실제 찍는 게 있고 컴퓨터 그래픽 CG로 찍는 게 있죠. 이제 그러면 CG와 실제 찍은 화면이 아주 seamlessly하게 이어진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여러 의미에서 이 매끄럽게 아주 깔끔하게 서로 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할 때 seamlessly. 너무 좋은 단어니까 암기해 주십시오. 이 신토익 기준으로 3번 이상 출제된 정답입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The systems manager believes that the updated inventory software will connect seamlessly with our current sales database.
0: 111번입니다. Noel Hotels는 is recognized, 인정받고 있습니다. For its blank로 인정받아요. 그럼 눈치 빠른 분은 여기서 딱 답을 잡아내요. 왜냐하면 for가 전치사죠. 그리고 it's가 소유격이에요. 그럼 그 뒤에 빈칸은 명사 자리죠. 그런데 A번을 명사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prompt A번은 형용사입니다. 신속한 이런 단어고 promptness D번이 바로 명사로 정답이 되죠. D가 정답이에요. In handling guest complaints, 고객의 불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답은 D번입니다. 111번 들어볼까요?
2: Norwell Hotels is recognized for its promptness in handling guest complaints.
0: 112번입니다. Performer Elena Brooks는 will temporarily blank for Maya Chen. 마야 첸을 잠시 대신할 것입니다. In the musical Silver Harbor. Silver Harbor라는 그런 뮤지컬에서 누구를 이제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Fill in for 이하 사람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다 또는 이제 대신하다 이럴 때 쓰입니다. 이게 소위 구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fill in for 누구를 대신하다, 대타로 맡다, look over 검토하다, register for 등록하다, turn back 되돌아가다 이런 구동사도 요즘 꾸준히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제가 시험을 계속 보죠. 안 봐도 될지 모르지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과 대화가 안 돼요. 최근에 시험 딱 본 학생이 와갖고 지난 시험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내가 시험을 안 봤어 봐요. 그러면 그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벌써 알아요. 학생은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큰 회사 그 영업 담당하시는 분한테 배운 건데 그렇대요. 여러분.

0: 저는 실력 이제 뭐 실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도 판단은 정확하대요. 아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력이 없는 사람도 어릴 때부터 과외도 많이 받고 그래서 판단은 정확하대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요. 이 강사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1: Performer Elena Brooks will temporarily fill in for Maya Chen in the musical Silver Harbor.
0: 113번입니다. The new service is projected to bring in blank $3.2 million. 자, 여기 금액이 나왔어요. 금액은 숫자, 수식, 부사가 딱 있죠. Approximately, nearly, almost, about,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기타 등등. 여기 approximately, 이거 부사가 꾸며요. 알았죠? 그래서 대략 320만 달러를 결국 이제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n sales, 매출에 있어서. During its first year of operation, 운영 첫 해에 이 정도 매출을 가져온다라는 게 이제 결국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be projected to, be scheduled to, be expected to, be slated to, S-L-A-T-E-D, be slated to 이 뒤에는 다 동사 원형이 옵니다. 크게 보면 뭐뭐 할 것으로 예측하다, 예상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13번 숫자 수식 부사입니다. Approximately가 정답. 함께 들어볼까요?
2: The new service is projected to bring in approximately $3.2 million in sales during its first year of operation.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6 함께 보시죠. Patrons of EBS Bookstore, EBS 서점의 고객들은 can collect reward points. 이 보상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Blank day enroll in the store's customer rewards program. 이들이 이 상점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하자마자 자, 이럴 때요. 우선 여기는 접속사 자리입니다. 접주동, 전명구 들어봤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131번 보기 중에 A번 once와 D번 although가 접속사죠. 접속사 뒤에 조동사 와요. B번 전치사, C번은 neither A nor B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라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주어동사가 나올 그 바로 앞자리니까 A와 D 중에 뜻이 맞는 게 뭐냐? A번이죠. 그리고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Once, when, if, unless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주절은 미래. 여기 미래 없는데요. 있어요. Can collect 앞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이것도 미래예요. 여러분 will만 미래가 아니에요. 이것도 미래의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은 미래예요. 그래서 이 once 블라블라에는 현재 쓰고 앞에는 can이나 will 이렇게 나오는 게 문법상 맞아요.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여기 정답은 A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장 넣기가 나와요. 이 문장 넣기는 앞뒤 문맥을 또 잘 봐야죠. 근데 앞에 제일 중요한 말이 포인트예요. 포인트를 이렇게 그 회원 가입하고 이러면은 이제 누적해서 딸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죠. 그럼 그 포인트와 관련된 문장 연이어서 이렇게 문장을 쓰면 좋겠는데 132번 보기 중에 D번 보니까 members 이 가입한 멤버들은 receive one point 1점을 받아요. For every dollar spent. 이때 spent가 달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지출되는 1달러당 1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D번이 문맥에 맞아요. 앞에 이제 rewards 포인트 받으려면 가입해라. 회원들은 1달러당 1포인트 받는다. 딱 자연스럽죠. 계속 포인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도 points can be accumulated. 이래서 이 포인트가 누적이 될 수 있다. On purchases made both in the store and through the bookstore's website. 그래서 이 상점과 그리고 이 상점의 웹사이트.

0: 사이트를 통해서 되어진 그런 구매들에 대해서 다 누적이 됩니다. Every 120 points, 매 120 포인트가 blank to a 6 discount.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은 이게 6달러 할인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답이 equates to입니다. equates to. 그냥 관련되다. 아, 이거 되게 좋아요. 그때 A번은 be related to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수동태로도 쓰고요. 근데 그래도 뜻이 좀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 능동태로 써 있기도 하고 좀 정확한 뜻은 120포인트는 6달러 할인이랑 같습니다. 이제 6달러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똑같은 역할을 한다. 6달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할 때 equate to입니다. 알았죠? 이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까? 예, 정말 정답이 equates로 출제됐습니다. 시험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 교재를 공부하면 학습 효과가 매우 높아요. 알았죠? 그리고 points expire 10 months after they are issued. 이 포인트들은 발부된 지 10개월이 지나면 만료가 됩니다. And can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customer. 그리고 다른 고객에게 양도가 될 수 없어요. 이럴 때 transferred 집어넣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알았죠? 이런 문맥을 잘 관찰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아요. 양도 안 돼요. 게다가 they cannot be exchanged for cash. 현금으로 교환도 안 됩니다. 이러면 문맥에 맞죠? 게다가가 뭡니까? 보기 중에 additionally 이게 정답이에요. Part 6는 뭐니 뭐니 해도 문맥이다. 문맥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131에서 134 전체 함께 들어보시죠.
1: Patrons of EBS Bookstore can collect reward points once they enroll in the store's customer rewards program. Members receive 1 point for every dollar spent. Points can be accumulated on purchases made both in the store and through the bookstore's website. Every 120 points equates to a $6 discount on a future purchase. Points expire 10 months after they are issued and can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customer. Additionally, they cannot be exchanged for cash.
0: 자, 그러면 우리 복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파트 5부터 110번입니다. Seamlessly는 오늘 무조건 외우세요. 오늘 뭐 배웠지? Seamlessly 하나는 배웠다.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서로 티가 나지 않게 연이어지게 이런 느낌입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2: The systems manager believes that the updated inventory software will connect seamlessly with our current sales database.
0: 111번, it 소유격 다음에 명사 오죠. 보기 중에 명사는 promptness, D번입니다.
3: Norwell Hotels is recognized for its promptness in handling guest complaints.
0: 112번, 구동사, fill in for, 누구를 대신하다, 대타로 맡다, C가 정답.
1: Performer Eleanor Brooks will temporarily fill in for Maya Chen in the musical Silver Harbor.
0: 113번 숫자 수식 부사 approximately. 여러분 이거 실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나중에 아, 이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지. 그래놓고 그냥 A번 approximate 고르는 그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부사라 그랬어요. 숫자 수식 부사 approximately가 정답.
3: The new service is projected to bring in approximately $3.2 million in sales during its first year of operation.
0: 131에서 134 문맥을 파악하시면서 함께 듣습니다.
1: Patrons of EBS Bookstore can collect reward points once they enroll in the store's customer rewards program. Members receive 1 point for every dollar spent. Points can be accumulated on purchases made both in the store and through the bookstore's website. Every 120 points equates to a $6 discount on a future purchase. Points expire 10 months after they are issued and can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customer. Additionally, they cannot be exchanged for cash.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8월 9월 보충자료 토익 최신 기출 단어 표현 200선 17번 할 차례입니다.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 가입해

봤어요? 단톡방에 친절한 친구들이 이거 다 올려주고 링크까지 거기 올려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봐주십시오. 17번 Behave maturely. 성숙하게 행동하다. Employees should behave maturely. 아주 직원들은 성숙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unexpectedly delay a project 해서 이거는 예상치 못하게 프로젝트를 연기시키다, 지연시키다. 자, 예문 볼까요? Bad weather. 나쁜 날씨가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delay the project. 이 프로젝트를 연기시켰다, 지연시켰다. Receive training. 훈련을 받다, 교육받다. New hires, 새로 고용된 사람들은 receive training, 훈련을 받습니다. For one week, 일주일 동안. 이럴 때 보통 트레이닝에는 관사 같은 거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insure 대절. 여러분, insure는 바로 대절, assure는 summon 대절 이렇게 쓰입니다. So we ensure that all staff are prepared.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다 준비가 되도록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은 assure, summon that과 동사 패턴이 다르다. 확실하게 하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21번 fertilizer for fruit trees. 과수용 나무를 위한 비료 이렇게 쓰였는데 This is fertilizer for fruit trees. 이게 과수용 나무를 위한 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be effective only if. Only if 이해할 때만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The product is effective only if used correctly. 똑바로 제대로 사용될 때만 이게 이 제품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if it is used인데 이때 it is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 가능합니다. If used correctly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according to the directions 사용 설명에 따라 안내에 따라 use it according to the directions 안내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기본이고요. Unexpired coupon 이때 on은 이게 부정관사 on이에요. 여러분 좀 운전하면서 듣는 분 이런 분은 un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an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만료된 쿠폰. We cannot accept an expired coupon 하면은 이 기한이 만료된 그런 쿠폰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An occasional visitor. 이따금씩 오는 방문객 이런 뜻이 되죠. He's an occasional visitor to the office. 그래서 그 사무실에 이따금씩 오는 그런 방문객이다. 아주 자주는 아니에요. Occasional은 어쩌다 한번 이따금씩 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 간의 그 빈도수 이런 느낌도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Master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10에 에어컨 설정에 대한 엄마 그리고 동시에 아내의 살벌한 공지 해서 공지글을 써볼 텐데요.
0: Oh.
1: 이게 평범한 공지글이 아닙니다. 공지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포멀하게 쓰잖아요.
0: Yes, yes.
1: 그런데 그런 포멀함과 약간의 위트가 들어간 엄마 그리고 slash 아내의 가족을 향한 공지라고 볼 수 있어요.
0: Oh, 네. Very exciting. Okay, here is a dead serious announcement from mom slash wifey about the AC settings.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The AC may not be set below 26 degrees under any circumstances. Please remember that we all share the same electric bill. Not a private penguin habitat. If you're still sweating, feel free to request some iced coffee from me. Any family member caught lowering the temperature will be subject to a $10 fine per offens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Love, Mom, Wifey.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굉장히 나긋나긋하면서도 굉장히 진지한 엄마의 공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0: Okay. 에어컨은 어떠한 경우에도 26도 아래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으로 전기세를 분담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세요. 개인용 펭귄 서식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덥다면 부담 가지지 말고 저에게 아이스 커피를 요청하세요. 온도를 낮추다가 적발되는 가족 구성원은 위반 1회당 $10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담아 엄마, 아내, 드림.
1: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0: 네.
1: 사랑이 느껴지면서도 또 다시 무서워져요.
0: That's the way moms should be.
1: 쌤이 왠지 이렇게 하니까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0: Oh, great.
1: 자, 여기 있는
0: This is so cute, 선생님.
1: 특이한 공지였죠.
0: 네.
1: 자, 영어로 바꿔 보도록 할 텐데요. 핵심 표현을 잡아 볼 텐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보면요. 에어컨은 어떠한 경우에도 26도 아래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1: 자, 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동시에 또 권위적인 느낌을 이렇게 심어주려면 어떻게
0: 네네.
1: 할까요?
0: 영어로는 may not 동사원형.
1: Mm-hmm.
0: May not 동사원형.
1: 네. Mm-hmm. 사실 you cannot do thi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0: Yeah.
1: 하지만 may not을 쓰면 확실하게 뭔가 클래스가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0: yeah.
1: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Yeah. Also, it sounds a little bit more polite than can't or yeah, can't.
1: 아,
0: you
1: 오히려
0: can't do it.
1: 예의가 더 있는 느낌도 들어가고요.
0: 맞아요.
1: 오케이.
0: 보다 뭐 you may not.
1: 그러면 이거는 대화에서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교 규정이나 공공시설 안내문 같이
0: 네.
1: 조금 더 official 한 데에서 더 많이 볼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그리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엄마가 더욱더 그런 느낌을 재미있게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0: 맞아요.
1: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허락 없이는 그 교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자, 당신은 그 교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0: You may not leave the classroom.
1: 나의 허락 없이는.
0: Without my permission. You may not leave the classroom without my permission.
1: 네, 이거는 뭐 시험 감독관이라든가 얘기할 수 있겠죠.
0: Mm-hmm.
1: 자, 두 번째는요.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는 전화기를 쓸 수 없습니다. 자, 학생들은 그들의 전화기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 Students may not use their phones.
1: 수업 시간들 중에는
0: during class hours. Students may not use their phones during class hours.
1: 네, 세 번째입니다. 방문객들은 직원 감독 없이는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방문객들은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0: Guests may not enter this area.
1: 직원 감독 없이
0: without

0: staff supervision. Guests may not enter this area without staff supervision.
1: 네.
0: So may not is usually used when you're trying to communicate rules.
1: Uh-huh. 뭔가 룰 같은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나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쓸 수 있겠죠, 당연히.
0: Yeah. Mm-hmm.
1: Okay. 자, 그래서 may not 동사 원형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사적인, 개인의.
0: Private.
1: Mm-hmm.
0: Private.
1: 네, private. 이거 ATE라는 스펠링은 8이 아니라 에 가깝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private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0: Private.
1: Private.
0: Yes.
1: Alright. 자, 다음은요. 서식지. 여기서는 개인 펭귄 서식지가 아닙니다. 라고 했거든요.
0: 네. Habitat. 네. 이거는 세 음절인데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시면 돼요. Habitat.
1: 네. Habitat. 할 때 마지막 AT가 tat보다는 약간 tat. 이렇게 이 모양이 많이 벌려지는 느낌이 드네요.
0: Yeah.
1: Alright. 자, 다음은요. 아이스 커피. 아니, 이거 굳이 아이스 커피나 아이스 커피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0: 네. 사실은 영어로는 정확하게 하실 거면 아이스 커피보다는 아이스트 커피입니다.
1: 네. Right. I-C-E가 아니고요. 네. 거기 아이스 뒤에 D가 들어가야 네. 아이스가 들어간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0: 맞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요즘에 한국에서도 오. 그런 카페에서 메뉴에 영어로도 많이 써져 있잖아요.
1: 아, 표기할 때요?
0: 네. 요즘에 아이스트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1: 좋은 현상인데요.
0: It makes me so happy.
1: Yeah, 예전에 약간 콩글리쉬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웨스타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병이 있으니까
0: yeah.
1: 아, 저거 고쳐주고 싶은데 하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0: 네.
1: 자, 다음은요. 잡힌, 걸린.
0: Caught. Caught.
1: 네, 이거는 catch에 당연히 PP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은 위반이라는 단어입니다.
0: Offense. Offense.
1: 네, 오늘 보면은 위반 한 번 할 때마다 $10씩 fine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per offense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0: 네, 맞아요.
1: 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0: 네.
1: 이러면서 협조 뭐라고 하죠?
0: Cooperation.
1: Uh-huh.
0: 이거는 이메일에도 많이 보잖아요. Mm-hmm.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1: Right.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COO가 있는데요. 앞에 CO 그리고 나서 OP 이렇게 연결되는 거 발음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0: 맞아요.
1: Cooperation, cooperation이 아니라 cooperation이 맞죠?
0: Cooperation.
1: 네.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도.
0: Under any circumstances.
1: Mm-hmm.
0: Under any circumstances.
1: 네, 이건 보통 우리 그럴 때 많이 쓰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뭐 하시면 안 돼요.
0: Mm-hmm.
1: 라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함께.
0: Yes, right. for sure. Yeah.
1: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no matter wha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의미는 같지만 mm-hmm. 그것보다 훨씬 더 격식을 갖춘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mm-hmm. 있겠습니다.
0: Yeah.
1: 자, 그 빨간 버튼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누르면 안 돼.
0: Mm-hmm.
1: 자, 그 빨간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
0: Do not press the red button.
1: 그 어떤 경우들에도.
0: Under any circumstances. Do not press the red button under any circumstances.
1: 네. 이러면 더 누르고 싶잖아요. 막.
0: Yes.
1: Right?
0: There's like an emergency button in yeah. elevators,
1: yes,
0: right?
1: Yes, yes, yes.
0: But it's like either bright yellow or bright red.
1: Uh-huh.
0: So kids love to press
1: 아,
0: <그러냐? 웃음>
1: 아, 이거를 완전 더 집중하게 만드는군요.
0: Yeah.
1: 자, 두 번째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소리를 내지 마. 영화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소리를 내면 그 소리로 찾는 외계인 괴물 같은 게 있었어요.
0: Oh my goodness.
1: 네. 제가 이거 얘기할
0: that's
1: 때마다.
0: A movie I would never watch.
1: 자, 절대 소리를 내지 마.
0: Do not make a sound.
1: 그 어떤 경우들에도.
0: Under any circumstances. Do not make a sound under any circumstances.
1: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마음껏 동사원형 하세요. 아, 마음껏 편하게 동사원형 하세요.
0: Feel free to 동사원형. Feel free to do something.
1: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느끼라는 거가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해라라는 얘기네요. 정말 마음껏 해라.
0: 맞아요. 이 표현들이 네. 되게 좀 격식 차린 그런 이메일이나 공지에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1: 아, 그렇죠. 뭐 마음껏 뭐 하십시오.

0: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말라는 거죠.
1: Yes.
0: 네. 자,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 데 가면 왜 뭐 데코레이션스를 많이 해 놓잖아요.
1: 네네.
0: 근데 끝나면 그거 다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네. 자, 자유롭게 느끼세요.
1: Feel free.
0: 그 남은 꽃들을 집에 가져가는 걸.
1: To take the leftover flowers home. Feel free to take the leftover flowers home.
0: 네, leftover이라는 게 남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모와 함께 어떤 결혼식이 갔었는데 네. 이모가 꽃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많이 챙겨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1: That is so cute.
0: 자, 두 번째는요. 그 어떤 질문이라도 마음껏 저에게 하세요. 자, 자유롭게 느끼세요.
1: Feel free.
0: 그 어떤 질문들이라도 내게 묻는 걸.
1: To ask m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s.
0: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뭔가의 대상이다. 혹은 뭔가를 받을 수 있다.
1: Be subject to 명사. Be subject to something.
0: 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뭔가의 대상이다.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든가 뭐 어떤 처벌 같은 거, 벌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 그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사실 뭐냐면 해외에 나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규칙 같은 거 써놨을 때 만약 이거 어기면 어떤 벌금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쓰입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네. 뭐 주차할 때 그렇게 아예 안내문에도 써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Right. 그래서 이 표현은 꼭 아셔야 돼요.
0: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늦는 직원들은 추가적인 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늦게 오지 마라. 항상 정시에 와라. 이런 느낌. 자, 늦는 직원들은 대상입니다.
1: Late employees are subject
0: 추가적인 교육에
1: to additional training. Late employees are subject to additional training.
0: 네. 자, 두 번째는요. 위반하는 사람들은 최대 $100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위반하는 사람들은 대상입니다.
1: Violators are subject
0: 최대 $100의 벌금에
1: to a fine of up to $100. Violators are subject to a fine of up to $100.
0: 네.
1: 네, 그런 사인에서 이 문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subject to 뒤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느낌이겠죠.
1: Yes.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113.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에어컨은 어떠한 경우에도 26도 아래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에어컨은 설정될 수 없습니다.
1: The AC may not be set
0: 26도 아래로
1: below 26 degrees
0: 그 어떤 경우들에도
1: under any circumstances The AC may not be set below 26 degrees under any circumstances.
0: 네, 여기서는 엄마가 이제 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may not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공동으로 전기세를 분담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세요. 개인용 펭귄 서식지가 아닙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1: Please remember
0: 우리 모두 같은 전기 청구서를 공유한다는 걸
1: that we all share the same electric bill
0: 사적인 펭귄 서식지가 아니라
1: Not a private penguin habitat. Please remember that we all share the same electric bill, not a private penguin habitat.
0: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덥다면 부담 가지지 말고 저에게 아이스 커피를 요청하세요. 자, 당신이 여전히 땀 흘리고 있다면
1: If you're still sweating,
0: 자유롭게 느끼세요.
1: Feel free
0: 약간의 아이스 커피를 요청하는 걸
1: to request some iced coffee
0: 나에게서
1: from me. If you're still sweating, feel free to request some iced coffee from me.
0: 네.
1: 이 문장은 남편에게 하는 문장이네요.
0: 아, 맞네요, 진짜. 듣고 있지, 자기야? 이런 느낌이네요,
1: yes.
0: 그렇죠? 자, 그리고 뭔가를 요청한다라고 할 때 request 뒤에 from 누구 이렇게 쓰시면 요청받는 사람까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1: From 맞아요. somebody. So you can request a document from a department.
0: Right.
1: You can request something from me.
0: 아예 같이 전치사랑 묶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1: 네.
0: 자, 네 번째는요. 온도를 낮추다가 적발되는 가족 구성원은 위반 1회당 $10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제 생각엔 왠지 이거

0: bold로 이렇게 딱 돼 있을 것 같아요.
1: Oh, yes. 네.
0: 자, 그 어떤 가족 멤버이든
1: any family member
0: 그 온도를 낮추다가 잡히는
1: caught lowering the temperature
0: $10 벌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 will be subject to a $10 fine
0: 위반 1회당
1: per offense. Any family member caught lowering the temperature will be subject to a $10 fine per offense.
0: 네. 이후로 계속 다들 은행으로 다 갔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원하게요.
1: Oh, 네. yes. Gotta have some cash with you, right?
0: right? Yeah.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예의 있게 표현하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담아 엄마 / 아내 드림. 자, 고맙습니다.
1: Thank you.
0: 당신의 협조에 대해
1: For your cooperation.
0: 사랑, 엄마 / 아내
1: Love, mom, wife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Love, mom, wifey.
0: 네.
1: Yeah. When you get a letter from a loved one, right? You will, it will often end with love, comma, and then their name.
0: 맞아요. 뭔가 sincerely 이런 거는 너무나 격식이고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yeah. 여기서 좀 재밌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딱딱하게 쓰다가 love, 친애하는, 사랑하는 쓴 거죠.
1: Yes. 네.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notice one more time.
2: The AC may not be set below 26 degrees under any circumstances. Please remember that we all share the same electric bill, not a private penguin habitat. If you're still sweating, feel free to request some iced coffee from me. Any family member caught lowering the temperature will be subject to a $10 fine per offens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Love, Mom, Wifey.
0: 서식지
1: Habitat
0: 잡힌, 걸린
1: Caught
0: 협조
1: Cooperation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동사원형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1: May not 동사원형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어떤 경우에도
1: Under any circumstances. That's all.
3: 6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도 내 감자튀김에는 손도 대지 마.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어떤 경우에도 under any circumstances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2: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1: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2: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3: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2: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1: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Listen up, everyone.
1: 귀가 트이는 영어.
0: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Kwee 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미국의 그 affordability crisis 관련된 기사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dateflation 얘기를 했었잖아요.
0: 재밌었죠. 맞아요. Changing the way people are dating, like avoiding dinners for a first date, going for cheaper, briefer coffee meetups and things like this.
1: 오늘도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가 인상률이 워낙 높아서 임금 상승률을 이제 크게 상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그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발표가 최근에 있었어요.
0: So savings apparently at historic lows, which obviously means you're at risk if suddenly you lose your job, you're laid off sick or something like that. And it's a combination of inflation being too high and wage rises just not keeping up.
1: Right. People can't afford to save up as they used to back in the day. 자, 그래서 이 월간 필수 가계 지출을 한 후에 이제 저축할 여력이 이제 많이 줄어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노후 자금 있잖아요.
0: 네.
1: 은퇴 후에 쓸 자금을 이제 조기 인출하는 그런 근로자들도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을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0: Yeah, this doesn't bode well for the future, does it? It seems like a bit of a ticking time bomb, and this is the American situation, but I'm sure it's reflected in many develop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1: Indeed, indeed.
0: We've split it up into three parts as usual. In our August book, turn over to page 110 for part one.
2: Rising inflation strains households as savings plunge to historical lows. Persistent surges in basic living costs are actively outstripping domestic wage increases across the U.S. Official financial figures from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recently exposed a dramatic drop in personal savings. This sharp contraction indicates that modern households are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put away money after handling unavoidable monthly bills.
1: 자, 규티 형은 꼭 예습을 좀 했으면 한다고 부탁을 좀 드렸었죠. 핵심 단어들이 뭘까요? Basic living costs, 이제 기초 생활비 얘기하는 거고요. Dramatic drop in personal savings, 가장 중요한 문구죠. 개인들의 어떤 저축의 큰 폭의 감소가 여기저기서 이제 감지가 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발표한 지표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Persistent surges in basic living costs are actively outstripping domestic wage increases across the U.S.
1: 아웃이 들어간 동사들은 대부분 좀 앞질렀다 쪽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렇죠. So here, outstripping means to move faster, overtaking something or exceeding it.
1: 그렇죠. So 문장을 딱 듣고 이제 앞에 부분이 기초 생활비가 앞질렀다. 임금 상승률을 wage increase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구조죠.
0: 그렇죠. Yeah. So the living costs are going way faster in its increases than wage ones.
1: 그렇죠. 근데 이 증가하는 어떤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So persistent surges in basic living costs are actively outstripping domestic wage increases. Actively는 원래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긴 한데 이런 문맥에선 좀 크게 앞지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Yeah, just to emphasize that they're definitely doing that, right?
1: Slightly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0: 그렇죠. 네,
1: 뭐 압도적으로 많이 앞지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0: Persistent surges in basic living costs are actively outstripping domestic wage increases across the U.S. Official financial figures from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recently exposed a dramatic drop in personal savings.
1: Okay. 자, 미국의 경제 분석국이라고 하는 국가 부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최근에 공식 발표한 경제 지표에 따르면 자, dramatic drop in personal savings.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나 자본소득을 통해서 얻은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할 때 그걸 savings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개인 저축의 큰 폭의 감소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Expose는 그와 같은 어떤 현상을 드러냈다라는 얘기죠.
0: Yeah, to

0: Yeah, exactly. You're putting it away, and you often use that with for a rainy day, mm-hmm. right? So leaving it for an emergency untouched somewhere else.
1: 아,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안 좋은 날이나
0: 그쵸.
1: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위해서 돈을 따로 마련해두다. 이것도 저축의 의미로 쓰이는 구동사니까 잘 챙겨두시고 자, 앞에서부터 보면요. This sharp contraction, 이렇게 개인 저축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 Contraction은 수축을 의미하는 거니까.
0: Yeah, to shrink. Right?
1: 감소되죠.
0: Indicates that modern households are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put away money after handling unavoidable monthly bills. Yeah, those bills that come every month, they're impossible to prevent, so unavoidable.
1: 그렇죠. 식료품비, 의료비, 공공요금, 이건 unavoidable monthly bills잖아요.
0: Mm-hmm.
1: 이건 내가 뭐 추가로 쇼핑을 가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네.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필수 생활비 같은 것들. 자,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월별 생활비 지출을 이제 감당하고 나서는 점점 더 따로 저축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현대 가정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들이란 얘기입니다. Okay.
0: One more time. This sharp contraction indicates that modern households are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put away money after handling unavoidable monthly bills. Here's part two.
2: Rising costs for everyday necessities like food, healthcare, and utility services are driving this widespread financial squeeze. Particularly, soaring fuel costs triggered by overseas conflicts have placed an immense burden on ordinary consumer budgets. Economists note that even temporary legislative tax relief measures have failed to adequately shield working families from these aggressive inflationary pressures.
1: 자, 이 부분의 핵심어들은 뭐로 여러분이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이 압박이란 단어들이 좀 나오잖아요. Squeeze란 단어라든가, pressure라는 단어라든가, 그래서 뭐 재정 압박이라든가, 물가 인상으로 인한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단어들이 좀 핵심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Rising costs.
0: Rising costs for everyday necessities like food, healthcare, and utility services are driving this widespread financial squeeze.
1: Everyday necessities는 이제 매일 필요한 뭐 음료라든가 식료품비,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0: Yeah, basic goods and services.
1: 정말 생활 필수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들 뒤에 나오죠. 식료품, 뭐 보건 의료 비용, 공공 요금, utility services는 이제 주로 물, 전기, 가스를 말합니다.
0: Yeah, the basics, 네. right?
1: 그런 것들에 대한 요금이 이제 인상하고 있는 것은 are driving this widespread financial squeeze. 핵심어가 되겠네요. 이런 재정 압박, 이런 경제적인 압박을 이제 이끌고 있다. Drive 자체는 그걸 이제 올라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0: Yeah, pushing that forward. They are the fuel to this, right? One more time. Rising costs for everyday necessities like food, healthcare, and utility services are driving this widespread financial squeeze. Particularly, soaring fuel costs triggered by overseas conflicts have placed an immense burden on ordinary consumer budgets.
1: 특히 soaring fuel costs, 연료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Triggered by overseas conflicts,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 무력 충돌, 전쟁들 얘기하는 겁니다.
0: 네.
1: 자, 그게 이제 그 원인인데 have placed
0: an immense burden on ordinary consumer budgets. Yeah, immense just means really big and burden another word for pressure, right?
1: 그렇죠. 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squeeze, pressure, burden 다 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0: 네. 네.
1: 엄청난 압박감, 부담을 주고 있다. 어디에? On ordinary consumer budgets. 일반 소비자들의 가계 예산, 뭐 한 달에 써야 되는 생활비를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가계 예산에, 뭐 소비자들의 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Place가 여선 동사죠.
0: Particularly, soaring fuel costs triggered by overseas conflicts have placed an immense burden on ordinary consumer budgets. Economists note that even temporary legislative tax relief measures have failed to adequately shield working families from these aggressive inflationary pressures.
1: Okay. Tax relief measures라고 하면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말합니다.
0: 그렇죠. To do that. And you can see it's temporary. So not forever, but maybe letting you not pay taxes for a few months.
1: 그렇죠. Legislative라는 건 뭐 법적

0: 근거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음흠. 행정명령이 있었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한 정책적인 일시세금 감면 정책들이 이제 효과를 완전히 다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1: 그렇죠.
0: 그걸로 인해서 적절하게 서민층 가계에 대한 어떤 그 보호 역할을 이제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fail to adequately shield working families. Shield가 동사네요.
2: Yeah, shield meaning the thing that we use in battle, 방패. But as a verb, it means to protect, right?
0: 우리말에 그 방패막 역할을 해주다잖아요. 그 세금 감면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서민층에 대한 방패막, 차단막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는 못했다. From these aggressive inflationary pressures. 극심한 물가 인상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 마지막에 나오네요.
2: Economists note that even temporary legislative tax relief measures have failed to adequately shield working families from these aggressive inflationary pressures. Here's part three.
3: Consequently, numerous citizens are turning to credit cards or high-interest loans to bridge the budgetary shortfall. A growing number of workers are also emptying their retirement savings through early hardship withdrawals. Recent industry reports confirm that maintaining a stable lifestyle in this challenging economic climate now forces many households to rely heavily on increasingly expensive borrowed capital.
0: 자, 이렇게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고금리 어떤 대출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런 내용이 part 3입니다.
2: Consequently, numerous citizens are turning to credit cards or high-interest loans to bridge the budgetary shortfall.
0: Okay.
2: Yeah, so a shortfall, that's another good word to learn, isn't it? That's a deficit, a gap between things. So here, the money you need versus the money you have.
0: 부족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금 이제 버는 돈하고 쓰는 돈의 어떤 간극, 그걸 이제 shortfall이라고 하는 건데 네. 예산상의 그런 간극이 생겼다는 얘기는 들어온 돈에 비해서 나간 돈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죠.
2: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shortfall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credit cards, 신용카드라든가 high interest loans, 고금리 대출 같은 것에 turn to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2: Yeah, to turn to something means you're going to opt for that. You're going to choose it. You're going to take that path.
0: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Mm-hmm. 선택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2: 그렇죠.
0: Opt to 맞네요.
2: 네.
0: 뭘 의지하다, 뭘 선택하다. Rely on, 의지하다 느낌도 있고. 자, 그 얘기입니다. Numerous citizens, 다시 한번요.
2: Consequently, numerous citizens are turning to credit cards or high-interest loans to bridge the budgetary shortfall. A growing number of workers are also emptying their retirement savings through early hardship withdrawals.
0: Okay. Empty가 동사로 쓰였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바로 하시면 좋은데요. 네.
2: Yeah, to empty something means you're taking the contents all out. So in this case, taking out the money from the savings for retirement.
0: 조금 갖다 쓰는 것도 아니네요. 통으로 다 갖다 쓰는.
2: 그렇죠. 네.
0: 자, 그러면 이제 은퇴 후에 쓰려고 모아놓은 자금 자체를 몽땅 다 꺼내다 쓰는, 소진하는, empty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Through early hardship withdrawals. 이런 어떤 정책이 있나 봐요.
2: 뭔가 그렇죠.
0: 조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인출할 수 있는 조항, 뭐 입증하는 서류만 내면은.
2: Yeah. You can't just take it out because you want to, right? You got to prove you got hardship, which is difficulties,
0: 그렇죠.
2: right?
0: 그러니까 조기 생계 압박 인출이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하면 은퇴 자금을 이제 미리 퇴직금 같은 걸 미리 땡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MT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 Recent industry reports confirm that maintaining a stable lifestyle in this challenging economic climate now forces many households to rely heavily on increasingly expensive borrowed capital.
0: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점점 더 금리가 높은 그런 대출 상품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신용카드가 우리는 전액 결제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디폴트 자체가.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최소 결제 금액이 그 초기화로 돼 있어가지고
2: 네.
0: 이게 신용카드를 쓰고 나서 계속 그게 축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 Yeah, so 네. your debt gets bigger and bigger. That is increasingly expensive borrowed capital,
0: 맞아요.
2: money that you've lent.
0: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challenging economic climate 속에서 stable lifestyle, 안정적인 어떤 라이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어쩔 수 없이 부담이

0: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웰컴 어보드
3: 입이 트이는 영어.
2: 헬로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I'm Jennifer Clyde.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우리 제인 선생님은 집에서 요리 자주 하시니까 뭐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라든가 뭐 요리 수업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2: 거리가 멀어요.
3: 아, 그래요?
2: I'm still learning.
3: 그러니까 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뭔가 해봐야겠다는.
2: 아니요. 너무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는 음식을 아예 못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라면 물 조절도 어려웠다.
2: 오.
3: 네. 그렇게 뭐 얘기를 해주셨으니 뭐 칼질은 당연히 서툴고 뭐 하여튼 그랬다는데, 조리기능사 과정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해서 시험을 보셨어요.
2: 네. 네.
3: 과정 등록해서 공부하시고 필기는 금방 붙었는데, 아, 복병이 실기시험. 이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많네요. 뭐 오이 돌려깎기, 뭐 지단 붙이기 참 어려운데요.
2: 너무 어려워요.
3: 그러니까
2: 지단은 어렵고 오이 돌려깎기 이거 어떻게 해요? 네.
3: 그리고 이제 그 실기시험 날 이제 뭐 얼추 좀 많은 메뉴가 나오긴 나왔는데 머릿속이 좀 하얘지면서 좀 실수를 좀 해서 불합격. 그런데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2: Yes.
3: 대부분 우리 입체형 사연을 합격했을 때 써주시거든요.
2: 맞아요.
3: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사연도 너무 좋아요.
2: Yes.
3: 나 이번에 한번 떨어졌어요.
2: Yeah,
3: 그래요.
2: Don't give up. There's always 네. a next time.
3: 이제 두 번째 도전할 겁니다.
2: 네.
3: 아, 얼마나 좋습니까?
2: 화이팅입니다.
3: 네. 자, 어떤 분인지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저 네. 사연 주인공은요. 네.
2: 강동구에 사는 술보다 입트영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3: 술 안 드시고 입트영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2: Yes, thank you so much. Let's listen, everyone.
4: Korean food certification. I think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is eating delicious food after a workout. I'm good at eating, but I'm so bad at cooking that I can't even get the amount of water right for instant cup noodles. I decided I wanted to learn how to cook, so I signed up for a culinary certification course. The classes started in March, and I passed the written test on my first try. But the real challenge was the practical exam. I wasn't even comfortable using a knife, so it was really hard to keep up. Things like peeling cucumbers evenly and making egg strips all turned into a mess. Still, I didn't give up, and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In the second week of May, I finally took the practical exam. It was a dish I felt confident about, but my mind went blank. I was so nervous that I made two major mistakes. I failed that first exam, but I'm going to work on my weak points and make sure I pass next time.
3: 자, 나는 운동을 한 후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I think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is eating delicious food after a workout.
3: 저도 요즘 공감을 합니다. 뭐 한 5시쯤 열심히 뛰고 땀 흘린 다음에 먹는 저녁의 맛은 그냥 뭘 줘도 꿀맛이에요 정말.
2: 예, even 이게, chicken breasts?
3: 아무거나. 예, 닭가슴살도 좋고 뭐든지 그냥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is eating delicious food. 그 식도락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정말 인생의 최대 행복 중 하나다. 자, 우리 선생님도 공감하시지 않으시나요? 선생님도 꽤나 you're a bit of a foodie.
2: Yes, I agree. 네.
3: 자, 그럼 이 문장 그냥 아예 통암기에서 외울게요.
2: 네. 네.
3: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갈게요.
2: 네, 두 번 할게요.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is eating delicious food.
3: 그렇죠. 먹는 행복이 정말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다.
2: 네, one more time.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is eating delicious food.
3: 그런데 저는 먹는 것만 좀 잘하지. 뭐 어떻게 해주셨냐면 입에 넣는 것만 잘할 뿐이지 요리는요, 컵라면 물 조절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었다.
2: I'm good at eating, but I'm so bad at cooking that I can't even get the amount of water right for instant cup noodles.
3: Okay. Get something right 하면 뭘 정확하게 잘 맞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get the amount of water right 그랬으니까 물의 양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뭘 위해서? For instant cup noodles. 자, 먹는 것만 잘한다.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I'm good at eating.
2: I'm good at eating, but I'm so bad at cooking that I can't even get the amount of water right for instant cup noodles.
3: 자, 그래서요. 순간 좀 요리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들어서 조리 기능사 과정에 등록을 했지 뭡니까?
2: I decided I wanted to learn how to cook, so I signed up for a culinary certification course.
3: 뭔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되잖아요, 이게요. 네. 먹는 어떤 즐거움을 또 아는 데다가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도 싶은. So I decided I wanted to learn how to cook, so 등록했다. I signed up for a culinary certification course. 자, 조리 기능사 자격증인데 culinary 자체가 음식에 관련된 이란 뜻이잖아요.

0: 자, 그 문장 다시 한번요.
1: I decided I wanted to learn how to cook, so I signed up for a culinary certification course.
0: Culinary가 무슨 말인가요?
2: 약간 요리, 조리
0: 그렇죠.
2: 쪽과 관련된.
0: 관련된.
2: Yeah.
0: Culinary. 이 단어 은근히 많이 나와요. 발음 한번 다시 도와드릴게요.
1: Culinary.
0: 네.
1: Culinary.
0: 이쪽에서 뭔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certification, 그 다음에 과정이죠. Course, 그것에 등록했다. I decided
1: I wanted to learn how to cook, so I signed up for a culinary certification course.
0: 자, 교육은 3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필기 시험은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1: The classes started in March, and I passed the written test on my first try.
0: On my first try 표시 잘해놓을게요. 첫 번째 혹은 한 번 도전해 이런 말 할 때 시험 통과했다. I passed the written test, 필기 시험 쓰여져 있는에 의미로 written이에요. 뭐 쓰여져 있는 시험. 이게 요즘에 컴퓨터 기반으로 시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종이에 쓰여 있지 않아도 컴퓨터 화면에 쓰여 있는 거잖아요.
2: 네.
0: 그래서 필기 시험을 written test라고 합니다.
2: 맞아요. 네.
0: So I passed the written test on my first try.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1: The classes started in March, and I passed the written test on my first try.
0: 하지만 진짜 복병은 실기 시험이었습니다.
1: But the real challenge was the practical exam.
0: 그렇죠. 운전 그 면허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 written test고 도로 주행 시험 뭐라고 하나요?
1: A driving test?
0: Driving test라고
1: yeah.
0: 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험 종류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실기 시험은 일반적인 실기 할 때는 practical 많이 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실기 시험이 진짜 복병이었다. The real challenge was the practical exam. 칼질조차 서툰 저는요. 따라가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1: I wasn't even comfortable using a knife, so it was really hard to keep up.
0: Okay.
2: Keep up이 뭔가 좀 뭔가를 따라가다
0: 그쵸?
2: 라는 말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I wasn't even comfortable using a knife. 칼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편치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칼질을 못했다라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So it was really hard to keep up.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기 힘들었다.
0: 그렇죠. 따라가기가 벅찼다. 자, keep up 구동사 표시 잘 해놓으시고 It was really hard to keep up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I wasn't even
1: comfortable using a knife, so it was really hard to keep up.
0: 오이 돌려깎기, 지단 붙이기 하는 것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 Things like peeling cucumbers evenly and making egg strips all turned into a mess.
0: Turn into a mess. 우리 엉망진창이다 이런 말 할 때 뭐 Disaster? 이런 말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Yeah, 네. it turned into a disaster. 네. It turned into a mess. 엉망진창이 되었다.
0: 그렇죠. 원하는 거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된
2: yeah.
0: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things like peeling cucumbers evenly. 자, 오이 돌려깎기죠. 균등하게 껍질을 벗기는 거니까요. So peeling cucumbers evenly and making egg strips. 지단은 얇게 펴서 이렇게 그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trips 자체가 이렇게 얇은 형태였던 요리를 말하죠.
2: 맞아요. 근데 지단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얇게 붙여서 이제 썰잖아요.
0: 써는 거니까.
2: Yeah.
0: 또.
2: 네. 그래서 결국에는 strips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이렇게 긴 줄 형태를
2: yeah.
0: 이제 strip이라고 하니까.
2: Uh-huh.
0: 그래서 making egg strips all turned into a mess. 전부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을 잡아갔습니다.
1: Still, I didn't give up and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0: 서서히 감이 오기 시작했다. 이 문장 은근히 많이 씁니다.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오늘 통한 2번으로 읽어갈게요.
1: Okay, two times.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One more time.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0: 감이 잡혀가기 시작하더군요. 자, 그리고 5월 둘째 주, 이제 등록한 지 한 2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셨나 봐요. 대망의 실기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1: In the second week of May, I finally took the practical exam.
0: 자신이 있는 메뉴가 나왔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 It was a dish I felt confident about, but my mind went blank.
0: 많이 해본 거여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1: My mind went blank.
0: 이 표현 많이 쓰죠.
2: 네.
0: My mind went blank. Blank 자체가 원래 이제 빈칸이라는 말이거나 이제 빈 공간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아무 생각도 안 났다는 얘기예요.

0: 오늘 토항 기문장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너무 유용해요. My mind went blank. 간단합니다. 금방 외워요.
1: 응? Here we go. My mind went blank.
0: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One more time.
1: My mind went blank.
0: 네, 오늘 좀 세게 드렸어요. 자, 긴장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두 번이나 해버렸습니다.
1: I was so nervous that I made two major mistakes.
0: I made two major mistakes. Okay? 이제 시험이니까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 결과는 결국엔 불합격이었습니다.
1: I failed that first exam.
0: pass가 합격이면 반대로 불합격은 fail이죠. I failed that first exam. 자,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하고 말겠습니다.
1: But I'm going to work on my weak points and make sure I pass next time. I'm going to work on something. 무엇을 좀 improve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든 뭔가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weak points라고 그랬으니까 나의 약점을 좀 보완할 것이다. I'm going to work on my weak points and make sure I pass next time. 그리고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0: 그렇죠. pass 아까 fail 나왔고
1: yeah.
0: 앞에 이게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Work on my weak points.
1: Mm-hmm.
0: 너 요거 좀 부족해.
1: Mm-hmm.
0: 영작하다 보니까 아, 너 전치사 이런 게좀 많이 틀리네.
1: Yeah.
0: I think you should work on your weak points.
1: Yes.
0: 약점을 좀 보완해. 그럴 때 work on이에요.
1: 그래서 그냥 쉽게 뭔가 연습하다라고 할때 practice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Practice 대신에 work on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쵸? 어느 부분을 더 연마해라 이런
1: yeah,
0: 얘기로.
1: Yeah.
0: 네,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Korean food certification. I think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is eating delicious food after a workout. I'm good at eating, but I'm so bad at cooking that I can't even get the amount of water right for instant cup noodles. I decided I wanted to learn how to cook, so I signed up for a culinary certification course. The classes started in March, and I passed the written test on my first try. But the real challenge was the practical exam. I wasn't even comfortable using a knife, so it was really hard to keep up. Things like peeling cucumbers evenly and making egg strips all turned into a mess. Still, I didn't give up, and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In the second week of May, I finally took the practical exam. It was a dish I felt confident about. But my mind went blank. I was so nervous that I made two major mistakes. I failed that first exam. But I'm going to work on my weak points and make sure I pass next time.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인생에서의 가장 큰 행복, the greatest joys in life. 먹는 것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문장에서 했었었죠. 자, 들어보세요.
1: I think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is eating delicious food after a workout.
0: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1: Seeing my children grow up is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One more time. Seeing my children grow up is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0: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대부분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란 걸 깨달았다.
1: I have learned that most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are free.
0: 자, 첫 번째 시도 on one's first try.
1: I passed the written test on my first try.
0: 첫 번째 했을 때는 실수를 좀 많이 했다.
1: I made a lot of mistakes on my first try.
0: 이 문장 다시 한번 할게요.
1: I made a lot of mistakes on my first try.
0: 자, 감을 잡기 시작하다. Start to get the hang of it.
1: I didn't give up and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0: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감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1: You'll start to get the hang of it if you keep practicing.
0: 계속 하다 보면 if you keep practicing과 연결해 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I heard you're learning how to cook. Have your skills improved?
2: Don't ask.

0: task. I'm terrible even at basic knife skills.
1: Weren't you preparing for a culinary certification exam? Did you pass the written test?
0: Yeah, but the real challenge is the practical exam.
1: Did you already take the practical test too?
0: I got so nervous that I made two big mistakes and failed, but I'll definitely pass next time.
2: The woman says, I heard you're learning how to cook. 오, 요즘 요리 배운다면서?
3: Mm-hmm.
2: Have your skills improved? 어때? 실력은 좀 늘었어?
3: Mm.
2: 남자가 don't ask. 아, 말도 마, 묻지도 마라는 말이죠. I'm terrible even at basic knife skills.
3: 기본 칼질부터도 너무 못한다.
2: Yeah.
3: Terrible 그랬으니까요. Mm-hmm. I'm terrible even 이조차도죠. Even at basic knife skills. Alrighty?
2: 네, 여자가 조리기능사 시험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Weren't you preparing for a culinary certification exam?
3: Mm-hmm.
2: 그러면서 Did you pass the written test? 뭐 필기는 붙었어? Man says, yeah, but the real challenge is the practical exam.
3: 그렇듯이 진짜 어려운 건 혹은 우리말의 그 복병에 해당하는 말로 the real challenge 다시 한번 이 대화문 문장에서 확인하고 여러분이 써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실기시험도 벌써 본 거야? Did you already take the practical test too? 했더니 남자가 I got so nervous that I made two big mistakes.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내가 큰 실수를 두 개나 했지 뭐야. And failed. 그래서 떨어졌다. But I'll definitely pass next time. 다음엔 꼭 붙을 거야.
3: 그렇죠. Fail, pass. Fail, pass. 이 두 가지 동사 잘 챙기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섯 개 영작 쭉 손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영작 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AI 챗봇에게 주면서 자신의 영작이 어떤지 피드백을 달라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방 사수방에 어떤 프롬프트 쓰면 좋은지 제가 공지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중에 2번과 3번의 별표 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2: All right, that is all for today's Ip Ti-young,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wonderful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Bye, everyone.
2: Bye-bye.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상대방에게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너무 고맙습니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뭐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괜찮아요? 이런 의미의 표현들을 혹은 도와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자, 오늘은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0: 그랬을 때 고맙다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 라는 표현인데 사실 우리말로 이렇게 말할 때는 거의 없지만 영어로는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What is the expression?
1: The expression is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자, 이 표현을 직역을 하잖아요. 또 그러면 그거는 저에게 이 세상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나한테는 큰 감동이었다. 약간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인지 우리 파헤쳐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라는 뜻의 표현이죠. 일단 그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영어로는 that. 이 단어가 바로 주어로 오겠죠. That은 앞에서 뭐 언급했던 일이나 혹은 상대방의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건, 그것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의미죠. That.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오는데 의미하다, 뜻하다 라는 뜻의 동사는 바로 mean입니다. mean인데요. 동사로는 의미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뜻이라는 뜻의 단어가 meaning이잖아요. 그런데 mean 자체는 형용사로는 못된 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의미하다, 뜻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표현할 때는 That means 뭐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왔던 표현이 The world to me 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The world 앞에 the가 붙었죠. 구체적으로 그 세상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온 세상 전부를 뜻합니다. To me는 나에게 라는 의미죠. 그래서 the world to me는 나에게 세상만큼 크다. 나에게 세상만큼 중요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 봐서 That means the world to me 라고 하면 상대방이 한 행동이나 말이 나에게는 정말 크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말이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감동적이었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That means the world to me.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1: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That means the world to me.
1: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That means the world to me.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that means the world to me. We're going to change one word, the word that.
0: Ooh.
1: So, 뭐뭐 means the world to me.
0: 자, 오늘의 패턴은 이제 뒷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앞에 that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무엇 무엇은 저한테 정말 큰 의미예요 라는 말이에요. 방금 that은 그게이니까 좀 뭉뚱그려서 방금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For instance,
1: For example, you could say,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0: Your support라고 하면 당신의 응원, 뭐 후원이라는 뜻이지만 응원이라고 여기서는 의역할 수 있겠죠. 당신의 응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1: You could also say, music means the world to me.
0: 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도 말할 수 있겠죠. Mm-hmm. For instance, you're a musician.
1: Right.
0: 우리 잭쌤은 또 음악을 하시는 음악인이니까 진짜로 Music means the world to you가 되겠네요, 그렇죠?
1: Right.
0: 네, 음악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의 표현이겠네요.
1: You could also use this when someone does something very nice for you or does something that affects you.
0: Mm-hmm.
1: Like, knowing you care means the world to me.
0: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좋은 행동을 해줬거나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Knowing you care라고 했죠. 자, 우리가 명사라고 했지만 스타트 잉글리시 계속해서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사 자리에 동사 ing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ing 형태가 쓰인 거라고 mm-hmm. 보시면 되고요. Know, 알다라는 뜻이죠. Knowing, 여기가 ing 형태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Knowing you care, 당신이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케어해 준다는 것, 나를 정말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아요. 뭐 이런 말이겠죠.
1: Kaylin. Mm-hmm. Remember how you were looking for that photo?
0: 아, 그 사진이요? 맞아요. 저 네. 찾고 있었죠.
1: I found it. 찾았어요.
0: What? Oh, thank you. 너무 감사해요. This photo means the world to me. 이 사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네, 사진이 진짜 소중할 때가 있죠. Do you have those photos?
1: I do. I have some of them. Yeah. Unfortunately, 네. I lost a lot of photos when a hard drive died. And I didn't have backup. Everyone, backing up your files is very important.
0: 맞아요. 특히나 요즘은 다 디지털로 네. 사진을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백업을 해놓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디지털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다 인화했잖아요. We used to print photos,
1: oh, of course,
0: right?
1: Yes.
0: 그 당시에 감성이 너무 좋아서 가끔씩은 좋은 사진들은 프린트를 해놓거든요.
1: And then those could be even more important because they're limited.
0: 아,
1: you can't
0: limited
1: copy
0: edition.
1: A print.
0: That's true. 네, 하여튼 사진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1: Your encouragement means the world to me.
0: 아, encouragement.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스펠링 알려주세요.
1: Encouragement is encouragement.
0: 네, 그래서 your encouragement는 당신의 격려라는 뜻이죠. Encouragement가 격려, 뭐 북돋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격려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Your encouragement means the world to m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This memory means the world to me.
0: 아, 아까 사진 얘기했지만 우리 추억, 추억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This memory, 이 추억은 means the world to me. 저에게 무엇보다, 이 세상보다 소중합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1: This award means the world to me.
0: 아, 상 너무 중요하죠. 저는 살면서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하나 있다 그러면 mm-hmm.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Or if it's a very important one, like a gold medal or, you know, something that's a really big achievement.
0: 맞아요. 정말 큰 성과를 얻었을 때 이 상은, this award means the world to me. Award 스펠링은요?
1: A-W-A-R-D.
0: 그렇죠. 그 단어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1: You could also use a person. For example, my daughter means the world to me.
0: 사람이 올 수도 있겠네요. My daughter, 내 딸은 그 무엇보다 저에게 소중합니다. Means the world to me, 이렇게요.
1: Or you mean the world to me.
0: 어, 사랑 고백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네. You mean, 그때는 mean, S를 빼야 되겠죠? Mm-hmm. 주어가 바뀌니까. So you mean the world to me.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ean the world to me, means the world to me.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0: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1: Music means the world to me.
0: Music means the world to me.
1: Knowing you care means the world to me.
0: Knowing you care means the world to me.
1: This photo means the world to me.

0: This photo means the world to me.
1: Your encouragement means the world to me.
0: Your encouragement means the world to me.
1: This memory means the world to me.
0: This memory means the world to me.
1: This award means the world to me.
0: This award means the world to me.
1: My daughter means the world to me.
0: My daughter means the world to me.
1: You mean the world to me.
0: You mean the world to me. 우리 스타님들, you mean the world to us.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3: 정말 그랬어.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2: 도움이 돼서 기쁠 뿐이야.
3: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
0: 기분을 좋게 해주는 방법. 어려운데. 네, 친구끼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일단 우리 도와준 친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망이나 희망을 얘기할 땐 I hope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는 really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죠.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1: 아하.
0: 여러분, 이 문장은 영어로 톡 튀어나오셨죠? 도움이 돼서 기쁠 뿐이야. 뭐뭐 할 뿐이야. 이럴 때 그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단어가 just입니다. 그런데 기쁘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happy보다는 I'm glad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just를 넣어보시고요. 뒤에 내가 도움이 돼서 뭐 이런 문장을 또 뒤에 넣으면 되겠죠.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 자, 당신이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어는 you know가 맨 처음에 오겠죠. 그런데 항상 아는 거니까 뭐 you always know 이렇게 시작할 것 같고요. 내 기분을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요게 이제 뒤에 올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지. 그럼 이제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5: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4: I'm just glad I could help.
5: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0: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4: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1: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0: 자, I hope로 시작했네요. 그쵸? 뭐뭐 했으면 좋겠어 염원을 얘기할 때는 I hope로 시작을 합니다. 자, this, 이게. 여기서 this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made things easier for you라고 했는데요. make things easier라는 표현은 여기서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더 수월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라고 하면 당신을 위해서 이게 일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앞에 I hope를 붙인 거고요.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그랬어.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라고 대답했네요.
5: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1: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자, 정말 그랬어. 어떻게 말했죠?
1: It really did.
0: 자, 그냥 it did 라고만 할 수 있겠죠. 그랬어 인데 정말 그랬어는 really를 넣어서 it really did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를 썼던 간에 앞에 했던 문장에 대해서 그랬어 라고 할 때는 두 동사로 대답을 하면 되고요. 그랬어 과거니까 did라고 한 거죠.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이 문장은
1: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그쵸. That means the world to me. 이제 이 문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도움이 돼서 기쁠 뿐이야.
4: I'm just glad I could help.
1: I'm just glad I could help.
0: 자, I'm glad라고 하면 나는 기뻐요라는 뜻이죠. 뭐 I'm happy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I'm glad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just가 들어가서 뭐뭐 할 뿐이에요라는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I'm just glad. 그냥 기쁠 뿐이에요라는 말이고요. 뒤에 I could help라고 했는데 내가 도울 수 있어서라는 말인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I could help. 그래서 나는 기쁘다. I'm just glad I could help.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어서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
5: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1: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0: 네, 좀 긴 문장이긴 한데요. You always know. 당신은 항상 알아요. 뭐라는 거죠? How to 뭐뭐는 뭐뭐를 어떻게 하는지라는 뜻이에요. Make me feel better. 내가 더 기분 좋게. 그래서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 라는 말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책 115쪽에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까요?
4: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5: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4: I'm just glad I could help.
5: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오늘의 미션 문장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는 발음하기가 world인 것 같아요.
1: 네.
0: RL 발음하는 거, earl, earl. 요 발음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1: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ge.
1: 네, 벌써 오늘 21일 금요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2: Wow. You know what that means? Toward the end of the month, I think the books are available at your nearest bookstores for next month.
1: For next month. Yes. 그렇습니다. Books are라고 하시길래 어떤 books를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for next month, 바로 다음 달을 위한
2: 네. Our Easy English textbook
1: 그렇습니다.
2: for September, right?
1: September edition. 그러니까 yes. 9월호가 벌써 이제 hit the bookstand already. 그 서점을 강타했습니다.
2: 때렸어요.
1: 네, 때렸습니다.
2: Hit the bookstands 라고 표현하죠?
1: 네, 그렇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교재와 함께 이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드리는 많은 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재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Right.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we're on page 110 today. 오늘 110쪽 되겠습니다. Mm-hmm. 금요일 21일. 자, 여행을 하면서 택시를 이용하게 된 상황인데요. Right. 지금 이 승객은 어디를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entral Hotel까지 좀 가주시겠어요?
2: 네,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1: 근데 밤에도 원래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나요?
2: 아, 이 근처는 그래요. 특히 주말에는요.
1: 아유, 그럼 뭐 일찍 나온 게 다행이네요. 네, 아마 일찍 출발을 한 모양이에요.
2: Yeah. They left early.
1: They left early.
2: Left early.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 수요일에 했던 대화를 보면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라는 말을 하면서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했던 거 기억나세요?
2: Glad I asked.
1: Glad I asked.
2: 참 다행이다.
1: 그렇죠. 내가 물어보길 잘했지. 이런 말이 바로 Glad I asked.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교재 99쪽 보면 나와 있는데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의 말이 나오지만 다른 단어로 쓰게 됩니다. 아유, 일찍 나오길 잘했지, 일찍 떠나오길 잘했지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2: 참 다행이다.
1: 다행이다.
2: 이 다행이라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1: 네네.
2: We learned the first one. Good, like I'm glad I did something.
1: Right.
2: But today, that's an interesting expression. Good thing.
1: Good thing.
2: Good thing I met 보양쌤.
1: Ah.
2: I left my wallet at home. Good thing she was there to pay for my coffee.
1: Coffee. 네, 그렇죠, 맞아요. 아유, 그랬기에 망정이지. 뭐 이런 말을 할 때 good thing, 다음에 I 뭐뭐뭐 이렇게 이제 뒤에 또 그 주어와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2: right.
1: 이적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다행이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2: Okay.
1: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다. 뭐 이런 okay. 당신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니?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
2: okay.
1: 그럴 때 glad를 쓸 수 있을까요? Glad I met you. 뭐 이렇게 glad you came along. 뭐 이런 말로 쓸 수 있을까요?
2: 이 단계가 있는데 네. 아주 제너럴한 단계는 at the basic level, yeah, glad is okay. But if it's somebody that you love so much, like your soulmate, glad is weak.
1: Glad 갖고는 안 돼요?
2: I am so fortunate to have met you.
1: So how lucky I am. 뭐 이런 말이
2: how
1: 되는 거야?
2: How lucky I am. 그렇죠.
1: 그건 내가 아유 운이 좋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2: 그렇죠. 평생 같이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데 네.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널 만나서라기보다는
1: 네.
2: 뭐 만나서 뭐 정말 행운이다. 뭐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 아, 그래요?
2: Yeah.
1: 아, 그렇군요. 네. 그럴 때도 glad 같고는 조금 성이 안 차는.
2: It's weak.
1: 네.
2: Yeah.
1: 오늘 good thing 가지고도 그러면 성이 안 차겠네. Good thing I met you.
2: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1: 네.
2: In a simple situation.
1: 그런데 이제 그렇죠. 뭐 반려자라든지 your better half를 만났다라고 할 때
2: right.
1: 아유 뭐 만났으니 다행이지 뭐.
2: 뭐 그 그럴 수도 있겠죠.
1: 아, 노래의 어감하고 좀 다르긴 하네요. 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센트럴 호텔까지 가주시겠어요?
2: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1: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자, 지금 full sentence로 물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Central Hotel까지 좀 데리고 가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죠.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그런데 선생님, 실제로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냥
2: 그냥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1: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2: Or 그냥 Central Hotel, please.
1: 그렇죠. Central Hotel, please.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Right. 늘 기본적인 키워드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 특히 이렇게 서비스가 오가는 바쁜 상황에서는 그게 right.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right. 자, please는 꼭 붙이게 된다는 거.
2: Right.
1: 그죠?
2: So it's good to know the full sentence and the polite form, please. In English, always use please.
1: Please.
2: Always say thank you.
1: 그렇죠. Right. 그 다섯 개의 phrase가 있다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right. 기억이 났는데 입에 딱 붙여야 된다고. 그분의 표현이 그랬어요. 입에 딱 붙여야 된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thank you, you're welcome, I'm sorry, that's okay, 그다음에 please 라는 거예요.
2: Oh, that's powerful.

0: powerful.
1: 네, 아주 excuse me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섯 개인가 보다.
0: 진짜 많네요.
1: 많죠. 네, 근데 그 정도는 붙이고 살아야 된다고. 뭐, 근데 그런 말 했던 기억이
0: please는 we say it unconsciously. 전 무의식적으로 진짜 많이 표현하는 게 예의 바르게

0: honorific form이라고 보통 honorifics, 말하더라고요. Right. So honorifics라고 할 때 그게 이제 해라 할 때하고 해 주세요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존대어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우리는 존대어라고 하면 우리보다 이제 선위분이라든지 right. 혹은 뭐 거리 사회적인 거리가 있을 경우에 뭐 나보다 right. 뭐 윗사람이라든지 잘 모르는 분한테 존댓말을 쓴다. 라고 이제 right.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그 honorifics를 쓰는 경우가 그 could you please를 쓰는 것이
1: sure.
0: 나이와는 큰 상관이 없이 right. 내가 일단 어린아이라도 내가 이 아이를 존중한다
1: yes.
0: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아이한테라도 could you 뭐뭐뭐 please를 쓰더라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1: That's a very good point because we generally say you should respect the other person regardless of age.
0: Right.
1: 상대방을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서양의 문화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다르잖아요. 높은 분 다 존중하지만
0: 네네네.
1: 높으신 분한테는 나이 드신 분한테는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0: 네네.
1: 그 존중하는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Generally 뭐, in English, we just say please. That's a nice, polite way. Excuse me. Like, thank you. I'm sorry.
0: Right. Right. We could go on and on and on about these kinds of topics, but simply put, please. Is a must.
1: It's a must.
0: Almost a must.
1: 무조건.
0: 그렇죠. 무조건 네. 거의 해야만 하는. 자, take me to 어디 어디, 어디 어디로 데려가 주세요. 아까 주치선생님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냥 Central Hotel이라고 목적지를 바로 말할 수도 있지만 take me to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어디로 날 좀 데려가 달라라는 말 정도까지는 많이들 한다는 거죠. 자, right.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라고 했더니 자, 기사 입장에서 네, 뭐 yes 혹은 sure, of course 다 이런 말들 많이 할 텐데
1: right.
0: 약 15분 정도 걸릴 거다라는 문장을 말합니다.
1: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0: 네, 보통 이렇게 even before you ask this question, how long do you think it's going to take? 그때 그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미리 말을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1: Usually no.
0: 어.
1: But then it's polite to tell your customer it's going to take a certain amount of time.
0: 아.
1: 5 minutes, 10 minutes. 얘기해 주면 솔직히 되게 나이스하고 기분은 좋죠.
0: 어.
1: So this driver is a very nice and polite driver.
0: 어, 그럼 나중에 yeah. 팁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겠다.
1: 그렇죠. 바로 그거죠.
0: 네, 사실은.
1: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답을 해줘. 그러면 팁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0: 그렇죠.
1: 좋은 전략이에요.
0: 네, 그렇죠. 네,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묻지 않아도 얘기한다는 거죠. 자, it should 지금 상황 이론이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봤을 때 교통 상황이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 틀림없이 이럴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모든 의미가 담긴 게 it should가 됩니다. It should take 시간이 이만큼 걸릴 겁니다. 틀림없이 about 15 minutes. 약 15분 정도라고 하네요.
1: Right.
0: 네.
1: 근데 왜 should take라고 했을까요? 그냥 it will take 하면 틀릴까요?
0: 아, 뭐 안 틀리지 않겠죠. 네.
1: 그런데 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0: 네, 네, 네.
1: 뭐 depending on traffic 뭐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가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0: 그렇습니다. 방금 yeah. 말씀하신 것처럼 it will take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는 확고함이 좀 담겨 있다고 한다면 it right. should take라고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엔 거의 틀림없이 그 정도 걸릴 거라고 나는 예상한다라는 이제 강하게 추측하는 말이 바로 it should가 되겠습니다.
1: Yes.
0: 자, could you take me to 그다음에 it should take about 까지 들어보세요.
2: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3: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2: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0: 자, 그랬더니 이제 승객은 또 묻습니다. 근데 길에 은근히 차가 많이 막히는 거죠. 아니, 밤에도 원래 이렇게 차가 막히나요? 자, 이런 말 우리 흔히 하게 되는데요. 영어로 right. 뭐라고 할까요?
1: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2: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At night? 라고 해서 is 뭐뭐뭐 뭐뭐뭐 그러니까 뭐 이거는 are you hungry? Is this expensive? 뭐 이렇게 묻는 문장하고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1: Right.
0: 그래서 여기서는 is 다음에 주어가 traffic이 되는데요. 이 교통 흐름이라고 하는 이 traffic이 대개 이렇게 바쁩니까? Usually this busy 밤에도 at night? 라고 묻는 것이라서 몇 개 단어가 좀 더 붙어서 그렇지
1: right.
0: Is traffic busy? 라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1: Right.
0: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자, traffic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traffic light 할 때는 이제 신호등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고 traffic accident 하면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말이 될 텐데 right. 일반적으로

0: 차로 그냥 traffic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1: Usually when we talk about traffic, traffic is bad. How many cars are on the road?
0: 아.
1: The number of cars on the road. Usually too many cars.
0: Too many cars.
1: During rush hour,
0: right.
1: there is traffic.
0: 아.
1: 이렇게 표현하죠.
0: 그러니까 교통량이 되겠네.
1: Sure.
0: 네, 교통량, 교통의 흐름이 대개 이 정도로 busy합니까?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근데 busy는 또 뭐예요? Traffic이 busy하다는 거. Traffic이 무슨 일을 한다고 바쁠까요?
1: There are so many cars there. Too many cars on the road. Everybody is so busy here at night.
0: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막 나 좀 바빠 할 때 그 바쁜 거하고 traffic이 busy하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는 거군요.
1: 여기서는 busy 또는 bad 해도 괜찮아요.
0: Bad.
1: Is traffic usually this bad
0: 그렇지.
1: at night?
0: 그러니까 bad 하면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완전 막혀 있는 그런 상태. 막 빵빵빵 거리고.
1: Bumper to bumper.
0: Bumper to bumper. Yeah. 범퍼와 범퍼가 거의 그 붙어 있는 것 같이 쫙 연달아 이어 있을 때, 그죠? 자,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그러니까 도로에 차들의 흐름이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많은 차량이 오간다라는 말이 바로 busy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밤에 원래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나요?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이 문장 들어보세요.
2: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0: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선생님, traffic이 busy하다라고 하면 도로에 이제 교통량이 많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명절 기간 같은 동안에 그 도시에서는 차량이 또 그렇게 좀 많이 없고 한산하다는 말을 해요. 한산하다, 아, 거리가.
1: Right.
0: 그럴 땐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Traffic is not that busy.
1: Traffic is, you can say it's light.
0: Light.
1: It's very light.
0: 어.
1: Light means 가볍다도 light이지만 좀 이렇게 한가할 때도
0: 한가하다.
1: Not many cars. Oh, the traffic is very light.
0: Traffic is very light.
1: Yeah.
0: 아, 그 좋은
1: light
0: 말이다.
1: Traffic.
0: There's light traffic.
1: Right.
0: There's light traffic. 지금 아주 가벼운 양의 교통량밖에 없다. There's light traffic. 뭐 직역하자면 그렇지만
1: sure.
0: 한산하다.
1: Yeah.
0: Not a lot of traffic. 네, 그렇군요.
1: That's right.
0: 네,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자, 그랬더니 이 기사님은 아, 이 근처는 그래요. 특히 주말에요.
1: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0: 네, 우리가 얼마 전에도 especially라는 말을 했었죠.
1: Right.
0: 특히나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 언제 especially를 했냐면은요.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바로 어제 했던 얘기예요.
1: Yesterday,
0: 뭐
1: right.
0: 멀리도 아니고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1: Right.
0: 자,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honey butter cookie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도
1: right.
0: traffic is usually this busy at night. 근데 특히 이 지역이 그래요. Around this area, 특히 주말에 그렇습니다. Especially on weekends. 똑같은
1: right.
0: 용법이네요.
1: Yeah. Yeah, traffic is pretty bad, especially on weekends.
0: Right.
1: So, yes, it's pretty bad almost all the time on weekends.
0: 그렇습니다. 항상 주말마다 거의 그렇다는 거죠.
1: Right. Exactly.
0: Especially on weekends. Weekend에 S를 붙이게 되면 주말마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1: Right.
0: 자,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일찍 나오길 정말 잘했네요.
1: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0: 네, 바로 이 표현입니다. Good thing, 좋은 거야. Good thing I left early. 내가 일찍 떠나온 것이. Good thing I left early. 그다음에 then 늘 뒤에 넣어서 말하는데 그렇다면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는 뜻이네요.
1: 그렇다면 then.
0: 네.
1: Good thing is a good expression because we use it all the time to mean, oh, I'm lucky. Oh. It's fortunate.
0: It's fortunate.
1: Yeah, that I left early.
0: Oh.
1: Or else I would have been stuck in traffic.
0: Right. Or else I would have been stuck in traffic.
1: That's right.
0: 그 말 참 맞네요. 안 그랬더라면 내가 그 꼼짝없이 교통체증에 걸릴 뻔했는데 막힐 뻔했는데 자 good thing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이어서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이렇게 일찍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 일찍이라고 해서 early를 쓰고 있는데요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할 때 그 early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good thing 대신에 I'm glad 해도 돼요 I'm glad I left
1: yeah,
0: early
1: yeah that's fine I'm glad I left early then
0: 그렇죠
1: right.
0: 내가 그 그렇다면 일찍 떠나오기로 한 것이 내가 잘 생각했고 내가 다행이다. I'm
1: yes.
0: glad 해도 되고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끝부분 들어보세요.
3: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2: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0: 네, 전체 대화 듣죠.
1: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2: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1: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2: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1: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보세요.
3: Let's go.
0: Central Hotel까지 부탁합니다.
1: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3: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0: 네,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1: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3: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0: 아니, 근데 밤에도 원래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나요?
1: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3: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0: 이 근처는 그래요. 특히 주말엔요.
1: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3: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0: 그렇다면 일찍 나온 게 참 잘한 거네요.
1: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3: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0: 여기까지입니다.
4: Yay!
3: Good job, everyone.
0: 네,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그죠?
3: Mm-hmm.
0: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한 Easy English 이 우리 오디오 어학당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3: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공정의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면 공정하다는 생각.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은 그것을 착각이라 말합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타고난 재능과 신체적 능력까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그런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을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너무나 공정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가 가진 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진짜 공정한 출발선을 긋는 방법을 말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는 말합니다. 논쟁하자고 말이죠. 그 끝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0: Let's have a look at th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stories. The first one is 어디 사이에 꽉 끼어 있다, to be wedged between something and something.
1: The town is wedged between two mountains.
0: 그 도시는 양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산과 산 사이에 그 도시가 끼어 있다. 이런 영어식 문장이고요. The next one is 지원을 철회하다, 중단하다. To withdraw one's support.
1: The company is withdrawing its support for the project.
0: 회사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매주 주 단위로 by the week.
1: The number of tourists is increasing by the week.
0: 관광객의 숫자가 매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무언가 맡아서 착수하다 라고 할 때 to undertake something.
1: The company is undertaking a major renovation of its headquarters.
0: 본사의 레노베이션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Undertake는 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할 때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뭐 최대치로 봤을 때 이렇다. At most.
1: It will take an hour at most.
0: 뭐 길어봐야 한 시간 정도 걸려요. It will take an hour at most.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v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World News Overview stories. Now on to the quiz. It was, which is not a real kingdom or country? Ray?
1: Arendelle.
0: Arendelle.
1: That's the hometown of Elsa and Anna, apparently.
0: That's right. Okay. Yes, that's exactly right. Brunei is a country in Asia. Monaco right. is a country in Europe. Mm-hmm. And Arendelle is a country in our minds, I guess, or in the book, or in Frozen.
1: Yes.
0: yes. 그래서 Arendelle은 이제 실제 국가가 아니니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 후에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도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All right. Well, it's time for us to move on to the second hour. And coming up shortly, we'll be looking at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계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Friday, the 21st of August.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Ray in the studio. Now,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One particular article is what we're going to focus on. And what's it about? Well, it's about a sticker. 자, 오늘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요, 뉴욕에서 한때 쓰이다가 사라졌던 주차 단속 스티커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 Ray,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describe the street cleaning vehicles in NYC? One, sanitation truck. Two, street sweepers. Or three, yellow cab.
0: 다음 중 뉴욕시 도로 청소 차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1번, sanitation trucks. 2번, street sweepers. 3번, yellow cabs. 자, 1, 2, 3번 중에 뭐가 아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반디 앱은 무료고요.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뉴스 커버리지 살펴볼게요. Let's listen to Michael Jackson with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